0: 맛있다.
1: 네, 맛있어요.
0: 이것도 좀 먹어봐.
2: 손 닿지?
3: 살금.
1: 어?
4: 어, 그거 세탁하고 있었는데?
1: 고마워, 포근아. 어, 저 올라갈게요.
4: 아, 밥 다 먹어야지.
1: 다 먹었어요.
4: 원 녀석도.
1: 자. 자.
2: 윤호야, 이제 자야지.
1: 네.

0: 꼼짝 못하고 있었더니 뻐근하네. 여기서 자고 있었냐? 쉿! 정말 조용히 있어야 돼. 어디 보자. 저기로 나가면 되겠다. 조용히 해달라고.
1: 포근아, 안 자고 뭐해? 뭐가 있어? 응? 인형이 왜 저기 있는 거야?
2: 조용히 하라니까. 잠깐 내 말 좀 들어줘.
3: 난 해치야.
1: 해치? 그게 이름이야?
3: 응. 아라리오!
1: 우와!
3: 이게 원래 내 모습이야. 인간들은 모르지만 선계인들이 살고 있는 선계가 있어.
1: 선계?
3: 응. 그 선계와 인간 세상을 오갈 수 있는 비밀 통로가 북한산에 있는데, 선계인들이 여기 인간 세상으로 넘어오거나 거꾸로 인간들이 선계로 넘어가면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서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내가 그 통로를 지키고 있었어. 그리고 오래도록 그곳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 그런데 나도 인간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몰래 구경을 해봤어. 그런데 인간 세상은 상상하던 것 이상으로 아름다웠고, 나도 모르게 동굴 밖으로 나오고 말았던 거야. 그때부터 난 가끔 몰래 북한산으로 나갔다가 동굴로 돌아가곤 했어. 어디 맛점? 그러다가 오늘 처음으로 내 정체를 인간에게 들키게 된 거야. 내가 동굴을 나와 인간에게 들킨 걸 선계에서 알면 난리 날 거야. 그러니 제발 비밀을.
4: 윤호야, 방금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괜찮니?
1: 아무것도 아니에요.
4: 그래, 잘 자라.
1: 네.

0: 여기가 인간계? 오예!
1: 이상한 아이.
2: 네. 어서 오세요, 안 실장.
3: 보고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2: 보고.

0: 인간계 통로를 지키던 해치가 어제 오후부터 보이질 않습니다.
1: 보이지 않는다. 별일이 있겠나.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데.
0: 해치가 없는 틈에 누군가 인간계로 넘어갔습니다.
1: 아, 뜨거워. 뭐야? 가서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세요.
0: 알겠습니다.
2: 인간은 좀 다르게 생겼네. 이렇게 다니면 금방 들켜버리겠어. 저걸 좀 빌려야겠군. 삐요삐요. 됐다. 보자. 아차! 삐요삐요. 괜찮은데? 가자.
3: 윤호야, 일어나자. 아침 먹고 학교 가야지.
4: 뭐야? 왜 그래?
5: 어떡해, 깜빡 잠들어 버렸잖아.
4: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네.
5: 내가 없어진 걸 선기해서 알면 난리 날 거야. 돌아가야겠어. 안녕.
2: 뭐?

0: 안녕하세요.
1: 안녕.
0: 출발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1: 그래.
2: 윤호야.
3: 어?
0: 안녕.
3: 안녕.
0: 가자.
3: 응.
4: 조윤호, 양세나.
0: 어?
4: 안녕.
0: 안녕.
4: 윤호야, 응? 이따 수업 끝나고 축구하자.
3: 축구? 축구는 별론데.
0: 좋아.
4: 하기로 한 거야.
3: 어.
0: 뭐가 이렇게 복잡해?
5: 어? 아무리 선대윤을 감지했어. 뭐지? 아무도 없는데.

0: 자자자!
1: 해치?
0: 아, 실장님.
1: 어디 갔다 온 거니?
0: 그게...
1: 진실의 방울을 달았으면 진실을 말해야지.
0: 잠깐 밖에 나갔다가 인간과 마주쳤습니다.
1: 인간에게 걸렸다?
0: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비밀을 절대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1: 그건 됐고, 네가 없을 때 선계에서 누군가 인간계로 넘어왔어.
0: 네? 아까 그래서... 어? 방울이...
1: 자칫하면 인간계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빨리 찾아서 선계로 보내야 해.
0: 돌아오는 도중에 진실의 방울이 선계의 기운을 감지했어요.
1: 응?
0: 찾아올게요.

0: 어디로 도망간 거야? 방울아, 잘 좀 찾아봐.
1: 신기한 게 많네.

0: 선계와 다르니 보좌들 말 잘 들어야 한다.
1: 여기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0: 너 바로 소환해버린다.
1: 아니에요.
0: 절대 사고 치지 말고 조심, 또 조심, 알겠지? 끝.
2: 자, 가시죠.
1: 나만 넘어온 줄 알았는데. 어?
3: 미아공주님. 어? 반갑습니다. 여기 타세요. 출발!
2: 예스!
4: 어디 있냐고.

0: 어? 근처야. 어? 어? 방금 그 차야. 하기로 했잖아.
1: 아,
2: 좋아. 가자.
1: 받아.
0: 짜자.
3: 금주님, 응? 인간계에는 왜 오신 거예요? 놀라운 건가?
2: 놀라운 거는 아니고.
3: 뭔가 비밀이 있는 건가?
4: 잘 좀 알아보라고.
2: 잠깐 세워줘.
4: 아무데서나 차 세우면 안 돼요.
2: 삐요삐요.
3: 운전 똑바로 안 해?
4: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마법 기운이야. 어디지? 저쪽이야. 알아요.

0: 여기 뭐 볼만한 게 있나요? 애들이 그냥 축구하는 거잖아. 학교에 관심 있어요?
1: 학교?
0: 어? 아닌가?
1: 그럼 가죠.
2: 어?
3: 이 근처인 것 같았는데.
1: 되세요?
2: 어?
3: 왜 안 움직이지?
0: 아직도 그러고 있니? 빨리 좀 고쳐봐.
1: 삐요삐요.
4: 와! 됐다! 저거다! 안 돼!
5: 떡볶이 사 먹을까?
1: 좋아! 내가 아는 맛집으로 가자!
3: 놓쳤어. 이쪽에서 나왔는데. 어디? 하차!
5: 내가 가져올게.
6: 이쪽인데.
4: 어머나!

0: 뭐라는지 하나도
1: 모르겠지? 이거다, 꽃 설명해봐. 꽃, 야. 무슨 꽃이야, 이게?
0: 꽃! 응? 응? 응?
1: 상어, 숙, 이 향기를 피부에 들어오면 피부가 진짜 좋아져. 으이씨! 으이! 이더령도 하나.
2: 인장님!
3: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반갑습니다. 처음 배우는 AI의 허성범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어떤 과목 제일 좋아하나요? 저는 초등학생 때 과학이라는 과목을 정말 정말 좋아했어요. 다양한 실험도 많고 집에서 못 해보던 것들도 막 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주변에 있는 현상들을 직접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이 재미있는 과학을 AI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와주실 김상현 선생님 소개합니다.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AI를 이용해서 과학 공부를 재미있고 쉽게 하는 방법을 연구 중인 대전 대화초등학교 교사 김상현입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럼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까요?
1: 오늘은 이제 6학년 학생들이 네. 많이 어려워하는 게 산과 염기 단원인데요. 네. 제미나이라는 AI를 이용해서 좀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방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1: 네, 먼저 이제 내가 누군지 소개를 해야 됩니다.
0: 그렇죠.
1: 안녕, 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야. 네. 또 내가 지금 산과 염기 단원을 공부하고 있어. 그런데 이 용어들이 잘 이해가 안 돼. 나한테 알려줘.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페르소나를 넣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부여를 하는 거죠. 좋습니다.

0: 이렇게 결과 나왔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 산성과 염기성에 대해서 조금 성질을 설명해 주면서 주요 특징과 우리 주변의 물질까지 잘 소개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0: 아, 애초에 산성, 염기성이란 말 자체가 좀 생소하니까.
1: 그렇죠.
0: 어원부터 소개를 좀 해주고.
1: 그렇습니다.
0: 저는 저게 좋네요. 우리 주변의 물질.
1: 아, 그쵸. 아,
0: 이런 것들 좀 친근하게 배우면 더 좋잖아요, 그쵸?
1: 맞아요. 그리고 재미나이에 있는 기능 중에 좀 특별한 기능 중에 하나가. 네. 가이드 학습이란 기능인데요.
0: 오!
1: 가이드학습 기능을 사용하면 학생들이 점진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질문글을 던져줘요. 그러면 우리 집에 찾아볼 수 있는 물질 중에 산성 물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줘라고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과일, 네. 식초, 탄산음료 요구르트 이렇게 주변 물질을 좀 찾아준 거네요. 우리
1: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0: 꽤 많은 것들이 산성이고,
1: 네.
0: 저도 처음 배울 때 신기했던 것 같아요. 네. 콜라도 산성이라고?
1: 아, 맞아요, 맞아요.
0: 아, 먹어도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맞아요. 좀 했었던.
1: 네. 어, 마침 콜라 얘기를 하셨는데, 네. 여기 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질문이 나왔어요.
0: 네.
1: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마시는 콜라나 식초에 꼬질꼬질하게 때가 탄 10원짜리 구리 동전을 하루 동안 푹 담가둘 동전 어떻게 변할까요?
0: 어떻게 변할까요?
1: 동전의 무늬가 없어질 것 같다. 이렇게. 아. 아이 입장에서.
0: 10원짜리 동전이 아마 5만원짜리 지폐로 바뀔 것 같습니다.
1: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저의 바램.
1: 네.
0: 이야, 아, 결과가 나왔네요.
1: 네.
0: 아, 반짝반짝 새 동전처럼 깨끗해진다.
1: 아, 네.
0: 이게 사실 또 뒤에 반응이 숨어 있는 건데.
1: 그쵸.
0: 어쨌든 이 산성 물질이 그렇게 해준 효과가 있다는 걸 좀 알려주는 것 같고요.
1: 네.
0: 또 산과 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저는 막 지시야.
1: 아,
0: 색깔 바뀌. 이거 너무 재밌어 했거든요.
1: 네.
0: 이거 근데 집에서 해볼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과학 실험 하다 보면은 모든 별로 하니까 충분한 실험 기회가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0: 네.
1: 아쉬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AI를 이용해서 좀 웹 실험실을 만들어 볼 수도 있거든요.
0: 웹 실험실이요?
1: 제미나이의 캔버스 기능을 이용하면 간단한 바이브 코딩을 할 수 있는데요.
0: 네.
1: 뭐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우리 웹 실험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과학을 좋아하는 6학년 학생이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원하는 것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산과 염기 웹 실험실을 만들어줘.
0: 네.
1: 그리고 레몬즙, 비눗물, 사이다를 비롯한 다양한 우리 생활 속 물질이 있고
0: 네.
1: 또 보라색 양배추 지시야, 또 푸른 리트머스 종이, 붉은 리트머스 종이 이런 지시약을 드래그해서 넣으면 어떻게 색이 변하는지 한번 만들어줘 이렇게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와, 너무 오랜만이네요.
1: 네.
0: 막, 아, 기분이 막 몽글몽글해지는
1: 추억이 딱 생각나시죠?
0: 네.
1: 네,
0: 만들어졌네요.
1: 네, 이렇게 산과 염기 실험실이 만들어졌습니다.
0: 이야.
1: 왼쪽에 지시약이 세 가지가 보이죠.
0: 네.
1: 요청한 지시약이 보이고 우리가 요청했던 용액 외에도 새로운 용액들, 석회수나 수산화 나트륨 용액처럼 교과서에 있는 용액들까지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0: 수산화 나트륨.
1: 네, 그러면 이제 사이다 같은 무색이잖아요.
0: 네.
1: 네, 그런데 보라색 양배추 지시약을 넣으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러니까. 핑크색으로 바뀐 거 아닌가요? 그쵸?
1: 그렇죠. 색깔이 네. 변한 실제 실험처럼 색깔이 변한 모습 보여주기도 하고요.
0: 와, 대박이다.
1: 리트머스 종이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번에는 네. 식초에 한번 넣어볼까요?
0: 식초에.
1: 식초가 산성인가요?
0: 산성이죠.
1: 그렇죠.
0: 식초하니까.
1: 네. 이렇게 빨갛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0: 그러면 수산화 나트륨 용액. 저거 약간 아이들에게 생소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수산화 나트륨 용액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아이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0: 네.
1: 이때 리트머스 종이를 넣어서 진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아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한번 넣어볼까요?
0: 네.
1: 변화가
0: 없어요.
1: 없어요. 그럴 때 붉은 리트머스 종이를 넣어서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와, 파란색 바뀌네요.
1: 그렇죠.
0: 와, 이거는 이제 염기성이다.
1: 네.
0: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또 신기했던 거. 비눗물. 우리가 비누로 매일매일 손을 씻는데.
1: 그렇죠.
0: 이게 산성 염기성을 띵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놀라운 사실이었던 거 같아요.
1: 저도 그때는 무서웠어요. 염기성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낯서니까.
0: 괜찮은 거야?
1: 네, 그러면서.
0: 한번 체크해볼까요, 비눗물도? 네,
1: 비눗물도 한번 리트머스 종이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이야, 염기성이네요, 비눗물도. 네. 와, 신기합니다. 실제로 그 비누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됐더니 파란색으로 바뀌었던 그 장면이 저는 아직도 생각이 좀 납니다.
1: 네,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셨던 것 같아요.
0: 신기한 게 많아서
1: 네, 그렇습니다.
0: 아, 근데 이걸 어쨌든 집에서 해볼 수 있다니까 너무너무 재밌네요.
1: 그렇죠. 우리가 실험이 되게 재밌지만
0: 네.
1: 이거를 집에서 혼자 하기엔 되게 부담이 되거든요.
0: 그렇죠.
1: 그런데 이렇게 웹 실험실을 열어서 해본다면 학생들의 이제 과학적인 호기심도 좀 충족이 되고 또 이 실험을 하다 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질문거리도 찾을 수 있고
0: 네네.
1: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도 알 수 있어서 되게 일석이조의 실험 방법인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근데 또 어쨌든 우리가 교과 과정을 따라서 하게 되다 보니까 뭔가 더 배워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내가 알던 걸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1: 네. 역으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공지능한테

0: 나한테 한번 문제를 내봐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내가 산과 연기에 대해 잘 이해했는지 테스트해보고 싶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도전 골든백 퀴즈를 한번 내달라. 이렇게 한번 요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OX 퀴즈를 해주는 거군요.
0: 네, 마찬가지로 캔버스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완성이 됐네요. 한번
0: 네.
1: 가볼까요?
0: 한번 같이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레몬 식초처럼 상큼한 신맛이 나는 물질은 대체로 산성이다.
0: 우리 아까 좀 공부하지 않았나요?
1: 네.
0: 레몬?
1: 네.
0: 한번 5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정답입니다.
1: 정답입니다. 이렇게 신맛을 내는 물질들은 대부분 산성 물질에 속한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0: 네. 대부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비누나 샴푸는 대표적인 산성 물질이다. 헉, 이거 우리가 아까 실험실에서 그렇죠. 실험했었잖아요.
0: 맞아요.
1: 비누는 염기성 물질이라고 했었죠.
0: 그러니까 X를 선택해야겠죠.
1: 좋습니다.
0: 자, 역시 정답이십니다.
1: 그래서 샴푸나 비누나 이렇게 작용 기전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때를 녹이거나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염기성이라고
0: 그렇죠. 미끌미끌해지는 것.
1: 편하겠습니다.
0: 다음 문제는 산성 물질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하게 한다. 헉? 기억나세요?
1: 우리는 정답을 아니까.
0: 네. 아, 그런데 한번 틀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1: 해볼까요? 한번 X로 한번 가볼까요? 네,
0: X 해보겠습니다.
1: 아,
0: 틀렸습니다.
1: 아쉽네요. 틀렸습니다.
0: 네. 이렇게 하고 해설까지 좀 나오기 때문에 좀 공부하는 학생들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1: 실제로 본인이 공부할 때 학습 방법으로 선택해도 저는 좋을 것 같긴 해요. 내가 너무 싫어하는 단어는 있을 수 있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난 상과 연기 너무 어려워. 싫어.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흥미를 찾아가면서 공부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추천을 해봅니다.
0: 저도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부를 혼자 할 때는 내가 모르는 걸 누가 물어봐줘야지 좀 더 이해가 되잖아요.
1: 그쵸.
0: 근데 이럴 때 이제 친구한테 물어봐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AI를 이용해서 나한테 짐을 던져봐라 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1: 근데 친구들이 나는 이렇게까지 실험실 잘 못 만들겠어 또는 안 해본 실험에 대해서 미리 실험실 만들어보고 예습해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이 프롬프트를 좀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까요?
0: 그럴 때는 재미나한테 그냥 질문을 먼저 던질 수 있어요.
1: 네.
0: 내가 너와 함께 웹 실험실을 만들고 싶은데 네. 내가 지금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너한테 요청하면 될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오히려 직접 다 쓰는 것도 괜찮지만 AI한테 주제만 던져주고 실험실을 만들 만한 프롬프트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군요.
0: 그렇죠. 그렇게 재미나이가 만들어준 프롬프트를 한번 입력해보고 여기서 내가 느꼈을 때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보고 또 원하지 않는 기능을 덜어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프롬프트 사용 능력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야, 좋습니다. 그럼 정말로 누구나 웹 실험실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0: 그렇죠.
1: 우리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0: 네. 먼저 선범님 혹시 명왕성 기억하세요?
1: 명왕성 기억하죠.
0: 명왕성이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행성이었는데 네. 어느 순간 행성이 아니게 됐어요.
1: 아, 퇴출됐죠. 태양계에서. 그쵸. 맞습니다.
0: 이렇게 과학적 사실도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바뀌고 있는데
1: 네네.
0: AI가 학습한 내용 역시 바뀔 수도 있고 정확하지 그쵸. 않은 정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I를 이용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이걸 이용해서 공부를 할 때는 항상 크로스체크라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1: 내가 AI에게 배운 지식이 확실히 진실이 맞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군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모르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때나 아니면 교과서에 있는 것과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 때 이것을 선생님과 혹은 과학 전문 서적과 비교해보면서 탐구할 때 비로소 과학적 탐구력이 신장된다고 볼 수 있겠죠.
1: 와, 좋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또 그런 것들을 점점 알아나가면서 진짜 지식, 나만의 사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과학 공부에 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0: 이어서 특별 생방송 9월 모의평가 분석이 방송됩니다.
1: 해도 용룡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2: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1: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3: 네, 히카우라스 정리는요.
4: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아,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요.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순덤원유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0: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1: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4: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3: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4: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3: 이게 왜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승더블유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0: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1: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4: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3: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4: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3: 이게 왜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승더블유 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김청입니다. 지금 전국의 시험장에서는 9월 모의평가 1교시 국어 영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마지막 문항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충분히 펼치길 응원하겠습니다. 9월 모의평가는 현재의 성적을 확인하는 시험인 동시에 올해 수능의 출제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인데요. 시험이 끝난 뒤에는 점수만 확인하기보다 각 문항에 담긴 출제 의도와 난도를 정확히 분석하고 남은 기간의 학습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국어 영역의 전반적인 출제 경향부터 주목해야 할 핵심 문항과 수능까지의 학습 전략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특별 생방송 9월 모의평가 분석 1부 국어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국어 영역을 꼼꼼하게 분석해 주실 두 분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국어의 기본을 탄탄히 다지고 실전에서 통하는 독해법을 알려주시는 김진원 선생님이십니다.
1: 네, 안녕하세요. 기출 분석 속에 숨은 독해력을 짚어드리는 EBS 국어 강사 김진원입니다. 서울 인창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또 EBS를 통해 전국의 수험생들과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네. 이어서 쉽고 친근한 설명과 꼼꼼한 해설로 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주시는 이현진 선생님이십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의 핵심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EBS 국어 영역의 이현진이라고 하고요. 현재 올해에는 학생들과 수능 특강 그리고 수능 완성 강의로 만나고 있습니다.
0: 네, 이제 두 분 선생님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EBS 1TV와 EBS i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동시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험생들은 국어시험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문제와 씨름하고 있을 텐데요. 비록 지금은 이 방송 함께할 수 없지만 저희의 응원만큼은 꼭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먼저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세요?
1: 네, 지금까지 풀어온 문제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말고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에 집중하란 말 꼭 해주고 싶습니다. 한 문제가 어려웠을 때 그 문제에 너무 오래 매달려 있기보다는 본인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게 네. 중요하다는 점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도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전합니다.
0: 네, 지나간 문제보다 지금 풀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현진 선생님께서는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세요?
2: 네, 저도 앞서 말씀해 주신 김진원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마지막까지 차분하고 침착하게 네. 문제의 조건들을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OMR 마킹을 하다가 실수가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OMR 마킹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두 분의 응원이 수험생들에게 꼭 전달되길 바랍니다. 아직 국어 시험이 진행 중인 만큼 오늘 출제된 문항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지난 6월 모의평가를 바탕으로 오늘 시험의 출제 방향을 예상해보겠습니다.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은요, 역시 난도일 텐데요. 김진원 선생님, 오늘 국어 영역에 이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의 난도로 좀 출제가 되고 어느 문항에서 변별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1: 네, 우선 지난 6월 모의평가는 작년 수능보다 다소 쉬웠고 네. 또 지난해 있었던 6월 모의평가와는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도 교육과정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적정한 난도로 출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수능 직전에 치러지는 마지막 시험인 만큼 변별력을 갖춘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 변별력이 지나치게 낯설거나 어려운 지문을 통해서 갖추어지기보다는 지문 속에 있는 핵심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했는가, 네. 그리고 정보 간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새로운 사례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독해력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선택지를 세밀하게 비교해야 하는 문항에서 학생들이 다소 체감 난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0: 네, 낯선 지문 자체보다는 이 정보를 연결하고 적용하거나 선택지를 세밀하게 판단하는 문항이 변별의 관건이 될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현진 선생님, 그렇다면 영역별로는 어떨까요? 그 독서와 문학, 선택 과목에서 어떤 출제 흐름이 이어지고 EBS 연계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2: 네, 최근 다행히도 학생들이 EBS 연기 교재에 있어 먼저 접했었던 작품들이 시험에 많이 연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독서를 학생들이 많이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작년 수능에서도 그리고 이번 6월에서도 4개 지문 중에 4개 지문이 모두 다 연계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문학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작품들 위주로 연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들 감안하면서 연계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감안하면서 남은 시간 공부 이어나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화법 과정은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거의 출제되는 문제 유형들이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 연습해 나가면서 본인이 부족하다 생각하는 개념들이 있으면 해당하는 개념 꼼꼼하게 채워나가는 식으로 남은 기간 공부 이어나가면 되겠습니다.
0: 네. 그 6월의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정확한 독해와 세밀한 판단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 국어시험이 끝나는 대로 실제 출제 문항을 바탕으로 오늘 시험의 난도와 영역별 출제 경향을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수능 당일 첫 시험이 바로 국어다 보니까 학생들이 가장 긴장하는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긴장감에 흔들리지 않고 준비한 실력을 발휘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좀 필요할까요?
1: 저는 역설적으로 긴장하지 않기 위해서는 긴장하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는 긴장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험이 시작되면 결과를 미리 걱정하지 말고 지금 눈앞에 있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에 집중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눈앞에 한 문제에만 집중하면서 특히 어려운 문제가 나왔더라도 나 이 문제 못 풀면 어떡하지? 네. 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우면 다른 수험생들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 굳게 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을 흔드는 또 하나의 변수가 바로 예상하지 못하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아는 문제를 놓치거나 아니면 그 시간 배분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좀 전략들, 어떤 점들을 기억해야 될까요?
2: 네, 지금부터는 특히 학생들이 실전 모의고사를 시간을 재면서 푸는 연습을 충분히 해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영역, 그리고 다양한 유형, 다양한 난도의 문제들을 접해보면서 내가 실전이라면 어떤 식으로 시간을 배분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혹시 계속 빠뜨리는 조건은 없는지 꼼꼼하게 준비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특별 생방송 9월 모의평가 분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3: 9월 모의평가.
4: 수능 응급 처방전을 제시합니다.
3: 성적 상승 곡선에 부스터를 달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부스터 김준우입니다.
4: 안녕하세요. 막판 뒤집기 지도의 지름길을 알려드릴게요. 수능 가이드 김유경입니다.
3: 선생님, 생활습관 관리를 알아봤는데요. 공부법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등급을 어떻게 올릴지, 쭉 떨어질지 기로에 선 약 11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4: 우왕좌왕하다 보면 시간이 금세 사라지거든요. 주차별로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D-77일 막판 뒤집기 가이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부터 수능 약 한 달 전인 10월 17일까지 약 6주 동안 허점을 보완하고 기출을 재점검하세요. 9월 모의평가는 흔히 수능과 가장 비슷하다라고 하잖아요. 이번에 알게 된 약점 유형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약점을 보완했다면 수능 2주 전까지는 실전 감각을 완성하고 EBS와 함께 최종 점검을 하는 시간입니다. 주 2, 3회 정도. 월수금이나 화목처럼 실제 수능 시간표와 동일하게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보세요.
3: 이때부터는 멘탈 부스터도 필요한데요. 평소에 연습해둬야 시험장에서 자신 있게 쓸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막히는 문제가 나왔을 때 1, 2분 이상 시간이 걸린다면 한번 넘어가 보는 거예요.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풀어서 점수를 확보한다는 생각으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주세요. 두 번째는 답안지 마킹 연습입니다. 절반까지 풀고 1차 마킹을 할지 10분 전에 전체 마킹을 시작할지 학생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모의평가 때 충분히 연습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3번 이상 연습하고 시험장으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4: 이렇게 답안지 마킹 연습까지 하게 되면 2주 정도 남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수능의 리듬을 몸에 체화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아는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결전의 날을 준비해 주세요.
3: 선생님, 그럼 연우윤, 아는 문제를 틀리지 않으려면 오답노트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답노트 만들 때 주의할 게 있을까요?
4: 여러분, 오답노트의 핵심은 원인 분석입니다. 항상 틀렸던 데에서 또 틀리기 마련이에요.

0: 그래서 오답을 정리할 것이 아니라 왜 틀렸는가 그 원인을 큼지막하게 눈에 잘 띄게 써주세요. 이 원인을 개념 부족, 문제 읽기 실수, 시간 부족으로 분류해서 표시하고 보충하세요. 예를 들면 개념 부족 때문에 틀렸다? 그 개념을 함께 기록해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쁘게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 약점을 파악해서 원인을 기록하고 해결책까지 적어두었으니 이제는 실전에서 맞출 수 있겠죠?
1: 이렇게 만든 오답노트는 단순히 틀린 문제를 모아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성실히 쌓인 부스터 저장고입니다. 시험 직전에 이 한 권을 보게 되면 자신감이 확 커질 거예요.
0: 선생님, 올해도 EBS 교재와의 연계율이 50%잖아요.
1: 그렇죠.
0: 마지막으로 준비할 땐 EBS 교재도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1: 당연하죠.
0: 수능 부스터를 위한 교재 활용법이 있을까요?
1: EBS 연계 교재는 최고의 연료입니다. 간접 연계란 같은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비슷한 자료가 수능에서 다른 유형으로 변형되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EBS 수능 완성과 수능 특강, 교재에 나온 지문들을 보고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를 파악해 봐야 합니다. 문학작품이라면 핵심 주제와 갈등 구조를 파악해두면 도움이 되는 것처럼요. 작년에 국어와 영어는 수능 특강과의 연계율이 조금 더 돋보였는데요. 해마다 차이가 있으니 연계 교재는 충분히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0: 지금까지 9월 모의평가 이후 수능까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알아봤는데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수험생에게 당부의 말씀 있을까요?
1: 네, 핵심은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새 연료를 충전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이미 채워진 연료를 새지 않게 지키는 것. 즉, 아는 거를 틀리지 않고 약점을 확실히 잡는 게 중요합니다.
0: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까지 제가 끝까지 안내할게요.
1: 포기하지 말고 함께해요.
0: 여러분의 수능을 응원합니다.
2: 화이팅!
3: 9월 모의평가는 수능을 미리 보여주는 시험이라기보다 현재 자신의 실력과 약점을 정확히 판단하는 기회인데요. 시험지를 다시 살펴볼 때 점수보다 무엇을 먼저 살펴봐야 될까요?
4: 딱 한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오답 분석을 해야 합니다.
3: 네.
4: 단, 오답 문제를 다 틀렸다고 해서 같은 오답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몰라서 틀린 문제, 시간이 부족해서 넘긴 문제, 그리고 알면서도 틀린 문제, 판단을 잘못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사고 과정을 같이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원인이 달라지면 보완하는 방법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오답 분석을 통해 자신이 문제를 푸는 사고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3: 네. 오답의 개수보다 원인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현진 선생님, 그렇다면 맞힌 문제는 어떨까요? 정답을 맞힌 문제도 다시 점검해야 될까요?
5: 네. 우리가 맞았다 하더라도 진짜 올바르게 근거를 찾아서 올바른 사고 과정에 따라서 정답을 도출을 한 것인지
3: 네.
5: 아니면 잘못 생각했지만 어쩌다가 정답이 나온 것인지 꼼꼼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네.
5: 그래서 내가 맞았다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점검을 하고 해당하는 부분의 개념까지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어야 됩니다.
3: 네. 결국 틀린 문제는 그 원인을 찾고 맞힌 문제도 풀이의 근거가 정확했는지 점검해야 이번 시험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9월 모의평가 이후 남은 기간에는 무엇을 중심으로 이 국어 공부를 이어가야 될까요?
4: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기출분석과 실전 모의고사고요. 두 번째는 이제 EBS 연계 교재에 대한 최종 점검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출분석은 수능 직전까지 같이 이어가야 하는 평생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주에서 1회 정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당장의 점수나 혹은 등급을 친구들과 비교해보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 맞는 본인만의 실전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결국 실전 모의고사의 목적은 전략 수립에 있지 점수에 있지 않다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EBS 연계 교재를 최종 점검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때 단순히 문제를 풀어보고 정답을 맞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EBS의 독서에 있는 지문의 핵심 개념을 그리고 문학에 있는 줄거리라든가 인물 관계와 서사상의 특징을 본인의 말로 세 줄 요약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본인의 말로 세 줄 요약을 하고 나면 나중에 수능에서 연계가 되더라도 더 연계 체감을 높게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말로 세 줄 요약해보는 거 권장드립니다.
3: 네. 교육부 현장 브리핑이 연결됐다고 합니다. 세종시 현장 브리핑 연결해보겠습니다.
2: 네. 지금부터 202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출제 경향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 참여하신 선생님들 소개하겠습니다. EBS 현장교사단 총괄을 담당하신 소명여자고등학교 김진석 선생님이십니다. 국어영역 출제 경향 분석을 담당하신 예산여자고등학교 한병훈 선생님이십니다. 지금부터 10분간 한병훈 선생님께서 이번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의 출제 경향 분석 결과를 발표하시겠습니다.
6: 네, 안녕하세요. 예산여자고등학교 교사 한병훈입니다. 2027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출제 경향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2027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나 개념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전체적인 출제 경향은 작년 수능 및 올해 6월 모의평가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난이도는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 어렵고 작년 9월 모의평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지문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론적 사고를 유화하는 선지들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수험생들의 독해력을 측정하려는 문항이 다수 출제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EBS 수능 연계 교재의 내용을 50% 이상 연계한다는 방침에 따라 연계 교재에서 다루었던 제재나 작품, 핵심 개념, 문항 유형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되었습니다. 연계 체감도 또한 높여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원칙이 충실히 구현되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독서 지문의 경우 입문 주제 통합, 사회, 과학기술 세 개의 지문이, 문학작품의 경우 여섯 작품 중에 세 작품이 EBS 수능 연계 교재에서 연계되어 출제되었는데요. 문학작품 중에 갈래 복합은 현대시 두 작품 중에 한 작품이, 고전소설, 고전시간은 지문의 대부분이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수록 부분과 일치하였습니다. 선택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에서는 EBS 수능 연계 교재를 통해 다루어진 문항의 아이디어 및 핵심 개념이 활용되었습니다. 따라서 EBS 수능 연계 교재를 충실히 학습한 수험생들은 지문 독해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9월 모의평가는 교육과정과 기출문항에서 일관되게 강조해왔던 추론적 사고와 선지 판단의 정밀성을 바탕으로 적정 변별력을 확보한 시험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 단순한 암기 위주의 학습이나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난해한 지문학습, 기계적 문제풀이 학습보다는 교육과정과 EBS 수능 연계 교재를 통해 지문에 주어진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요 문항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 영역에서는 종차별주의를 옹호하는 입장과 한계에 대한 가지문과 종차별주의를 둘러싼 다양한 견해에 대한 나지문의 내용에 인격체와 인격종 개념을 적용해보는 8번 문항과 어댑터의 작동 방식과 원리에 대한 지문의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해보는 13번 문항이 수험생들에게 까다로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8번 문항은 보기에 제시된 인격체와 인격종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 후에 가와 다 두 지문에 제시된 도덕적 행위자와 도덕적 지위의 조건에 적용하여 그 적절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선지에 명확히 제시된 이 보기 조건을 확인하고 가와 다 두 지문에서 도덕적 행위자 또는 도덕적 지위와 관련된 구체적 사례를 직접 연결하여 사고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13번 문항은 지문에 제시된 스위칭 방식의 작동 원리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기의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하는 문항입니다. 보기의 지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스위칭 방식의 특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지문의 4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스위칭 방식의 작동 원리를 꼼꼼히 읽고 보기의 상황에 대응하여 선지 진술

0: 네, 적절성을 따져보면 개념 선지의 개별적이고 내용적인 오류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정답을 찾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학 영역에서는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24번 문항과 31번 문항이 수험생들에게 비교적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4번 문항은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 각 작품 속에 창조된 현실의 특징을 파악하고 두 작품의 시구에 대한 감상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항인데요. 보기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적 상황을 파악하고 선지를 정밀하게 판단해야 문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작품 중에 나 작품이 EBS 수능 연계 교재에 수록된 작품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충실히 학습한 수험생들이라면 내용을 이해하고 문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1번 문항은 일제강점기에 고향을 상실한 농민의 실존적 위기 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 양상을 보기를 통해 파악하고 작품 속 인물의 상황 및 대응 양상과 연결하여 이해하는 문항으로 인물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의 학습 활동과 EBS 수능 연계 교재를 바탕으로 인물 간의 관계 파악에 대해 충분히 학습하고 선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했던 문항입니다. 화법과 작문 영역에서는 지역신문 기고란의 시를 학생의 초고를 읽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 활용 방안에 대해 파악하는 45번 문항에서 수험생들이 다소 어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보기에서 제시한 각 자료의 특징을 분석한 뒤 초고의 문단별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문항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항은 작문의 대표적인 출제 유형일 뿐 아니라 선지에서 조회해야 할 정보와 대응되는 정보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출 문항을 분석하면서 꼼꼼히 학습해 왔다면 정답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언어와 매체 영역에서는 문장 성분과 겹문장의 짜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실제 문장에서 분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39번 문항이 변별력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어, 관용어, 필수적 부사어 등각 문장 성분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를 문장 내에서 분석해 낼수 있는지, 아울러 안긴절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지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고 있어서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EBS 수능 연계 교재에 수록된 문법 개념을 그대로 연계하였고, 학교 수업에서 문장 성분과 문장의 짜임을 분석하는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학교 교육 활동을 충실히 이수하고 EBS 수능 연계 교재를 꼼꼼히 학습해 왔다면 정답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종합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출제 경향을 유지하면서도 추론적 사고와 선지 판단의 정밀성이 강조되는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작년 9월 모의평가와 유사하고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지문의 정보량이 적정하고 구조가 명확하면서도 지문에서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해결 가능한 문항 출제를 통해 변별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독서는 인문 주제 통합, 과학기술, 사회 지문이 연계 출제되었습니다. 문학은 6작품 중에 3작품이 EBS 수능 연계 교재에서 연계되었습니다. EBS 연계율은 50% 이상이며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제재, 작품뿐 아니라 핵심 개념, 문학 유형의 아이디어 등을 고루 연계하였습니다. 교과서, EBS 연계 교재 및 평가원 기출을 담긴 개념과 문제 해결의 원리에 대한 충실한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7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분석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신 후 소속 성함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 네, 안녕하세요. EBS 진태입니다. 질문 세 가지.

0: 일단 작년 9월 모의평가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까다로웠던 시험 맞고요. 그리고 올해 9월 모의평가도 작년 9월 모의평가 수준으로 맞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수험생들이 접근하지 못할 난도라기보다는 그냥 적정한 변별력이 확보되어 있는 시험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였고요. 그리고 신유형과 주목해야 될 어떤 문항과 관련해서는 사실 어떤 신유형이라고까지 할건 아니지만 좀 눈에 띄는 문항으로 문학의 26번 문항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보기의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해서 작품을 이해하는 게 기본적인 이제 흐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26번 문항은 작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작품을 이해하는 즉 상호택수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문항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아주 완전히 신유형으로서 수험생들에게 어떤 난도를 높이거나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 아니고 교과서 학습 활동에서 계속해서 다루었던 어떤 방식을 문제로 구현한 것이고 그런 학교 현장에서 학습했던 경험을 문제로 잘 구현해서 학생들의 친숙함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문에 있어서도 지문을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인문 지문 같은 경우에 AI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거든요. 보통 이제 종합적인 주제는 종차별주의와 그걸 둘러싼 여러 견해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그래서 그 AI도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으니 인격체로서 대우를 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제 학생들에게 굉장히 친숙함이 있고, 그리고 낯익고, 그리고 흥미로울 수 있는 주제일 뿐만 아니라 요즘 시의적절한 또 지문 구성으로서, 저희가 좀 유의 깊게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이제 9월 모의평가를 바탕으로 이제 남은 학습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데요. 이 6월 모의평가나 9월 모의평가는 이제 학생들에게 연습의 기회라고 우리는 보통 이제 다들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월 모의평가의 성적에 이제 또 일희일비하면서 굉장히 또 이후의 학습에도 많이 무너지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시험에서는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약점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보완해 나갈 것인지를 빠르게 도출하는 자가 이제 수능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출제 경향과 일관적으로 묻고 있는 사고의 흐름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빠르게 보충하는 학습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EBS 수능과 관련, EBS 연계 교재와 관련해 가지고 이 연계의 밀도를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이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작품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장면과 일치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학습이 아직 미진하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조금 더 보충을 해서 남은 수능을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추가 질문 더 받겠습니다.

0: 네.
1: 네, 더 하나 여쭤보면 그동안 이제 교육 당국의 방침이 킬러 문항은 없다라는 방침이었는데 혹시 이번 모평에서도 그런 것들이 없는 기조가 이어졌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2: 일단 킬러 문항이라고 한다면 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과도한 추론을 요구하는 문항이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그런 문항은 확실히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서두에서도 추론적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이 추론적 사고 말씀드린 추론적 사고는 지문에서 충분히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유추해 낼수 있는 그러한 추론적 사고이기 때문에 과도한 추론이라고 볼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은 정확하게 배제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한 분만 더 질의를 받아볼까요? 네,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이것으로 국어 영역 출제 경향 분석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학 영역의 출제 경향 분석 결과 발표는 오후 12시 1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3: 자, 지금까지 9월 모의평가 출제 경향을 세종시 브리핑으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브리핑을 통해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의 전반적인 출제 경향을 확인했으니까요. 이제 두 선생님과 국어 영역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진원 선생님, 이번 국어 영역의 출제 경향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4: 네, 이번 9월 모의평가는 평가원이 지향하는 출제 원리가 그 방식이

0: 확인된 시험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1: 네.
0: 먼저 첫 번째 방식은 그 EBS 연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연계 방식을 고려할 때 학생들이 실제 체감은 연계 체감보다 높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1: 네.
0: 그것과 동시에 이제 평가원은 변별력 있는 문항을 만들려고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1: 네.
0: 다만 앞에서 우리 한병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도한 추론을 요구하는 문항을 통해서 즉 낯선 소재나 복잡한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문제를 어렵게 만들기보다는
1: 네.
0: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1: 네.
0: 문항에서도 결국에 이 감상의 맥락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래복합에 있었던 23번 문제 같은 것도요.
1: 네.
0: 이게 단순히 그냥 내용을 이해했다라고 하면 그냥 연결시켜가지고 문항을 풀이하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이 가오리 날아오르다라는 시적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절을 해석했다라면
1: 네.
0: 즉 평가원이 만든 맥락에 맞게 그 맥락을 바르게 읽어낼 수 있는 학생이었다면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이렇듯 독해력과 문학에 대한 감상력을 바탕으로 변별력을 갖추고 있는 평가원의 출제 기조가 보이는 시험이었습니다.
1: 네. 이번 시험의 전반적인 출제 흐름을 좀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현진 선생님,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실제로 성적을 가른 지점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해 수능과 6월 모의평가에 비춰볼 때 이번 시험의 난도와 변별력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2: 네, 이번 6월에 비해서는 난도가 많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능이랑 이번에 치러졌었던 6월 모의평가 그 사이에 난도의 간극이 꽤 있는 편인데
1: 네.
2: 지금 보니까 지난 6월에 비해서는 다소 난도가 많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고요.
1: 네.
2: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양한 난도로 변별력 있게 출제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독서 지문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난도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는데 특히 독서 1호는 학생들이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고 다만 과학기술 지문 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특히 8번, 13번 문항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내용을 온전하게 읽고 읽은 바를 문제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1: 네.
2: 앞서 김진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대 문학에서 비연계된 작품들,
1: 네.
2: 현대시 그리고 현대소설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
1: 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어와 매체 그리고 합법과 장문에서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분석한 문항들이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어렵다라는 걸 알고 있는 문항들이에요.
1: 네.
2: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준비를 잘 했다면 그래도 어려웠지만 잘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이번에는 영역별 특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진원 선생님,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 할 출제 특징은 무엇인지, 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 문항도 있는지 함께 좀 짚어주시죠.
0: 네. 그래서 문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1: 네.
0: 것 같아요. 앞서 저는 이제 이번 시험이 이제 변별력과 동시에 연계를 잡은, 즉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시험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1: 네.
0: 번호 문제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번 문항이나 13번 같은 문항은요.
1: 네.
0: 특히 8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기에서 인격체와 인격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1: 네.
0: 근데 이거를 연계 교재에서 내가 종차별주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었다면 조금 보기의 내용도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1: 네.
0: 즉 단순히 연계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그 사고 과정 자체를 연계시켰기 때문에
1: 네.
0: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하면 조금 더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13번 같은 문제도 이제 지문의 이해를 단계별로 보여주는 보기 문제였거든요.
1: 네.
0: 이제 보기 문제는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데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1: 네.
0: 보기가 너희를 도와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연결이 되는가를 생각해보면 문항을 풀이할 수 있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1: 네.
0: 다만 이번 시험에서 독특했던 점은 연결을 시킬 때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개념을 표현을 그냥 동일하게 가져간 것이 아니라 표현을 조금 다르게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하면
1: 네.
0: 앞으로 연계도 잡고
1: 네.
0: 또 어려운 문제에서도 좀 본인이 잘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1: 네. 이번 브리핑에서 EBS 연계 문항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확실히 익숙한 작품이나 제재가 출제됐다는 것을 넘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EBS 연계 학습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진 선생님, 이번 시험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EBS 연계가 이루어졌나요?
2: 네, 확실히 이번에 연계 체감도가 굉장히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독서 네 지문 중에서 세 지문이 연계 출제가 되었는데 네. 특히 그 중에서도 종차별주의 관련된 가, 나 두 가지 세트로 엮여져 있는 통합 지문에서 가 지문 같은 경우는 독서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우리 독서보다 문학이 조금 더 직접적인 연계율이 높은데 네. 이번에는 이 가지문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연계율이 굉장히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2: 네. 그리고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했을 법한 이 과학기술 지문 그리고 또 리더십 이론 관련된 지문에 있어서도 확실히 연계 체감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1: 네.
2: 그리고 우리 문학 여섯 지문 중에서 세 지문이 연계 출제가 되었는데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고전 문학입니다.
1: 네.
2: 그런데 고전 시가 그리고 고전 소설에 있어서 정말 교재에 있었던 주요 장면들이 고스란히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문제를 보면서 느꼈는데 확실히 보기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문학 작품들의 포인트들이
1: 네.
2: 수능 특강 연기 교재에 있었던 문제에서 다루고 있었던 그 핵심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문도 중요하지만 또 보기에서 다루고 있었던 문제의 핵심적인 요인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이제 수험생들의 시선은 수능으로 향할 텐데요. 이번 9월 모의평가를 토대로 2027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은 어떤 방향으로 출제될지 좀 예상을 해주실까요?
0: 그래서 이번 시험을 미루어 봤을 때 작품이나 지문에 대한 암기가 아닌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판단을 학생들에게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근데 이게 말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늘 강조하고 있었던 지문에 대한 정확한 독해력 그리고 작품을 정확하게 감상할 수 있는 감상력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거를 대비한다면 수능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이번 문항을 통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갈래복합 지문에 있었던 우리 23번 문제 같은 것도 단순히 내용 사실 파악을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적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었고요.
1: 네.
0: 또 31번 문제처럼 이제 인물의 행위를 네. 평가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1: 네.
0: 그랬을 때 그냥 인물이 고향을 떠났다라는 사실만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그러면 떠난 건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라는 건 다양할 수가 있는데 그 다양한 감상을 보기 맥락에 맞춰서 감상하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1: 네.
0: 이런 식으로 보기의 맥락을 확인하는 즉 감상력을 길러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이현진 선생님께서도 수험생들이 특히 대비해야 할 부분을 중심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2: 네, 확실히 연계체감 확실하게 느꼈을 것 같고 그런데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비연계되는 부분들 내가 이 부분은 어떻게 네.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런데 특히 문학에 있어서 갈래복합 같은 경우는 한 지문 정도는 기본적으로 연계가 되니까요. 연계되는 부분 확실하게 공부하고
1: 네.
2: 그리고 보기박스의 내용을 잘 활용을 해서 낯선 문학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겁먹지 말고
1: 네.
2: 잘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1: 네.
2: 그리고 또 전반 적으로 어렵게 생각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연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계 교재를 공부하실 때 어려운 지문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 특히 유념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앞으로 수능 준비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여러분은 지금 특별 생방송 9월 모의평가 분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세워둔 계획과 마음까지 흔들리기 쉬운데요. 김진원 선생님께서는 매년 고3 학생들을 지켜보시잖아요. 오늘 결과 기대에 못 미치지 못한 학생들, 어떻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다시 출발하면 좋을까요?
1: 네, 오늘 시험을 본 친구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1년 정도 지도를 하다 보면 매년 보이는 재미난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매년 머리를 미는 친구들이 늘어나는 시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그 시기가 이제 3월 학기 초나 이제 9월 모의평가 이후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도를 가다가 머리를 민 친구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면 굳이 날짜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아, 가을이 되었구나라고 이런 걸 확인하곤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은 그렇게 머리를 민 친구들 중에 반드시 누군가는 9월에서 봤던 성적보다 더 나은 성적을 수능에서 얻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머리를 밀었기 때문은 아니겠죠.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친구들의 굳은 결의입니다. 그래서
0: 맞습니다.
1: 여러분, 이번 시험 결과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본인이 할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이번 수능의 역전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0: 중요한 것은 이제 머리 모양이 아니라 끝까지 해내겠다는 각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결과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0: 자, 그럼 이현진 선생님, 이 시기에 선택 과목에 대한 고민도 좀 커지고 수험 생활의 흐름도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학생들이 마지막까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 네, 사실 이번 주까지가 학생들 원서 접수 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원서 접수 마감날까지 학생들이 선택 과목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선택을
0: 네.
1: 해야겠지만, 선택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앞으로에 집중을 하셔서 선택 과목도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 수능에서도 보면 오답률 상위권에 선택 과목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0: 네.
1: 친구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선택 과목도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잘 신중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2027학년도 수능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치러지는 마지막 수능인데요. 이 마지막이라는 말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은 남은 기간 무엇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요?
2: 저는 오히려 이 마지막이라는 말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의 체제가 달라지더라도 수능이 평가하고자 하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지나치게 휘둘리기보다는 본인이 해야 할 일, 할수 있는 것, 할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말 전해주고 싶습니다.
0: 네. 시험 체제의 변화가 예고돼 있지만 올해 수험생들이 준비할 내용과 지금까지 쌓아온 공부의 기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남은 기간 자신의 학습 방향을 믿고 끝까지 차분하게 완성해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특별생방송 9월 모의평가 분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3: 네, 9월 모의평가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시험을 잘 봐서 기분 좋은 친구도 있을 거고, 아직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친구도 분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9월 모의평가는 우리의 마지막 시험이 아니죠. 오늘 점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시험에서 무엇을 확인했냐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 무엇이고, 아직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고, 그래서 내가 채워나가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를 확인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사실 그것만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오늘 잘본 친구들은 절대로 방심하시면 안 되겠고, 오늘 아직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오늘의 결과를 조금 마음에 더 오래 남겨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직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남은 기간 동안 한 문제 한 문제에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이악물고 발견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한계를 넘어가시면 여러분들 수능 현장에서 분명히 최고의 퍼포먼스 발휘하게 될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0: 앞서 세종시 브리핑을 통해 국어 출제 경향을 전해주신 한병훈 선생님의 응원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그 응원의 마음을 이어서 두분 선생님께도 여쭙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한번 부탁드립니다.
2: 저는 꾸준함을 결국에 강조하고 싶은데요.
0: 네.
2: 매년 9월 이후에 수능에서 더 나은 점수를 얻는 친구들을 매년 목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모의평가는 말 그대로 모의평가죠. 시험을 잘 봤다고 너무 들뜨지도, 또 그러지 못했다고 해서 가라앉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서 하루하루 꾸준하게 또 멋있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0: 맞습니다.
2: 올해 역전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그 마지막까지 선생님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현진 선생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이제 수능이 두달반 정도 남았는데요. 두달 반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내용들 잘 기억해서 수능 수험장에 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성적 얻을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0: 네. 이제 시험을 치르고 나면 우리 마치 이것이 결과인 것처럼 자꾸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종합적으로 정말 잘 치러내야 하는 시험 남아 있습니다. 차곡차곡 남은 기간 잘 준비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 있으실 테니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꼭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9월 모의평가는 수능의 결론이 아니라 남은 기간을 더 정확하게 쓰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시험이 끝난 뒤에는 EBS i 풀서비스에서 빠른 채점과 실시간 등급컷을 확인하고 영역별 해설 강의와 출제 경향 분석으로 수능까지의 학습 전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9월 모의평가 이후에는 부족한 개념을 보완하고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EBS i에서는 영역

0: 특별 개념 강좌부터 마지막 실전 대기 강좌, 수능 직전 핵심 정리 강좌까지 시기별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강좌를 활용해 남은 기간을 알차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생방송 9월 모의평가 분석은 1부 국어에 이어 2부 수학, 3부 영어까지 계속됩니다. 영역별 출제 경향과 주요 문항 분석은 물론 수능까지의 학습 전략과 대입 준비 방향까지 총 3부에 걸쳐 EBS 1TV에서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결과가 어떻든 수능까지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확인한 약점은 차근차근 보완하고 잘해온 부분은 더욱 단단하게 다듬으시면서 남은 기간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 국어 영역 함께해 주신 두 분 선생님 고맙습니다.
1: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0: 대단합니다.
1: 제가 원조가 몇 개 있습니다.
2: 감 와인을 최초 개발하고 심지어 와인 터널까지 만든
1: 500만 원 이상은 왔다고 잡으시면 달리고 있습니다.
0: 혹시 이거 뭔데 아십니까?
2: 이거 유명한 스케일.
3: 너무 잘 알죠.
0: 제가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2: 90년대
0: 300억 정도 전 재산을 다 몰빵했습니다.
1: 내 같은 놈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그래 사람이구나. 성...

1대1 싸우면 두 대까지 안 가요. 어, 야, 나와! 야, 시키야! 아이! 야, 야, 야, 야, 나와보세요. 나한테 그래.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 한 마리 한 마리는 아주 순하고 잘하는데, 무한할 수 없다는 거야. 그게 큰 한계죠.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바다의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는 한명숙의 일석이조 굴밥상. 여기 밥 한 공기 추가요. 밥 두 그릇 뚝딱 해치울 시원한 굿밥 레시피. 굴을 듬뿍 넣어 국물 맛이 끝내주는 겨울 보양식 굴국밥부터 한 입 먹자마자 온 가족이 극찬하는 매콤새콤 반찬 레시피. 보쌈과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굴 생채까지. 요리가 쉬워지는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손이 가는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4: 안녕하세요. 최유비의 단짝 광희고요.
5: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4: 네. 선생님, 네. 이 국밥 한 숟가락 먹는 순간 시원하다 소리가 절로 나는데요. 특히 여기에 맛과 영양이 뛰어난 제철 굴이 들어가면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굴국밥 재료를 한번 볼까요?
5: 네, 그래서 이제 제철 굴이고요. 네. 이제 여기에다가 미역을 이제 더하면은 약간 바다의 시원한 느낌, 네. 그런 느낌 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밥,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무, 예. 그리고 부추, 홍고추, 네. 이렇게 이제 필요하고, 이제 양념으로는 이제 마늘하고 새우젓 국물, 그리고 이제 부족한 간 소금으로 좀 해주시면 되고, 네. 그리고 들깨가루 이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자, 이 국밥 한 그릇 뚝딱하게 만드는 굴의 매력. 이제 바로 느껴볼 텐데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굴국밥 네.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굴 좋아하시고 네. 이 겨울철에 이 굴이 신선하다고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굴을 준비했는데 네. 이 굴 손질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5: 네, 그래서 이제 굴을 네. 요즘은 이제 세척굴이 나와서 워낙 깨끗하긴 한데 그래도 보면은 약간 검은 이물질들이나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씻을 거냐면 겨울이라 이제 무 많이들 이제 드시기 때문에 예? 집에 보시면 무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물을 강판에다 이렇게 이제 가르세요.
4: 잠깐만요, 선생님. 네. 지금 이 굴을 네. 세척하고 네. 굴의 비린 향을 좀 날리는 방법으로 이 네. 물을 사용하신 네. 거예요?
5: 물가 들어가면 예. 이제 그 굴이 깨끗하게 세척해지는 효과도 보고 예. 그다음에 약간 굴 특유의 굴이 뭐 풍미가 좋기도 하지만 저는 참 굴 특유의 향이나 약간 비릿한 느낌 싫어요. 그때
4: 맞아요.
5: 이게 또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식감도 좋아집니다. 예. 약간의 단백질을

0: 살짝 비릿한 맛을 네. 잡아줄 네.
1: 이렇게
0: 비결로.
1: 해서 이제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같이
0: 합쳐볼게요.
1: 네, 합쳐서.
0: 근데요, 진짜 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처음에 이제 굴을 접할 때 조금 좋지 못한 굴을 네. 상태가 좋지 못한 굴을 접했었어요. 네. 그래서 다시금 이제 굴을 먹기까지 시간이 네. 좀 걸렸는데
1: 맞아요.
0: 또 이렇게 굴을 이렇게 손질하다 보면 꼭 중간 중간에 손질이 안 된 부분도 그쵸. 있고 이물질이 들어가서 비릿한 향이 더할 때가 있어요.
1: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 같이 무 갈은 거를 네. 이렇게 넣어주세요.
0: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네. 손을 사용하시지 않고 숟가락을 사용하시는
1: 네.
0: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좀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0: 무즙으로 지금 네. 무 간 것을 활용해서 네. 이 굴을 세척하고 계신데요. 네. 아까 들어갔을 때보다 이 무즙.
1: 네.
0: 무즙이 조금 색이 어두워지고 그쵸. 있어요.
1: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무즙에 거뭇거뭇 네, 네. 이렇게 이제 이물질들이 네. 붙는 게 이제 보일 거예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제 무가 우리 집에 없다, 내지는 딱 사다 놓은 게 요리할 만큼밖에 없어요. 그러시면 연한 소금물 만드셔서 이렇게 살살살살 네. 흔들어서 한 두 번 정도 헹궈주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거뭇거뭇 저는 좀 이제 세척을 해놓은 굴이라 많이 이제 나오지 않긴 했는데
0: 이거 물로 한번 세척하나요?
1: 네, 물에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0: 깔끔하게
1: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무즙을 보시면 예. 여기 이제 약간 거뭇거뭇
0: 여기요?
1: 예, 그렇죠. 이물질들이 조금 자, 이렇게 볼까요? 빠져나온 거 보일 거예요.
0: 네, 보이시나요? 네네.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네. 예 보입니다.
1: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저로 이렇게 네. 이제 저으셔서 요거 이제 살랑살랑 이제 흔들어서 이렇게 네. 꺼내시면 됩니다.
0: 그리고 이게 들어갔던 네. 이 무에 그 건더기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건지 같은 것들이 네. 이 불순물들을 같이 이렇게 끌고 나온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훨씬 더 깨끗하게 네. 완벽 세척. 그래서 만약에 생굴 무침이나 이렇게 네. 좀 굴 생걸로 먹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무즙 이용해서 이제 세척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하셔서 이제 이거를 맑은 물에 한번 넣었다가 네. 이렇게 이제 건져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0: 자, 이렇게 네. 깔끔하게 굴 세척까지 해봤습니다. 여기 앞에 같이 들어갈 재료들을 한번 볼 텐데요. 네. 부추가 준비돼 있어요.
1: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겨울철 보통 이제 그 부추가 약간 열을 올리는 그런 식품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드시면 네. 또 이제 좋고요. 오늘 이제 굴국밥 좀 약간 이렇게 식감이나 약간 색감도 살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무부터 한번 썰어보고 네. 부추 쓸을게요. 그래서
0: 정말 겨울 무는 네. 빠지지 않는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굵지 않은 채 예. 너무 굵게 쓸면은 좀 우리 오래 끓이셔야 되니까.
0: 네. 확실히 겨울에는 뜨끈한 국물이 들어가는 국밥.
1: 그쵸,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걸 국으로 드셔도 되고 예. 오늘은 제가 이제 국밥으로 예. 그러면 김치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놓고 드실 수 있죠.
0: 다른 뭐 네. 반찬 필요 없죠.
1: 네, 그래서 채를 가늘게.
0: 예. 그러면 오늘 이렇게 무도 같이 구입하셔가지고 네. 굴도 세척하시고 같이 또 이렇게 채소 넣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또 국물에 또 무가 들어가야죠.
1: 그렇죠.
0: 썰어서 한번 넣어볼게요.
1: 네, 그래서 빨리 익으라고 가늘게 이제 네. 채를 썰었고요. 그리고 부추. 이제 겨울철에 열을 네. 올리는.
0: 또 조합이 좋은.
1: 네. 그래서 이것도 길이 너무 길지 않게 한 3, 4cm 정도 길이 되도록.
0: 네. 부추도 뭐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렇죠. 맛도 좋잖아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또 부추도 한 단 사면 요리 한 가지 다 하는 게 네. 뭐 부추김치 말고는 예. 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맞아요. 조금 남겨놓으셨다가 예. 이렇게 이제 국밥 같은 거 하실 때 조금 네. 고명처럼 올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홍고추. 요거는 이제 뭐 좀 나는 먹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반 갈라서 쓰르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쓰르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반 가르지 않고 썰겠다 그러면은 좀 작고 얇게.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은 갈르지 않고 해도 드실 때 부담이 없는데 안 그러면은 네. 다 건져내시더라고요.
0: 그럴 경우
1: 그렇죠. 예. 그럴 경우는 아예 갈라서 얇게 쓰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0: 예.
1: 오늘 고추가 커서 저는 요 정도.
0: 볼까요?
1: 한 개 정도.
0: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오늘 들어가는 재료가 네. 또 미역이 준비돼 있어요.
1: 네, 그래서 미역 들어가면 바다의 풍미가 또 굉장히 좋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이제 미역 불려가지고 물에 헹궈서 물기 꽉 짰고
0: 몇 분 정도 불리는 건가요?
1: 이거 한 30분 정도 담가놓으면 충분히 불거든요. 그게 뭐 크기가 너무 크지 않다 그런 자른 미역 같은 경우는 그냥 쓰셔도 되고 그래도 좀 크다 그러시면은 한 번 정도.
0: 네.
1: 두 번 정도 가볍게, 예, 너무 크지 않게. 왜냐 이거 국밥이라 수저에 딱 올라오는 좋은 정도 크기,
0: 예, 예
1: 그 정도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자, 이렇게 재료 손질이 끝났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네. 굴 국밥,
1: 네,
0: 이 국이 네. 국물이 또 중요하잖아요.
1: 네, 네.
0: 오늘 어떤 국물로 맛을 낼지.
1: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멸치 국물 준비를 했어요. 워낙 굴이 또 끓이면 감칠맛도 있고 있어서 네. 뭐 집에 뭐 멸치 국물, 뭐 황태 국물, 뭐 다시마 국물 아무거나 네. 밑국물 있으시면 밑국물 넣으면 좀 더 맛있습니다.
0: 네. 자, 그럼 맛있게 한번 굴국밥 끓여 볼까요?
1: 네. 네.
0: 이동해서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뜨끈한 네, 국밥 너무 기대됩니다.
1: 냄비 준비를 했어요. 네. 이거 이렇게 뭐 볶아서 끓이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하시는데 네. 저는 그냥 끓이는 게 오히려 담백하고 깔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멸치국물 이제 부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냄비에 이제 멸치국물을 이렇게 해서 이제 붓고
0: 멸치국물 많이도 사용하시죠?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무 넣으시고 무 시원하게 네. 그래서 이제 시원하게 무 썰은 거 넣고 예. 그리고 이제 미역도
0: 넣고 예.
1: 이렇게 넣고 예. 이제 뚜껑 덮어갖고 이제 끓이시는 거예요.
0: 그래서 끓여줄까요?
1: 끓기 시작해서 중불에서 10분
0: 네.
1: 이제 무가 익으면 거의 뭐 굴국밥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0: 무만 익으면
1: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분간 네. 끓여보겠습니다.
0: 자, 선생님.
1: 네.
0: 지금 아주 한 소끔 부르륵 네. 끓고 있는데 지금 뭔가가 네. 시원한 향이
1: 그쵸.
0: 바다 향이 확 올라오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이제 미역도 들어가서 예. 이제 시원한 바다 향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뚜껑 열어보면
0: 예.
1: 무가 이제 투명하게 다 익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무도 이렇게 중불에서 이렇게 했더니 이제 무도 부들부들하게 예. 이렇게 익고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홍고추.
0: 네. 네
1: 좀 홍고추 넣어서 칼칼하고 이제 좀 깔끔한 맛 네. 넣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굴 넣으시는 거예요.
0: 네.
1: 세척해 놓으신 깨끗하게 씻어 놓으신 이제 굴.
0: 자, 굴 넣고요. 선생님, 네. 굴 들어간 후에는 네. 얼마 정도 끓여줘야 되나요?
1: 보통 이제 굴 들어가고 나서는 네. 한 2, 3분 정도면 마무리 하셔야지 막 5분, 10분이, 10분 이상 넘어가면 굴이 또 질겨지고 맛이 네. 없어요. 그래서 길어야 5분 이내로 끝내시는데
0: 네.
1: 어떻게 이제 시간 확인하시냐면 이렇게 차가운 굴이 들어가면 온도가 뚝 떨어졌다 끓던 게
0: 네.
1: 조금 지나야 끓어 올라와요.
0: 그쵸?
1: 그래서 그때 부글부글부글 끓어 오르면은 그때 이제 마늘 넣고 부족한 간 하면서 마무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0: 네.
1: 굴의 식감 탱글탱글하게 살릴 수 있습니다.
0: 부르르 끓어오를 때, 자 이제 부르르 끓어오르기 시작하는데요.
1: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끓어오르면 예. 이제 여기에다가 다진 마늘.

0: 아, 마늘이 잘 어울리죠?
1: 네, 그래서 이제 마늘을 이렇게 조금 해서 이제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간을 저는 새우젓 국물로 해요.
0: 네.
1: 예, 그래서 이제 새우젓 국물, 이렇게 간 하시는데, 새우젓 국물로만 맞추셔도 되고, 새우젓 국물만 했더니 너무 약간 젓갈 향 같이 향이 좀 느껴진다.
0: 예?
1: 그러시면은 부족한 간을 소금 간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0: 네.
1: 저는 새우젓 국물이랑 소금 간 같이 이렇게 이제 해주고요.
0: 살짝 맛보시면서 하셔도 될것
1: 네,
0: 같아요.
1: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거품이 뜨면,
0: 네.
1: 마지막에 뜨는 거품은 한번 살짝, 예, 건져내셔도
0: 네.
1: 좀 깔끔하게.
0: 근데 거품이 많이 뜨진
1: 네, 많이
0: 않네요.
1: 안 떠요. 우리 워낙 굴세척 깨끗하게 하고 해서
0: 네.
1: 이제 다된 거예요.
0: 마지막에 이 가루는 언제 넣으면
1: 네, 그래서 이제
0: 좋을지.
1: 이렇게 드시거나
0: 예.
1: 여기에다가 이제 저는 들깨가루를 넣거든요.
0: 예?
1: 근데 들깨가루를 넣고 오래 끓이시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기름지고 느끼해져요.
0: 숙성할 것
1: 그래서
0: 같기도
1: 예,
0: 하고요.
1: 그래서 다 끓었고 이제 간을 이렇게 보셔서
0: 예?
1: 간이 싱거우면 안 돼요. 밥
0: 네?
1: 말아 드실 거라.
0: 네.
1: 예, 그래서 짜지 않을 정도에 간이 충분히 됐다 싶으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들깨가루를 넣고 한번 저으시면서
0: 네.
1: 이제 불 끄시면서
0: 네.
1: 부추.
0: 마지막에 불 끄고요.
1: 네, 그래서 저는 여기다 들깨 넣으니까 그렇게 고소하고 구수하고 좋더라고요. 네,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들깨가루에 부추 넣고
0: 네.
1: 그리고 마지막에 들기름 또는 참기름을 살짝만 해서 풍미를 올려주시면 이렇게 맛있는 우선 이제 국밥의 재료가 완성이 됐죠.
0: 벌써 이렇게 고소한 향이 올라오는데요. 한번 옮겨
1: 네, 한번
0: 담아볼까요?
1: 담아볼게요.
0: 자. 들깨가루랑 이 들기름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바다의 시원하고 뭔가 개운한 향이 났는데 들깨가루 들어가고 난 후에는
1: 맞아요.
0: 구수한 향까지
1: 그쵸. 그래서
0: 더해졌어요.
1: 들깨 들어가니까 고소하고 구수한 거에다가 이제
0: 예?
1: 부추 들어가면 부추도 약간 풍미가
0: 아,
1: 있고요.
0: 그러네요.
1: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밥을
0: 예?
1: 한 그릇 담아주시고,
0: 많은 분들이 국밥 정말 요리해놓으면 편하다고 하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0: 예?
1: 미역의 이제 약간 부들부들한 식감,
0: 네.
1: 그리고 부추의 또 신선한 그런 맛이랑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0: 그리고
1: 물도 씹히는 맛이 있고.
0: 그쵸. 오늘의 주인공이 또 굴이 얼마나
1: 네,
0: 맛있겠어요.
1: 맞아요.
0: 탱글탱글하면서 안에는 부드럽고 또 굉장히 또 제철일 때는 굴이 단맛도
1: 그쵸.
0: 난다고 해요.
1: 예, 그래서 굴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뭐, 막상 굴로 하면은 굴국이랑 굴전밖에 없어요. 근데
0: 예.
1: 이렇게 국밥 재료로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
0: 예.
1: 여러 가지로 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0: 이 바다의 시원한 맛과 그다음에 또 고소한 맛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굴국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굴국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물을 갈아 무즙을 만들어 주세요. 굴에 무즙을 넣어 살살 섞고 찬물에 헹궈내 줍니다. 이렇게 무즙으로 굴을 씻으면 굴의 불순물과 비린 맛이 깨끗하게 제거되고 식감이 좋아져요. 무는 채 썰고 부추는 한입 크기로 썰어 주세요. 홍고추는 어슷 썰고 불린 자른 미역은 한입 크기로 썰어 줍니다. 냄비에 멸치 육수, 무, 미역을 넣고 뚜껑을 덮어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홍고추와 굴을 넣고 끓어오르면 다진 마늘, 새우젓 국물, 소금을 넣어 끓여줍니다. 거품을 제거하며 끓이다가 들깨가루를 넣고 불을 끈뒤 부추와 들기름을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뚝배기에 밥을 담고 국물을 부으면 굴국밥이 완성됩니다.
0: 선생님, 겨울이 시작되면 싱싱한 굴을 먹는 재미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칼칼하게 입맛 살리는 굴 생채,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1: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재료는 굴하고
0: 네.
1: 그다음에 미나리
0: 네.
1: 그리고 무 이렇게 들어가고요.
0: 예.
1: 그리고 이제 참기름
0: 네.
1: 살짝 그리고 이제 양념에는 이제 고춧가루 그리고 멸치 액젓
0: 네.
1: 그리고 매실청 다진 마늘 생강 그리고 소금 통깨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0: 네. 자, 굴국밥에 이어 굴 생채 만들어 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이굴 생채로 또 만들어 드시면 좋아할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보통 저희 뭐 어리굴젓도 해서 드시고 뭐
0: 네.
1: 이렇게 굴 무친 반찬들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정말 바로 무쳐서

0: 네. 신선하게 드시는 말 그대로 생채예요. 그래서 네. 이제 굴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 이제 그 세척 깨끗하게 했잖아요. 오늘은 특히나 또 생걸로 드시는 거니까 네. 이게 소금물에 씻는 것보다는 무즙 이렇게 갈아서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이제 물기를 뺐어요. 네. 근데 이제 굴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생거로 먹으니까 약간 비린 듯한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그걸 해결하는 방법 또, 알려드리려고 해서
1: 또 비결이 있는 거예요?
0: 네, 그래서 요걸 이제 씻어서 물기를 빼놓은 굴인데요. 네. 요거를 그냥 이따 무칠 때 넣는 게 아니고 참기름에 살짝 버무려서 잠깐 숙성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네. 풍미가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2: 자, 그럼 네. 일단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비결대로 네. 한번 해볼 텐데요.
0: 네.
2: 저.
0: 네, 그래서 이제 물기도 이렇게 완벽하게
2: 아주 탱글탱글하게
0: 이렇게 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 참기름을 많은 양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2: 네?
0: 너무 또 많은 양을 쓰시게 되면 이거 지금 묻혀봤더니 네. 모르는 사람이 와서 보면 이게 기름이 들어갔나 모를 정도로 요 정도의 분량이지 이게 기울였더니 기름이 줄줄 흘러나와요. 이렇게 많이 넣으시면 나중에 양념을 넣었을 때 네. 양념이 묻어지지도 않아요.
2: 미끄러져서.
0: 네, 그래서 적당량의 소량의 네. 참기름 또는 들기름 쓰셔도 괜찮습니다.
2: 근데 제가 이 스튜디오에서 지금 현장에서 이 향을 맡아봤잖아요. 정말 이 굴의 향이 배가 되고 네. 약간 더 고급스러워진 느낌이에요.
0: 맞아요. 그리고 이제 손으로 만지지 마시고 굴 예? 같은 경우는 또 날걸로 드실 건데 손으로 자꾸 만지면 체온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지면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수저를 이용해서 뒤적뒤적 섞어서 네. 잠깐 이렇게 양념 만들고 예? 재료 준비하는 동안 한 1, 20분 정도 잠깐 두시면 좋습니다.
2: 너무 좋은 방법인 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잠깐 두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함께 곁들일 채소로
0: 네, 네.
2: 이렇게 네. 오늘 미나리와 무가 준비되어
0: 네,
2: 있습니다. 확실히 이 생채에는 네. 무가 들어가줘야 될 것
0: 네,
2: 같아요.
0: 네, 그렇죠. 오늘 이제 무를 제가 절이지 않고 사용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두껍지 않게 그렇다고 또 너무 가늘면 맛이 없고 네. 5mm 정도, 5mm, 한 4mm, 5mm.
2: 네, 물론 굴만 먹어도 맛있지만
0: 그쵸.
2: 이 굴과는 또 다른
0: 네.
2: 다른 식감을 주는. 오늘 무가 이렇게
0: 네,
2: 들어갑니다.
0: 그리고 이제 무가 단백질 소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같이 이제 단백질인 주재료인 굴 같은 거 같이 요리해서 드시면 비릿한 향도 제거를 해주지만 네. 오히려 소화 흡수도 도와주고 이제 좋거든요.
2: 맞아요. 그래서 무가 소화에 도움을 준다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0: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채를 써시는데 네. 물기 안 생기도록 오늘 제가 무를 써는 방향은 세로 길이 방향.
2: 세로로 썰게 되면 물기가 좀 덜 생기나요?
0: 네, 물기 좀 덜 생겨서 좋거든요. 그래서
2: 그리고 이 무도 아까 굴 국밥 때도 썼었고,
0: 네. 네.
2: 그다음에 또 굴을 세척하는 데도 썼기 때문에
0: 네.
2: 오늘 이제 굴과 또 무를 구입하시면 그냥 다 쓸 수 있겠죠.
0: 맞아요. 그래서 무도 또 한 덩어리 사면 네. 요리를 몇 가지를 해서 드시잖아요.
2: 그쵸.
0: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굴이랑 무랑 같이 해서 드시면 좋고 미나리 준비했는데요.
2: 네.
0: 잎사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잎사귀 때문에 약간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2: 네.
0: 잔잔한 잎사귀는 쓰시고
2: 네.
0: 약간 끝 부분에 좀 약간
2: 지저분한
0: 네, 시들시들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하시고
2: 네.
0: 여기 밑에도 보고 조금 이렇게 신선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그러시면 정리하셔도 되는데
2: 네.
0: 그렇다고 너무 완벽하게 다 잘라내진 않으셔도 돼요.
2: 예. 자, 크기는 어느 정도 하면
0: 네,
2: 될까요?
0: 그리고 이제 미나리도 끝에 요 부분은 쓰기 전에 살짝
2: 네.
0: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좀 깨끗하게 이제 요리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길이는
2: 네.
0: 한 4cm?
2: 네,
0: 너무 길지 않게.
2: 점점 이런 나물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0: 네.
2: 저는 혹시 참나물은 혹시 어울릴까요?
0: 그렇죠. 참나물 너무 좋아요. 참나물 괜찮고
2: 예.
0: 참나물이 원래는 봄나물인데 요즘에 사계절 다 드시고
2: 예.
0: 가격도 너무 좋잖아요. 참나물 괜찮고 달래도 괜찮습니다.
2: 달래도요.
0: 네. 그리고 뭐 쪽파 약간 넣으셔도 괜찮고
2: 네.
0: 뭐 이렇게 자색 양파, 정양파 같은 경우 좀 썰어 놓고 하셔도
2: 네.
0: 맵지 않아서도 괜찮고 좋더라고요.
2: 좋아하는
0: 네.
2: 식재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2: 자, 이렇게 재료 손질이 다 됐고요.
0: 양념.
2: 그렇죠. 사실 양념이 정말 중요한데 자, 또 어떻게 만들면 될지
0: 네.
2: 알려주세요.
0: 이제 양념에 고춧가루.
2: 네.
0: 고추장보다는 이제 고춧가루 넣으셔야 생채가 더 신선한 느낌 맛이 있더라고요.
2: 칼칼한 맛도 나고요.
0: 예, 그래서 이제 고춧가루 넣어주시고 여기 이제 매실청을 넣었어요.
2: 네.
0: 매실청 넣으시면 단맛도 주지만 매실이 살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굴 날걸로 먹으면 저는 조금 안 좋던데요.
2: 네.
0: 이런 분들은 이런 무침 요리하실 때 매실청 넣어보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요.
2: 딱 맞는 것 같네요.
0: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약간의 감칠맛으로 멸치 액젓.
2: 오.
0: 네, 많이 넣으시면 비려질 수 있어서 조금 넣었는데
2: 네.
0: 요거는 뭐 까나리 액젓 쓰셔도 되고 요즘 많이 드시는 참치 액젓.
2: 네, 네
0: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늘.
2: 네.
0: 이제 생채니까 다진 마늘 이렇게 넣고.
2: 그렇죠.
0: 예, 그리고 생강도.
2: 생강 들어가고요. 예,
0: 생강도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그리고 간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물을 절이지 않았어요. 만약에 저는 물을 절여서 한다 그러면 절여서 꼭 짜서 소금을 생략하시고.
2: 네.
0: 저는 이제 오늘 안 절이고 하니까 오히려 여기 소금 간을 살짝 했습니다.
2: 네.
0: 예, 해서 이제 요거를 잘 섞어주세요.
2: 물론 물을 절이는 것도 좋지만 또 절이지 않았을 때 그 식감도.
0: 그렇죠.
2: 예,
0: 그래서 소금이 좀 녹게끔.
2: 네.
0: 이렇게 이제 잘 저어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물을 넣고 묻히시는데.
2: 네.
0: 요거는 장갑을 좀 끼고.
2: 네. 요 묻힐 때 또 팁이 비결이 있을 것 같아서.
0: 네, 그래서 무 묻힐 때는 손으로 꼭꼭꼭.
2: 꼭꼭꼭.
0: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묻혀지면서 간도 배이고.
2: 네.
0: 약간 색도 좀 배이고.
2: 네네.
0: 이렇게 이제 이게 고춧가루가 묻히면 묻힐수록 색이 진해져요.
2: 아. 네,
0: 그래서 이제 수분이랑 만나면 빨갛게 색깔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2: 네.
0: 너무 많이 안 하셔도 오히려 신선한 느낌 맛으로 먹을 수 있더라고요.
2: 네, 산뜻한 느낌으로.
0: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니까 우리 이제 보통 집에서 드신 게 무생채가 됐어요.
2: 예, 예. 아주 먹음직스럽게
0: 네,
2: 색이 났는데요.
0: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2: 이 다음에 어떤 걸 넣어야 할지.
0: 굴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2: 자, 굴을 한번 넣어볼게요.
0: 네, 네.
2: 저희 참기름으로 살짝
0: 버무렸죠.
2: 예.
0: 무는 제가 아까 꽉꽉 주물르면서 했는데 이제
2: 네.
0: 굴을 넣고 나서는 손 대는 거를 되게 살살살.
2: 살살살 네. 그냥.
0: 자, 이렇게 해서
2: 이렇게 그냥 뒤집어 주듯이 살짝살짝.
0: 이렇게 살짝 이제 건드리듯이.
2: 네, 건드리듯이.
0: 네, 이렇게 하시고
2: 네.
0: 이제 여기에다가 미나리.
2: 네, 네. 미나리 넣어볼게요.
0: 네.
2: 자.
0: 네.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손으로 만지는 거 최소화.
2: 네.
0: 그 다음에 이제 적당히 섞어졌으면 나머지 이제 수저랑 마무리하면서 제가
2: 네.
0: 이렇게 이제 담아주시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약간 굴 들어간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섞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통깨.
2: 예, 통깨 넣어볼까요?
0: 네.
2: 자, 다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굴이 들어갔을 때 정말 굴 향이 아까 참기름과 만나서
0: 네.
2: 정말 아주 그냥 확 올라왔고요.
0: 맞아요.
2: 그리고 무와 정말 잘 어울렸던 그쵸, 것 같아요, 지금.
0: 이렇게 이제 섞으신 다음에
2: 예.
0: 이제 그릇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2: 물론 굴만 있어도
0: 네.
2: 굴 하나만도 굉장히 맛있지만
0: 네.
2: 함께 들어간 무와 그다음에 미나리도 정말 잘 어울리는 그쵸. 것 같아요, 식감이.
0: 요즘 딱 이렇게 있는 재료로 한번
2: 네.
0: 이렇게 만들어서 신선하게 상에 올려보시는 것도
2: 예.
0: 예, 좋을 것 같습니다.
2: 너무 산뜻한 느낌 들고요.
0: 네.
2: 또 굴은 또 진한 맛이 나고.
0: 네.
2: 자,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0: 네, 굴까지 이렇게 보이게
2: 예.
0: 완성을 했습니다.
2: 자, 시원하고 상큼한 맛이 최고인 굴생채가 완성됐습니다.
1: 굴생채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씻은 굴에 참기름을 넣어 섞어주세요. 이렇게 굴에 참기름을 넣어 섞어주면 특유의 비린내를 없앨 수 있어요. 무는 채 썰고 미나리는 시든 잎과 줄기 끝부분을 제거한 뒤 한 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고춧가루, 매실청, 멸치 액젓,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소금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양념에 물을 넣어 묻히다가 굴과 미나리를 넣어 살살 묻힌 뒤 통깨를 넣고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굴생채가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고사리와 생선의 조합은 생소하지만 맛은 끝내준다. 감칠맛 가득한 고사리 조기찌개부터 고사리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고소한 고사리 들깨찜까지 요리가 쉬워지는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손이 가는 집밥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3WC 진공 밀폐와 압력으로 더 맛있게 원터치 오픈으로 간편하게 저압 압력솥에 전골 냄비까지 저압 압력솥 3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2: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0: 여기가 거의 한 400년 됐어요.
1: 징집잖아요.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2: 여기 영차!
3: 여기 영차!
4: 낙동강 천삼행기가 전체가 다 오고 있습니다.
5: 나가 이 말이야.
6: 됐어요.
7: 빨리빨리 움직여. 이게 다 이거 작업 못해.
8: 다시 요 낙동강에 모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한 우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9: 요즘 우리 집인데.
10: 그때가 그립네.
9: 그립지.
11: 낙동강에 이제 동무들하고 맨날 빨가벗고 수영하고.
12: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지면 담낭에 모였다가 담도를 통해서 내려서 소화를 돕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주 큰 담석이 담즙이 내려오는 길을 박았습니다.
13: 죽었으니까 앞에가 아프면
14: 저등 치고 막 숟가락으로 이렇게 벅벅 긁는 듯한 통증이
15: 딱 보더니 왜 이렇게 놀았냐는 거야.
12: 담석은 왜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담석은 담즙을 막는 게 문제예요.

0: 떠고 즐기고.
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2: 먹는 즐거움.
1: 잇몸 튼튼 이가탄.
3: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연모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4: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5: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4: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

0: 이탈리아 남부여행의 거점, 나폴리에서 출발하는 오늘의 여정.
1: 예전에는 바글바글 했겠죠.
0: 놀라운 역사를 품은 고대 유적지와
1: 엄청 촉촉해.
0: 눈과 입이 즐거운 먹거리.
2: 이 맛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0: 시골길에서 만난 특별한 경험.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진정한 힐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의 매력에 푹 빠져볼까요? 발길 닿는 곳마다 눈부신 자연과 놀라운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곳, 이탈리아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중부의 로마, 북부의 밀라노와 함께 이탈리아 3대 도시로 손꼽히는 곳, 남부의 최대 도시 나폴리로 갑니다. 기원전 470년경 그리스 정착민들이 네아폴리스, 즉 새로운 도시라는 이름으로 세운 이곳. 20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여러 시대로부터 전해진 수많은 역사적 건물들과 바다 풍경이 어우러진 곳인데요. 티레니아해의 관문이라 불리는 전 세계 예술가들이 머물러간 아름다운 항구 도시죠.
3: 괴테가 그 독일의 날씨도 좋지 않고 춥고 어둑어둑한 그런 독일에서 이 나폴리의 이런 찬란한 햇살과 바다를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폴레를 봐라, 그리고 죽어라. 뭐 나폴레를 보고 나면은 여한이 없다, 뭐 이런 뜻이 아닐까 싶은데 진짜 이 풍경을 보면은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0: 이탈리아 전역을 여행했던 괴테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도시로 손꼽은 곳. 그는 나폴리를 낙원과 같은 곳이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3대 미항 중 하나인 나폴리항은 사랑에 빠지기 딱 좋은 로맨틱한 곳이죠. 유럽의 도시를 여행할 땐 가장 먼저 광장에 가야 합니다. 광장을 중심으로 주요 건물들이 모여있기 때문인데요. 이곳 플레비시토 광장은 과거 다양한 왕정이 거쳐간 나폴리의 역사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이 왕궁 건물의 벽감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3: 나폴리는 아주 예로부터 왕들이 통치했던, 왕정을 유지했었던 나라인데요. 지금 이 건물 앞에 8명의 인물들이 벽감 안에 조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 입상들은 지금까지 나폴리를 통치했던 노르만 왕족 때부터의 왕들의 모습이에요.
0: 지중해에 접하고 있어 계속해서 주인이 바뀌어온 나폴리의 복잡한 역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광장의 이름인 플레비시토는 투표라는 뜻을 지녔는데요. 통일 당시 나폴리를 통치했던 시칠리아 왕조가 이탈리아로 편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세계대전 이후에 이탈리아가 왕정체제로 복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탈리아사를 바꾼 두 번의 중요한 투표가 이뤄진 아주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이라면 한 번쯤 꼭 와봐야 하는 광장으로 통한다는데요. 이탈리아 학생들의 수학여행 필수 코스입니다.
4: veniamo da Cagliari,
3: Cagliari città. Città. Sì. Perché vengo?
4: Sono venuti con la scolaresca per far visita di istruzione di Napoli, per vedere Piazza Plebiscito, il Palazzo Reale. Questa è la bellezza di Napoli, oltre che il lungomare, il castello che abbiamo qui, il Maschio Angioino, e poi ovviamente la gente, che è sempre col sorriso sulle labbra.
0: 멋진 풍경과 흥미로운 역사. 그리고 시끌벅적한 여행자들의 웃음소리와

0: 이식도시라는 별명도 있죠.
1: 나폴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뭐니뭐니 해도 피자입니다. 이 나폴리의 서민 음식으로 처음 시작되었었던 피자는 지금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음식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마르게리타라고 하는 피자가 있는 처음 만들어진 원조집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피자를 먹기 위해 나폴리에 옵니다. 그중 나폴리를 대표하는 피자인 마르게리타가 처음 만들어진 원조집을 찾았는데요. 나폴리 피자는 베수비오 산의 뜨거운 화산 암에 밀가루 반죽을 구워 먹던 것에서 유래해 전기 오븐이 아닌 장작 화덕에서 굽는 게 특징입니다.
1: Buongiorno.
2: Buongiorno.
1: Sì.
2: Questo è il locale dove più di 100 anni fa nacque la pizza margherita.
1: Ah, sì.
2: Venne creata in onore della regina da un pizzaiolo napoletano. Che creò la pizza, diciamo, con i colori della bandiera italiana.
1: Ok. Una per favore.
0: 가격이 이렇게나 착합니다.
1: 와, 역시 원산지라서 그런지 한국 가격에 절반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진짜 싸요.
0: 나폴리에서 피자는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 지역 특산물인 밀가루, 토마토, 치즈 등을 혼합해 구워 먹던 서민 음식이었는데요. 그중 마르게리타 피자는 사보이아 왕가의 마르게리타 왕비가 극찬한 뒤 세계적인 음식이 됐습니다.
3: Assolutamente, perché la pizza praticamente deve avere un tempo per la lievitazione. Si fa almeno 12 ore di lievitazione e dopodiché si deve stendere con attenzione con le mani, assolutamente con le mani. E nel caso volessimo fare una pizza margherita, abbiamo bisogno di un po' di olio, basilico, pomodoro e mozzarella, tutti del territorio della Campania.
0: 화덕의 온도와 피자의 크기 등 8개의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하는데요. 요리 기술은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저도 오늘은 나폴리 사람처럼 1인 1피자에 도전합니다. 복잡한 토핑 없이 바질과 토마토, 치즈만 얹은 진짜 원조 마르게리타 피자.
1: 네, 원조집에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0: 화덕에서 구워낸 도우의 맛이 정말 일품인데요.
1: 이 쫄깃쫄깃한 도우가 너무 그리웠어요. 사실 이 재료는 엄청 단순하거든요. 그냥 토마토, 모짜렐라 치즈, 바질 이렇게 세 개밖에 들어가지 않은 단순한 맛이지만 그래도 이 세 개의 조합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대단한 것 같습니다.
0: 나폴리 지역의 또 다른 별미.
1: 이 나폴리가 이 모짜렐라 치즈가 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튀겨서도 먹어요.
0: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하고 짭짤한 모짜렐라의 풍미.
1: 치즈도 맛있는데 이걸 튀기기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0: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피자는 단순히 한 접시의 음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 조각, 한 조각. 행복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자 인생의 한 부분이죠.
1: 본조르노?
0: 다짜고짜 시작된 기타 연주.
1: 갑자기? 갑자기?
0: 예술의 도시, 나폴리답죠? 어떤 노래를 들려주실까요? 나폴리 하면 이 노래죠. 나폴리의 유명한 깐쪼네 오 솔레미오를 들려주시는데요.

0: 나폴리 도심을 떠나 외곽으로 갑니다. 생애 한 번쯤은 꼭 가봐야 할 고대 유적지 폼페이입니다. 서기 79년, 고대 로마가 이 땅을 통치했던 황금기 시절, 화산이 폭발하며 잿더미 속에 파묻혀버린 비극의 도시죠. 폼페이는 말 그대로 멸망한 도시입니다. 비옥한 깜파니아 평야에 위치하고 있어 농업과 상업이 발달했었고, 부유한 로마 귀족들의 휴양지로 번영을 누리던 곳이었는데요.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18시간 만에 화산재 속에 완전히 파묻히게 되면서 역사 속으로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1700여 년 만에 잿더미 속에서 도시를 발굴했을 때 집터와 상점들은 물론 달아나던 모습 그대로 묻힌 사람들과 화덕에 들어있는 빵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남아있었는데요. 잿더미 아래에서 발굴된 완벽한 형태의 고대 도시의 모습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1: 우와.
0: 전성기 땐 2만에서 5만 명의 인구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폼페이. 수십 년 동안 주로 로마 상류층의 호화스러운 별장들이 발굴되었는데 지난 2018년에는 중상층 가정의 집터도 발견되었습니다.
1: 지금은 이렇게 폐허처럼 됐지만 예전에는 이 길거리가 바글바글 했겠죠?
0: 최대 높이 7m의 화산재 아래에서 잠들어 있다 깨어난 도시. 거리 곳곳에서 로마 시대 생활상을 알 수 있는데요. 놀라운 건 당시 로마인들은 도로를 만들 때 현대처럼 차도와 인도를 구분해 교통질서를 확립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이었겠죠? 차도에 놓인 바위들이 눈에 띄는데요.
1: 제가 지금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돌다리를 건너왔는데요. 이거는 단순한 징검다리이기보다는 이렇게 돌이 가까이 있으면 마차들이 지나가다가 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속도를 줄였겠죠. 그래서 과속방지턱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마차의 간격이 너무 크거나 너무 좁으면 통과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마차들이 동일한 사이즈만 들어올 수 있게끔 규격화하는 그런 역할도 했었습니다. 이제 긴 옷자락, 뭐 토가나 이런 옷자락들이 이제 뭐 물이나 이런 동물들의 오물에 젖지 않게끔 건너갈 수 있는 징검다리로도 역시나 사용을 했습니다.
0: 움푹 패인 돌길에서 얼마나 많은 마차가 이곳을 지났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로마인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도로입니다.
1: 보이는 이거는 공공 분수입니다. 그래서 폼페이 사람들이 와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물을 떠가기도 했었던 그런 분수가 40개가 넘게 있습니다.
0: 폼페이는 식수로 사용하고 남은 물로 목욕을 즐길 정도로 물이 풍부했는데요. 이 식수대의 또 다른 역할.
1: 또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여기에 저녁에 물을 막았대요. 그래서 일부러 물을 흘러 넘치게 해서 이 거리에 있는 이 말들이나 소들, 이 동물들의 오물들이 물에 씻겨 흘러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딱 깨끗한 마을이 다시 생겨나는 거죠. 이 폼페이 사람들 진짜 너무 똑똑하지 않나요?
0: 고대의 부자들이 휴양을 즐겼던 곳인 만큼 깨끗하고 계획적으로 건설된 도시. 거리에 남아있는 400여 개의 상점터는 이곳이 얼마나 번영한 도시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목욕을 즐기고 사교활동을 했던 목욕탕부터 자연지형의 경사를 활용하여 관중석을 배치한 음악과 연극 공연용 반원형 극장, 무려 2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 원형 극장까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했던 고대 로마인들의 함성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하지만 한순간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엄청난 속도로 날아온 화산재가 도시를 덮쳤고 사람들은 그대로 참극을 맞게 됐습니다.
1: 네, 여기에 신기한 모형이 하나 있는데 이 목욕탕 주변에서 발견된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 폼페이 위에 화산재가 완전히 뒤덮여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 거예요.
0: 사람들의 유해가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발굴 책임자 주세페 피오렐리.

0: 브라보.
1: 멋진 노래 덕에 더욱 행복한 식사를 즐겼습니다. 노래 속 가사처럼 폭풍우가 지난 후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지중해의 태양 같은 도시. 이곳은 나폴리입니다.

0: 옷과 살이 부패되어 생긴 빈 공간에 석고를 채워 이렇게 석고상을 만들었습니다.
1: 당시 사람들의 키가 어떠했고 몸은 어떠했고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됐는데요. 이 여인은 엎드려져 있는 모습으로 발견이 됐는데 이 배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임신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뭔가 고통 속에 죽어갔었던 그 아픔과 슬픔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비극적인 유산을 눈앞에 두고 잠시 숙연해지는 시간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화려한 문명을 한순간에 삼켜버린 자연의 힘. 폼페이의 시간은 여전히 최후의 그날에 멈춘 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남서부의 나폴리와 폼페이를 둘러보고 이번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동부의 숨은 힐링 도시 폴리냐노 아 마레로 갑니다. 폼페이에서 폴리냐노 아 마레까지는 차로 약 3시간 30분.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시골길로 들어서자 선물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2: 완전 다 노란색깔!
0: 이렇게 예쁜 곳을 그냥 지나칠 순 없겠죠? 눈부신 노란빛이 바다처럼 넓게 펼쳐진 풍경. 참 좋은 계절에 이탈리아를 여행하고 있다는 걸 실감하며 잠시 꽃길을 걸어봅니다.
1: 아, 너무 예쁘다.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서 꽃밭을 본 적은 많은데 이렇게 내려서 직접 보는 건 처음이에요.
0: 달콤한 꽃향기에 취해 걷다가 꽃밭에서 뭔가를 하고 계신 주민분들을 발견했는데요.
1: 아, 되게 귀여운 분들이 계시는데.
0: 꽃을 보면서 무언가 진지하게 얘기 중이십니다.
1: 본조르노. 본조르노. 피오리에 벨리시마. Come si chiama questo fiore?
3: Colza. Eh? Questo è il fiore di colza.
1: Colza?
4: Va giù. Cade tutto?
5: Sì, cade.
1: Ah, singhiozzo.
3: Un gruppo di apicoltori che stanno assaggiando vari tipi di miele. Abbiamo il miele di colza, il miele di melo. È molto raro, E lo stiamo abbinando a dei formaggi. Perché ad ogni formaggio si può abbinare un tipo di miele.
1: Ok.
3: Andiamo?
1: Sì. 오케이, 안녕하세요. 아,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 꽃이 딱 15일만 피어 있다고 하는데 너무 타이밍이 좋았어요. 그래서 마침 비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꽃이 완전 만개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타이밍이 너무 좋아.
4: 추워.
1: 아시? 아, 예뻐. 안녕. 꼬메스키 하마.
3: 떠르.
1: 떠르. 안녕. 귀여워. 아, 넌 얼마나 좋냐? 여기서, 어머.
0: 지역의 양봉 관계자들이 모여 꿀 시식회를 하고 계셨는데요. 갑작스러운 방문에도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1: 시식하고 계시는데 제가 타이밍 좋게 끼어들 수 있게 됐어요.
6: 그렇지에.
0: 이곳에선 주로 이탈리아 남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울푸드. 치즈와 어울리는 상큼한 꿀을 생산하고 있다는데요.
7: 아날리시 센소리알레 델 미엘레 시 파 유틸리잔도 이 프로프리 센시. 에 플루레알레 페로 하 로도레 디 피오리 레치시.
0: 갓 벌통에서 채취했다는 신선한 꿀. 저도 한번 맛봅니다.
1: 너무 맛있어.
7: Se volete potete assaggiarlo. Ha una particolarità. È un po' salato.
1: 어, 진짜 너무 맛있어. 눈물 날 것 같아. 와.
0: 꽃내음을 그대로 머금은 기본적인 꿀부터 상큼한 과일향 꿀까지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3: Questo con questa.
1: Varena.
3: Con la ricotta.
7: Con la ricotta. Ricotta. Una ricotta di capra. Una ricotta salata.
1: 이거는 리코타 치즈인데 이 꿀

0: 국물은 리코타 치즈랑 같이 먹으면 맛있대요.
1: 담백한 리코타 치즈와 달달한 꿀의 조합. 천국의 맛입니다.
2: 진짜 맛있다.
0: 그 부업니스요. 그 밤 그 각각의 꽃 맛이 꿀에 진짜 다 들어있어서 먹으면 어떤 꽃인지 딱 생각이 나요. 너무 신기해.
1: 제가 너무 잘 먹으니까 뿌듯해하시더라고요. 마치 손녀딸을 대하듯 친절하게 이것저것 챙겨주십니다. 와.
0: 이렇게 와인이나 커피 같은 거는 향이나 냄새를 구분하면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꿀을 다르게 먹어보는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재밌는 경험인 것 같아요.
1: 역시 매사에 열정적인 이탈리아 사람들은 미식에도 진심입니다.
3: 띠 piace il miele?
4: Un po' dolci che non è che mi piace così tanto il miele, ma col formaggio diventa buonissimo.
3: Qual è il più piace?
4: Tra quelli più buoni, quello tropicale è uno tra i miei preferiti perché il cioccolato alla pesca a me piace la pesca. Come wow.
0: 아니 이렇게 어린이가 이 맛을 다 맛과 향을 구분을 해서 자기 취향을 다 가지고 있네요.
5: E i prodotti gastronomici che possono essere come i formaggi in questo caso che si accoppiano perfettamente con il miele sono frutto di una tradizione di millenni, di anni e anni e anni che noi dobbiamo salvare, conservare e esportare.
1: 이탈리아가 세계적인 미식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이렇게 전통적인 식자재와 그 재배 방식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0: 이거 예쁜데 옷? 점프스트?
1: 꽃밭의 스윗가이 제랄도 씨가 특별히 꿀벌들도 구경시켜 주시겠대요.
6: 이거 괜찮지 않아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안녕하모. 오케이, 안녕하모.
1: 난생 처음 해보는 양봉 체험. 유채꽃이 만개한 바로 지금. 꿀벌들이 가장 활발하게 일할 때입니다. 오.
7: 로로 피안티레 에스트라이.
6: Okay.
7: Adesso parlo te.
6: Posso provare?
7: Sì, vuoi provare tu? Bene. Wow. Tirati così, appoggia pure qua, un cantoncino, appoggia qua.
6: Ecco. Wow.
7: E loro sono subito lì.
1: 식물의 꿀샘에서 분비되는 당성분의 액체를 벌들이 부지런히 나르고 이렇게 많은 양이 모여서 꿀이 되는 건데요.
7: Molto buono, molto buono. Questo è miele di colza, miele di quel fiore lì.
6: 이렇게 벌을 가까이서 본 게 처음이에요. 꿀이 그냥 한가득이라 더 묵직합니다. 이게 벌이 꽃을 알아본다는데 저한테 오지 않네요. 너무 잘 알아보네.
7: Non serve guanti? Non serve questo? Non serve?
6: No.
7: No. Togliamo?
8: No.
6: 피아노, 피아노.
1: 낯선 여행자에게 아낌없이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 그 덕에 참 달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9: 예, 피아치토 미엘레, 토토 베레. 무아, 차오.
6: 그라치밀레.
9: 프레스토. 아리베디치.
6: 차오, 차오, 그라치밀레. 차오. 꽃길 따라왔다가 벌도 보고 꿀도 먹고 너무 재미난 경험이었습니다. 이 꿀벌들 원래 막 곤충들 있는 거를 좀 무서워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열심히 일하는 거 보니까 그냥 뭐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제 삶의 모습과 그 더 재밌는 날이었습니다.
1: 기분 좋게 다시 길을 나섭니다. 꽃밭에서 만난 주민분들이 꼭 가보라고 추천해준 곳이 있어 잠시 들르기로 했는데요. 나폴리 근교의 작은 마을 파에스툼. 아는 사람만 아는 숨은 미식의 고장이랍니다.
6: 안녕! 너무
0: 어떡하지? 오, 엄청 많네? 안녕, 안녕.
1: 물소들이 반겨주는 한적한 시골 마을.
0: 먼저 일어나. 꺼져, 빠이. 와! 꿰스토에, 꿰스토에. 부파로 넣어내 먹을까?
2: 야! 부파라 diverso da mucca. È molto più selvatico.
0: Selvatico?
2: Sì, perché predilige il fango all'aria aperta e quant'altro.
0: 그래서 얘네들이 겁이 없고 이렇게 밝은가 봐요.
2: 야이, 야야. 야이, 야이. 야이, 야. 야이, 야. 야.
0: 에코메, 그 이 까네.
9: 그러니까.
10: È meglio del cane perché fa il latte, il cane non lo fa il latte.
2: Lei produce, produce soldi. Business.
0: 우유.
1: 사촌인 토니 씨와 라파엘레 씨는 각각 물소 농장과 치즈 공장을 운영하며 집안의 대를 잇고 있다는데요. 이 집안 치즈는 아주 멀리서도 찾아와 사갈 만큼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도 맛을 보지 않을 수 없겠죠?
11: circa cioè la mia famiglia comunque proviene da una famiglia antica, molto antica, circa 400 anni.
0: Wow.
11: Che si è stabilita nel territorio circa 100 anni fa, 150 anni fa.
0: 와.
1: 갓 만든 치즈를 맛볼 수 있는 기회. 정말 기대가 됩니다.
0: 맛있지? 우와.
1: 리코타, 마스카포네 등 다양한 종류의 치즈와 물소 버터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가게. 가장 유명한 건 단연 캄파니아주의 전통 치즈 모짜렐라입니다.
12: Tu hai assaggiato la mozzarella?
0: Sì, mozzarella.
12: Metti qualche bocconcino nel piatto.
1: 우유로 만든 꽃이라 불리는 모짜렐라. 요즘은 물소가 귀해 젖소 우유로 모짜렐라를 만드는 곳이 많은데 이곳은 전통 방식인 물소 우유를 고집하고 계시대요.
0: 맞지. 네, 이렇게 귀엽고 통통한 모짜렐라. 아, 이렇게 신선한 모짜렐라가 1kg에 15유로밖에 안 합니다. 와, 역시 식재료는 원산지 가서 사야지 되나 봐요. 아, 오케이.
1: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식 시간.
12: 아, 만져보래 이거 어때요? 오케이.
0: 오케이.
12: 돌려봐요.
0: 나도 손을 먹어야 돼. 우유가 이렇게 나와서 엄청 촉촉해. 너무 맛있어. 마치 고기 씹었을 때 육즙 나오는 그런 기분?
3: Come fa ad essere così buono?
12: Dipende molto dalla qualità del latte. Se il latte è buono e poi giustamente c'è la capacità nel lavorarlo, esce fuori un prodotto importante.
0: È molto buono.
12: Buono, eh?
0: 너무 맛있어. 아, 이거 진짜 1kg 아니라 한 10kg 진짜 집에 가져가고 싶어요.
1: 대접을 받았으니 일손을 거들기로 하는데요.
0: 짜자잔. 깨끗하게 꽁꽁 싸맸습니다.
1: 무려 400여 년의 노하우로 모짜렐라를 만드는 공장.
0: 와, 냄새. 모짜렐라 냄새.
1: 가장 먼저 우유에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넣어 응고한 조각들을 준비해줍니다.
0: Cos'è questo?
12: Questa è la cagliata.
0: Eh?
12: Questa è la cagliata.
0: Cagliata?
1: Italia에선 깔리아따라 불리는 커드는 유청과 분리된 단백질이 고체 형태로 응고되는 거라 처음엔 이렇게 고무처럼 질긴데요. 이걸 뜨거운 물에 가라앉혀 뭉치게 한 후 20분 정도 휘저어주면 부드럽게 덩어리가 집니다.
0: 너무 신기해. 막 이렇게 마녀의 마법 수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치즈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Assorbendo l'acqua.
12: A che temperatura? Siamo sui 95 gradi.
0: Wow.
12: Adesso ricomincia a filare.

0: questa è la filatura.
1: Sì.
0: Adesso la pasta è filata. Infatti la mozzarella è un formaggio a pasta filata. Perciò si chiama pasta filata.
2: 이렇게 흐물흐물한 덩어리가 되면 이제 반쯤 완성된 겁니다.
0: Adesso facciamo la mozzatura, ti faccio provare a mozzare la mozzarella.
2: 고소한 우유 향에 가벼운 단맛과 신맛이 섞인 캄파니아주의 전통 치즈 모짜렐라. 치즈 덩어리를 소금물에 담가 조금 부치고 먹기 좋은 크기로 뚝뚝 끊어내주면 되는데요.
0: Il nome di mozzarella deriva dall'azione del mozzare.
1: Sì. Ah, mozzare.
0: Mozzarella.
1: 이렇게 뚝뚝 끊어져서 모짜 모짜렐라라고 합니다.
2: 저도 한번 해봅니다.
0: 마지막만 이거죠. Non devi tirare, devi mozzare.
1: Ah, mozzare. Ah, ok.
2: 차가운 물에서 금세 굳어버려 끊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1: 이게 물은 차갑고 얘는 생각보다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면은 이 차가운 물 때문에 이렇게 굳어져서 나옵니다. 엄청 통통하고 귀여워. 이거 봐요. 통통통.
0: Questo è mio e questo è tuo.
1: È grande.
2: 공구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갓 만든 모짜렐라. 그 맛을 잊지 못해 전국에서 찾아오는 단골들이 많다는데요. 멀리서 온 만큼 한가득 포장은 기본입니다.
3: Buongiorno. Cosa ha comprato?
4: Mozzarella.
1: Mozzarella.
4: Mozzarella. Ecco qua. Chiuso tutto, boh.
1: Quanti comprato?
4: Oddio, adesso qua un chilo e mezzo mi sembra.
1: Chilo e mezzo, wow.
4: Sì. Adesso sì, arriva il mio amico anche con altre cose, perché siamo due famiglie.
1: Ah, sì. Dove viene? Da dove viene?
5: Da Romans di Sonzo, sarebbe
4: Friuli Venezia Giulia.
1: Ah, sì. Su?
4: Sì, sì, sì.
1: Wow. 우리도 여행 가면은 그 동네 특산품 사가지고 오잖아요. 이 뭐 제주에서 한라봉 사듯이 이렇게 이 지역에 오면은 꼭 모짜렐라를 사시는가 봅니다. 아, 저도 너무 가져가고 싶어요.
4: I limoni della costiera amalfitana, della costa cilentana.
1: Grazie mille. Ciao, ciao.
2: 이것이 바로 이탈리아의 정.
1: 짠! Buon viaggio!
2: 행복한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뜻밖의 행운과 기분 좋은 만남으로 가득한 남부의 시골길을 따라 오늘의 목적지, 딸렌토 반도에 위치한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 폴리냐노 아 마레로 갑니다. 아드리아의 석회암 절벽 위에 세워진 동화 같은 백색 도시. 폴리냐노 아 마레는 자연이 만든 아늑한 천연 수영장으로 최근 현지인들 사이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핫한 휴양지입니다. 코발트빛 바다와 바람이 깎아내린 절벽이 그림처럼 아름다운 곳이죠.
1: 이탈리아 반도와 발칸 반도 사이에 위치한 아드리아해는 지중해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바다로 손꼽힙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휴양지 폴리냐노 아 마레에 왔습니다. 두 개의 석회 절벽 사이에 있는 코발트빛 해변이 아주 이색적이라고 하네요.
2: 소문 듣고 찾아온 해변.
1: 우와. 어머나, 여기가 여기구나.
2: 오랜 세월 바람과 햇빛의 풍화작용으로 움푹 파인 절벽 사이는 들이치는 파도가 약해 가족 단위로 물놀이를 즐기기에 제격인 곳입니다. 은은하게 불어오는 바람이 참 기분 좋은 해변.
1: 여기가 절벽 사이여가지고 바람이 불어오는데 너무 신선하고 시원해요. 나 이 바람 잊지 못할 것 같아.
2: 해변은 모래가 아닌 작은 자갈로 이루어져 있어 맑은 물빛을 자랑하는데요. 잠시 앉아 물멍을 즐겨도 좋겠더라고요.

0: Buonasera.
1: Ciao.
0: Da dove sei?
2: Dal Piemonte.
0: Piemonte. Oh. Perché siete qui?
2: Perché siamo lei si sposa.
0: Ah, auguri. E cosa è più bella in Apulia del Mare?
2: Il centro storico è bellissimo.
0: Sì.
2: Però anche qua è meraviglioso, il mare, il vento, anche solo l'aria che c'è.
0: Ok.
2: Beh, super.
0: Grazie mille, buon viaggio. Ciao ciao.
3: 해변에서 행복의 기운을 마음에 가득 담고 본격적으로 석회암 절벽마을 폴리냐노 아 마레를 제대로 즐기러 갑니다. 마을 아래로는 파도가 만들어낸 동굴이 많아 배를 타고 나가면 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는데요.
0: 꿈에 아미
4: 알베르토
0: 이오 지훈
4: 지훈
0: yes right 와 bella grazie
3: 바다 위에서 바라보는 마을의 풍경은 또 어떨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이탈리아 남부 해안의 매력은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좀 많이 춥더라고요.
0: 아니 여기가 바람이 세서 돌들이 다 깎여서 나간다더니 제가 깎여서 나갈 판이에요.
3: 외투 준비는 필수입니다.
0: 보통 이탈리아 여행하실 때 막 지중해서 온난한 기후나 그리고 남부로 내려가면 덥다 이래가지고 정말 방심하고 막 얇은 옷만 가지고 오시는데 이렇게 뭐 배를 탈 땐 바람이 많이 불 때도 있고 또 일교차도 크고 이러니까 좀 긴팔 옷 정도 하나는 준비해가지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 저기 이제 폴리냐노 아마레가 보입니다. 하얀 색깔 마을이 보여요.
3: 절벽이 짙들은 아슬아슬해 보여도 풍화는 아주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무너질 염려는 없다고 하는데요.
0: 아 이렇게 어떻게 절벽 위에 이렇게 짙들을 다 세웠지? 무너질 것 같아 생각했는데.
3: 여름에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먼지와 모래가 바위에 퇴적되며 곳곳에 독특한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5: Questa qui è una roccia calcarea, è molto più bianca perché ha subito dei crolli dopo forti mareggiate, quindi è molto più bianca.
3: 사람들은 이곳에 돌을 깎아다 집을 짓는 데 쓰기도 했고 동굴 안으로 길을 뚫어 배를 묶어놓고 바다로 오가는 통로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형적인 특징을 활용해 지은 숙소와 레스토랑은 요즘 그야말로 인기입니다.
0: 와, 저기 위에서 사람들 밥 먹고 있어요. 네, 어떻게 저렇게 동굴 안에다가 식당을 다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 멋있다.
3: 저의 목적지는 식당이 아닌 그 아래 동굴입니다.
0: 동굴로 들어간다. 오! 들어왔네.
3: 동굴로 들어가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0: 우와!
3: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처럼 아늑한 동굴.
0: 새소리가 들리고 이 동굴 안에 새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저기 위에 그 식당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캄캄한 동굴에서 저렇게 빛이 다 들어오네요. 아 저기서 진짜 밥 한 번 먹고 싶다. 기가 막힌다 진짜. 물도 진짜 깨끗해요. 물 진짜 깨끗해. 우와 너무 예뻐 너무 예뻐.
3: 나만의 비밀 공간을 발견한 기분입니다.
0: 이렇게 동굴 안에 숨겨져 있는 공간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야.
3: 사진엔 미처 다 안 담기는 자연의 아름다움. 오래오래 기억하기 위해 눈에 가득 담아보는데요.
0: 우와. 에 persone non hanno qui
5: Entro da lì e riesco a

0: fanno un bel bagno.
1: Ah, 여기 여름에는 여기서 수영해도 되나 봐요. 아, 나도 그냥 뛰어들어 그냥. 아, 나 진짜 진짜 좀만 안 추웠어도 진짜 뛰어들었다. 아.
2: 알면 알수록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게 되는 나라, 아. 이탈리아. 다음엔 꼭 여름에 이곳에 와야겠습니다. 아. 신비로움이 가득했던 석회암 절벽마을에서의 보트 투어.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1: 그렇지, 윌레. 바이바이. 그렇지, 차오, 차오.
2: 바다 위에서 마을을 한눈에 담아봤다면 이번엔 마을 안으로 들어가 조금 더 자세히 둘러보려 합니다. 그런데 독특한 게 삼륜 택시를 많이들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1: 아저씨 타라서 뚝뚝 타고 동네 한 바퀴 돌아보려고 해요.
3: 레이고.
2: 폴리냐노 아 마레를 즐기는 특별한 방법이죠. 삼륜 택시를 타면 자동차로 들어가기 힘든 골목까지 구석구석 둘러볼 수 있습니다. 여름철 40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흰색으로 칠한 집들이 동화 같은 풍경을 이룹니다. 토박이 기사님이 추천하는 폴리냐노 아 마레의 최고 절경.
4: 괜찮으나.
1: 예쁘다.
2: 맑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아기자기한 나무배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풍경.
5: Allora, questa che vedete si chiama Portalga.
1: Portalga?
5: Portalga. Vedete il colore della barca verde e rosso? Ha un significato. Il verde fa parte della natura e del mare. Il rosso, il nostro sangue di San Vito, il nostro patrono di Polignano a Mare, che sarebbe quel San Vito Martire,
1: Santo
5: il nostro
1: Vito
5: protettore
1: Martire.
5: Di Polignano a Mare. Sì.
2: 주민들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꾼 도시. 도시는 입소문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5: C'è una leggenda, si dice che chi passa da sotto quest'arco entro un anno si sposa.
1: Ah, ok.
5: Wow.
1: 여기 지나가면은 1년 내로 결혼한다는데요?
2: 믿자야 본전이니 한번 지나가 봅니다.
1: Grazie. Dove è il marito?
5: Io.
1: No.
2: 아닌 게 아니라 사랑에 빠지기에 충분한 풍경이죠.
5: Parla da solo, non dovrei neanche parlare io proprio perché parla da solo. È bellissimo.
1: 아니 그 너무 멋있지 않아요? 바닷바람 같고 배우 같고 너무 멋있어요.
5: 너무 bella.
1: Bello.
5: Very beautiful.
1: Bello. Very.
2: 아름다운 자연과 친절한 사람들이 있는 힐링 여행지. 모든 시간이 눈부셨던 남부에서의 어느 멋진 날이었습니다.
1: 베네치아는 도시 자체가 예술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이 된 베로나에 왔습니다. 이거 보려고 여기까지 왔나 봐요.
6: 3WC 유니안 에어 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 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 침대 증정.
7: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7: 딥이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7: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7: 됩니다.
11: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7: 되고요.

0: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2: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0: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3: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4: 진단비도요?
2: 되고요.
5: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6: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5: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6: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7: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8: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9: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6: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0: 산더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1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1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0: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2: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0: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3: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4: 진단비도요?
2: 되고요.
5: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6: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5: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6: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7: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8: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9: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6: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0: 산더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4: 이어서 EBS 뉴스 12가 방송됩니다.
15: 여러분, 방금 부른 노래 혹시 뭔지 알아요? 처음 듣죠? 첫 정규 앨범에

0: 안녕하세요, 소연입니다.
1: 어린이 친구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 햇님 그릴 때 노란색으로 그려야 됩니까? 아니면 빨간색으로 그려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2: 그래서 오늘 이제 빛이 뭔지를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 싶어서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빛공짜인가요?
2: 네.
1: 빛의 권력자, 이름 따라간다. 분광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2: 사과가 빨갛잖아요? 빛이 그 사과가 빨갛다는 걸 보여주게 하는 수단이 있는 거예요. 빛만 잘 분석하면 거의 무슨 정보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LED라든지
1: LED, 예,
2: 그다음에
1: 예.
2: 태양전지 예.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초고속 분광이 필요합니다. 건방진 말 수도 있는데 양자역학은 이제 분광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학문이다.
1: 교수님한테도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햇빛은 예. 무슨 색이다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0: 시동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 이렇게 도마뱀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훈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을 기본적으로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도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무트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는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202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와 출제 경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마지막 시험, 9월 모의평가가 오늘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 지원한 N수생은 11만 2천 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숫자를 보이고 있는데요. EBS 현장 교사단은 1교시 국어가 작년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1: 수능까지 8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9월 모의평가가 오늘 오전 전국 2,100여 개 고등학교와 학원 500여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올해 9월 모의평가 지원자는 약 5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5천 명가량 줄었습니다. 반면 졸업생 지원자는 6천여 명 증가한 11만 2천 명으로 비율과 규모 모두 역대 최대치입니다. 1교시에 치러진 국어 문항을 분석한 EBS 현장 교사단은 난이도가 작년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표준 점수 최고점이 132점으로 비교적 쉽게 출제됐던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단 다소 어려웠다는 분석입니다. 현장 교사단은 지문의 정보량이 적정하고 문제풀이에 충분한 정보가 담겼지만 선지에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봤습니다.
2: 교육과정과 기출문항에서 일관되게 강조해왔던 추론적 사고와 선지 판단의 정밀성을 바탕으로 적정 변별력을 확보한 시험으로
1: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등 EBS 교재와 연계된 문항은 23개로 연계율은 51.1%입니다. 독서에선 인문 주제 통합과 과학 기술 그리고 사회 지문이 연계 출제됐고 문학은 6개 작품 가운데 3개가 EBS 교재에서 연계됐습니다. 현장 교사단은 앞으로 수능까지 EBS 연계 교재를 바탕으로 개념과 문제 해결 원리를 반복해서 익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2: 연계의 밀도를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이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작품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장면과 일치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학습이 아직 미진하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조금 더 보충을 해서
1: 또 가채점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틀린 문제를 분석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BS 뉴스 김창우입니다.
0: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이끌 첫 집중 지원 대학 3곳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대학에는 올해 700억 원, 내년부터는 800억 원 안팎이 지원될 전망인데요. 지역 산업과 대학을 한

0: 쉽게 키우겠다는 구상이지만 거점 국립대 사이의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거점 국립대 가운데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가 첫 집중지원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선정대학에는 올해 700억 원이 지원됩니다. 내년부터 지원액은 800억 원 안팎으로 늘어 2030년까지 대학당 약 3,90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올해 사업비 가운데 400억 원은 지역 주력 산업에 맞춘 새 단과대학과 융합연구원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인공지능 거점 대학에는 100억 원, 지역 대학과 함께 운영하는 공유대학에는 2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부산대는 조선과 해양, 항공 우주 분야를 아우르는 혁신 제조 융합대학과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대학을 세울 계획입니다. 전남대는 반도체와 미래 에너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키우고, 충남대는 카이스트와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할 계획입니다.
2: 5극 3특 성장 엔진 육성, 국토공간 대전환을 위한 각 부처의 정책이 대학의 혁신 역량과 만났을 때 가장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대학을 엄격하게 선별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1: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6개 거점 국립대도 학부교육 혁신과 공유대학 사업을 통해 지난해보다 300억 원에서 400억 원가량 더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선정대학과의 지원 격차는 올해 600억에서 내년에는 700억으로 벌어집니다. 정부는 앞으로 집중지원 대학을 추가로 선정할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대상과 시기, 지원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3: 원래 취지는 서울대학을 10개를 만들기 위해서 거점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거였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사실은 어떤 경쟁력이라기보다는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에 맞춰서 어떤 지역 안배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1: 정부는 별도의 성과관리위원회를 꾸려 취업률과 지역 정주율 같은 지표를 단계적으로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재정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0: 네, 다음 달 개막하는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모두 315편의 영화가 관객과 만납니다. 아시아 영화 14편이 경쟁을 펼치고 최근 영화계에서 영향력이 커진 애니메이션도 집중 조명합니다. 황대웅 기자입니다.
4: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작은 모두 315편. 59개국에서 초청된 공식 상영작은 246편으로 2019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개막작으로는 김종관 감독의 낮과 밤은 서로에게가 선정됐습니다. 한적한 골목에 카페를 찾은 네 가지 사랑 이야기로 영화제에 막을 올립니다. 지난해 신설된 경쟁 부문에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영화 14편이 초청됐습니다. 이마연 감독의 그날의 태주와 김정훈 감독의 면도, 이란의 거장 마지드 마지디 감독의 빵과 책 등이 최고상인 부산 어워드 대상을 놓고 경합합니다.
5: 올해는 출품작들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작들의 층위가 훨씬 더 두터워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4: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인 크리스티안 문주 감독의 피오르를 비롯해 고레에다 히로카즈,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신작도 관객을 만납니다. 최근 세계 영화시장에서 비중이 커진 애니메이션도 집중 조명합니다. 국내에서 쉽게 만나기 어려웠던 일본 애니메이션 13편을 소개하고 중국 애니메이션 소무공 라이즈도 야외에서 상영합니다. 영화제와 함께 열리는 아시아 콘텐츠 필름 마켓에는 50여 개국에서 3천여 명의 영화 영상 산업 관계자가 참여합니다. 급변하는 영화 산업의 해법도 함께 모색할 예정입니다.
6: 지금 세계 영화 콘텐츠 산업은 두 가지 압력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 침체와 투자 위축으로 제작의 토대가 흔들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성형 AI와 플랫폼의 재편으로 영화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재점화되었습니다.
4: 양쯔춘과 이자벨 위페르, 매기 질레날 등 세계적인 배우들도 부산을 찾는 이번 영화제는 다음 달 6일부터 열흘 동안 열립니다. EBS 뉴스 홍대현입니다.
0: 정부가 천안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재학대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어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1년에 두 차례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가 우려되면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하는 조치부터 우선 검토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올해 750명에서 내년 863명으로 늘리고 장애 아동과 영유아를 위한 쉼터 18곳도 내년까지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9월 2일 EBS 뉴스 12일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전화 상담만 받아도 주방의 명가 보트미룡 프라이팬과 원형 접시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주방의 명가 영국 보트미룡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대형 프라이팬 식탁의 품격을 높여주는 접시 세트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 상담만 받아도 주방의 명가 보트메리온 프라이팬과 원형 접시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1: 갑자기 큰일 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들한테 미안하잖아요.
2: 장례식이 걱정되시는 분, 특별히 잘 모시고 싶은 분이라면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에 가입만 하시면 언제 어느 때라도 가장 먼저 달려가 VVIP 장례 노하우로 장례 전부터 후까지 편안하게 고품격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장지로 선택하시거나 다른 서비스로 바꿔서 사용해도 좋고 한화 리조트 매년 10박 이 많은 멤버십 혜택이 월 15,000원이면 가능합니다. 만기 후 서비스 미이용 시 100% 환급에 카드 캐시백 혜택까지 장례도 이리답게 프리드라이브
0: 전화 상담만 받아도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주방의 명가 영국 보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 대형 프라이팬과 접시 세트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 상담만 받아도 주방의 명가 보트메리온 프라이팬과 원형 접시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2: 장례도 1위답게 월 15,000원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 프리드라이프 상담을 요구해 가볍고 튼튼한 여행용 캐리어 2종 증정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로 상담만 받아도 여행용 캐리어 2종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0: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2: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3: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2: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 완료 시 가입, 결제 아닙니다. 초경량 여행용 캐리어 2종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11: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0: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2: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2: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 완료 시 가입, 결제 아닙니다. 초경량 여행용 캐리어 2종 증정.
14: 특별생방송 9월 모의평가 분석 2부 수학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총입니다. 우선 브리핑 현장이 연결됐다고 합니다. 세종시 현장 브리핑 연결해 보겠습니다.
15: 네, 지금부터 202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출제 경향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 참여하신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EBS 현장교사단 총괄을 담당하신 소명여자고등학교 김진석 선생님이십니다. 수학영역 출제 경향 분석을 담당하신 백석고등학교 남치열 선생님이십니다. 지금부터 10분간 남치열 선생님께서 이번 9월 모의평가 수학영역의 출제 경향 분석 결과를 발표하시겠습니다.
16: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고양시 백석고등학교 교사 남철입니다. 지금부터 2027학년도 9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 출제 경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학년도 9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은 작년 9월 모의평가 및 수능과 비슷한 수준에서 출제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풀 수 있는 중난도 문항을 출제하여 중위권 학생들에 대한 변별력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항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문항의 조건 분석에 충실하며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는 다양한 개념을 점검하는 학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특정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정답을 예단하기보다 각 경우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보는 자세도 강조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9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은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따르면서 변별력을 가진 문항, 공교육과 EBS 수능 연계 교재를 통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문항들로 이루어졌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과목별 출제 경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과목의 경우 수학 1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4문항, 삼각함수에서 3문항, 수열에서 4문항으로 총 11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및 EBS 수능 연계교재의 바탕을 둔 다양한 수학적 개념과 종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항들이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EBS 수능 연계교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학습을 한 수험생이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 과정이 필요하거나 한 문항에 너무 많은 개념을 필요로 하는 문항도 배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과정상의 기본 개념을 활용하고 문제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문항들을 출제하여 학교 수업을 충실히 학습한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4번은 함수를 통해 정의된 수열의 각 항들을 나열하는 과정에서 규칙을 발견하고 그 합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구하는 문항으로 수학 1의 오지선다형 문항 중에서는 가장 변별력이 높은 문항이지만 EBS 연계 체감도가 높은 문항입니다. 22번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사이의 관계와 함수의 그래프를 평행이동 관점에서 해석하고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수학 2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두 문항, 미분에서 다섯 문항, 적분에서 네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함수의 극한이나 연속, 미분, 적분에서의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항들이 출제되었고 너무 많은 계산을 요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개념들이 사용되는 문항들은 배제되었습니다. 지난 수능에서는 속도와 거리를 묻는 문항이 합답형 문항으로 출제된 반면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에 관한 문항이 중상위권 변별을 위한 합답형 문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15번은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었고 21번은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선택 과목의 경우 확률과 통계 등 경우의 수에서 3문항, 확률에서 3문항, 통계에서 2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경우의 수, 확률에서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확인하는 문항들이 다수 포함되었고 기존의 변별력이 높게 출제되기도 했던 중복조합의 문항과 조건부 확률의 문항이 9월 모의평가에서도 변별력이 높은 문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28번은 경우의 수를 나누는 과정에서의 세밀함이 필요한 문항이지만 계산 과정은 비교적 간단한 문항이었고 30번도 표본평균과 모평균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다면 복잡한 계산 과정 없이 해결할 수 있다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산이 복잡하지 않아 교과서의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미적분은 수열이 극한에서 두 문항, 미분법에서 세 문항, 적분법에서 세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다룬 정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이 출제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28번은 도형의 넓이와 각도를 표현하는 함수 사이의 관계를 찾아내고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여 미분 개수를 구하는 변별력 있는 문항이었고요. 30번은 치환 적분법을 바탕으로 역함수의 정적분을 구하는 문항으로 적분 구간을 고려하면 복잡한 계산 과정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기한은 2차 곡선에서 3문항, 평면 벡터에서 2문항,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에서 3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교육을 통하여 익힌 개념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이 출제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28번은 공간 도형에서 이면각을 이용하여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항이고 30번은 평면 위의 점에 대한 조건을 분석하여 내적의 값을 구하는 문항입니다. 전반적으로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거나 과도한 계산이 필요한 문항은 배제하면서도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문항을 포함하였고 합답형 완성형 문항을 비롯한 다수의 문항이 복잡한 계산 없이 교육과정

0: 의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였는지를 평가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주요 문항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 공통과목 수학 1의 22번과 수학 2의 21번,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28번, 기하 30번 문항들이 변별력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통과목 수학 1의 22번은 두 함수 y는 ax제곱, y는 로그 a의 x 빼기 4분의 1, 빼기 4분의 1을 평행이동한 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이므로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임을 이해하고 두 이차 함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직사각형의 꼭지점의 좌표를 표현한 후 이를 이차 함수식에 대입하여 지수함수의 밑을 구하는 문항입니다. 공통과목 수학 2의 21번은 가 조건에서 함수 fx의 그래프의 개역을 찾은 다음 나 조건에서 주어진 함수가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확률과 통계 30번은 이산확률 변수 x의 평균을 구하는 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관계를 이용하여 복잡한 계산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미적분 28번은 도형의 넓이와 각도를 표현하는 함수 사이의 관계를 찾아내고 음함수 미분법을 이용하여 미분 개수를 구하는 문항입니다. 기하 30번은 선분의 길이와 내적의 값이 주어진 평면 위의 점에 대하여 조건을 만족시키는 벡터를 분석하고 내적의 값을 구하는 문항입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모든 문항들은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부합하며 공교육 내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 요소들과 관련성이 매우 높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EBS 수능 연계 교재 등에서 자주 다뤄지고 있는 내용으로 공교육을 통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EBS 연계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BS 연계율 50% 이상과 연계 방식을 유지하면서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는 출제 방향에 따라 공통과목 수학 1에서 5문항, 수학 2에서 6문항, 총 11문항이 연계되었고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씩 연계되었습니다. 전체 문항 연계율은 30문항 중 15문항인 50%로 연계된 문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모의평가 및 수능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에서 출제되었고 상위권과 중위권을 모두 변별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지나친 계산을 요구한다거나 불필요한 개념으로 실수를 유발하거나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 공교육 내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문항, 풀이 시간이 과도하게 오래 걸리는 문항들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수능과 비교하여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분석 능력을 평가한 문항이 증가한 특징을 보였고 합답형 문항, 완성형 문항은 변별력을 갖추면서도 교육과정 내 기본 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되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EBS 연계율은 50%이고 공통과목에서 11문항, 선택과목에서 4문항씩 고루 연계되었고 개념 원리의 활용,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자료 상황의 활용으로 연계되었습니다.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들이 교육과정 근거를 기반으로 고루 출제되었습니다.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의 문항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여 고등학교 수학 학습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변별력이 높은 문항을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특정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정답을 예단하기보다 각 경우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보는 학습 태도가 중요하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7학년도 9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 출제 경향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1: 네,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수학 영역 출제 경향 분석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의하실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신 후 소속성함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0: 네, 말씀해 주시죠.
1: 네, 안녕하세요. EBS 진태입니다. 우선 궁금한 게 작년 9월 모의평가

0: 나랑 수능과 난이도가 비슷한 수준인 거면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는 약간 어려운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좀 평이했다는 건지 아니면 적당히 변별력이 있었다는 건지 전체적인 난이도를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중심으로 이 난이도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신유형이나 좀 주목할 만한 문항, 그리고 특히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웠을 것 같은 문항을 좀 하나만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구모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상위권이나 중위권, 하위권 성적별로 학생들에게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1: 출제 기준은 6월 모의평가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라고 보고요. 절대적인 난이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상위권의 문항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21번, 22번이 변별력 있는 문항인 반면에 6월 모의평가에 비해서는 살짝 난도가 있지만 수능과 9월 모의평가 사이라고 분석을 하였고요.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28번, 30번이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 지난 9월 모의평가, 지난 수능, 이번 6월 모의평가와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다만 졸업생으로 인해 응시 집단이 수가 늘어난 특성을 고려하면 학생들이 실제로 느낀 체감 난이도는 작년 9월 모의평가 수능과 비슷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유형 같은 경우는 신유형이 별도로 뭔가 이렇게 두드러졌다라는 특징은 보이진 않고요. 대신 중위권 내지는 중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한 문항으로 13번 문항이 합답형 문항으로 출시되었는데요. 13번 문항이 정적분의 값을 대수적으로 해석하고 기하적으로 함께 해석이 필요한, 조건 해석이 필요한 문항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항은 22번 문항인데요. 가장 변별력 있는 문항의 소재가 달라진 점이 주목할 만한 점으로 꼽았습니다. 6월 모의평가 22번은 수학일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출제되었는데요.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선 다시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관계를 묻는 문항이 최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문항의 소재가 달라졌지만 다만 요구하는 역량은 6월 모의평가와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고난도 문항의 소재는 바뀌었지만 고난도에 나올 개념을 바뀌었다고 해서 미리 예단하고 특정한 단원 학습에 치우치기보다는 다양한 개념을 꼼꼼하게 학습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9월 모의평가를 통해 수학 학습의 방향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6월 모의평가와 작년 수능, 또 작년 9월 모의평가, 이번 6월 모의평가까지 함께 열어놓고 보면 난이도의 향상성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변별력이 높은 문항의 공통점도 보이는데요. 조건 분석에 통해 풀이의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부분이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9월 모의평가에서 최고난도 문항의 소재가 바뀌었다고 해서 특정한 단원에 치우치지 말고 다양한 단원의 개념을 점검하는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답을 점검할 때 정답을 예단하기보다는 모순되는 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배제하며 정확하게 분석하는 자세로 남기간 학교 수업과 EBS 연계 교재를 학습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네, 새로운 질문이 있으시거나 뭐 보충 추가질의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최고난도 문항의 소재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전혀 새로운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경향성이 예전에서 있었던 것인지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시면 보충이 되겠습니다.
1: 작년 수능까지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관계를 묻는 문항이 22번 문항으로 주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번 6월 모의평가에, 지난 6월 모의평가에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가 다시 출제되었습니다. 근데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그 이전에 또 출제되었던 소재인데요. 6월 모의평가에서 뭔가 새로운 걸 시도했다라기보다는 기존에 나왔던 출제 개념이 다시 등장을 했던 것이고,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역시 작년 수능과 작년 9월 모의평가에 출제되었던 소재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재가 달라졌다고 해서 어떤 단원에서 문제가 나올지 그런 부분을 예측하기보다는 다양한 단원의 개념을 꼼꼼하게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더 추가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네, 이것으로 수학 영역 출제 경향 분석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영어 영역 출제 경향 분석 결과 발표는 오후 2시 2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1: 자, 지금까지 9월 모의평가 출제 경향을 세종시 브리핑으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수능을 향한 가장 확실한 이정표 9월 모의평가. 수험생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수학 영역 선생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먼저 EBS 수학 강사 김지송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2: 제 이름 지송으로 이행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러면 지.
2: 지금 필요한 건
1: 송.
2: 송곳 같은 핵심. 네.
1: 네. 정확한 함수를 송곳처럼 짚어주실 김지송 선생님과 함께 하고요. 그러면 김나린 선생님도 같이 한번.
3: 도전해봐야죠.
1: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
3: 다가오는 수능, 수학에 대한 걱정은 덜어드리고.
1: 린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3: 해보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린.
3: 린스처럼 문제를 매끄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김다린입니다.
1: 네, 좋습니다. 두 분과 함께라면 수학이 정말 막힘없이 풀릴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9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서 브리핑 발표를 통해 전반적인 출제 경향을 살펴봤는데요. 먼저 김지송 선생님, 이번 수학 영역 어떻게 좀 출제가 됐나요?
2: 늘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2: 네. 이번 수학 영역이 앞에 남치열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1: 네.
2: 6월 모의평가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1: 네.
2: 이게 작년 9월과 수능이랑 비교했을 때는 그거랑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1: 네.
2: 다음에, 앞에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중상위권의 변별력을 조금 높였던 것 같아요. 그전 6월까지는 확실하게 한 13번, 14번까지는
1: 네.
2: 술술술 풀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13번부터 시작해가지고 13, 14, 요 라인도 학생들이 조금 더 사고를 해야만 풀수 있었던 문제들이 배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뭐 재미있는 요소가
1: 네.
2: 이 6월 모의평가를 치고 나서 이제 9월 모의평가랑 뭐 문항의 배치가 유사할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많이 하는데
1: 네.
2: 어떻게 보면은 그 어려운 문제의 위치가 뭐 단원이 바뀌면서 전체적인 단원의 배치도 바뀌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 네.
2: 아, 이게 수능에 또 어떻게 나올까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1: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험생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할 난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다린 선생님, 지난해 수능과 지난 6월 모의평가를 비춰볼 때 이번 시험의 체감 난도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3: 제가 느끼는 이번 9월 모의평가의 난도는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6월 모의평가보다는 다소 어려운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 수능부터 물수능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중상난도 문항부터 변별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러한 구조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다소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보다 더 변별력이 강한 그러한 문항들에 대해서 접근성이 조금 더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위권 친구들에 대해서는 어쩌면 비슷하게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상위권 친구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고난도 문항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구나, 그러한 말씀을 정리해서 드려보고요. 근데 사실 비슷한 경향의 수준이었어도 그러한 차이는 항상 존재를 했었습니다.
1: 네. 전체적인 난도를 좀 짚어봤는데요. 이번 시험에도 익숙한 개념을 적용하면 풀수 있지만, 얼핏 보기에는 좀 낯선 유형처럼 보여서 수험생들이 좀 까다롭게 느꼈을 문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어떤 문항들이 그랬을까요?
2: 앞에서부터 살펴보면은 한
1: 네.
2: 13번을 먼저 들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1: 13번.
2: 13번이 그
1: 네.
2: 정적분과 넓이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1: 네.
2: 이걸 기하적으로, 대수적으로 모두 해석할 필요가 있었던 문항이에요. 이제 기존에는 이런 문항이 출제가 별로 되지 않았었는데 합덕형 문항에 요거를 물어봄으로써 중상위권 학생들의 변별을 높이는 요소를 갖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15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재밌는 게 이제 그
1: 15번.
2: 분수꼴의 극한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묻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 수능까지 열심히 나오다가 6월 모의평가 때 난이도가 다운그레이드가 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객관식 15번이라는 가장 어려운 위치에 존재하는 거 봐서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서 이 문제를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또 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21번, 22번도 만만찮게 또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난이도가 있었던 게그 공교육

0: 범위 내에서 충분히 풀 수 있지만 이 친구들이 어떤 답이 되는 상황을 예단한다기보다 모든 케이스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22번이 네, 참 재밌는 게, 네. 그
1: 네.
0: 작년 수능, 그러니까 작년 6월, 9월 수능에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 그래프적인 상황이 계속 출제가 됐었거든요.
1: 네.
0: 그러다가 6월 달에, 귀납적 정의로 옛날로 회귀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다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향을 봤을 때,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시험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이 학생들이 뭐 대칭성을 잘 이용하지 못한다면은 많이 까다로워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또 눈여겨봐야 하는 문항까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결국 낯선 문제에서도 익숙한 개념을 찾아내는 힘이 중요했다라는 건데요. 바로 이런 힘을 기르는데 EBS 연계 학습이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EBS 교재가 어떤 방식으로 좀 활용이 됐고, 대표적인 연계 문항은 선생님 어떤 게 있었을까요?
2: 네, 일단 EBS 연계율부터 정리를 해드리면 전체적으로 50% 정도가 이제 연계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EBS 교재를 꼼꼼하게 하신 친구들은 그러한 체감을 더 강하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일단 공통 과목, 즉 수학1과 수학2에서 얘기를 드려보자면 10문제 이상, 11문제가 이제 같이 연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에서는 각각 네 문항씩 연계를 보이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이 개념 활용에 대한 문제부터 복잡한 문제까지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고루 다 정리를 해주셨으면 그에 대한 체감을 잘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이제 수험생들의 시선은 수능으로 향할 텐데요. 김지동 선생님, 이번 9월 모의평가의 이 출제 흐름을 바탕으로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올해 수능 수학의 출제 방향을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주시죠.
0: 너무
1: 네,
0: 어렵습니다.
1: 어렵습니다.
0: 네, 이 9월이 6월보다는 확실하게 조금 어려웠는데, 저도 그 상황을 좀 이해가 되는 게, 아무래도 9월이 재수생과 N수생의 유입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이번 시험이 좀 특수한 게, 2028부터 새로운 그 대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험 문제 유형 자체가, 뭐, 그리고 단원이 바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재수생이 들어오기 때문에 난이도를 조금 소폭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도, 제가 이해가 가능한 범위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능도 지금의 기조와 같게 그 충분히 중하위권의 변별력도 유지하면서 중위권의 변별력, 그리고 이번 9월에서는 중상위권의 변별력까지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6월 모의평가에 비해서 15번, 21번, 22번의 난이도도 소폭 올라간 것을 보아서 모든 학생들이 변별을 다 갖출 수 있게끔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수능도 뭐 그런 느낌으로 그냥 모든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게 난이도가 다양하게 분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면 김나림 선생님께서도 수험생들이 특히 대비해야 될 부분을 중점적으로 간단히 좀 전망을 해주시죠.
2: 이제 모두가 아실 거예요. 중상 난도에 대한 그 문항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요새 중상 난도의 문항들이 이제 여러 개념을 연결하고 거기에 대한 해석 능력을 요하면서 거기부터 이제 변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4점 문항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 관리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겠죠. 오래 매달리기보다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시고 또한 계산 실수 없이 마무리하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특별 생방송 9월 모의평가 분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시험이 끝나면 맞은 개수부터 세기 쉬운데요. 점수 확인에 그치지 않고 다음 공부로 연결하려면 이 수학 시험지를 어떻게 선생님 좀 분석해야 될까요?
1: 저는 사실 학생들이 채점을 하기 전에 먼저 시험지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하는 걸 추천하고 싶은데요. 이게 아무래도 채점을 하다 보면은 그 맞힌 문제에 대해서 그 과거가 미화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채점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문제에서 막혔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는 내가 다시 풀어봤는지, 근데 다시 풀려고 해도 내가 포기했던 문항들은 무엇이었는지 먼저 체크를 해두고, 그 다음에 채점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 내가 어떻게 틀렸는지를 정리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도입부터 실패했는지 아니면은 도입하고 완성을 하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수능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뭐
0: 맞습니다.
1: 여러 가지 해설 강의도 들어볼 거고 그다음에 관련된 다른 문제집도 풀어볼 건데 그때그때마다 방금 내가 틀렸던 문제, 그 문제에서 얻어낼 수 있는 나의

0: 약점 단원을 체크하고 그 약점 단원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계산 실수, 뭐 시간 부족,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내가 너무 집착하진 않았는가 그런 것까지 다 복기해서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약점을 찾아내는 게 일단은 중요할 텐데요. 이렇게 원인을 찾은 뒤에는 실제 보완 학습으로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좀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요?
2: 이 보완 학습에 대해서 케이스를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봐요.
1: 네.
2: 개념 부족은 일단 기본 문제에 대한 학습으로 이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산 실수는 이제 실수 유형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고 그러면 준비가 되겠죠.
1: 네.
2: 그리고 시간 부족에 대한 문제는 문제풀이 순서 조정으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답 정리는 우리가 단순하게 틀린 문제들을 모으는 일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다음 시험에서 바뀔 행동을 정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1: 네. 네, 학생들 사이에서는 9월 모평을 망치면 수능을 잘 본다. 반대로 이 9월을 잘 보면 수능을 망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9월 모의평가 결과가 수능 성적과 이 연결해서 받아들여도 쌤 되는 걸까요?
0: 예, 흔히 떠도는 말이 뭐 구망수잘, 구잘수망 해서 9월을 잘 못 보면 수능을 잘 본다.
1: 네. 뭐
0: 9월을 잘 보면 수능을 잘 못 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1: 네.
0: 사실 저도 이제 교직에 있으면서 그런 친구들을 모두 봐오긴 했거든요.
1: 네.
0: 그런데 동시에 9월도 잘 보고 수능도 잘 보는 학생,
1: 그렇죠.
0: 9월을 못 보고 수능도 못 보는 학생도 다 존재하거든요.
1: 네. 그러니까
0: 결국 네 가지 케이스가 모두 다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이 9월이라는 성적표가 그 11월의 성적을 미리 던져주는 게 아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그거를 통해서 아, 내가 나중에 잘 보겠구나, 못 보겠구나. 이것도 예단하기 쉬운데 결국 중요한 건 9월 이후에 내가 어떻게 아까 말했던 약점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1: 네.
0: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고 그런 이후의 태도가 결국 수능 점수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잘 본다, 못 본다 이걸 미리 걱정한다기보다
1: 네.
0: 내가 부족했던 거를 보완하는데 그냥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데 더 집중하면은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네네. 결국 남아있는 시간을 잘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9월 모의평가 결과가 기대와 다르면 낙담하고 잘 나오면 긴장이 풀리는 학생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린 선생님, 오늘 결과는 어떤 마음으로 좀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2: 9월 모의평가를 보고 그 점수가 생각보다 아쉬울 수 있어요.
1: 네.
2: 그런 마음속으로 이제 내년을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1: 네.
2: 아, 이 모의평가는 모의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되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지를
1: 네.
2: 정하는 점검표로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반대로 이제 너무 기대보다 점수가 잘 나온 거예요.
1: 네.
2: 그래서 이제 갑자기 마음이 느긋해지는 친구들도 있죠. 충분히 기뻐해도 좋지만 그게 너무 느긋한 여유로운 부분은 바꾸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네.
2: 9월 모의평가 점수가 어떻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좋은 추진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에 지나치게 들뜨거나 낙담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그 흐름을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1: 네.
2: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가채점을 또 안 하고 밀어버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1: 네.
2: 점수에 대해서 잠깐 도망을 치는 건데 지금은 점수에 대한 결과보다는 우리가 왜 틀렸는지를 확인하는 그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1: 네.
2: 그래서 가채점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계속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네. 9월 모의평가 이후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선생님. 실전 모의고사는 얼마나 좀 자주 풀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또 등급별로 뭐 집중해야 되는 게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학생들이 9모 이후에는 계속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1: 네.
0: 그게 저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등급대별로 해야 하는 횟수도 다르고 그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를 치르는 목적도 다르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1: 네.
0: 근데 많은 학생들이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푸니까 나도 많이 풀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뭐 제가 제시하는 건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이 실전 모의고사를 치르는 목적 자체가 실전 감각도 물론 있겠지만 나의 약점 단원 파악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약점 단원 파악 플러스 아까 얘기했던 계속 얘기했던 보완이 제일 중요하겠죠.
1: 네.
0: 뭐 보완할 때에는 기출문제집 활용 아니면 EBS 연계교재집 활용도 분명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3등급 학생은 주 1, 2회 정도를 하되 한 2등급 학생부터는 2회, 뭐 3회까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에 또 중요한 거는 나의 약점단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근데 한 2등급 대학생은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뭐 쉬운 시험지, 어려운 시험지를 맞닥뜨렸을 때 내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뭐 어려운 문제를 중간에

0: 맞닥뜨렸을 때 내가 이거를 끝까지 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중도 포기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운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1등급이 나오는 학생들은 어떤 시험지에서도 내가 안정적인 고득점 또는 뭐 안정적인 1등급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실전 감각을 훈련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서 한주 2 내지 3회 정도 하면 되는데 뭐 사실 이 시기별 횟수 이런 것이 수능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많아지다가 수능 직전에는 좀 컨디션 관리 차원에서 조금은 줄이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시기에 맞춰서 적당한 횟수를 하되 목적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등급대별로 조금 다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수능까지 두달반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을 시기별로 또 어떻게 나누고 그럼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어떻게 우리 수험생분들 마무리를 좀 해야 될까요?
2: 네, 수능까지 두달반 정도의 남은 시간은 충분히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공부법으로는 일단은 수능 한 달을 앞둔 시점까지는 지금까지 해온 공부를 이어가 주세요. 계속 양분을 쌓아가는 겁니다. 개념의 빈틈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를 풀면서 계속 그 실전 문제에 대한 경험을 쌓아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문제가 막히고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고치고 수정하면서 여러분의 양분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는 수능을 이제 한달 앞둔 시점부터는 공부 방향을 살짝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새로운 것을 채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온 것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풀어온 것들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점점 자기 확신을 가져가는 거죠. 이번에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봐요. 수학 1과 수학 2, 즉 공통 과목에 대해서는 일단 계속 도전적인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풀이 방향에 대한 연습을 계속 진행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개념이 좀더 비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개념을 보완해 주시고 주요 문제 유형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점이 수능이 다가올수록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급함에 끌려서 이제 아직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끌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보다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온 것을 되돌아보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공부를 믿을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수능장으로 이끌어가는 자신감이 될 겁니다.
1: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수능 기출의 미래까지 남은 교재가 많아가지고요. 고민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순서로 좀 공부를 마무리해야 될까요?
0: 아직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풀지 않은 거는 조금 반성을 해야 되긴 하지만, 네.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건 기출인 것 같아요. 그래서,
1: 기출.
0: 어느 등급의 학생이더라도 그 기출 공부는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등급대가 조금 낮은 학생들은 그 수능 기출의 미래를 통해서 필수 유형, 그리고 평가원에서 어떤 거를 묻고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능 특강에서는 한 레벨 2 정도까지는 강의도 들어보고 본인 스스로 문제도 풀어보고 복습도 하면서 필수적인 것들을 내가 다 맞추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등급 학생부터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이제 1등급을 노려야 되니까 수능 특강 기준으로 레벨 3도 시도를 해보고 그다음에 수능 완성해서 나의 실전 적용 능력을 한번 평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등급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학생들은 수능 완성해서 실전 문제들도 한번 풀고 그다음에 특히 고난도 위주로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하는 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3등급 이상의 학생들한테 제가 조금 더 하나 더 추천을 해주자면, 이 약점 공략이라는 강좌가 있거든요. 이제 EBS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어떤 파트에서 많이 약점을 갖고 있더라라는 거를 압축을 해가지고 9강씩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강의 중에서도 내가 취약한 유형, 뭐 취약한 단원, 그것을 위주로 공부해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다 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EBS 연계 교재랑 EBS 강의를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실전 모의고사 강의도 있고요.
1: 계속 지금 강조해 주신 것처럼 결국 이번 시험에서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찾고 현재 수준에 맞는 공부를 끝까지 이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특별 생방송 9월 모의평가 분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3: 9월 모의평가.
4: 수능 응급 처방전을 제시합니다.
3: 여러분의 멘탈에 시동을 걸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부스터 김준우입니다.
4: 안녕하세요. 수능까지 강철 멘탈 지름길로 안내할게요. 수능 가이드 김유경입니다.
3: 오늘이 바로 수능 전 마지막 체크 포인트, 9월 모의평가잖아요. 시험을 보고 나면 수험생들 반응이 어떤가요, 선생님?
4: 가채점을 하고 나면 점수에 따라 두 가지 패턴으로 나뉘는데요. 우선 잘본 학생들은 수능을 잘볼수 있겠다.

0: 라고 방심하면서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못 본 수험생들은 이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지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정말 고민이에요. 이럴 때 수험생에게 뭐라고 조언해주면 좋을까요?
1: 이렇게 성적은 극과 극이지만 둘 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능의 부스터가 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기 초를 떠올려 보세요. 1월이 되면 아 이제 진짜 고3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3월 합평 때에는 달라진 성적을 보여주겠어 라고 결심하지 않았나요? 그때 하루하루 계획을 세워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을 거예요. 1월부터 3월 합평까지 약 60여일 정도였다면 내일부터 수능까지 77일이 남았거든요. 3월보다 조금 더 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도 방심하지도 마세요. 약속. 성적은 정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0: 역시 선생님, 고3 수험생들을 많이 지도하셔서 그런지 수험생들 눈높이에서 딱 맞춰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네요.
1: 이렇게 얘기하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해하는 친구들도 많은데요.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이 이어지더라고요. 생활 습관부터 다시 잡아야 하나요? 이것이 고민이에요 라고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수능 때 최고의 컨디션을 만드는 가이드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생체 시계를 수능에 맞추세요. 1교시는 오전 8시 40분에 시작합니다. 이때 뇌가 잘 작동하려면 시험 시작 2시간 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멘탈과 체력을 관리하세요.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살짝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산책이나 스트레칭 혹은 스쿼트처럼 틈새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줄이고 체력도 관리하면 시험 당일에 평정심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1: 너무 좋네요. 이때 눈에 보이는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싶다면 노트에 루틴을 만들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시기, 이불 개기처럼 정말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그걸 달성했을 때 성공 스티커를 붙여준다든지 주 1회 정도는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해냈다는 성취감이 쌓이면 더 잘할 수 있다는 동력이 된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영양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수험생들에게 충분히 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잠을 다 자면서 언제 공부하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잠이 부족하면 학습력과 기억력이 저하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충분히 잠을 다 자고 깨어있는 시간에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수능 응급 처방전으로 초심 돌이켜보기와 생활습관 가이드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잘 지킬 수 있겠죠?
0: 여러분이 머릿속으로만 알고 끝내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체크해보세요. 가장 처음 얘기했던 기상시간 정하기, 그리고 두 번째 하루 15분 운동과 충분한 수면까지도요.
1: 모든 건 예열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스터도 한 번에 풀 가동하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완벽하게 모든 걸 하려 하기보다는 한 가지만 먼저 해보세요.
0: 생활습관도 조금씩 바뀌어 나가면 77일 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1: 저희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화이팅!
2: 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수능날의 모습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잡는 것과 함께 평소의 실력을 시험장에서 그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수능 당일 최상의 집중력을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어떤 환경과 생활 리듬에 익숙해져야 될까요?
3: 가능하면 수능 수학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는 장소에서도 공부한다던가,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점, 지하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공부하는 연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이 시기에는 잠을 줄이면 공부 시간이 늘어난 것 같아도 다음날 그 집중력이 먼저 방전되기가 쉽습니다.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지만요, 수능날까지 이 집중력 배터리를 든든하게 유지하는 김다린 선생님만의 어떤 방법 있을까요?
4: 수능은 전에 정해진 시간 안에 집중력을 발휘하는 시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상 시간 그리고 취침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중력 배터리가 언제 떨어지는지를 확인하시고 그것이 수면 때문인지 피로 때문인지도 확인해 주세요.

0: 컨디션까지 관리해야 온전한 여러분의 힘을 전부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여러분은 지금 특별 생방송 9월 모의평가 분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안녕하세요. 남다른 치밀한가 일정의 남철입니다. 자, 9월 모의평가 보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수학시험 본 학생. 시간 안배에 안타까움이 있는 친구. 계산 실수 때문에 틀린 친구. 22번, 30번. 자, 고난도 문제 푸느라 앞에 있는 사점짜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학생. 아쉬움이 클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압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 9월 모의평가 결과를 토대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한다면 4점짜리 한 문제, 두 문제 정도는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자, 9월 모의평가 성적은요, 본편이 아닙니다. 예고편이에요. 예고편이 좋다고 해서 본편이 좋느냐? 꼭 그건 아니잖아요.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고편이 좋지 않더라도 본편에서 훨씬 더 좋은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틀린 그 문제가 실제 가장 좋은 교재가 될 겁니다. 남은 기간 EBS와 함께 최선을 다한다면 2027 수능 본편에서 최고의 결과가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시원하게 아자아자 화이팅!
1: 브리핑 전해주셨던 남치열 선생님의 응원 영상이었습니다. 이제 곧 영어 시험이 시작됩니다. 다음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수험생들에게 짧은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3: 9월 모의평가를 잘 봤다고 수능 성적을 미리 받은 것도 아니거든요. 못 봤다고 수능 성적이 결정된 건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수능 결과를 결정하는 건 속설이 아니라 오늘부터 나의 태도, 공부이거든요. 그러니까
1: 네.
3: 결국엔 지금 수학 시험도 지나갔으니까 영어 시험 한 문제 한 문제에 집중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김다린 선생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끝까지 힘차게 가실 거라 믿습니다.
1: 네.
0: 여러분들이 쌓아온 시간을 믿어주시고 다음 시간을 위해서 마음과 체력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네. 지나간 시험은 잠시 내려놓고 지금의 눈앞에 영어 시험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시험이 모두 끝난 후에는요, EBS i 풀 서비스에서 빠른 채점과 실시간 등급 컷, 문항별 해설과 EBS 연계 분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시 합격 예측과 정시 맞춤 대학 진학 가이드까지 제공되니 오늘의 결과를 차분히 점검하고 남은 기간에 학습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또 9월 모의평가 이후 EBS i에서 면접 논술과 입시 정보 강조하는 물론 실전 감각을 높여줄 봉투 모의고사 강좌와 수능 직전 핵심 정리 강좌도 차례로 제공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강좌를 확인해 남은 기간 알차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9월 모의평가는 수능의 결론이 아니라 남은 공부의 방향을 정확히 잡아주는 좌표입니다. 오늘 확인한 약점을 하나씩 보완하면서 수능까지 차분하게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수학 영역 함께해 주신 두분 선생님 고맙습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연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요.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요.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동해 최북단 항구인 고성 대진항. 새벽 어둠을 뚫고 거친 바다로 뛰어드는 해녀들의 삶이 여기 있습니다. 숨을 참아가며 치열하게 삶을 건져올리는 그 강인한 해녀들의 세계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민 이가 있습니다.
4: 전북 해산 중소
3: 해녀가 오랜 꿈이었다고요.
5: 원래 이제 서울에서 나고 자랐어요.
4: 제가 좋아하는 일 하고 행복해요.
3: 그런 아내를 따라 남편은 문어배 선장이 됐다네요. 그 사연 지금 만나보시죠. 이른 아침 부부가 나란히 바다로 나갈 채비를 합니다.
4: 오빠 나 이거 좀.
6: 이거 죽겠어.
7: 아 이렇게 같이 출근 하시는 거예요?
6: 예, 예, 여름에는 주로 같이 다니고 성게가 이제 분선을 해 성게 양이 많다 보니까 제가 날라다 줘야 돼서 하고 또 제가 여름에 비수기여가지고 태워주고
8: 전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해녀배는 막 공동체라서 여러 명이 타고 아침 새벽같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이렇게 여명 밝았을 때 나가잖아요. 이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요.
3: 34 동갑내기 부부가 서울을 떠나 연고도 없던 강원도 고성에 터를 잡은 건 3년 전 아내 단비 씨가 무작정 해녀를 하겠다면서 홀로 고성행을 택하면서였답니다.
5: 그냥 원래부터 바다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나 해녀 해볼까 봐 막 이런 얘기를 했었고 사회생활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해녀 이제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잘 몰랐기 때문에 용감하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좋아요. 일단 물에 빠지는 것 자체가 좋으니까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 아내의 꿈을 위해 남편 홍준 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뒤따라 고성으로 왔죠.
5: 저기가 항상 파도가 많은 데라가지고 파도 쳐 올라오는 것 같아요.
6: 일로 가. 여기가 좀 잔잔한
5: 잔잔한 데로 가야 돼요.
6: 이미 올라오셨는데?
3: 새벽부터 나와 벌써 물질을 시작한 해녀 이모가 계신 곳이 오늘 물질 포인트.
7: 들어가기 직전은 어떤 마음이세요?
5: 파도가 안 왔으면 좋겠다. 겨울바다는 엄청 무섭거든요. 근데 여름바다는 웬만하면.
3: 한 번 물에 들어가면 기본 서너 시간.
6: 많이 잡았어요.
5: 네?
6: 힘들면 옆에 타.
3: 지금부터는 철저한 1인 작업.
6: 기다릴게. 자, 여기서 한번 볼래?
7: 이거 많이 걱정되시는가 봐요.
6: 그죠? 아직 잘 못하고. 봄옷 입어도 바위에 이제 파도 칠 때는 부딪히면 다치니까. 물에 떠내려가거나 그런 건 없어도 사고 날까 봐 괜히. 그래도 근처에 아는 형도 있고 이모님도 있어가지고 이러면 좀 마음이 좀 돼.
9: 물속 괜찮아?
10: 괜찮아.
9: 간다.
3: 담비 씨를 대진항 인근 해안에 내려주고 먼 바다로 향하는.

0: 김준 씨. 문어잡이가 주업으로 어획량이 적은 계절이지만 부지런히 낚싯줄을 바다에 뿌립니다.
1: 여기서 하는 말로는 지갈이라고 하는데 가짜 미끼를 던져가지고 거기에 달린 바늘로 문어를 잡는 거예요.
2: 문어잡이는 여기 와서 배우신 거예요?
1: 그렇죠. 배도. 저 낚시도 할 줄 몰라요. 제가 서울 살면서는 좋아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담비가 따라왔다가 이제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서 하다 이제 어업을 생각해서
0: 결정하기까지는 고민도 많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바다의 진심인 바다 사나이가 됐죠.
1: 얘는 한 600g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일 작은 사이즈. 이 이하는 거의 다 놔줘야 돼요. 오, 쓸만하네요. 네, 이거 한 1.5에서 2kg? 이제 그날 둘 다 바다에 나가잖아요. 그럼 둘 다 이제 어쨌거나 어획량이 서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팔고 났을 때 그 금액이 있고. 그럼 저희가 이제 많이 잡은 사람이 그날의 가장이거든요. 그래서 1kg.
2: 오늘 가장 되시는 거 아니에요?
1: 아, 근데 요 정도는 좀 힘들어. 성게가 워낙 비싸서. 오늘은 좀 짧지만, 그래도 뭐, 비소는 아니니까요. 즐겁게 가시죠. 금강산입니다.
0: 멀리 금강산 자락이 보이는 최전방. 고성 바닷길도 이제 눈에 번합니다.
1: 많이 없어?
3: 상대 자체가 없어. 땀나게 했는데 안 돼. 빨리 가야겠다.
0: 바다 일이라는 게 욕심낸다고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죠.
2: 뭐 잡으셨어요?
3: 모든 건 다 훑어왔는데 뭐든지 철에 이제 딱 맞을 때가 물건이 많은데 이제 다 끝낼 때가 돼서.
0: 한눈에 봐도 소박한 양입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가던 길.
3: 많아? 한번 내려가 볼까? 아, 이것도 장갑 벗으면 끝인데 또 나가야 되겠네.
0: 이번엔 실력 발휘 할 수 있을까요?
2: 양념에 욕심이 있으시네요.
1: 욕심만 있어, 욕심.
0: 서울에서 문화기획 일을 하며 답답할 때마다 바다를 찾았다는 담비 씨. 그래서 더 해녀가 되고 싶었다죠.
3: 좋아요. 자유롭잖아. 이제 물에 들어가면 복잡한 것도 없고 그냥 숨 닿는 만큼만 해도 되잖아요.
0: 해녀가 된 지 올해로 4년째.
3: 했는데요.
0: 만족스러운 양은 아니어도 다시 들어간 보람이 있네요.
3: 처음에는 무서운 줄을 모르니까 바다를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저는 뱃머리에 앉아서 고구마 그 구운 고구마 이런 거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고 그랬어요. 쟤는 겁도 없다 막 그러는데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몰라서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는 조금 바다 무서운 거 알 것 같아요.
0: 그래도 포기할 생각은 해본 적 없다죠. 망살이 한가득 채우고 만선으로 돌아올 날을 꿈꿉니다.
1: 담배 이거 세 개만 하면 돼? 그냥 여기서 간다. 성게 공용 작업장. 성게 까고 여기서 다 상인한테 입찰하고.
0: 성게는 잡아오는 즉시 손질하는데요.
1: 성게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위에 구멍이 있거든요. 칼로 넣어서 올려주면은 정소나 난소 같은 건데 요게 이제 성게 알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힘이 필요하게 해서 보통 남자가 이런 걸 주로 하고.
0: 힘든 물질을 끝내고도 쉴 수 없으니 남편의 의존은 필수라네요.

0: 크니몬에 가고 있어요. 저 원래 물에서는 며느리도 안 가르쳐 준대잖아요. 그런데 저 물에서부터 이제 알려주셨던 아주 은인 같은 은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모, 이모.
1: 어, 벌써 밥 해놓고 있어.
2: 빨리 와. 가져왔니?
0: 네, 가지고 왔어.
2: 어,
0: 벌써 이거, 밥 했어?
2: 이거 뭐 이렇게 많이 많이 가져왔나? 이거는 야, 냉장고다 놓자.
3: 부모님, 예. 물질은 몇 년 하셨어요?
2: 글쎄, 한 40년 했나? 30년 낸 게 했을 거야, 아마.
0: 자식들이 걱정이 너무 많아요. 며느리가 그걸 알면 쫓아와요. 그래서 저도 같이 나갈 때 비밀로 하고 나가잖아요.
4: 물질도 손질하는 법도 모두 큰 이모에게 배웠죠.
2: 잘한다, 야.
0: 잘해요?
2: 응, 잘해. 나보다 낫다.
0: 물질할 쪽에도 못하는데 맨날 잘한다 칭찬해줘가지고 그 맛에 했어요.
3: 담비씨가 처음에 물질할 때 어땠어요?
2: 처음에는 말도 못했지 뭐. 성게 해오면 그 요만큼 해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게 사는 게 참 다행 생각해요. 오, 그래가지고 서울서 참 바닷물이 안 들어가던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한다는 게 대단하죠.
4: 요즘은 담비 씨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있대요.
0: 이모네 집에 와서 먹으면 맛있는데 내가 했는데 아무도 안 먹어서 냉장고에 있잖아.
2: 왜?
0: 보고 똑같이 배워가지고 하는데도 맛이 이상해. 손이 다른가?
2: 뭐 손이 달라. 나 똑같겠지.
0: 바다에 가면 눈이 다른 것 같고 육지에 가서 밥 먹을 땐 손이 다른 것 같고.
2: 성게 얼마나 해서 저거 했어?
0: 어, 말을 못해.
2: 아휴.
4: 오늘은 전복 밥 맛내는 법을 전수중입니다.
0: 질면은 죽으로 해서 먹는. 여기 와가지고 막 진짜 많이 배웠어요. 이 이모들 물질 갖다 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뭐 물김치 이런 거 한 종류는 쓱싹싹 담궈버리고.
4: 고마운 마음에 물질이 끝나면 해삼이며 가리비며 하나라도 더 챙겨 들르게 된다죠.
2: 밥이 잘 됐나 안 됐나. 아이고 잘 됐다 밥이.
4: 큰이모의 손맛 더해진 고소한 전복 밥에 단비씨 부부가 바다에서 갓 건져 올린 해산물로 차려낸 고성의 바다 밥상. 문어 숙회는 남편 홍준 씨 솜씨죠.
2: 먹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문어도 잘 삶았어.
0: 응, 문어가 맛있어.
5: 감사합니다.
2: 이거 따보자. 가리 좋은데?
0: 이모 여기 신나요?
5: 술?
0: 전복밥에?
2: 아니.
0: 근데 이렇게
2: 구수에 나가 이
0: 바다 냄새도 안 나고 구수하고 맛있네.
4: 이제는 한 식구나 다름없는 사이.
0: 타지에서 왔는데 제가 뭐 이쁘다고 다 커가지고 왔는데 뭐 귀엽다고 귀엽게 봐줘요. 그게 너무 고맙죠.
2: 걔도 이렇게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이 우리 여기를 바닷가를 해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좀 내가 도와주는 거지 특별히 하는 건 없어요.
4: 사실 해녀가 되기 전 여러 어촌계를 들렀다죠.
0: 전복 담고 잡고요? 전복이랑 해산 있어요.
4: 따뜻하게 환영해 준 분들이 고성의 해녀 이모들이었죠.
6: 그랬어, 해산. 한 마리.
2: 자, 됐어요.
0: 감사합니다.
3: 뭐 하신 거예요?
0: 제가 오늘 물건을 너무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해녀 이모들 들어와서 전복이랑 해삼 샀어요.
4: 담비 씨는 해산물을 인터넷으로 팔고 있는데요.
0: 가래기 문어 주문하신 분. 이 해녀들은 위판하는 상품들도 있지만 이제 위판하지 않는 상품들 있거든요. 미역이나 전복 같은 품목들 이런 거는 판로가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4: 고마운 해녀 이모

0: 들 것까지 다 팔아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 올 봄 대진항 미역 판매는 거진 담비 씨 부부의 손을 거쳤다죠.
1: 저는 문어 잡는 것보다 이게 좀 적성에 맞아요. 전에 제가 하던 게 두부 만들고 이런 거 스팀기랑 막 콩 삶고 이게 주업이었어가지고 나가고요.
0: 대진항에서 문어만 전문으로 삶아주는 이모님들에게 눈도장 찍어가며 노하우도 익혔죠.
2: 이 전복이랑 같이 따줄게요.
1: 이걸? 네.
2: 자유롭게 물질만 하려고 했는데 물질을 이렇게 못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혼자서는 못했을 건데 이제 우리 남편이 있으니까 엄두를 낼 수가 있었죠.
0: 꿈은 도전할 때 비로소 현실이 되는 법이죠.
2: 이렇게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요.
0: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꿈꾸시나요?
3: 아내가 이쁜 거 좋아해서 제가 직접 지었습니다. 사람은 아내 일도 바쁘니까 바디도 제가 거의 다 하고 이발해줘야죠. 얘도 사람처럼 그래 이쁘지.
4: 조용하게 이제 사색을 즐기고 같이 차를 나누고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 좋아했어요.
5: 3W씨 진공 밀폐와 압력으로 더 맛있게 원터치 오픈으로 간편하게 저압 압력 솥에 전골 냄비까지 저압 압력 솥 3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6: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6: 딥이라면 됩니다.
8: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6: 됩니다.
9: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6: 됩니다.
10: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6: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6: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6: 됩니다.
11: 암 치료비도?
6: 됩니다.
8: 진단비도요?
6: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6: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전날부터?
6: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6: 됩니다.
1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6: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6: 돼요.
1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6: 되죠.
9: 디스크로 수술해도?
6: 물론 됩니다.
12: 이게 왜 된다고요?
6: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15: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6: 아, 이 분위기?
17: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6: 그렇다니까.
17: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18: 이분 위기.
15: 뭐야 이거?
18: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3: 지금까지 제가 봤었던 지구의 오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0: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1: 이거다 꽃 설명해봐. 꽃 야. 무슨 꽃이야 이게? 응? 향어 숲의 향기를 피부에 들어오면 피부가 진짜 좋아져. 으이씨야. 이 드림도 하나.

0: 도대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마음을 과학으로 들여다본 사람이 있습니다. 안토니오 다마지오. 그는 신경생물학적으로 마음을 포착한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입니다. 마음의 비밀을 과학의 언어로 풀어낸 거죠. 특히 그가 주목한 건 느낌입니다.
1: So is there a reason why we have feelings in our nature? Without feelings, we would be dead.
0: 느낌이 마음을 만들어 온 긴 여정을 함께 하시겠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대령.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재해.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2: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1: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호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go!
1: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연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2: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3: 오빠한테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2: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우 장은숙입니다. 건강검진을 하면요. 신체의 나이가 나오잖아요. 본인의 나이보다 어리게 나오면 어우 나 건강관리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요. 원래 나이보다 많이 나오면 어휴, 걱정도 되고 앞으로 건강관리에 신경을 좀 써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자, 여러분의 목소리 나이는 어떠신가요? 원래 나이보다 많으신가요? 아니면 어리신가요? 그리고 지금 자신의 목소리 나이가 마음에 드세요? 네, 종종 본인의 목소리 톤을 바꾸고 싶어서 괜히 목소리를 쫙 깔고 말하는 분들을 종종 봐요. 특히 남자분들이 마음에 드는 여자분들 앞에 있으면 목소리 깔고 안녕하십니까? 막 이렇게 하죠. 네. 이렇게 무조건 목소리 톤을 낮춘다고 좋은 톤이 될까요? 오히려 소리가 답답하고 고압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목소리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굉장히 큽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어린 말투 때문에 신뢰감이 가지 않아서 곤란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막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좀 점잖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나이보다 말투가 좀 나이 들어 보여서 활기차게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 애늙은이라고 자꾸 사람들이 그래요.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내 목소리의 나이를 바꿔서 이미지를 확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친구들과 통화를 할 때 또는 업무로 통화를 할 때 통화 내용 녹음하기 버튼 있죠? 예, 그걸 활용해 보시는 거예요. 휴대전화기에 녹음 기능을 사용해서 친구들과 막 수다 떨 때 녹음을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친구들과 대화하는지 녹음한 것을 들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보면 어떻죠? 듣기 싫으실 겁니다. 분명. 왜 그럴까요? 저도 제 목소리 들어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요. 친구들의 말은 이 공기 전도에 의해서 목소리를 들어요. 근데 본인의 목소리는 공기 전도도 있지만 골 전도라고 해서요. 내 두개골을 울려서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소리보다 더 울리고 약간 저음으로 들려요. 그런데 이 녹음한 걸 들으면 내 목소리 같지가 않은데? 하고 느끼는 거예요. 굉장히 높고 뜨고 막 얇게 소리가 들려서 듣기 싫어지는 겁니다. 본인의 말의 속도가 어떤가요? 빠른가요? 느린가요? 또는 말의 에너지는 어느 정도 있어요? 에너지가 많은 말인가요?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말인가요? 다음으로 말의 어미가 내려가나요? 올라가나요? 그리고 올라간다면 얼마나 올라가나요? 말의 속도가 느릴수록 나이 들어 보이고요. 어미가 내려갈수록 나이 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말에 힘이 없어도 나이 들어 보여요. 그리고 이건 좀 전문적인 부분인데요. 자음이 잘 들리면 어려 보이고 모음이 잘 들리면

연륜이 느껴집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네, 안녕하세요에서 자음이 잘 들리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런데 모음이 잘 들리면 안녕하세요에 아여 아에요가 잘 들려요. 아여 아에요 안녕하세요 이렇게요. 그래서 자음이 잘 들리면 안녕하세요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모음이 잘 들리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모음이 잠을 쫙 싸면서 연륜이 느껴지는 목소리가 되는 거죠. 얼마 전에요. 제 영상 중에 무려 1200만의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이 있었어요. 아니, 사람들이 이 영상을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습니다. 숨멋 엔딩 영상이라고 제목까지 지어주셨더라고요. 다양한 연령대를 연기하는 성우들의 기술을 설명한 내용이었는데요. 바로 호흡으로 사람들의 일생을 표현한 영상이었어요. 사람이 막 태어나면요. 아가가 처음 태어나면 호흡이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는 소리가 어떻게 나냐면요. 이렇게 꼭대기에서 나요. 그런데 우리 아기가 한 달만 지나도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울어요. 너무 신기하죠? 아기가 태어나면 한번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한 달만 지나도 우는 소리가 늙어집니다. 그 다음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미취학 아동일 때는요, 엄마라는 글자로 설명을 해볼게요. 호흡이 위로 올라가 있어서, 엄마! 이렇게 올라가요. 엄마! 네. 그런데 10대만 돼도 조금 내려가서, 엄마! 엄마!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가 20대가 되면, 엄마! 엄마!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다가 30대가 되면, 엄마! 엄마! 이 정도까지 가요. 그러다 중년이 되면 같은 호흡이 되는데요. 엄마, 엄마, 이런 호흡이 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엄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내기 위해서 호흡을 끌어모아서 엄 했는데 호흡이 없으니까 마 빠져서 엄마 이런 소리가 됩니다. 그러다가 엄이 안 되면 숨이 멎었습니다 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호흡이 바뀌면서 한 일생을 살아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목소리 나이를 젊고 활기차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네, 더 어린 호흡으로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 한번 살펴보세요. 말을 느리게 하고 행동도 느리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도 빠르게 하고 행동도 굉장히 빠르게 해요. 이렇게 우리는 타고난 신체 템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느리게 평소에 하던 사람한테 목소리 나이가 젊어져야 되니까 빨리 말하세요. 이러면 빨리 바뀌지가 않아요. 이럴 때 억지로 바꾸지 말고 자연스럽게 바꾸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나고 활기찬 템포의 BGM을 들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아, 또 말주변이 없으시다고요? 그럼 책을 읽어도 됩니다. 네. 좀 신나고 활기차고 내 평소 말보다 조금 템포가 빠른 BGM을 틀어놓고 책을 신나게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의 신체 템포가 빨라집니다. 다음으로, 아, 제가 좀 신뢰감을 줘야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제 나이보다 좀 점잖아 보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때할수 있는 훈련법 드립니다. 아까와 반대로요. 이번에는 편안하고 느린 템포의 BGM을 들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아이처럼 빨리 말하고 톤이 높게 말하던 사람들이 이 BGM 때문에 편안하고 부드럽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어미를 내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했다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내리는 거죠. 반가워요. 올렸다면 반갑습니다.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입을 작게 벌리고 턱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아까 알려드린 모음을 강조해서 발음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이 커지면 모음보다 자음이 커지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요. 근데 입을 작게 벌리고 턱을 벌리면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내려가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연륜이 느껴지고 신뢰감이 생기죠. 자, 마지막은요, 제스처를 줄이고요,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네, 손동작이 많거나, 뭐, 행동이 막, 빠릿빠릿.

타면 왠지 더 어려 보이죠, 이미지가. 그래서 제스처를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제스처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요, 크고 천천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라고 했을 때, 저쪽하고 손을 바로 내리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하고 잠시 멈춰 있는 거죠. 그리고 동작도, 저기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크고 천천히. 인사도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크고 천천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어떤 자리에서도 말 잘하는 실전 훈련법 세 번째 시간으로요. 어리고 활기차게 또는 연륜이 느껴지고 신뢰감이 생기게 등 원하는 이미지에 맞는 목소리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목소리를 젊고 활기차게 만드는 방법. 신나고 활기찬 BGM을 우선 고르세요. 그 곡을 틀어놓고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가지고 말을 해도 좋고요. 지난번에도 알려드렸던 영화 이야기, 내가 좋아하는 것, 어제 있었던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해도 좋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런 말을 하는 게좀 쑥스러우면 책을 읽어도 좋습니다. 이때요, 지난 시간에도 알려드렸는데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BGM을 틀고 녹음하고 들어보고 이러면 점점 내 목소리가 좋아지실 거예요. 예전에는 듣기 싫었는데, 자꾸 들을수록 정감 어리네?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말하기도 훨씬 좋아집니다. 자, 두 번째로 어미를 올리기. 안녕하세요. 내려갔던 어미를 안녕하세요. 이렇게 올리는 거죠. 반가워요. 이거 드실래요? 네,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요. 네.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고 말하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말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연륜이 느껴지는 그리고 신뢰감이 가는 목소리 만드는 방법입니다. 편안하고 느린 BGM을 들으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클래식 음악을 들어도 되고요. 조용하고 잔잔한 경음악을 틀어도 좋아요. 그럼 마음도 편안해져서 우리 호흡이 좀 편안한 호흡으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동화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나고 들뜨는 노래를 들으면 호흡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또 편안하고 느린 템포의 곡을 들으면 호흡이 슉 내려가서 편안한 호흡이 됩니다. 이때는 더 가슴을 잘 울리는 좋은 소리가 나요. 다음으로 어미를 내리는 훈련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이렇게 올릴 거를, 이거 맛있어요. 이렇게 내리는 거죠. 네. 그러면 소리도 점점 더 따뜻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입은 작게 벌리고 턱은 크게 벌리기. 그러면 목소리는 부드럽고 울리게 되고, 그리고 입이 커지지 않으니까 더 부드럽고 따뜻한 소리가 돼요. 안녕하세요.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소리가 되죠. 네. 자, 제스처를 줄이고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하되 꼭 필요한 제스처는 크고 천천히 하기까지 배웠죠? 맞아요.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쪽이에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이렇게요. 동작을 하고 3초간 멈추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운 방법들로 말의 템포와 톤, 그리고 억양을 바꾸면 이미지가 확 바뀝니다. 효과가 너무 좋아서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네. 오늘부터 원하는 이미지에 어울리는 음악 한곡 틀고 책 읽기를 시작해 보세요. 정말 재밌고 효과가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의 이미지를 세련되게 바꿔주는 마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요, 사투리 교정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이어서 특별 생방송 9월 모의평가 분석이 방송됩니다.
1: 잠깐! 콘드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온단이 직접 콘드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드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고

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 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아,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플 때.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쿠쿠하세요. 쿠쿠.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4: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원도 2만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 쿠쿠하세요. 쿠쿠.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 프리드라이프. 쿠쿠하세요. 쿠쿠.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4: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0: 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안입니다. 결제 안입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 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 프리드라이프. 마지막 실전 점검 특별 생방송 9월 모의평가 분석 3부 영어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김청입니다. 지금 이 방송은 EBS 1TV와 EBS i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능의 레이스를 함께 달리고 계신 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우선 상위권으로 가는 이상적인 지름길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차분하게 쭉 치고 올라가는 강의로 유명한 EBS 영어 강사 이상미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3: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EBS 영어 강사 이상미입니다. 올해는 우리 수험생들과 함께 기출의 미래라는 강좌로 지금 험난한 이 수험생의 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2: 네, 다음은 학생들에게 꾸준히 영어에 대한 의지를 불어넣는 분이죠. 수험생의 영어 점수를 디자인하는 EBS 영어 강사 이자인 선생님 함께하셨습니다.
4: 네, 영어는 자신감, 영어는 자인. EBS에서 영어 강사를 맡고 있는 이자인입니다. 현재 서울사대 부고에서 근무하고 있고 올해는 수능 완성이라는 강의로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2: 네, 현재 9월 모의평가 세 번째 시간 영어 시험을 마무리하고 있을 텐데요. 사실 3교시가 제일 힘든 또 시간이잖아요. 앞선 두 과목에서 마음이 흔들린 수험생도 있을 거고요. 점심 먹고 식곤증이 오기도 하고요.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건 아무래도 선생님들의 진심 어린 응원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수험생들에게 힘을 실어줄 한마디씩 하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상미 선생님 먼저 응원 부탁드립니다.
3: 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시험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너무 고민하면서 그리고 힘들어하면서 하지만 여러분 이 하루 종일 숨막히는 긴장감을 잘 이겨내시면 여러분들한테는 또 굉장히 소중하고 빛나는 기회가 함께 온답니다. 혹시 이번 모의고사를 끝나고 채점을 하신 다음에 내가 이게 조금 아쉬운데 아쉬움이 좀 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번 시험은 굉장히 좋은 진단표입니다. 이 진단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약점을 잘 분석해서 강점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이 강점으로 만드는 시간 오늘 선생님이 함께 하겠습니다. 따라오시면 돼요.
2: 네, 수능 영어 고득점으로 가는 길 선생님의 안내가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이자인 선생님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4: 네, 요즘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이번이 선택형 수능의 마지막이다. 내년부터는 통합형 수능이 되니까 절대 재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많이들 부담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걱정 마세요, 여러분. 저도 오래전에 이 마지막 제도 아래서 수능을 본 적이 있었답니다. 지금은 굉장히 떨리고 부담스럽고 온갖 상상의 나래가 막 펼쳐지면서 불안한 마음에 잠이 잘 안 올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시험이다. 이건 그냥 하나의 수능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두 달 동안 여태껏 잘 해온 대로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나아가는 거 저와 함께 약속해줘. 네. 제가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2: 네, 오늘 9월 모의평가는 수능 리허설이라고 불릴 정도로 실전과 가장 비슷합니다. 역대 수능과 모의평가들을 비교했을 때 이번 시험은 어떻게 출제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간단히 한번 부탁드려요.
4: 네, 작년도 일단 모의평가와 수능의 난도를 생각을 해보면 작년도 6월에는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되었고 9월과 수능에서는 난도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올해는 6월에 다시 난도가 꽤나 높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성을 보았을 때 올해 9월 모의평가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게 출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시험 중에 고난도 문제를 만나면 시간이 순식간에 또 흐릅니다. 특별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 유형에는 선생님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면 좀 효과적인가요?
3: 네, 우리 학생들

0: 아마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빈칸, 순서, 삽입. 일명 빈순삽이라고 부르는데요. 빈순삽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 학생들 머리가 정말 지끈지끈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장벽을 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고득점을 맞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이 빈순삽의 일단 가장 핵심은 여러분들이 몇 개의 단어로 그냥 번역식의 해석을 해서는 절대 안정적인 고득점을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정확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정확한 해석을 바탕으로 그리고 논리적인 글의 구조를 살펴봐야 됩니다. 논리적인 구조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이러면 그 다음에는 추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본이 시험 문제도 보면 아,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뭐라고 할 거야? 라는 그 추론의 한 단어를 묻는 문제가 31번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시면서 중요한 건 아, 정확한 해석, 그리고 글의 구조, 그리고 연결고리를 찾아서 빈칸, 순서나 삽입 문제의 유형을 풀이하시면 좋겠습니다.
1: 아, 네. 학생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교육부 브리핑 현장이 연결됐다고 합니다. 세종시 현장 브리핑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지금부터 202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 출제 영향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참여하신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EBS 현장교사단 총괄을 담당하신 소명여자고등학교 김진석 선생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영어 영역 출제 경향 분석을 담당하신 대원 외국어고등학교 김예령 선생님이십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김예령 선생님께서 이번 9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의 출제 경향 분석 결과를 발표하시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총평을 김진석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EBS 현장 교사단으로 9월 모의평가 분석에 참여한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 교사 김예령입니다. 2027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 출제 경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작년 수능 및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다양한 난이도의 지문을 배치하여 변별력을 확보하면서도 적정 난이도로 출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파민, 검색어 자동 완성 등 친숙하고 트렌디한 소재를 통해 흥미롭게 접근 가능한 지문이 활용되었습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 지문에서 선지의 근거를 정확히 찾는 훈련을 꾸준히 한다면 올해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7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에는 작년 수능에 출제되지 않은 신유형은 없었으며 지문을 충실하게 읽고 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풀수 있는 문항들이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되어 전체적인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를 비롯한 실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소재들이 다수 포함되어 학생들이 흥미롭게 지문을 읽어 나갈 수 있었으리라 예상됩니다.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네 영역 모두 나누어 출제되었습니다. 총평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영역은 듣기 17문항, 읽기 28문항이 출제되었으며 신유형 없이 작년 수능 및 올해 6월 모의평가의 출제 경향을 유지하였습니다. 공교육을 통해 지문을 충실하게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갖춘 수험생들이 정답을 맞힐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지문에서 선택지의 이해를 요하는 지문과 선택지의 이해를 요하는 문항으로 변별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영어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의 달성 정도, 그리고 대학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영어 사용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네 영역에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한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영어의 유창성뿐만 아니라 정확한 영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어휘 및 문법 문항을 포함하였으며 사실적 이해력, 추론적 이해력, 종합적 적용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들이 고르게 출제되었습니다. EBS 수능 연계 교재와는 55.6%, 25문항이 연계되었는데 듣기 및 말하기의 경우 EBS 수능 연계 교재에 나온 대화, 담화를 재구성하거나 소재, 그림 및 도표 등을 활용한 문항이 15개 출제되었고, 읽기와 쓰기 경우에는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지문을 활용

사용하여 열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글의 소재로는 검색어 자동 완성의 역할, 도파민의 기능, 급식 잔반 줄이기, 리더의 공감 능력, 외부 자극에 민감하는 촉각, 민감하게 반응하는 촉각, 농담의 메커니즘 등과 같이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트렌디한 소재의 지문을 다수 포함시켜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과도하게 추상적인 내용을 포함한 지문이나 지나치게 길거나 복잡한 문장 표현이 사용된 지문을 배제하여 공교육 내에서 기본기를 충실하게 닦으며 공부한 학생들이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시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듣기 문항은 이전 평가와 비슷한 유형과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되었으며 독해의 경우 함축 의미 추론 21번, 빈칸 추론 33번과 34번, 글의 순서 37번 등의 문항을 통해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 독해 문항들은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되어 중하위권 수험생들의 시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문항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전반적으로 적절한 난이도의 문항을 출제하였으며 지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합적 사고력을 요하는 문항들이 다양한 유형에서 고루 출제되었습니다. 오답 선택지를 섬세하게 조정하여 지문과 선지를 연결하는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고 또한 문항의 매력도를 높여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별력이 높은 대표적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1번 함축 의미 추론 문항은 검색에서의 자동 완성, autocomplete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는 글로 자동 완성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서 유사성을 찾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Mining for similarities, users near you or similar to you 라는 표현들을 통해 글의 요지를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정답을 찾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 완성이라는 글의 소재가 수험생들에게 친숙한 소재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친숙한 소재를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흥미로운 접근을 보여주는 지문으로 평소 지문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을 꾸준히 연습해온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인 동시에 학습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문항이라고 판단됩니다. 33번 빈칸 추론 문항은 문학 작품에서 어떻게 하면 독자들로 하여금 상세한 묘사 속에서 그 장소의 분위기 그리고 지형을 느낄 수 있게 하는지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발자크의 소설을 인용하여 움직이는 주체 A moving body가 정확한 길을 따라가는 묘사를 체계적으로 관찰한 시각을 제공하는데 approaching, examining, entering, walking 등과 같이 학교 수업에서 빈번하게 접하는 어휘 그리고 문장 구조를 통해 설명하고 있어 글의 요지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오답 선지들 역시 글의 핵심어인 reader, detail, portray 등을 포함하여 구성되었으며 정답 선지, tie description to a moving body의 의미를 글에 제시된 단서 맥락을 통해 정확하게 이해해야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험생의 독해력 및 종합적 사고력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있는 변별력 높은 문항으로 보입니다. 34번 빈칸 추론 문항은 놀라움이 농담의 중요한 요소이며 농담의 효과는 농담을 듣는 사람이 놀라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달려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글의 요지를 제리 사인펠드의 협곡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 글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높지 않으나 선택지에 사용된 대명사가 지칭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놀라움을 느끼는 정도 그리고 협곡을 뛰어넘을 때 필요한 노력의 정도를 관계지어 이해해야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상위권과 상위권을 변별할 수 있는 문항으로 여겨집니다. 37번 글의 문항은 글의 순서 문항은 연어 양식의 발달을 설명한 글로 초기 야생 연어가 양식되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던 과정을 명시적인 언어장치 그리고 글의 논리적인 흐름을 통해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항입니다. 예를 들어 각 단락이 접속사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점,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 뒤에 반복돼서 언급될 때 사용된 영어 표현들 Manifestation of difference, the original 40 rivers,
every Selmon River. 이러한 표현

0: 사람들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점에서 상위권 수험생의 독해력을 적절히 평가하는 변별력 높은 문항이라고 판단됩니다. EBS 연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EBS 연계율과 연계 방식을 유지하면서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는 출제 방향에 따라 듣기 및 간접 말하기 문항뿐만 아니라 읽기 및 간접 쓰기 문항까지 전체적으로 연계 체감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전체 문항 연계율은 55.6%로 총 25문항이 연계되었습니다. 연계된 문항은 보도 참고 자료를 확인해 주십시오. 종합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작년 수능 그리고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 쉽고 유형 변화 없이 적절한 난이도로 출제되었습니다. EBS 연계율은 55.6%, 45문항 중 25문항이 연계되어 출제되었습니다. 일상적이고 친숙한 소재의 지문, EBS 수능 연계 교재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지문을 다수 포함하여 수험생들의 시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정확한 독해력, 종합적 사고력, 선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21번, 33번과 34번, 그리고 37번 등의 문항이 중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은 지문에 어울리는 적절한 정답 선지뿐만 아니라 오답 선지의 근거를 찾는 연습을 꾸준히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본 어휘의 의미를 지문의 맥락을 통해 확장시켜 나가고 심화해 나가는 학습 전략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영어 영역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소명예사 고등학교 교사 김진석입니다. 202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9월 모의평가 출제 경향 총평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9월 모의평가는 전체적으로 작년 9월 모의평가 및 수능과 유사하거나 다소 쉽게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어는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는 다소 어렵게 출제하여 작년 9월 모의평가나 수능과 유사한 수준으로, 수학은 역시 작년 9월 모의평가나 수능과 유사한 수준으로, 영어는 최근 시험들에 비해 다소 쉬운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난이도 변화와 별개로 수능 출제 경향성은 유지하여 수험생들이 지금까지의 학습 방향을 크게 바꾸지 않고 혼란 없이 수능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 영역별로 다양한 난도의 문항이 출제되어 중상위권 학생들을 적절하게 변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선지의 근거를 정확하게 찾는 연습을 요구하고 있어 정답을 예단하거나 선지의 일부를 가볍게 넘겨서 실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연습을 지속해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재학생 수가 줄어드는 해이기에 수시 지원을 고려할 때 수능 최저학력 충족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작년에 비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평가원이 실시하는 세 번의 시험 중 매해 9월 모의평가의 응시율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다른 시험에 비해 수험생 개개인의 상대적 위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각보다 낮은 성적이 예상되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않고 9월 모의평가를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 끝까지 노력한다면 자신의 실력에 맞는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서 수시 원서 접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 네,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분석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신 후 소속 성함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3: 네. 아, 네. 뉴시스 용윤신 기자입니다. 김예령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어가 6월보다 쉽다고 하셨는데 혹시 1등급 몇 퍼센트 정도로 예상하는지 하고요. 그리고 영어 1등급 비율이 널뛰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진석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재수생이 역대 최대라고 했는데 수능 출제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보시는지와 선택과목 겪은 수능 마지막 해라는 점과 사탐론이 지속되는 것을 연계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BS 출제 경향 분석이 학원과의 분석이나 실제 결과와 다소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 원인을 뭐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0: 처음에 문의 주셨던 영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1등급 비율과 관련해서는 항상 질문을 주시는데요. 저도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는 보다 더 쉽게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 외에 1등급 비율이 몇 퍼센트다라고 정확하게

0: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통 비교하는 작년의 시험들과 견주어 보았을 때 작년에 구모라든지 수능 아니면 이번에 육모에서 등장했었던 개념을 활용하는 문제들이 다수 있었다면 이번 시험에서는 그 개념이 보다 더 쉽게 아이들이 정말 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단어들로 나왔다라는 점에서 확실히 쉬워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작년에 시험들 이번 6월 모의고사랑 비교를 해보았었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 특히 많이 등장했던 반면에 올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문항 분석에서처럼 기자님들도 모두 이제 walk, enter 이런 동사들 흔하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동사들을 활용하여서 선지를 구성하고 또한 지문에서 그 단어들이 핵심 어휘로 작동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움 없이 지문을 읽어내고 풀어낼 수 있었으리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등급 비율이 이렇게 널뛰기를 뛰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 현장 교사단은 분석의 입장이라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분석하면서 최근 2년 동안 이제 영어 난이도 조절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은 들지만 이번 9월 모의 평가만큼은 정말 이제 수험생들의 학습 정도를 측정하는 면에서 절대 평가에 적정한 난이도를 이제 찾지 않았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1: 네, 질문을 조금만 더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수생 최대 인원에 대한 부분 질문 영향 물어보셨고요. 사탄만 지속에 대한 부분 물어보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좀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어떤 건지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2: EBS에서 출제 경향 분석을 항상 해주시는데 그게 학원과 분석이랑 그리고 실제 결과랑도 차이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평이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실제로 봤을 때 영어 뭐그 등급 1등급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랑은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차이가 왜 발생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일단 마지막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실제 그 언론의 보도와 EBS 현장 교사단의 분석이 크게 다르다고 일단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가채점 이제 당장 학생들이 진행할 텐데, 실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EBS 현장 교사단 선생님께서 분석하신 결과 내용이 실제 결과와 굉장히 유사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 재수생 최대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 최근 근래 한 5년치를 살펴보면 재수생이 역대 최대인 건 맞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이제 9월 모평 기준으로 보면 한 6천 명 정도 증가됐다 볼수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수능은 아마도 조금 더 증가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수능 출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사실 출제에 대한 부분 아까 김일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뭐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굳이 제가 뭐 사견으로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6월과 9월 모평의 어떤 정확한 분석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그것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탐론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사탐론이란 표현 자체가 이제는 좀, 쓸 필요도 없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대학 입시에서 일단 뭐 현실적으로 바라보자면 서울대와 그리고 메디컬 일부 학과들을 제외하고 나면 이제 미적 기하라든지 과탐을 필수라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미 작년부터 거의 다 자신이 자신 있는 과목, 유리한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을 준비하는 것이 이미 다 보편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재작년에 비해서 좀 증가한 경향이 있었지만 올해는 사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조금만 더 증가된 수준이기 때문에 그걸 어떤 큰 변수로 놓고 입시와 관련된 뭐 어떤 분석이라든지 또 어떤 예측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네, 참고로 현장 교사단의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EBS 현장 교사단은 현장 선생님들의 그 경험과 분석을 바탕으로 보도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 그 사설 학원과의 그 타겟팅 내지는 포인트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공교육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특정 학생들을 타겟으로 약간 그 마케팅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면, 저희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좀 전체적인, 종합적인 어떤 판단, 그리고 문항의 어떤 특징인 것 같은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현장 교사단의 브리핑과 저희 EBS i사이트의 등급컷, 예상 등급컷 서비스가 어느 사설 업체보다도 더 정확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추가 질문 있으

0: 있을까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영화 관련돼서는 언제나 1등급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추십니다. 네. 그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고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3등급까지 비율이 40% 이상 나왔다는 사실도 꼭 이렇게 주지하셨으면 좋겠고, 실제 연장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도전하고 준비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합 5, 6, 7선의 어떤 대학들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렇게 어려웠다고 얘기가 많이 나왔던 영어조차도 실제 3등급까지 비율이 40% 이상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초점을 두고 본다면 어떤 큰 문제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더 추가 질의 있으실까요? 아, 없으신 것으로 보고 이것으로 202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출제 경향 분석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지금까지 9월 모의평가 출제 경향을 세종시 브리핑으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영어 시험이 조금 전에 끝났는데요. 좌절하기도 하고 활짝 웃기도 하고 다시 책상 앞에 앉는 학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최종 시험은 오늘이 아니라 11월 19일입니다. 진짜 성적은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특별 생방송 9월 모의평가 분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3: 안녕하세요. 에령쌤입니다. 9월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는 여러분, 지금까지 준비해온 만큼 여러분의 실력을 끝까지 잘 보여주길 바랍니다. 오늘 시험에서는 무엇을 얻어가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점수를 확인하고 내 점수가 몇 점인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내가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어떤 문제에서 시간이 부족했는지, 내가 몰랐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9월 모의평가는 여러분의 수능 성적을 미리 정해놓는 시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나의 약점을 파악하고 수능에서 그 약점을 채워가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또한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 결과가 조금 아쉽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아쉬운 건 수능에서 맞추면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다시 시작입니다. 우리의 도전 9월 모의평가가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수능에서 오늘보다 더 성장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저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수능까지 화이팅!
2: 세종시 브리핑으로 영어 출제 경향을 꼼꼼하게 짚어주신 김예령 선생님이 깜짝 응원 메시지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수험생들을 생각하는 선생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두 선생님과 함께 9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인 선생님, 이번 영어 영역의 출제 경향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4: 네, 브리핑에서 조금 쉽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난이도가 조금 낮아졌다라고 느낄 수 있었냐면 우선 순서 삽입 유형에서 문제가 좀 쉬워진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최근에 순서 삽입에서 어떤 지시어라던가 아니면 연결어 힌트를 전부 다 빼버리고 논리적인 구성만 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유도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꼼꼼한 내용의 해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36번의 B 선택지에서 that라는 걸 주었고 C에서도 such mixed라는 표현을 주었습니다. 또 37번의 A, B에도 but과 because가 들어갔고 39번의 주어진 문장에서도 however이라는 표현을 줌으로써 학생들이 이런 연결어 힌트를 가지고서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인 순서 삽입을 조금 쉽게 넘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네, 영어를 크게 독해와 듣기로 구분한다면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각 어떤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지도 궁금해요.
5: 네, 지문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는 소재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친숙한 소재니까 접근하기는 참 쉽겠죠. 그런데 친숙하다고 해서 이 내용이 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앞에 김일영 선생님의 분석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지문의 수능의 지문의 굉장히 특징이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이나 생각들을 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어렵게 만듭니다.

0: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특징들이 많이 보여지는 지문들이 특히나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듣기 같은 경우에는 연결이 항상 높습니다. 그리고 3점짜리 문항도 사실은 늘 포진을 해 있죠. 세 문항이 포진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듣기보다는 독해에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듣기도 늘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핵심어나 아니면 담화, 소재 이런 것들을 많이 연계 교재에서 활용을 해서 문제로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아마 듣기 공부를 한 친구들이라면 연계 교재로 공부를 한 친구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잘 이겨나가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이자인 선생님께 좀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신유형이나 변별력을 기르기 위한 주목할 만한 문항 있었을까요?
2: 신유형은 따로 없었습니다만은 주목해야 될 문항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빈칸, 순서, 삽입 이외에 요즘 함축음이 추론이나 어휘 문제도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21번 함축음이 추론도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글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또 a to complete 이라는 것을 주어로 약간은 빈칸 문제처럼 접근해야 문제가 풀리는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30번과 42번이 어휘 문제인데요.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밑줄 친 어휘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어휘들이 아닙니다만 이번에는 yield라던가 아니면 overtake 같이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의 밑줄이 쳐져 있어서 학생들이 어휘력을 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이었습니다.
1: 아, 네. EBS 연계 문항들이 다수 나왔는데요. 이상미 선생님 보시기에는 수험생들은 어느 정도 좀 체감을 할까요?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0: 네, 지금 분석을 해본 결과로는 66.5%, 즉 25개의 문항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15문항이 듣기 문항, 10문항이 독해 문항인데요. 우리 학생들한테는 이 비교적 그래도 이번에 시험의 어휘들이 많이 친숙한 어휘이기 때문에 오히려 체감률은 훨씬 더 많이 나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우리 친구들이 좀 쉽게 그래도 소재에는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 것들이 몇 문제는 있을 수 있었겠지만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 같다라는 정도로 체감률은 꽤 높아 보입니다.
1: 네. 여러분은 지금 특별 생방송 9월 모의평가 분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9월 모의평가는 수험생들에겐 유독 마음이 복잡하고 신경 쓰이는 시험이잖아요. 선생님도 그 시절을 겪으셨을 텐데요. 네.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1: 아, 제가 이 고3 때 치렀던 9월 모의평가와 관련해서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제가 그때 무려 3등급을 맞았었거든요. 제가 원래 영어는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다 네. 보니까 뭐 거의 만점을 맞거나 어쩌다 하나 정도 틀리거나 하는 편이었는데 네. 그날 갑자기 3등급을 맞아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도대체 뭐를 잘못했길래 이런 네. 결과가 생겼을까 곰곰이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오랫동안 영어 공부를 놔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속도가 느려져서 시험 당일에 속도가 부족해서 네. 문제를 끝까지 풀지 못했고요. 또 두 번째 문제점은요. 제가 감으로 푸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평소에는 컨디션이 좋으니까 그런 네. 것들이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긴장을 하니까 그 감이 통하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날 문제를 다 틀리게 되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제 약점을 공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이상 감으로 푸는 게 아니라 지시어를 찾고 연결어를 찾으면서 제 약점이었던 순서 삽입 문제를 풀어나가는 연습을 했고요. 또 9월, 10월 마지막까지 연계 교재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두 달 뒤 수능에서는 제가 다시 100점을 맞을 수가 있었습니다.
0: 네, 3등급에서 만점을 맞기까지 딱 두 달이 걸린 건데요. 앞으로 우리 수험생들에게도 약 두 달 남짓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이 참 짧아 보이기도 하지만요. 선생님처럼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
2: 네, 우리 친구들이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라고

0: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영어는요 정말 역전이 가능한 과목입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여러분들이 단어 외우시고 그리고 좀 분석하시고 오답의 근거, 정답의 근거를 찾아 나가시는 연습을 끝까지 하시잖아요. 제 제자들 중에서도 계속 2등급이 나와서 너무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대수능 날 1등급이 나온 친구들이 꽤 되거든요. 정말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실천해야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어휘, 구문. 너무 어렵죠.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애가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discipline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1, 2학년 때는 훈육, 규율 이런 의미로 보통 알고 있는데 3학년에 들어오는 순간 보통 학문 분야라는 의미로 나오게 되고요. 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예, 지문 속에서 얘가 어떻게 쓰였는지 그 지문의 이 단어의 의미를 확장해서 의역을 해보는 연습을 꼭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고요. 구문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이 너무 긴데 복잡한데 잘 해석이 안 돼. 에이, 똑같은 거안 나오니까 넘어가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구조는 반드시 또 나옵니다.
1: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특별 생방송 9월 모의평가 분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바로 9월 모평은요, 결과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끝까지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원하는 성적 수능에서 충분히 다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까지 다 같이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3: 이제부터는 정말 공부가 잘안될 거예요. 그냥 그때 그냥 무던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기만 한다면은 우리 친구들 그 시험장에서 나오는 그 발걸음이 정말 홀가분할 겁니다. 얼마 안 남은 그때까지 그냥 열심히 그냥 해봅시다. 알겠죠? 화이팅!
4: 9월 시험은 정말 매번 어려웠습니다. 못 봐도 진짜 진짜 괜찮아요. 왜냐하면 모의고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분석 잘 하시고, 그리고 수능까지 대비 철저히 하시면 수능에서 진짜 최고의 성적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굿럭 투유.
5: 9월 모평 보느라고 정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내가 맞았냐 틀렸냐를 넘어서서 완벽하지 못한 부분, 조금 더 파고 들어가야 될 부분, 수능 때까지 그 부분을 집중 투자해서 클리어 하는 거예요. 우리 그때를 생각하면서 같이 힘내요. 화이팅!
6: 구모라고 하는 너무 중요한 시험을 통해서 보완하는 과정으로 이번 시험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저희 이비애 선생님들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는요, 대박 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7: 이거 하나만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지금 모의고사에서 틀린 건 축복입니다. 지금 틀려야 수능에서 틀리지 않습니다. 부모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다시 복귀하면서 예쁘게 된다면 수능에서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8: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들었죠? 이게 아무래도 하루 종일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요. 결승선을 통과할 미래의 나에게 당당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조금 더 힘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기간 뜨겁게 달리길 쌤 응원하겠습니다.
9: 9월 모의고사는 우리 수능의 예고편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되게 중요한 시험인데 내일의 내가 오늘의 나를 너무 아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끝까지 파이팅입니다. 자, 파이팅!
8: 우리 이제 수능까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짧아 보이는 시간이지만 부족한 것을 채우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쌤 언제나 여러분들 뒤에서 응원하고 있을게요. 파이팅!
1: 9월 모의평가, 여름방학의 노력이 숫자로 드러나는 동시에 수능까지 마지막으로 전력 질주하는 이정표입니다. 그 마음가짐 하나로도 여러분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특별 생방송 9월 모의평가 분석 3부 영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선생님 고맙습니다.

0: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1: 이거다, 꽃 설명해봐. 꽃, 예. 무슨 꽃이야, 이게?
0: 응? 응?
1: 상어 숙의 향기를 피부에 들어가면 피부가 진짜 좋아져. 으이씨야. 으이. 이 드림도 하나.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온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안녕하세요. 김경일입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시즌 2. 심리학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스트레스와 외로움입니다. 제가 잘 아는 문화심리학자 한민 박사는 인간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스트레스로 힘들게 살아가다 결국 인생의 끝자락에서 외로움을 직면한다. 자, 이렇게 스트레스에서 시작해서 외로움으로 끝나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이야기를 심리학자들이 많이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겪는 것이 스트레스고 주위에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 느끼는 것이 외로움이기 때문이죠. 외로움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는 고통이 외로움이잖아요. 그럼 스트레스는 뭘까요? 대부분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서 돌아버리는 고통이 스트레스죠. 그래서 지난 편에 다루었던 불안과 우울감은 우리 내면의 측면이 많이 만들어

최근에는 그런 성향이 강한데, 이 스트레스와 외로움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 스트레스와 외로움, 일상에서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오늘은 한번 많이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화심리학 연구에서 한국은 스트레스성 사회다. 그리고 일본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회다. 즉, 심리적인 어려움이 한국은 주로 스트레스에 기반하고 일본은 주로 외로움에 기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문화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일본은 내부의 질서와 규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만년 동안 누구도 침범하지 않은 나라였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엄청난 외부의 침략에 늘 시달리면서 우리 내부에서의 질서와 규율보다는 능동적이고 순간적인 적응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회가 됐죠. 자, 그래서 내부의 질서와 규율이 굉장히 중요한 일본. 문화가 어떻게 나타나죠? 선을 안 넘죠.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적응력이 중요한 사주경기해야 되는 한국의 문화, 선, 너무라고 있죠. 게다가 우리는 심지어 참견의 민족이라고 하는 재밌는 농담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기존에는 한국과 일본, 스트레스와 외로움, 이렇게 중요하게 구분되었지만, 어찌 우리라고 외로움을 안 느끼겠습니까? 어찌 일본 문화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을까요? 다만 정도의 차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스트레스보다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건 외로움입니다. 최근 대부분의 수명 지표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실제로 한국 사람들도 놀라고 일본 연구자들도 놀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서 일본은 대표적인 장수 국가라고 각인되어 있거든요. 한일 두 나라의 의학과 과학의 기술력에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둘을 거의 같다라고 봤을 때 양쪽 다 장수 국가지만 한국의 수명 증가가 더 눈에 띄고 있다는 건 한번 눈여겨 볼 만하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한국이 스트레스성 사회, 일본이 외로운 사회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우리가 상당 부분 쉽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스트레스보다 무서운 게 외로운 거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대처하고 사회적 지원이 들어가면서 관리가 가능하지만 이 외롭다라고 하는 건요. 참으로 관리하기도 어렵고 빠져나오기도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 주변에 사람이 없거든요. 주변에 사람이 많을 땐 줄일 수라도 있는데 사람이 없는데 늘리는 방법은 정말 어렵잖아요. 물론 물리적으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스트레스가 오고 물리적으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외로움이 오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관계들의 양과 질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혹시 유럽에는 외로움과 관련된 정부 부처까지 생기고 있다는 거 아시는지요? 영국의 얘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바로 외로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겪는 사람들보다 더 일찍 사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관찰되고 있고, 이는 역학적으로 인과관계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괴로운 것보단 외로운 게더 나쁜 거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외로움을 이겨내거나 외로움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나는 게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를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왜 정말 많이 물어보실까요?

만큼 사람을 만나는 게 도움이 됐다는 분과 아니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분들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그왜 그럴까요? 그건 사람의 주량과 똑같습니다. 주량을 넘겨서 마시면 술의 모든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주량 내에서 마시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외롭다면 내가 한 달 혹은 일주일 몇 명을 만날 수 있는지를 알아야만 사람을 만나는 것을 다음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도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어떤 성격 검사를 해도 내향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에 비해 사람을 싫어하고 낯가리며 만나는 걸 꺼린다? 이건 대단히 큰 오해이자 착각이죠. 저는 내향적이기 때문에 재밌고 즐겁고 생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외향적인 사람에 비해서 동일 기간 내에 수가 좀 적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 교류의 시간을 가지는 걸 1회 이상 하지 않습니다. 두 번만 돼도 버거워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죠? 한 번은 아주 잘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주에 첫 번째 저를 만나는 분은 저를 굉장히 많은 경우에 외향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런 만남을 두 번째 금요일쯤 가지면 그 두 번째 저를 만나는 분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경희 교수님, 어디 아프세요?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시지? 저는 사회적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죠. 사회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잘 대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회성은 기름 탱크의 용량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이건 중년이 되면서 더욱더 중요하죠. 왜일까요? 청소년기나 청년기에는 그래도 내가 사회적으로 실수를 해도 어느 정도 용서받거나 이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죠. 하지만 나이가 꽤 들은 이제 성숙함이 당연히 요구되는 중년의 시기에 제가 월요일 날 만난 사람에게 아주 잘 대했는데 금요일 날 만난 사람에게는 뾰루퉁한 얼굴, 지친 얼굴, 그리고 계속해서 대꾸하지 않는 불친절함으로 대했다면 저는 저만의 이유는 있겠지만 그분께는 용납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중년이 된다면 내 사회성의 용량을 이제 대답하실 수 있고 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인맥을 확장하고 네트워크를 다져가는 거. 그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네 번, 다섯 번 간신히 가능, 여섯 번 벌써 뭔가 그분에게 언짢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실수를 하게 되어 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사회적으로 번아웃이 안 와서 외로움을 스스로 자초하는 일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친구 몇 명만 있으면 외로움은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얘기를 너무 무작정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로만 몇 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 중에 단 한 사람을 잃어도 끊임없는 배신감이나 상실감으로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그 무엇보다도 가깝고 깊은 관계 못지않게 느슨하고 다양한 관계에 대해서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그 외로움을 꼭 극복해야 하는 걸까요? 외로움을 즐기는 방향으로 적응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죠. 사실 이런 질문들은 정말 많은 철학자들이 끊임없이 했던 스스로와 세상에 던졌던 질문입니다. 그 철학적 고민들의 대부분은 결국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되죠. 고독은요, 나 혼자만의 시간에 생각을 계속 진행시키는 거고요. 외로움은 나 혼자 버려져 아무 생각이 없고 생각이 즉 멈춰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외로움으로 고통받는다라고 표현하지만

고독은 즐긴다라고 하는 표현에 동의하죠. 그렇다면 고독을 즐긴다는 것, 어떤 뜻일까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더 나아가 어떻게 의미 있게 시간을 쓸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독서, 취미, 문화, 레저 등 다양한 활동으로 불리는 무언가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이런 곳에도 돈을 쓰고 시간을 써야 되냐고요? 이런 걸 전혀 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지 못하면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박사님의 말처럼 외로움에 견디다 못해 나쁜 관계로 도피하는 최고의 악순환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나쁜 관계로 도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싸우고 이용당하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죠. 그러면 다시 아무 관계없는 외로움으로 도피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악순환이죠.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온갖 취미 생활을 다 해도 외로워서 정말 못 견디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문화심리학자들이 한국 사람은 인정투쟁적 삶을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인정투쟁. 청년 해겔 철학에서 나온 말인데요. 타인의 인정을 받아야만 자기의 정체성이나 주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다른 사람이 뭔가 인정을 해줘야만 내 존재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타인의 인정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주체성과 정체성, 즉 존재의 의미가 타인의 인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건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런데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 투쟁하는 삶이 한국인의 삶에 많이 녹아있죠. 왜냐하면 한국인은 특히 남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인정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이 인정투쟁적 삶은 비율을 잘 조정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인정투쟁이란 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이 김정은 박사님은 훨씬 더 쉬운 말로 그러면서도 더 잘 이해가 되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남의 감탄에 목매는 사회. 그리고 남의 감탄에 목매는 삶. 이렇게 쉬운 말로 바꾸니 해결책도 너무 잘 보이죠. 남의 감탄에 목매는 삶이 아닌 내가 나한테 감탄할 게 있는 삶. 즉, 취미 생활을 다 한다는 것 자체가 해결이 아니라 그 취미와 문화와 여가와 레저를 통해서 오로지 남들을 감탄시킬 목적과 과정을 밟고 있으면 마찬가지로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나한테 언제 감탄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성장할 때입니다. 그래서 투쟁적이고 경쟁적인 취미 생활이 아닌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고 새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취미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을 이기는 의외의 방법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바로 수면, 잘 주무시는 거예요. 저희 심리학자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꽤 열심히 연구해왔던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잠을 안 자면 외로울까? 외로운 사람이 잠을 못 잘까? 연구해 보면 잘 안 자는 사람이 외로운 경우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잘 주무셔야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잠을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드릴 텐데요. 제대로 자는 건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잔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자 역량입니다. 그저 누워서 잠이 안 와라고 얘기하는 건 그저 책을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면서 머리에

답답하시죠. 저도 그런 말을 해드릴 때마다 참 막막하고 죄송합니다. 어떤 말일까요? 바로 스트레스 받지 마. 우리는 스트레스 받지 마. 혹은 스스로에게도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이런 말을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데 정말 들을 때도 답이 없고 하면서도 대책이 없는 얘기를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스트레스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다양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내가 통제권을 상실했을 때 느끼는 부정적 감정들을 통칭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정적인 감정이란 게 아닙니다. 통제권이 없다라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통제권이 있으면 꽤 힘든 일을 당해도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고요. 그리고 통제권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는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는다는 거죠. 자, 통제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제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직장 상사가 저에게 스트레스 줍니다. 김경일 부장, 일 그거밖에 못하겠어? 그러다가 결국 회사에서 쫓겨날 수 있어? 심지어 인간적인 모멸감 느낄 만한 말을 하죠. 김경일 부장, 머리는 큰데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간 거야? 저는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 그런데요. 약간 황당하지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책상으로 돌아가서 인형을 하나 꺼내서 박상무라고 쓰여 있고 압종을 하나 가져와서 이 박상무라는 인형을 압종으로 한번 찌릅니다. 그런데 실시간으로 그 박상무가 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두 번 쿡쿡 찔렀더니 그 박상무가 하면서 두 번 괴로워합니다. 황당한 얘기지만 이런 게 바로 전형적으로 아무리 상대방이 나한테 나쁜 짓을 하거나 혹은 상처되는 말을 해도 통제권을 내가 완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면요,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그래서 통제권을 상실하지 않고 가져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다시 그러니까 통제권을 가지란 말이야. 이건 아무 의미가 없죠.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말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시적으로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으로 빨리 이동해. 이런 말은 그나마 좀 낫겠죠. 그래서 제가 아는 많은 심리학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작고 구체적인 길을 같이 가자는 제안을 저한테 합니다. 작고 구체적인 길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옆길, 뒷길, 안 가본 옆 동네의 골목길이에요. 그러면 왜 굳이 그런 길을 갈아야 될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엇이라도 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큰 스트레스는 큰 변화로 풀어내자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갑자기 유럽 여행을 떠납니다. 그것도 배낭 메고 혼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하죠. 내가 표지판도 잘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유럽의 어느 해안가를 걷다가 물밑 듯이 올라오는 스트레스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변화, 통제권, 작고 구체적인 것, 이 세 가지 삼위일체가 다 갖춰지고 있어야 됩니다. 변화를 통해서 스트레스부터 벗어나는 거고 그리고 작고 구체적인 것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의 근거에서 스트레스 푸는 법들을 각자 자기만의 방식을 가져보는 것 의미가 있겠죠. 스트레스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생각은 뭘까요? 만병통치는 없는 겁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이게 어떤 유형의 스트레스일 때 나는 이런 방법으로 잘 빠져나오더라 라고 하는 자기만의 개인 데이터베이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자기만의 노하우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뇌는 신체적 고통, 그리고 사회적 고통, 이 두 고통을 별로 그렇게 다르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엠테리어 싱글레이트 콜텍스, 우리말로 전측 대상회 같은 물리적 상해로 인한 피 흘리고 뼈 부러졌을 때 느끼는 신체적 상해로 인한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영역과 사회적 고통으로 인해 우리가 힘들어하는 영역이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중첩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연구자들은 우리의 뇌는 뼈 부러지고 살점 떨어져 나간 고통과 사람 때문에 겪는 고통을 하드웨어적으로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몸 다쳤을 때 어떻게 하죠?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혈액순환 잘 되게 몸을 잘 풀죠. 재밌게도 스트레스 역시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정신적인 문제로만 치부해서 정신력으로만 이겨내려고 한다는 거, 이건 사실은 오히려 우리의 뇌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런 농담을 주위 사람들한테 합니다. 나 어저께 괴한한테 망치로 세대 맞았어. 심지어 좀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땐, 나 어제 운전하고 있는데 덤프트럭에 들이받쳤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진짜? 그럼 몸 어때? 피 난 데 없어? 다친 데 없어? 피 많이 났어. 어디? 여기. 뼈 괜찮아? 아니, 부러졌어. 어디? 여기. 우리의 뇌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 중요한 거, 마찬가지죠. 몸을 다친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자고 잘 푸는 겁니다. 스트레스 푸는 법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로 술로 풀죠. 물론 저도 술을 마십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다는 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술은 진정제라는 것을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술을 마시면 우리는 흥분할까요? 술은 진정제인데요. 술은 두 가지 국면에서 두 번 다 진정제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 국면에서 우리를 진정시키는 기제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국면에서 뭡니까? 이제 제대로 진정시켜서, 일반적인 진정을 시켜서, 그래서 사람이 이제 쓰러지죠. 내가 이 제어 장치를 풀기 때문에 저지를 수 있는 실수들을 늘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술을 통해서 이 스트레스를 해결한다, 그리고 그건 그 방법은 유지한다면 어떻게 술을 드셔야 되는가? 바로 내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내 직장을 잘 모르는 사람과 일단 만나셔야 됩니다. 나의 분노 제어 기제, 원망 제어 기제를 풀어도 폭발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가끔 직장에서 겪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그 제어 장치를 풀고 순간적으로 필요 이상의 혹은 너무 강하게 원망과 섭섭함과 심지어는 욕지기를 내뱉으면서 다음날 오히려 2차적인 스트레스 경험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어제 왜 그랬을까?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다른 곳에 하면 이건 큰일 날 텐데. 그래서 내 일을 잘 모르는 혹은 그 스트레스를 겪은 곳과 무관한 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가볍게 술을 신변잡기적으로 얘기하시면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있는 직장인 대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저는 수원시 인계동에서 스타카 센터를 하고 있는 김창석이라는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대학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총장님한테 섭섭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총장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죠. 그 사이에 저는 한번 빵 터지죠. 그리고 학사일정에 문제가 있으면 조절을 해야 되잖아 라고 하면 다시 물어봅니다. 학사일정은 뭔디? 그럼 전또 학사일정을 찬찬히 풀어나가면서 재밌게도 총장님과 학사일정을 운영하는 대학 본부가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셨겠구나. 그래, 나도 일부 책임이 있네. 이러면서 제 감정을 잘 누그러뜨리고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양하고 느슨한 관계를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제가 카센터를 하는 그 친구가 없었다면, 그리고 제가 일하고 있는 아주대학교에만 모든 관계가 있다면 그건 갈 사람이 없으니 안에서만 그 문제가 계속해서 돌아다니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더불어서 생각해 봐야 될몇 가지 중요한 측면들이 있죠. 바로 우리 중에 상당수가 스트레스를 가장 만만한 사람한테 화풀이하면서 푸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유명한 설득의 심리학의 저자 로버트 치알디니를 비롯한 수많은 세계적인 심리학자들이 정말이지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제일 주위에 있는 착한 사람을 골라 그 사람이 만만하다는 무의식적 착각을 통해 그 사람한테 풀고 화풀이하고 괴롭히는 실수를 저지른다. 우리가 만만하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바보 같은 사람을 만만하다 그러죠. 하지만 꽤 많은 경우에 바보가 아니고 영리한데도 선한 사람을 만만하다고 착각하는 결국은 본인이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화내고 분풀이 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이건 꼭 고치셔야 하는 정말 나쁜 습관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만만한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로 풀면 좋은 사람부터 나를 떠나기 때문이죠. 실제로 나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을 골라 화냈기 때문이고요. 이건 소시오패스와 같이 정말 나쁜 사람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소시오패스는 어떤 사람에게 당할까요? 지보다 더 나쁜 소시오패스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바로 자기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다 떠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나쁜 습관은 정말 고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풀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런 분들께 꼭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어떻게 가셨어요? 화장실 가실 정도의 시간만 있으면 스트레스는 완전히 해결은 못하더라도 뇌에 스트레스를 나는 풀고 있어라는 신호는 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스트레스는 큰 방법, 긴 시간으로 푸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얼마 있나 먼저 체크하시고 그 짧은 주어진 시간에 어떤 작은 방법으로 풀수 있는지를 자주 고민하시고 계속해서 경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시간이 30분밖에 없다? 저는 칼국수 먹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칼국수가 영혼을 맑게 하는 음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 뇌가 칼국수를 먹을 때마다 무언가 이완감을 느끼고 있는 연합의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5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조건 제 신체를 주무릅니다. 1분밖에 없습니다. 심호흡을 최대한 5번에서 10번 정도 하죠. 그래서 저는 5분, 10분, 20분, 30분, 1시간 이렇게 저는 그 짧은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를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방법들을 동원하죠. 그러면 우리의 뇌가 이렇게 생각해요. 야, 김경일, 너참 그래도 성의가 있다. 그래서 좋아, 나도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할게. 스트레스에 자포자기 하지 않을게. 자아와 그리고 뇌가 분리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서로 완전히 이별하지도 않는 최고의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느끼는 스트레스와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법, 외로움을 다루는 또 다양한 방법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께 잘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는가? 사람을 얼마만큼 만나야 외로움을 덜 느끼나?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또 놓치지 않도록 메모하고 기록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럼 다음 시간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성공에 가까워지는 심리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1: 이어서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가 방송됩니다.
2: 꼬마버스 타요가 멋진 소방구조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위가 함께 말이지.
3: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4: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2: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5: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4: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5: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여러분들 출발 시간이에요. 라니 출발, 가니 출발, 루기 출발, 가요. 차가문이 열리면 슝. 꼬마버스 타요. 중앙 최고지 놀이 타요와 친구들.
1: 향유고래를 구해줘. 오늘도 고고타운은 평화롭네.
2: 그러게.
3: 맞아.

0: 엄마, 군 때문에 저 집 먹을 수가 없어요.
1: 어떡하지? 많이 배고프니?
0: 네, 힘이 너무 없어요.
1: 이거 큰일이네. 어제부터 젖을 하나도 못 먹었는데. 도와주세요.
2: 어? 무슨 소리지? 어? 어? 어? 저기다! 퀸! 그린 파워 변신! 향유고래야, 왜 그래?
1: 끈이 몸에 감겨서 움직이는 게 힘들어. 아기한테 젖도 못 주고 있어.
2: 뭐? 큰 그물에 걸렸잖아. 아기 고래도 힘이 없어 보이네. 나 혼자 구하긴 어렵겠어. 향유고래야, 조금만 기다려. 렉스! 바다에서 향유고래 엄마와 아기를 만났는데 엄마 고래가 그물에 감겨 있어.
3: 뭐?
2: 알았어, 곧 갈게. 얘들아, 출동하자. 렉스, 레드파워 변신!
4: 도모, 블루파워 변신! 빅키, 핑크파워 변신!
0: 엄마, 힘내세요.
1: 그래, 힘낼게.
2: 여기야!
1: 얘들아, 도와줘. 너무 힘들어.
4: 향유고래가 그물 때문에 가라앉고 있어.
5: 아기고래는 힘이 없어 보여.
2: 빨리 그물을 제거하자.
4: 알았어?
2: 핑! 파워 집게! 렉스! 이빨로 끊어줘! 렉스! 슈퍼 이빨!
5: 펑! 도모! 파워 불도저!
4: 비키! 집게 발사! 렉스! 고래가 점점 힘을 잃고 있어! 서둘러야 해!
2: 알았어! 렉스, 슈퍼 이빨! 됐다! 향유고래야, 빨리 위로 올라가! 숨을 쉬어야 해!
1: 안 돼, 올라갈 수가 없어.
4: 이러다 향유고래가 질식하겠어!
2: 얘들아, 빨리 수면 위로 들어올리자! 아기 고래가 가라앉고 있어! 내가 잡을게.

0: 크고 힘센 친구가 필요해.
1: 크고 힘센 친구? 아, 고고가디언이 있었지? 고고가디언, 너의 도움이 필요해. 고고가디언, 얼른 변신해서 엄마 향유고래가 숨 쉴 수 있게 위로 올려줘.
2: 알았다, 렉스. 고고가디언, 오션파워 변신!

응?

0: 성공이야.
1: 여기 먹을 것도 가지고 왔어.
2: 어머, 내가 좋아하는 오징어 모양이네. 아가야, 얼른 엄마 젖 먹으렴.
1: 네, 엄마.
2: 고마워, 얘들아. 덕분에 살았어.
0: 폐금물에 걸리다니 정말로 위험했어.
2: 바다 생물들은 이런 일을 종종 겪어.
1: 렉스, 바다 속 생물들도 돌봐주는 건 어때?
0: 좋은 생각이야.
3: 좋아.
0: 얘들아, 새 친구를 소개할게.
4: 안녕, 난 고고 가디언 모사사우루스지.
0: 가디언은 우리가 바닷속에서 지낼 수 있게 도와주는 해양기지야. 자, 다들 앞으로 잘해보자.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고고! 고고!
1: 내 친구 빨판 상어.
5: 자,
0: 우와,
5: 됐다!
1: 바다 생물들이 다치면 여기에서 치료하면 되겠어.
5: 오,
0: 그러게. 어? 힘이 없네. 힘, 어디야?
6: 정찰 중이지. 뭔가 발견되면 내가 바로 알려줄 테니까 나만 믿으라고.
0: 응? 그럼 수고해.
2: 얘들아, 안녕.
0: 어? 아, 향유고래구나. 비키, 고래들이 건강한지 살펴봐 줄래?
1: 응, 알았어. 안녕, 다들 건강하지?
2: 응,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어.
1: 나는 몸이 더 커졌어요.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
0: 뭐야? 무슨 소리야?
7: 숨을 쉴 수가 없어.
1: 어쩌지?
0: 아!
5: 이제 편한 거 봐.
0: 근데 넌 누구야?
5: 아! 갑자기 숨을 쉴 수 없어서 깜짝 놀랐네. 안녕, 안녕. 나는 빨판 상어라고 해. 근데 진짜 상어는 아니고 이름만 상어야.
8: 상어가 아닌데 상어라고?
1: 응, 맞아. 빨판 상어는 머리에 있는 빨판으로 큰 친구들한테 붙어 지내는데 주로 상어한테 붙어 지내다 보니 빨판 상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지.
5: 맞아, 맞아!
8: 목소리가 너무 커.
0: 빨판 상어야, 조금만 작게 얘기해 줄래?
5: 아, 내가 또 크게 얘기했구나. 알았어. 고래한테 들었어. 너희 구조대는 뭐든 다 해결해 준다며? 난 세계를 여행하는 게 꿈이야. 근데 혼자서는 오래 헤엄을 칠 수 없어서 말이야. 나랑 같이 여행해 줄 친구로 엘리를 찾고 있어.
0: 그게 누군데?
5: 여행왕의 엘리 말이야. 전 세계를 여행한다는 가장 크고 멋진 바다 생물.
0: 어? 매너티는 여행을 다니진 않는 것 같아.
5: 쟨 아니야.
0: 어?
5: 엘리는 엄청 크댔어. 고래만큼.
0: 고래만큼?

0: 그리고 이런 노래를 부른댔어.
1: 노래를 부른다고? 대체 누구지?
2: 와!
1: 빨판 상어야!
2: 와! 안돼!
3: 내가 잡을게!
0: 아유, 정말 깜짝 놀랐네.
3: 빨리 헨리를 찾아야 할 것 같아. 또 어떤 사고를 칠지 알 수 없잖아.
4: 렉스, 얘들아!
1: 무슨 일이야, 핑?
4: 노래를 부르는 공룡을 만났는데 해파리에 쏘였대.
5: 노래를 부른다고?
0: 여행왕 헨리 맞지?
4: 네가 여행왕이야?
0: 맞아.
5: 찾았다!
3: 렉스, 내가 빨리 가서 치료도 하고 빨판 상어도 만나게 해줄게.
1: 그래.

0: 지기 전에 빨리 나가야 해. 빨판 상어야, 꽉 잡아.
1: 응.
0: 빅빅 터보 엔진. 얘는 빨판 상어야. 빨판 상어가 전 세계를 함께 여행할 친구를 찾는데.
1: 아, 안녕. 난 너처럼 세상을 여행하는 게 꿈이야. 그래서 말인데 너랑 같이 다니면 안 될까?
2: 뭐? 와, 나도 같이 여행 다닐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1: 정말? 우와, 정말 잘 됐다. 비키야, 고마워. 내 목소리가 너무 컸지?
2: 어? 방금 뭐라고 했어? 잘 안 들려. 조금만 크게 말해줄래?
1: 어? 나 크게 얘기해도 돼?
2: 이제야 잘 들리네. 나한텐 그 정도가 듣기 딱 좋아.
1: 엘리, 우린 운명인가 봐.
0: 빨판 상어야, 멋진 여행하고 와.
1: 응, 또 보자.

0: 이어서 마샤와 곰이 방송됩니다.
1: 시티 외곽에서 레시피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2: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타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3: 이제 레시피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뚱뚱치킨 슈퍼잭을 잡아!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2: 메카탄탄!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없어 하나도. 고멍, 버섯이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구름에서 점점 비가 내리면, 아! 버섯이 생기는구나! 아하! 그럼 비가 내리게 해야겠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개구리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 아니면 고슴도치가 알고 있을까? 그것도

아무 소식이 없는데?

안녕. 안녕. 어서 내려와.

수 있어? 노래하면 된다.

너희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완전

TV에서만 보던 똘똘이를 이제 우리 집에서 만나요. 터치하면 똘똘이가 한글도 척척, 영어도 쏙쏙, 피아노 연주와 칠판놀이까지. 100명의 똑똑맘이 선택한 우리 아이 첫 올인원 학습놀이 책상, 똘똘이 똑똑책상.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잘 지내자 친구야.
4: 꾸러기 물고기.
3: 아 귀여워. 배고프지? 먹이 줄까? 숨차. 자 산소.
5: 요리조리 헤엄치는 꾸러기 물고기.
6: 반갑습니다. 10회 뮤직뱅크입니다. 오늘의 인기가요를 들어보실 텐데요. 1부터 10까지 출연합니다. 1부터 5까지의 무대 빠르게 돌려볼게요. 감동적이었던 1회 무대 기억하시죠?
3: 난 하나의 작은 블록.
6: 시대를 초월하는 클래식도 만나보시죠.
3: 기대, 기대.
7: 바로 2.
6: 물론 넘버비전 센세이션도 엄청났죠.
7: 2, 3.
6: 인기 폭발 중에 4회 무대입니다.
8: 정사각형.
6: 다음은 노래하는 스타 5입니다.
9: 다섯 가지 방법 5를 만들자.
6: 자 이제 새로운 참가자 6을 바로 만나보시죠. 넘버 본즈입니다.
10: 우린 1과 5, 5와 1. 재밌게 우리 같이 게임해.
6: 6.
11: 우린 2와 4, 또 4와 2. 우리도 숫자 6의 일부분이야.
6: 6.
12: 우린 3과 3, 우린 사짝이야. 우린 재롱둥이, 쌍둥이.
6: 6.
13: 우린 1과 5, 5와 1.
14: 2와 4, 4와 2.
15: 또 3과 3을 섞으면
16: 우리는 모두 다 숫자.
6: 6. 또 다른 참가자, 럭키 넘버 7이 부르는 무지개를 달려요. 들어보시죠.

0: 가자.
1: 5와 2, 3과 4, 4와 3이 만나면
0: 행운이지.
2: 우리 모든 숫자 7이야. 우리 더하면
1: 그건 바로 7.
3: 눈치 채셨죠? 8번째 참가자는 8이고요. 본명은 옥토블록 합체.

0: 치, 치, 과, 일,
1: 이, 와, 육,
2: 육,
1: 과, 이,
3: 삼, 과, 오, 오, 와, 삼,
4: 사, 와, 사. 정확히 알려줄게.
0: 우리 모두 숫자 파리야.
4: 어프로.
5: 이제 반짝이는 구애 무대 보실게요. 지금 우린 빛나.
6: 이리 바르만 마.

0: 미미 쇼핑백에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인형머리. 열쇠로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두근 바지, 까치마 했다. 나 어때? 쇼핑백을 채워줘. 두근두근 두근두근 쇼핑백. 오늘은 홍지레빗 퀴즈펜션 가는 날.
1: 나도 탈래.
2: 조심 조심. 내가 먼저야.
0: 차례차례 배가 있는 홍지레빗 퀴즈펜션.
3: 나이트 먹자.
0: 홍지레빗 퀴즈 캠핑.
2: 와, 재밌었다.
0: 홍지레빗 행복한 오리집 원앤원.
1: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오늘은 무슨 이야기지?
1: 바로 바로
2: 내 이야기!
0: 오, 오늘도 이야기 대결인가?
1: 내 이야기는 소 이야기인데 무도 나오지?
3: 어? 내 이야기는 무 이야기인데 뭐 소도 나와?
0: 어, 아무튼 둘 다 소랑 무가 나오는 이야기냐?
1: 내 이야기가 훨씬 더 재밌을걸. 옛날 옛날에 칠성이라고 맨날 잠만 자는 게으르기로 소문난 아이가 있었어. 칠성이는 어찌나 게으른지 밥도 얼굴에 붙여놓고 자면서 먹었지.
4: 아유, 덥다, 또.
5: 아유,
4: 칠성아. 너 맨날 그렇게 잠만 자지 말고 좀 나와서 엄마, 아빠 일도 좀 돕고 해야지.
5: 아, 귀찮은데. 아주 이따가요.
3: 너 그렇게 게으름 피우다가 소 된다, 소.
5: 소 된다, 소.
3: 소?
5: 그 소는 맨날 풀만 뜯어먹고 한가롭게 잠만 자던데. 엄마 아빠 잔소리 안 듣게 나도 그냥 소 되면 좋겠다.
4: 아, 일어나. 당장 일어나.
5: 아, 잠도 못 자게 하고.
4: 잠깐 주고 그 어디 가는겨?
5: 맨날 이러라고 하고 엄마 아빠는. 우와, 동물털 많다.
6: 이 달은 그냥 달이 아니란다. 쓰면 실제로 그 동물로 변하는 마법의 달이야.
5: 마법의 달이요? 그럼 이 소탈 쓰면 진짜 소로 변해요? 아, 나 진짜 소 되고 싶은데.
6: 그럼 한번 써볼텨.
5: 그래도 돼요?
1: 칠성인가? 소탈을 쓰자. 진짜 소로 변했어.
5: 우와, 내가 진짜 소가 되다니. 우와.
4: 아유, 마늘이 잘 됐네.
5: 아빠, 내가 진짜 소가 됐어요.
4: 아니, 이 소가 왜 이래?
1: 칠성이가 아무리 말해도 다른 사람에겐 소 울음소리로만 들렸지.
6: 이 소가 자네를 따르는 것 같은데 필요하면 데려다가 일을 시키게. 돈은 필요 없어.
4: 정말요?
6: 그래. 단, 무는 절대로 먹이지 말게. 이 소는 무를 먹으면 탈이 나거든.
4: 아이고, 예, 어르신. 아이고, 정말 감사하구만요. 아, 자, 어서 가자. 이리야, 이리야.
5: 이리야.
4: 아유, 소가 생겼네.
6: 아빠, 엄마, 열심히 도와드리고라.
1: 소가 된 칠성이는 매일매일 일을 해야 했어.
4: 이리야, 이리야. 자, 얼른 밭에 갈거라.
5: 아, 우리 아빠. 아빠, 좀 힘들어요.
4: 아, 이 소가 도대체 왜 이리야? 아, 그만 울고 얼른 일이나 혀. 일이나 혀.
5: 아, 우리 아빠.
4: 얼른 일이 혀.
5: 소되면 풀 먹고 잠만 잘 줄 알았는데. 아,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매일매일 일하고 또 일하고. 사람 살려.
4: 아이고, 이 소가 왜 이리야? 아이, 얼른 일어나! 얼른!
5: 인간적으로 좀 쉬면서 합시다.
4: 아유, 이 소도 그냥 칠성이를 닮았나? 아니, 이 소도 참 게을러잉?
3: 아이, 그나저나 우리 칠성이는 며칠째 어딜 간 거야? 아유,
5: 나 여기 있는데? 엄마! 아빠!
7: 당신은 좀 쉬세요. 칠성이는 내가 찾아볼게요.
3: 아유, 우리 칠성이 좋아하는 콩심으르면 빨리 갈아야죠.
4: 가자, 그 칠성이 콩 좋아하지. 예. 얼른 갑시다. 에이, 우리 칠성이.
5: 나 좋아하는 콩밥 해주려고 엄마 아빠는 이렇게 맨날 힘들게 일하신 거구나. 난 그런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잠만 자고 게으름만 피웠어.
4: 자,
5: 아빠, 엄마.
3: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5: 엄마, 괜찮아? 내가 할게.
4: 아이고, 해가 서쪽에서도 뜰라나. 초소가 왜 저런데?
3: 그러게요.
1: 그 후 칠성이는 엄마 아빠를 열심히 돕기 시작했지.
8: 아이고 소야, 네 덕분에 올해는 더 풍년이로구나.
3: 고맙다.
9: 저도 고마워요 엄마 아빠.
8: 뭐라는 거야?
3: 아이, 몰라요.
1: 그렇게 칠성이는 영원히 소로 살았답니다.
8: 사람 같네.
3: 뭐?
1: 아이, 당연히 거짓말이지. 칠성이는 사실 이걸 먹고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당근, 2번 무.
10: 글쎄. 근데 아까 그 할아버지가
11: 단, 무는 절대로 먹이지 말게. 이 소는 무를 먹으면 탈이 나거든.
10: 이랬잖아.
3: 혹시 무를 먹으면 사람으로 변해서 그렇게 말한 거

0: 아니야?
1: 딩동댕 동동이 초당. 칠성이는 물을 먹었어.
0: 아.
2: 이야, 콩자로 옮기기도 완벽하게 끝!
3: 아유, 세상에 이걸 금세 다 옮겼네?
4: 아, 이 정도쯤이야.
2: 아, 이랬더니 목마르네.
3: 어? 시원하게 무 먹을래?
4: 네!
5: 아유, 여보 나왔어요. 아유,
6: 아유, 아 이게 뭐야? 이거 뭐하냐? 아유, 그 어르신이 무는 먹이지 말랬는데.
4: 아이고 배야!
6: 아이고 이게 누구야? 칠성아!
3: 칠성아! 엄마, 아빠!
7: 이렇게 사람으로 돌아온 칠성이 그 후론 엄마 아빠를 잘 도와드리며 살았대.
1: 댕댕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
8: 와 진짜 재밌다.
0: 댕댕이 이야기도 재밌지만 내 이야기는 훨씬 더 재밌지.
1: 오, 무 이야기라 그랬지? 그럼 어디 한번 들어볼까?
0: 옛날에 아주 착한 농부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해 밭에서 무가 엄청 크게 자란 거야.
6: 이렇게 큰 무는 태어나 처음 봐요.
3: 아유, 저도요. 이 정도면 무생채를 1년 내내 해먹을 수 있겠네.
6: 온 동네 사람들이 무국을 해먹어도 남겠어.
3: 그러게요. 아유, 그런데 이 무를 어떻게 해야 하지?
6: 아주 아주 귀한 무니 마을 사람들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원님에게 선물로 드립시다.
3: 아유, 좋아요, 좋아.
6: 이야, 엄청 크다.
9: 오라, 그거 참 신기한 무로다. 이렇게 커다란 무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마을 잔치를 열면 참 좋겠구만.
0: 썰어서 말려 무말랭이를 만들어 마을 사람들을 나눠줘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요.
3: 와, 역시 두 분은 마을 사람들만 생각한다니까.
0: 아유, 자네들도 마을에 무슨 일 생기면 먼저 발벗고 나서질 않는가.
9: 그러게 말일세. 아, 내가 이렇게 귀한 물을 선물로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아, 나도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6: 예? 아유, 아니에요. 그러려고 드린 게 아닌데.
9: 아닐세, 아닐세, 아닐세. 어, 그래, 뭐가 좋을까?
0: 아! 마침 마을 관아에 이 무크기랑 비슷한 소가 한 마리 있는데 그건 어떠실까요?
9: 소라? 그거 좋은 생각이구만.
3: 예?
9: 소를 죽어라.
0: 그렇게 소를 선물 받은 농부 부부 앞에 마을의 욕심쟁이 최대감이 나타났지.
2: 와! 아, 이게 그 무를 선물해 받은 소인가?
6: 예.
2: 아이, 잠깐. 자네들이 한 달 전에 우리 집에서 쌀 한 자루를 빌려갔지, 아마? 아이, 그동안 이자가 붙었으니.
6: 아이고.
2: 옳지. 이 소로 갚으면 되겠다.
3: 네?
2: 이 소는 이제 제 겁니다. 가자.
3: 쌀 한 자루를 소로 봤다니 난 역시 대단해.
2: 아유, 이뻐라.

0: 원님도 참 어리석지. 아무리 커봤자 그냥 무인데. 아이, 더 비싼 소를 왜 선물해? 어리석다, 어리석어. 잠깐. 어리석은 원님을 이용해. 돈 좀 벌어봐.
1: 물을 선물하고 더 귀한 소를 받았으니 만약에 소를 바치면 더 귀한 황금? 아니면 보석?
0: 엄청 더 귀한 걸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역시 난 똑똑해. 저희 집소가 이렇게 탄탄하게 자라서 원님께 선물하려고 가져왔습니다.
2: 정말 이 소가 최대감님 댁 소가 맞습니까?
0: 그럼요. 네.
3: 내가 모를 줄 알고.
2: 아이고, 이렇게 귀한 소를 받았으니 내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아, 이방, 그 관아에 최대감님 드릴 좋은 선물이 있겠는가?
0: 선물이요?
2: 아, 그거 있잖아, 그거.
4: 하! 관아 창고에 얼마 전에 들어온 저 소만한...
5: 여기서 문제! 원님은 최대감에게 무엇을 선물했을까?
6: 와, 설마 저 소만한 황금? 아니면 보석?
7: 에이, 원님이 최대감 속셈을 다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없어.
5: 원님에게는 소와 비슷한 크기에 무가 있었지.
7: 무? 농부 부부한테 받은 그 무?
0: 진짜 이걸 주신다고요? 아니, 농담이시죠?
2: 아니, 농담이라뇨. 아, 이게 우리 마을 땅에 선한 세상에 둘도 없는 아주 귀한 무랍니다.
4: 이 귀한 무가 썩기 전에 각종 무요리를 해서 마을 무잔치를 여는 건 어떠실까요?
2: 오, 오라!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쵸, 최대감님?
1: 아, 이게 뭐야, 정말.
5: 원님은 욕심쟁이 최대감이 바친 소를 다시 농부에게 전해줬어.
8: 감사합니다, 원님.
2: 조만간 최대감님 댁에서 무잔치를 연다고 하니 그때 또 보세나.
8: 네?
7: 커다란 무! 소가 된 대금뱅이. 두 이야기 중 더 재밌는 이야기는 친구들이 선택할래? 어, 난 그럼 이만.
8: 뭐야 이게?

0: 기업 안심 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드립니다.
1: 이어서 어린 철학자가 방송됩니다.

0: 스트렉스. 거침없는 액션 스톤의 질주. 멋진 확장을 이용해서 최고의 트랙에 도전해봐. 높이 올려준 다음 마무리로 멋지게 착지. 그래비트렉스. 고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1: 스마트 타이어 빅매트. 친구를 스캔하면
2: 타이어 부를 거야 해.
1: 미션 성공. 퀴즈를 스캔하면 사슴에 주차해줘.
3: 사슴.
1: 동물도 영화도 600여개 사운드로 놀면서 배우자. 스마트 타이어 빅매트.
4: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5: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6: 지당하신 말씀.
5: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7: 형들 떡볶이 먹자.
8: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9: 진짜 맛있겠지.
10: 와 진짜 맛있다.
11: 쫄깃해.
12: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13: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1: 자꾸 하고 싶어.
14: 오늘은 뭐 볼까? 짧은 영상부터 봐야지.
15: 오, 뭘 좀 아는구나. 1분 만에 자극이 팡팡 터지는데.
16: 아, 밖에서 햇빛 받으면서 놀면 좋은데.
14: 카운터 정글 들어가고요. 완전 나 혼자 캐리 중. 와우.
15: 역시 게임하면 다 돈파리. 돈파리라면 게임이지.
17: 아, 좋아. 이번엔 나 불갈비.
15: 다음엔 먹방보기. 그 다음에.
16: 예, 예, 예야. 그럴 시간에 잠을 제대로 자야지.
15: 싫어. 이게 더 재밌죠. 자꾸 하고 싶죠.
16: 어, 정신없어, 정말. 계속 그러면 나중에 점점 더 불안해진다고.
15: 그게 뭐 어때서? 인간은 원래 보상이 더 중요하지.
16: 아, 얘가 뭘 모르네. 릴렉스한 상태로도 얼마든지 좋을 수 있어.
15: 릴렉스 좋아하시네.
16: 뭘 한다고 떠들어?
15: 인간은 왜 자꾸 자극을 추구할까?
18: 이게 인생이란 게 쾌락을 위해 만들어진 기계는 아니니까 나는 약간 더 세로토닌 편에 서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
19: 세로토닌.
18: 세로토닌. 세로토닌 편이긴 한데 잠깐의 도파민도 난 괜찮다고 생각해.
19: 나도 세로토닌 편이긴 한데 너무 도파민이 없으면은 또 행복을 좀 잘 못 느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
20: 어차피 인생은 한 번뿐이지 여러 번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죽을 수도 있고 나중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냥 놀려면은 그냥 지금 많이 놀고 후회 없이 죽는 게 낫지 않을까?
18: 근데 그렇게 너무 자신의 행복만 추구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해가 끼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재작년에 그 청소년 디지털 금지법이 시행되려다 말았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좀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19: 그치. 막 선 넘게 막 악플 달기,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는 짓만 안 하고 적당히 놀면은 뭐 도파민 좀 느끼는 것도 괜찮은 편이지.
21: 게임 말고 먹방 같은 거 보거나.
18: 아 근데 먹는 걸 왜 봐? 아니 남이 먹는 걸 왜 봐? 내가 먹어야지.
20: 아니면은 궁금증 때문이 아닐까? 예를 들면은 어떤 음식이 유명해졌어. 근데 유명해져서 그거를 사먹기가 어려워. 그 상황에서 그것을 먹는 방송을 보면은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를 대충 알 수 있으니까.
18: 뒷종클 같은 거?
19: 인터넷은 막 사진으로 찍어서 막 움직여서 뒷종클 이렇게 먹지는 않잖아. 근데 이제 먹방 여기 안까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아무 이렇게 먹고 마지막까지 제대로 해주잖아. 그러니까 이제 먹방을 보는 거지.
18: 나는 다른 사람이 내가 못하는 걸 대신 해주는 거에서 도파민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나는 잘 못 느낄 것 같다고 생각해.
20: 나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게임에도 중독돼가지고 그 도파민을 느낄 수도 있고 공부에서 도파민을 느끼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전 세계에서.
18: 너희 이 중에 공부하는데 희열 느끼는 사람 있어? 공부 재밌어서 계속 공부 밤새도록 막 공부 안 하면은 미치겠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진 않는데 좋긴 해. 근데 그 그런 게 바로 중독이다. 근데 공부에서는 도파민이 안 나오니까 그 공부 중독인 사람은 잘 없지. 지금 우리 봐봐봐. 공부를 쉬는 날에도 애들이 쉬는 날에 놀자고 하면은 나 쉬는 날에 학원 가 이러는 친구들 꼭 한 명은 있단 말이야. 그렇게 엄마 시키는 대로 공부를 했을 때 지금 우리는 공부가 강제라는 틀에 박혀 있는 거잖아. 그래서 공부가 게임과 다르게 좀 즐겁지 않은 것 같아.
20: 나는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예를 들면 신발 던지기 같은 거를 몇천 번씩 반복을 했으면 그게 암만 재밌더라도 너무 똑같은 행동만 반복하니까 재미가 없어질 수 있잖아.
18: 내 생각에는 그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전부 정리하면 제대로 할 수 없던 것들 중에서도 할 때 행복함을 느끼는 것들에서 도파민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20: 지금까지 그냥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보상을 한 번에 받는다는 느낌으로 하는 걸 아니까?
2: 뭔가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잖아. 그래서 그거를 뭔가 하면은 뿌듯하고 도파민도 조금씩 느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는 목표를 정해서 그걸 이루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해.
18: 노력을 하면 성취감이 느껴지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성취감이라는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까지 갔을 때 우와!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19: 일단 처음에는 누군가 해보라 하니까 일단 해. 근데 그게 재밌잖아. 이제부터 그게 도파민에 절여지는 거야. 그걸 계속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18: 근데 그게 나는 본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인간은 뭔가 처음부터 재미를 추구하고
2: 뭔가 동물들만의 그 도파민이 있을 것 같아. 따로.
18: 그런데 인간도 동물이잖아. 그러면 모든 종이 각각 다른 종류의 도파민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인 거야?
19: 살짝 나는 그래도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아.
20: 원숭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서로 간에 싸움에서 이겼다든지 이런 것에서 도파민을 느낄 것 같고 동물들도 인간과는 조금 다른 면이지만 도파민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
19: 근데 이제 너무 도파민에만 절여지다 보면 너무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20: 근데 나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이 쉬었으면은 그 상황에서는 게임 같은 거를 하면서 도파민을 충족시키고 싶을 수도 있고 만약에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눈이 피곤하고 정신이 해로울 때는 세로토닌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해.
19: 사실 그냥 도파민은 조금 뛰어놀고 막 뭔가 하고 싶어. 그냥 뭔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느끼는 행복이고 세로토닌은 너무 피곤해서 뭐 쉬고 싶다 그렇게 그 느긋함을 느끼는 사람한테 주는 행복인 것 같아.
18: BC 1세기의 고대 철학자들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소박한 걸로만 인생을 행복하게 채울 수 있어야 한다. 큰 것만 추구하다 보면 이렇게 작은 것에 만족을 할 수 없게 돼. 나는 내 생각에는 내 행복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

0: 같아. 왜냐하면은 내가 도파민 나오는 행동이 뭔지는 알고 있겠지? 그리고 그 행동을 하면은 도파민이 나오는 것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조절하고 있는 것 같아.
1: 나는 나를 조종할 수 있고, 나만 내 행복을 알수 있고, 내가 제대로 나를 통제할 수 있다.
2: 나도 동의를 하는데, 내가 지금 손가락을 움직이고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도 내 의지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
3: 일반인들이 느낄 때 그런 도파민을 많이 느끼는 것들이.
4: 안녕하세요.
5: 들어봐.
4: 응?
1: 응? 뭐야? 텐도다.
4: 재밌겠다.
6: 어? 너희도 같이 할래?
4: 네.
5: 나만 할 거지.
1: 우리는 지금 요구르트를 먹는 이 순간에도 도파민을 즐기고 있어.
4: 근데 나는 그러면은 도파민 아예 못 느낄 것 같아.
1: 그러니까 오히려.
4: 그렇게 되면 오히려 공부를 해야 도파민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2: 음식은 둘째치고 눈도 안 좋아지고 귀도 안 좋아지고 또 자극적인 음식만 먹으면 건강도 안 좋아지니까 빨리 죽지 않을까?
3: 뭔가 처음에는 되게 좋고 행복하고 맨날 그것만 할것 같은데 나중에는 오히려 공부같이 지루해질 것 같아.
1: 그러면은 삶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도파민도 떨어지고
4: 삶의 가치가 없어지고
1: 나는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도파민을 찾으러 갈 거야.
7: 이어서 수상한 방송국이 방송됩니다.

0: 계단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2: 그래비트랙스! 나만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창의적인 트랙! 다양한 확장으로 액션선을 굴려봐! 위험한 장애물도 건너고 먼 곳까지 한 번에 쿵! 그래비트랙스! 코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0: 리뉴얼된 크리스탈 레진 아트. 투명 레진을 넣은 다음에 이 스티커만 넣기만 해도 뚝딱 만들어지는 거지. 경화 시켜주겠습니다. 와, 캔디 귀엽다. 디저트 악세서리를 만들 수 있어.
1: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0: 친구들.
1: 자기들 안녕.
0: 오빠가 무슨 일 있어?
1: 나 오늘 사실 고민 상담할 기분 아니야. 내 고민 심각하잖니?
0: 아니 왜? 무슨 문제야? 누가 또 호빵이를 힘들게 하는 거야?
1: 들어봐. 내 친구가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그 애가 글쎄 나를 좋아한다는 거 있지. 근데 나도 막 그게 싫은 건 아니야. 너무 곤란하다.
0: 그게 뭐가 문제야?
1: 뭐가 문제냐니?
0: 아니, 너도 그 애를 좋아하면 오히려 좋아. 아니야?
1: 내가 그 애랑 잘 되면 내 친구는, 내 친구 얼굴은 어떻게 봐?
0: 허허, 눈으로 보면 되지. 어차피 사랑은 쟁취하는 거잖니.
1: 호미 씨,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이런 의리 없는 애한테 상담한 내가 바보지. 잠깐만 기다려봐. 의리 있는 친구들 내가 데려올 테니까.
2: 뭐야 뭐야?
1: 어머 얘들아,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와줄 수 있어?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다가 넣고 앉아. 나 진짜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 의리 없는 사람한테는 절대 상담할 수 없는 고민이야. 내 얘기 좀 들어봐.
0: 잠깐만, 얘는 누군데?
1: 아차차, 우리 자기들한테 소개가 늦었네. 예진아, 지우야, 여기 보고 우리 친구들한테 인사해볼까?
3: 안녕, 나는 11살 김예진이야.
4: 안녕, 나는 10살 마지우야.
1: 귀여워.
0: 참나, 너네들이 고민을 그렇게 잘 들어줘. 어디 한번 들여나보자.
1: 얘들아, 있지, 내 친구가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글쎄 그 애가 나를 좋아한다는 거야. 근데 그게 또 막 싫지는 않은데 나는 진짜로 우정이 더 중요하거든. 어떡하지?
5: 친구랑 남자랑 둘이 이어주고 넌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드는 거 어때?
1: 잠깐만, 친구랑 그 남자애를 이어주고 나는 새로운 사랑을 찾아라. 잠깐만, 우리 반 시우?
0: 시우는 안 돼! 시우는 안 돼! 사실은 옆반 시우야. 안 돼!
1: 우리 그때 그 일로 우정이 깨질 뻔했었지. 친구는 어떻게 생각해?
6: 나는 우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사랑보다 우정이 더 오래가니까.
1: 어머, 그거 진짜 멋진 말이다. 그러면 우정을 선택해야 하나? 어떻게 생각해? 너희들이라면 우정을 선택할 거야?
6: 응.
1: 그래, 나도 내 친구를 선택하겠어. 호미야, 들었지?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날 상담을 잘해줘.
0: 나만 의견이 다른 거 보니까 이 친구들이 더 상담을 잘하는 것 같긴 하네. 근데 너희들은 고민이 없어? 너무 우리 얘기만 한 것 같아서.
6: 나 고민이 있는데. 나는 새로운 반에 새로운 친구가 너무 까칠해서 고민이야.
0: 응? 그 친구가 어떻게 까칠하게 했는데?
6: 아니, 내가 같은 줄이었거든? 응. 근데 책상이 살짝 삐져나왔어. 응. 그랬더니 갑자기 소리치면서, 야, 이거 삐져나왔잖아, 다시 해! 이래갖고 깜짝 놀라고 무서웠어.
0: 너무 속상했겠다. 그리고 또 다른 까칠함은 없었어?
6: 아니, 내가 의자를 버릇처럼 이렇게 덜컹덜컹 거리거든? 응. 근데 너무 시끄럽다고 해서 소리 질러서 진짜 깜짝 놀라서 너무 까칠한 것 같아.
0: 걔 왜 그러니? 의자 좀 덜컹거릴 수도 있지. 나도 그거 엄청 재밌어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까칠한 친구한테는 다가가지 않거든. 그냥 멀리서 지켜보거든.
1: 어때, 나 까칠하지? 그러면 그 까칠한 친구랑은 잘 지내고 싶은 거야?
6: 응.
1: 왜?
6: 왜냐면 걔가 인기도 많고 자신감이 넘쳐서 친구가 되고 싶거든.
1: 어, 진짜? 응. 그러면은 우리 예진이의 마음을 담아서 손편지를 한번 그 친구한테 보내보는 거 어떨까? 어, 예를 들어 우리 예진이가 나는 이런 게 속상했다, 서운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친구로서 너무 사랑하고 친해지고 싶다, 이렇게.
0: 그리고 예진이가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 친구한테
1: 영상편지?
0: 영상편지를 한번 보내는 거 어떨까?
1: 좋아! 그 친구도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4: 안녕 친구야. 이제 말 예쁘게 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자. 예!
7: 고민 해결!
1: 지우는 고민이 뭐야?
8: 나는 내 방이 생겨서 거기서 자고 싶거든? 근데 거기서 잘 때마다 악몽을 꿔.
1: 어떤 악몽?
8: 밤에 귀신이 머리카락을 다 세고 간대.
1: 근데 머리카락은 너무 많아서 다 못 세지 않을까? 내 생각엔 하나, 둘, 셋 세다가 125 하고 머리카락을 떨어뜨려. 그러면 다시 하나, 둘, 셋. 몇 가지 셌더라? 이렇게 하지 않을까?
9: 아~
1: 걱정하지 마. 아무래도 다 못 셀 거야.
0: 귀신은 머리를 이렇게 해서 자기 머리도 앞에 있잖아? 그래서 네 머리를 세다가 자기 머리도 세면서 이게 내 거였나? 네 거였나? 헷갈릴 거야.
1: 맞아. 그냥 재밌게 생각하고 잊어버려.
0: 또 무서운 꿈 없어?
8: 저 승사자가 미션을 안 하면 자꾸 날 데려간대.
0: 무슨 미션이었는데?
8: 공중에서 1599바퀴 돌기.
0: 그건 아무도 못해.
4: 근데 안 하면 자꾸 나 데려간다.
0: 아니야, 그럼 저승사자가 데려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 차례가 너무 늦게 올 거야.
1: 어때? 고민 해결됐지?
8: 어.
7: 와! 고민 해결!
0: 아니,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자세한 얘기는 떡볶이 집 가서 할까?
1: 어, 너무 좋지. 웬일이니 우리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0: 아, 너무 잘 맞아. 그리고 내가 학교 앞에 있는 떡볶이 집 완전 잘 알잖아. 가자, 가자. 가방 챙겨. 가방.
1: 가자구.
0: 가방 챙겨. 자, 오빠.
1: 어, 고마워, 호미야. 호미 가방 귀엽다.
0: 안녕, 자기들아. 오늘은 또 무슨 고민이 있을까?
10: 안녕, 헬로, 고니지아, 니하오.
0: 어머, 이 똑똑한 사람 누구래?
10: 미안, 내가 너무 똑똑했지. 요새 내 치금이가 지적인 사람이라 외국어 공부 좀 하는 중이야.
0: 역시 내 친구 호빵이. 호빵아, 그럼 우리 고민 상담도 외국어로 해주라, 응?
10: 한국인이라면 한국어를 사용해야지. 고민 상담소 시작하자.
1: 뭘 읽지? 여름이라 그런가 이런 고민이 있네. 저는 150cm에 34kg인 12살이에요. 살이 쪄서 굶고 있는데 살이 안 빠져요. 저도 아이돌처럼 마르고 싶어요. 어떡하죠? 어머나. 어머나. 키 150cm에 30 몇 키로? 아니, 뭐가 살짝? 뭐가 살짝? 뭐가 살짝?
0: 내가 4살 때 35kg였어.
1: 진정해, 호미야. 그런 비밀은 말하는 게 아니야.
0: 나도 한때는 자기 같은 고민으로 무리한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어. 믿지 않겠지만.
1: 있었어?
0: 그때 내 별명이 뭔지 알아?
1: 뭐였는데?
0: 종이인형. 그때 건강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근데 여기 봐, 여기 그때 빠진 머리가 아직도 안 나. 어? 대빵 보이지, 대빵.
1: 호미야, 머리 언제 감았니? 잘 좀 씻어. 아무튼 키도 지금이 제일 잘 클 때야.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아이들 장원영 언니도 막 언니들 식권 받아서 밥 두 그릇씩 먹었다잖아.
0: 건강하기 위해 조절하는 건 좋지만 마르기 위해서 적게 먹는 거 절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지금 바로
2: 알려줄게.
9: 먼저 채소를 많이 먹는 거야. 밥 먹기 전에 이렇게 채소를 먹으면 맛도 좋고 몸에도 좋고 밥도 적당히 많이 먹을 수 있어. 이게 바로 내 몸매의 비결이지.
10: 그런데 호미야, 코끼리도 이것보다 덜 먹겠다. 어머, 먹방 찍니? ASMR이다.
9: 다 먹었다.
10: 호미야, 너 똥 먹었니?
9: 든든하게 먹었다면 다음엔 운동을 해야겠지. 이 몸매가 괜히 나왔겠니? 쉬운 운동 방법을 알려줄게. 따라해봐. 자, 우리 같이 키 클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때는 이 줄넘기만한 게 없다.
10: 야!
9: 자, 줄넘기 시작!

0: 줄넘기 맛있다.
1: 아, 저는 못하겠어.
0: 힘을 낸다. 아, 줄넘기 맛있다.
1: 자기들아, 운동도 무리하지 않을 정도로만 하자. 다치면 큰일이니까 뭐든지 적당히.
0: 아, 줄넘기 맛있다. 아, 좋아.
1: 그리고 말이야, 제일 중요한 거. 인터넷 TV 속 모습에 너무 빠지지 말기. 자, 봐봐. 이게 누구게?
0: 우와, 이게 누구야?
1: 이게 누구냐면 나랑 호미야.
0: 이게 나?
1: TV나 인터넷 속에서 보는 채영이 진짜인 것도 아니야.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을 보고 나랑 비교하면서 건강을 해칠 순 없지.
0: 맞아, 맞아, 맞아. 제일 중요한 건
2: 나 자신을 사랑하자.
0: 호미야, 넌 정말 최고야.
1: 호빵아, 넌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야.
2: 그리고 자기 대도. 그럼 오늘도 호미 해결.
0: 너도 고민 있다고?
1: 어떤 고민? 가족 고민?
0: 친구 고민?
1: 연애 고민?
0: 어떤 고민이라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1: 그럼

0: 이어서 페퍼 피그가 방송됩니다.
1: 꼬마버스 타요가 멋진 소방구조 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2: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3: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0: 활동해야 해.
1: 알았어요. 소방 구조대 출동.
2: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0: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2: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출동!

0: 페파예요. 이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피그. 스마트 타이어 빅매트. 친구를 스캔하면
1: 타이어 부를 거야 해.
0: 미션 성공. 퀴즈를 스캔하면 사슴을 주차해줘.
2: 사슴.
0: 동물도 영화도 600에게 사운드로 늘면서 배우자. 스마트 타이어 빅매트.
3: 형들 떡볶이 먹자.
4: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5: 이거 대박이네.
6: 진짜 맛있겠지.
7: 대박. 너무 맛있는데.
8: 쫄깃쫄깃하네.
9: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0: 진흙 튀기기.
1: 비가 옵니다. 팔팔랑 조지는 집안에 있어야 했죠.
0: 아빠, 비가 그쳤어요. 나가서 놀아도 돼요?
2: 하하, 그럼 되지. 어서 나가 놀아라.
1: 팔팔은 진흙 튀기기를 좋아하죠.
0: 난 진흙 튀기기가 좋아.
3: 페파? 진흙 웅덩이에서 뛰어놀 때는 장화를 꼭 신어야지.
0: 알았어요, 엄마.
1: 조지도 진흙 튀기기를 좋아하죠.
0: 조지, 진흙 웅덩이에서 뛰어놀 때는 꼭 장화를 신어야 해.
1: 팔팔은 남동생 조지랑 잘 놀아주죠.
0: 조지, 다른 웅덩이가 있나 찾아보자.
1: 팔팔와 조지는 신나게 놀았어요. 팔팔은 작은 웅덩이를 찾았죠. 조지는 큰 웅덩이를 찾았고요.
0: 저기 좀 봐. 아주 큰 웅덩이가 있다.
1: 조지가 먼저 뛰어들려고 하네요.
0: 조지, 잠깐만. 누나가 먼저 안전한 거 볼게. 안전해, 조지. 이제 들어와. 미안해, 조지. 그냥 진흙이야.
1: 팔팔와 조지는 재미있게 놀기 시작합니다.
0: 가자, 조지. 우리 아빠한테 가서 보여드리자.
2: 아이고, 이런.
0: 아빠, 우리가 뭐 했는지

0: 할파와 조지는 장화를 신었어요. 엄마와 아빠도 장화를 신으셨죠. 할파는 진흙튀기를 아주 좋아해요. 할파 가족 모두 진흙튀기기를 좋아하는군요.
1: 이를 어떡하나. 아빠가 너무 더러워지셨네.
2: 그냥 진흙이에요. 공룡 인형이 없어졌어요.
0: 조지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은 공룡입니다.
3: 공룡.
0: 조지는 공룡 선생을 좋아하죠. 공룡으로 팔팔을 놀리는 것도 좋아하죠.
3: 와!
2: 오, 무서워라.
0: 조지는 저녁을 먹을 때도 공룡 선생을 옆에 둡니다.
1: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조지가 낸 소린가, 공룡 선생이 낸 소린가?
3: 공룡.
0: 목욕할 때도 조지는 공룡 선생과 함께 하죠.
1: 잘 자라, 페파.
2: 안녕히 주무세요.
1: 잘 자라, 조지. 공룡 선생도 잘 자고.
0: 잘 때도 조지는 공룡 선생과 함께 잡니다. 조지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는 공룡 선생을 높이 던졌다가 떨어질 때 잡는 거죠. 페파는 아빠하고 체스를 두고 있군요.
2: 내가 이겼어요, 아빠.
4: 오, 우리 페파 잘하는 걸. 조지.
1: 조지, 왜 그러니?
2: 공룡.
4: 조지, 공룡 선생이 없어졌단 말이니?
0: 공룡 선생을 그만 잃어버렸어요.
1: 걱정 마, 조지. 엄마 아빠가 금방 찾아줄게.
4: 그런 건 탐정이 하는 일인데.
2: 아빠, 탐정, 그게 뭐예요?
4: 탐정은 없어진 물건 같은 걸 잘 찾아낸단다. 아주 아주 중요한 일을 하지.
2: 제가 저 물건 아주 잘 찾아요.
4: 그럼 우리 페파가 탐정을 하렴.
2: 누나는 이제 탐정이야. 누나가 공룡 선생을 찾아줄게.
1: 탐정이라면 먼저 조지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해봐야지.
2: 조지, 공룡 선생 어디다 뒀어?
0: 공룡 선생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나 봐요.
4: 공룡 선생이 어디 있을지 탐정이 생각을 해내야지.
2: 공룡 선생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조지는 매일 공룡 선생이랑 같이 목욕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욕조 안에 있을 거예요.
0: 공룡 선생은 욕조에 없습니다.
2: 없네. 알았다. 어디 있는지 알겠어요. 조지는 잘 때 항상 공룡 선생하고 같이 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침대에 있을 거예요.
0: 공룡 선생은 침대에도 없죠.
1: 마당에 나가서 찾아봐야겠구나.
2: 맞다, 마당. 저도 마당에 가려고 했어요. 공룡 선생아, 어디 있니?
0: 공룡 선생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2: 아무리 찾아도 공룡 선생이 없어요.
4: 조지, 공룡을 던졌다 잡는 놀이 좋아하지? 아까 공룡 잡기 놀이하다 너무 높이 던진 게 아닐까, 조지?
2: 저기 나무 위에 있어요. 제가 제일 먼저 봤어요.
4: 잘 찾았다, 페파. 탐정 역할을 아주 잘하는구나.

0: 공룡.
1: 조지는 공룡 선생을 다시 찾아 기뻤습니다.
0: 유후!
2: 조지, 나무 옆에선 공룡 선생 던지기 놀이를 안 하는 게 좋겠는데.
0: 공룡.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크럼프를 익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0: 신비한 돈 레시피 스톤.
1: 이곳은 냠냠 시티. 만약 냠냠 시티에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2: 카드를 준비해야지. 여기서 자고 있으면 어떡해?
0: 냠냠 카드는 다 준비했습니다.
2: 그래? 좋아. 이번에도 냠냠 시티에서 데이트 칠 요리를 만들자.
1: 네. 제이크, 많이 바빠?
0: 네, 무지무지 바빠요.
1: 하지만 새로운 친구들한테 네 소개를 직접 하는 게 어때?
0: 그럴까요? 안녕, 내 이름은...
2: 잭! 신선한 냠냠 카드들을 어서 가져와!
0: 네! 지금은 용용 레스토랑에서 용용 요리사님의 보조를 하고 있지. 나에겐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사실 나는... 히어로 협회 신호다. 용용 요리사님, 해근 시간이라 가보겠습니다.
2: 잠깐, 남은 냠냠 카드는 주고 가야지. 자!

0: 슈퍼제!
1: 너무 늦게 받는군요, 슈퍼제.
0: 죄송합니다.
1: 명심하세요. 무명 히어로일수록 성실해야 해요.
0: 그럼요. 알고 있어요.
1: 냠냠시티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있어요. 어서 출동해요.
0: 도움? 네, 출동하겠습니다. 좋아, 빨리 히어로 폰즈를 모아서 세계 최고의 슈퍼 히어로가 되겠어.

0: 프로젝, 이래서 히어로 포인트를 모을 수 있을까? 어?
1: 슈퍼잭, 지금 냠냠시티 박물관에 궤도폭스의 경고장이 도착했어요.
2: 나는 궤도폭스. 오늘 냠냠시티 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한 유물을 훔치겠다. 슈퍼잭, 나 잡아봐라.
1: 박물관이 위험해요. 어서 출동해요, 슈퍼잭.
0: 박물관 노리는 악당이라니. 히어로 포인트가 많겠는데?
3: 궤도폭스, 내가 있는 한 어림없다.
0: 슈퍼잭, 박물관은 반대쪽이야.
4: 누구야?
5: 몰라, 슈퍼히어로래.
3: 어서 나와라, 궤도폭스!
6: 저기 궤도폭스의 경고장이다!
3: 열심히 날 찾고 있군, 슈퍼잭. 하지만 날 잡을 수 있을까?
7: 궤도폭스! 벌써 박물관에 숨어들었나?
8: 슈퍼잭! 여기도 경고장이 있어요!
2: 슈퍼잭! 운동 좀 해야겠어. 배가 많이 나왔네.
7: 요즘 조금 바빴다고.
6: 슈퍼잭, 여기 경고장이. 여기도 경고장이. 여기도. 여기도요.
8: 여기도.
6: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3: 경고장 좀 그만 가져와요.
6: 정말 여기에 궤도폭스가 나타날까요?
7: 틀림없어요. 이 박물관에서 가장 귀한 유물은 보석 달걀이니까 여기에 꼭 나타날 거예요.
9: 그런데... 우와! 너무 예쁘다! 달걀들의 크기가 모두 달라요! 우와! 이렇게 큰 달걀도 있다니! 우와! 너희는 뚱뚱 치킨이잖아!
4: 어떻게 알았지?
7: 누가 봐도 뚱뚱 치킨이잖아!
3: 이 녀석들! 그럼 궤도폭스의 정체는?
6: 스승님!

0: 여기야. 어서 날 좀 꺼내줘.
1: 누구세요?
0: 난 냠냠시티 박물관장이야.
1: 그런데 왜 거기에 계세요?
0: 궤도 폭스가 날 여기에 잡아놨어. 지금 미통하는 시한폭탄이 장치돼 있다고. 똑딱똑딱.
1: 예? 시한폭탄?
0: 이 통은 저 열쇠가 필요해.
1: 어?

0: 이게 뭐지?
1: 이건 내 거야.
0: 어? 어?
1: 수고했어, 슈퍼잭. 우리 기념사진 찍을까?
0: 어? 제 이름을 아세요?
1: 당연하지. 유명 히어로잖아.
0: 아이, 그렇게 유명한가?
1: 자, 이쪽을 봐. 카메라를 보라고. 움직이지 마. 웃어요.
0: 네? 짜잔!
2: 나를 도와주느라 고생 많았다. 열쇠가 무거워서 틀 수가 있어야 말이지.
0: 으아! 레우 박사! 힘이 안 들어가.
2: 소용없어. 너를 위해 만든 특수 감옥이거든.
0: 또 무슨 음모를 꾸미는 거야?
2: 세계 정복! 아주 먼 옛날 음식에 신들이 있었고 그들은 신들이 힘을 쓸 수 있는 수많은 요리들을 만들었지. 신들의 강력한 힘이 깃들어 있는 특별한 요리들. 드디어 오늘 내가 찾아낸 거다. 그 신들의 요리들을 기록한 신비한 돌. 레시피 스톤. 이 레시피 스톤에 맞는 냠냠 카드들을 꽂으면 나도 신의 힘을 얻을 수 있다.
0: 안 돼.
2: 뭐야.

0: 슈퍼지 레벨업! 뚱뚱 치킨 슈퍼잭을 잡아!
1: 예?
0: 뭐해?
1: 자기들!

0: 슈퍼잭 또 내 계획을 방해하다니. 슈퍼보자.
1: 잘 가요 레오. 잘 가요 뚱뚱치킨.
2: 젤리가 된 시민들.

0: 지내는 세계의 악당 여러분, 요즘 악당 일이 너무 힘드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기 냠냠시티에 답이 있습니다. 신들의 힘이 깃들어 있다는 전설에도 레시피 스톤. 신들처럼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나온 음식에 알맞은 냠냠 카드를 넣으면 슈퍼 도시락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락을 먹으면 짜잔! 신들처럼 강력한 힘이 생깁니다. 악당 여러분,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거의 다 찍었는데, 야, 빨리 안 일어나.
1: 레오 박사님, 이걸 왜 하는 거예요?
0: 악당들이 레시피 스톤을 모두 찾게 해야지.
2: 에? 악당들이 레시피 스톤을 모두 다 찾으면 우리 계획에 방해되는 거 아니에요?
0: 당연히 방해되겠지. 슈퍼잭에게 말이야.
2: 슈퍼잭이요?
0: 악당들이 모은 레시피 스톤을 내가 한 번에 모두 다 가르칠까거든. 그렇게 되면
3: 네? 그럼 냠냠시티가 위험해지잖아요.
4: 그래서 레시피 스톤이 악당들의 손에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그들보다 1초라도 먼저 찾아야 해요.
3: 하지만 레시피 스톤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4: 걱정 말아요. 히어로 협회에서 분석한 결과 레시피 스톤은 작지만 특수한 냠냠 파장을 내뿜어요. 슈퍼워치의 위치를 전송해줄게요.
3: 어? 좋았어! 지금 바로 출동이다!
4: 잠깐 챙! 여기서 변신할 거예요?
3: 아참! 아니요.
4: 명심해요 슈퍼잭. 히어로는 정체를 잘 숨겨야 해요. 만약 누군가에게 정체를 들키면 히어로 포인트가 크게 감점될 거예요.
3: 왜? 걱정 마세요. 아직 제 비밀은 아무도 몰라요.
5: 뭘 몰라?
3: 프로기! 언제부터 있어?
5: 잭! 너 뭔가 수상한 통화를 하고 있던데?
3: 혼자 말이야. 날씨 좋다.
5: 수상해. 떨리는 목소리. 뭔가 숨긴 듯한 자세. 흔들리는 눈동자.
3: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야.
5: 잭! 역시 넌! 위기에 빠진 우리의 잭!
3: 그게 있잖아.
5: 내 생일을 선물을 준비하는 거지. 괜찮아, 괜찮아. 모른 척 해줄게. 있잖아, 선물은 청소도구가 좋아. 슈퍼잭, 이제 레시피 스톤을 찾으러 가야지.

죽인다! 으아! 뭐야? 으아! 이 정도쯤은. 으아! 으아!

0: 잘하니 너무 힘들어. 이상한데. 뭔가 불안한데.
1: 마참! 프로기 생일 선물!
2: 어? 역시 소문대로 보청이 아니고.
0: 누구세요?
2: 나는 앞단계의 조각미남 매드매드다!
0: 에잉?
2: 방금 내 헤어스타일 보고 비웃었지?
0: 안 그랬는데.
2: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왕년의 장발머리와 넘치는 힘을 되찾아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하하! 빨리 레시피.

0: 피스톤을 내놔!
1: 너 악당이구나! 흥! 절대 못 줘!
0: 줘야만 할걸? 왜냐하면 내가 냠냠시티 곳곳에 폭탄을 설치했거든!
1: 이럴 수가! 비겁하게!
0: 셋셀 동안 내놓지 않으면 이 버튼을 누르겠다! 하나! 둘! 아, 이게 왜 어울리는 거지?
2: 동서관머리님! 어?
3: 주문하신 콩두유 나왔습니다.
0: 폭탄 리모컨은 어디다 뒀더라?
1: 이 악당 녀석! 도시를 위험에 빠뜨리다니! 받아라!
0: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시간 좀 맡기군. 이제 악당의 왕이 될 시간이다. 야호! 아우, 신경질 나. 왜 안 되는 거야?
1: 찾았다, 매두매두!
0: 아니, 어떻게 찾았지?
2: 동서관머리님!
3: 어? 진동벨을 가지고 가시면 어떡해요?
1: 매두매두, 레시피 스톤을 내놔!
0: 아우, 신경 녀석,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1: 어림없지?

0: 어라? 어라, 시민들을 이용해야겠군.
1: 으아!
0: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1: 위험해!
0: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0: 아이고 힘들어. 왜 이렇게 끈질긴 거야? 이렇게 된 이상 초강력 젤리빔을 보여주겠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 내 레시피 스톤.
1: 어?

0: 슈퍼제 레벨업!
1: 무궁화 꽃이!
0: 이야!
1: 되었습니다! 에이, 힘이 떨어졌네. 뭘 하려는 거야?
0: 더위 탈출 서비스!
1: 잠깐만, 내 소중한 머리카락들! 아이고! 공상한 머리카락이야!
2: 성공이야, 슈퍼제!
3: 역시 슈퍼히어로는 힘들어.
4: 응?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0: 깜짝이야! 당연히 프로기 네 생일 선물 준비하느라.
4: 으이그, 은근히 다정하다니까. 잠깐 기다려봐. 짜잔! 시금치로 만든 웰빙 푸딩! 이거 먹고 힘 좀 내봐.
0: 지금 푸딩! 정말 싫어!

0: 반갑습니다. 처음 배우는 AI의 허성범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어떤 과목 제일 좋아하나요? 저는 초등학생 때 과학이라는 과목을 정말 정말 좋아했어요. 다양한 실험도 많고 집에서 못 해보던 것들도 막 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주변에 있는 현상들을 직접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이 재미있는 과학을 AI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와주실 김상현 선생님 소개합니다.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AI를 이용해서 과학 공부를 재미있고 쉽게 하는 방법을 연구 중인 대전 대화초등학교 교사 김상현입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럼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까요?
1: 오늘은 이제 6학년 학생들이 네. 많이 어려워하는 게 산과 염기 단원인데요. 네. 제미나이라는 AI를 이용해서 좀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방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1: 네, 먼저 이제 내가 누군지 소개를 해야 됩니다.
0: 그렇죠.
1: 난요? 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야. 네. 또 내가 지금 산과 염기 단원을 공부하고 있어. 그런데 이 용어들이 잘 이해가 안 돼. 나한테 알려줘.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페르소나를 넣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부여를 하는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 산성과 염기성에 대해서 조금 성질을 설명해 주면서 그 특징과 우리 주변의 물질까지 잘 소개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0: 아, 애초에 산성, 염기성이란 말 자체가 좀 생소하니까.
1: 그렇죠.
0: 어원부터 소개를 좀 해주고.
1: 그렇습니다.
0: 저는 저게 좋네요. 우리 주변의 물질.
1: 아, 그쵸.
0: 이런 것들 좀 친근하게 배우면 더 좋잖아요. 그쵸.
1: 맞아요. 그리고 제미나이에 있는 기능 중에 좀 특별한 기능 중에 하나가. 네. 가이드 학습이란 기능인데요.
0: 오!
1: 가이드 학습 기능을 사용하면 학생들이 점진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질문글을 던져줘요. 그러면 우리 집에 찾아볼 수 있는 물질 중에 산성 물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줘 라고 한번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과일, 네. 식초, 탄산음료 요구르트 이렇게 주변 물질을 좀 찾아준 거네요. 우리
1: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0: 꽤 많은 것들이 산성이고
1: 네.
0: 저도 처음 배울 때 신기했던 것 같아요. 네. 콜라도 산성이라고?
1: 맞아요, 맞아요.
0: 먹어도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맞아요. 좀 했었던.
1: 네. 마침 콜라 얘기를 하셨는데, 네. 여기 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질문이 나왔어요.
0: 네.
1: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마시는 콜라나 식초에 꼬질꼬질하게 때가 탄 10원짜리 구이 동전을 하루 동안 푹 담가둘 동전 어떻게 변할까요?
0: 어떻게 변할까요?
1: 동전의 무늬가 없어질 것 같다. 이렇게. 아이 입장에서.
0: 동전, 10원짜리 동전이 아마 5만원짜리 지폐로 바뀔 것 같습니다.
1: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저의 바램.
1: 네.
0: 이야, 결과가 나왔네요.
1: 네.
0: 반짝반짝 새 동전처럼 깨끗해진다.
1: 네.
0: 이게 사실 또 뒤에 반응이 숨어 있는 건데.
1: 그쵸.
0: 어쨌든 이 산성 물질이 그렇게 해준 효과가 있다라는 걸 좀 알려주는 것 같고요.
1: 네.
0: 또 산과 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0: 게 저는 막 지시야.
1: 아,
0: 색깔밖에 이거 너무 재밌어 했거든요.
1: 네.
0: 근데 집에서 해볼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과학 실험 하다 보면은 모든 별로 하니까 충분한 실험 기회가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네. 아쉬워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근데 이때 AI를 이용해서 좀 웹 실험실을 만들어 볼 수도 있거든요.
0: 웹 실험실이요?
1: 제미나이의 캔버스 기능을 이용하면 간단한 바이브 코딩을 할 수 있는데요.
0: 네.
1: 뭐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우리 웹 실험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과학을 좋아하는 6학년 학생이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원하는 것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산과 염기 웹 실험실을 만들어줘.
0: 네.
1: 그리고 레몬즙, 비눗물, 사이다를 비롯한 다양한 우리 생활 속 물질이 있고
0: 네.
1: 또 보라색 양배추 지시야, 또 푸른 리트머스 종이, 붉은 리트머스 종이 이런 지시약을 드래그해서 넣으면 어떻게 색이 변하는지 한번 만들어줘 이렇게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와, 너무 오랜만이네요. 네. 막, 아, 기분이 막 몽글몽글해지는
1: 추억이 딱 생각나시죠?
0: 네.
1: 네,
0: 어?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1: 네, 이렇게 산과 연기 실험실이 만들어졌습니다.
0: 이야.
1: 왼쪽에 지시약이 세 가지가 보이죠.
0: 네.
1: 요청한 지시약이 보이고 우리가 요청했던 용액 외에도 새로운 용액, 석회수나 수산화 나트륨 용액처럼 교과서에 있는 용액들까지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0: 수산화 나트륨.
1: 네, 그러면 이제 사이다 같은 무색이잖아요.
0: 네.
1: 네, 그런데 보라색 양배추 지시약을 넣으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러니까 핑크색으로 바뀐 거 아닌가요? 그렇죠.
1: 그렇죠. 색깔이 네. 변한 실제 실험처럼 색깔이 변한 모습 보여주기도 하고요.
0: 와, 대박이다.
1: 리트머스 종이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번에는 네. 식초에 한번 넣어볼까요?
0: 식초에.
1: 식초가 산성인가요?
0: 산성이죠.
1: 그렇죠.
0: 시리코하니까.
1: 네. 이렇게 빨갛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0: 그러면 수산화 나트륨 용액 저거 약간 아이들에게 생소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수산화 나트륨 용액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아이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0: 네.
1: 이때 리트머스 종이를 넣어서 진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우리 먼저 아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한번 넣어볼까요?
0: 네.
1: 변화가
0: 없어요.
1: 없어요. 이럴 때 붉은 리트머스 종이를 넣어서 한번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와, 파란색 바뀌네요.
1: 그렇죠.
0: 아, 이거는 이제 염기성이다.
1: 네.
0: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또 신기했던 거. 비눗물. 우리가 비누로 매일매일 손을 씻는데.
1: 그렇죠.
0: 이게 산성 염기성을 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놀라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1: 저도 그때는 무서웠어요. 네. 염기성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낯서니까.
0: 괜찮은 거야?
1: 네, 무서워. 그러면서.
0: 한번 체크해볼까요, 비눗물도?
1: 네, 비눗물도 한번 리트머스 종이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이야, 염기성이네요, 비눗물도. 네. 와, 신기합니다. 실제로 그 비누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됐더니 파란색으로 바뀌었던 그 장면이 저는 아직도 생각이 좀 납니다.
1: 되게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셨던 것 같아요.
0: 신기한 게 많아서 과학.
1: 네, 그렇습니다.
0: 아, 근데 이걸 어쨌든 집에서 해볼 수 있다니까 너무너무 재밌네요.
1: 그렇죠. 우리가 실험이 되게 재밌지만
0: 네.
1: 이거를 집에서 혼자 하기엔 되게 부담이 되거든요.
0: 그렇죠.
1: 그런데 이렇게 웹 실험실을 열어서 해본다면 학생들의 이제 과학적인 호기심도 좀 충족이 되고 또 이 실험을 하다 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질문거리도 찾을 수 있고
0: 네네.
1: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도 알 수 있어서 되게 일석이조의 실험 방법인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근데 또 어쨌든 우리가 교과 과정을 따라서 하게 되다 보니까 뭔가 더 배워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내가 알던 걸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1: 네. 역으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공지능한테 나한테 한번 문제를 내봐 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내가 산과 염기에 대해 잘 이해했는지 테스트해보고 싶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도전 골든벨 퀴즈를 한번 내달라 이렇게 한번 요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OX 퀴즈를 해주는 거군요.
1: 네. 마찬가지로 캔버스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 완성이 됐네요. 한번 가볼까요?
1: 네. 한번 같이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레몬 식초처럼 상큼한 신맛이 나는 물질은 대체로 산성이다.
1: 우리 아까 좀 공부하지 않았나요?
0: 네.
1: 레몬?
0: 네.
1: 한번 O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네, 정답입니다.
0: 정답입니다. 이렇게 신맛을 내는 물질들은 대부분 산성물질에 속한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1: 네. 대부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비누나 샴푸는 대표적인 산성물질이다. 이거 우리가 아까 실험실에서
1: 그렇죠.
0: 실험했었잖아요.
1: 맞아요.
0: 비누는 염기성 물질이라고 했었죠.
1: 그러니까 X를 선택해야겠죠.
0: 좋습니다.
1: 자, 역시 정답이십니다.
0: 그래서 샴푸나 비누나 이렇게 작용 기전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때를 녹이거나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염기성이라고
1: 그렇죠. 미끌미끌해지는 것
0: 편하겠습니다. 네.
1: 다음 문제는 산성물질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하게 한다. 기억나세요?
0: 우리는 정답을 아니까.
1: 네. 그런데 한번 틀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0: 가볼까요? X로 한번 가볼까요?
1: 네, X 해보겠습니다.
0: 아,
1: 틀렸습니다.
0: 아쉽네요. 틀렸습니다.
1: 네. 이렇게 하고 해설까지 좀 나오기 때문에 좀 공부한 학생들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0: 실제로 본인이 공부할 때 학습 방법으로 선택해도 저는 좋을 것 같긴 해요. 내가 너무 싫어하는 단어는 있을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난 상과 연기 너무 어려워. 싫어.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흥미를 찾아가면서 공부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추천을 해봅니다.

0: 저도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부를 혼자 할 때는 내가 모르는 걸 누가 물어봐줘야지 좀더 이해가 되잖아요.
1: 그쵸.
0: 근데 이럴 때 이제 친구한테 물어봐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AI를 이용해서 나한테 질문 던져봐라 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1: 근데 친구들이, 나는 이렇게까지 실험실 잘못 만들겠어. 또는 안 해본 실험에 대해서 미리 실험실 만들어보고 연습해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0: 그쵸.
1: 그럼 이 프롬프트를 좀 어떻게 하면 더잘쓸수 있을까요?
0: 그럴 때는 재미난 아이한테 그냥 질문을 먼저 던질 수 있어요.
1: 네.
0: 내가 너와 함께 웹 실험실을 만들고 싶은데,
1: 네.
0: 내가 지금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너한테 요청하면 될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오히려 직접 다 쓰는 것도 괜찮지만 AI한테 주제만 던져주고 실험실을 만들 만한 프롬프트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군요.
0: 그렇죠. 그렇게 재미나이가 만들어준 프롬프트를 한번 입력해보고, 여기서 내가 느꼈을 때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보고, 또 원하지 않는 기능을 덜어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프롬프트 사용 능력이 강화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야, 좋습니다. 그럼 정말로 누구나의 웹 실험실 한번 만들어 볼수 있겠네요.
0: 그렇죠.
1: 우리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0: 네. 먼저 선범님 혹시
1: 네.
0: 명왕성 기억하세요?
1: 명왕성 기억하죠?
0: 명왕성이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행성이었는데
1: 네.
0: 어느 순간 행성이 아니게 됐어요.
1: 퇴출됐죠.
0: 그렇죠.
1: 태양계에서. 맞습니다.
0: 이렇게 과학적 사실도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바뀌고 있는데
1: 네네.
0: AI가 학습한 내용 역시 바뀔 수도 있고 정확하지
1: 그쵸.
0: 않은 정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I를 이용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이걸 이용해서 공부를 할 때는 항상 크로스 체크라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1: 내가 AI에게 배운 지식이 확실히 진실이 맞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군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모르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때나 아니면 교과서에 있는 것과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 때, 이것을 선생님과 혹은 과학 전문 서적과 비교해 보면서 탐구할 때 비로소 과학적 탐구력이 신장된다고 볼수 있겠죠.
1: 와, 좋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또 그런 것들을 점점 알아나가면서 진짜 지식, 나만의 사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과학 공부에 더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0: 뭔 말인지 하나도
1: 모르겠지? 이제 보자. 꽃 설명해봐. 꽃? 예. 무슨 꽃이야 이게? 꽃. 상어 숙의 향기를 피부에 들어오면 피부가 진짜 좋아져. 으이씨. 으이. 이더랭도 하나.
0: 우와.

0: 사람은 absolutely killing it, man. 내가 원하는 건 this one's bigger.
1: 준비되셨어요?
2: 헐크, 준비 네가 원하는 게 뭐야?
3: Creation of a champion.
2: 99.9% 확정이야. 확정.
4: 사고치기 전에 은퇴시켰어야 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EBS 뉴스입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방향과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는 마지막 모의평가가 오늘 치러졌습니다. 수능까지 80일가량 남은 데다 다음 주에는 수시 원서 접수도 시작되는 만큼 이번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네, 오늘 9월 모의평가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또 이번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남은 기간 학습과 수시 지원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BS 대표 강사인 김성길 인천 상정고 교사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9월 모의평가가 모두 끝났습니다. 먼저 국어와 수학, 영어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난이도와 출제 경향부터 짚어주시죠.
1: 예, 국어는 금년 6모보다는 좀 어렵고, 작년 9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수학은 작년 수능, 금년 6모와 비슷하고, 영어는 6모보다는 좀 쉽게 출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영어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는 좀 쉽게 출제한다는 이런 메시지를 준것 같습니다. 수능은 교육과정에 충실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남은 기간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기보다는 EBS 연계 교재를 통한 종합적 이해 능력, 추론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어, 영어는 지문에 대한 정확한 독해력과 감상력, 선제에 대한 이해력을 길러야 하며, 수학은 원리와 개념을 파악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0: 네, 선생님, 영어는 절대평가인데도 최근에 높은 등급을 받기가 쉽지 않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영어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1: 예, 영어는 이제 작년 수능에서 1등급이 3.11%, 2등급이 17.46%거든요. 그래서 재작년 수능을 보면 1등급이 6.22%, 2등급이 20.57%였는데 매우 어렵게 작년에 이제 출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영어가 어렵게 출제되면서 수시 모집에서 최저를 미충족한 그런 학생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금년 6월 모의고사를 보면 1등급이 4.13%였거든요. 이번 시험은 6모보다도 쉽게 출제가 되어 1등급 인원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영어가 쉽게 출제되기 때문에 등급 경계선에 위치한 학생들은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영어가 쉽게 출제되면 수시 모집에서 최저 충족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입결이 다소 상승할 수 있다. 이 점도 잘 생각하시면서 수시 모집 지원 전략을 세울 때좀 참고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선생님, 우리가 9월 모의평가는요, 수능의 출제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사실 가늠자이잖아요. 오늘 시험 결과를 우리 수험생들은 남은 80일 학습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1: 9월 모의고사는 수능 난이도와 출제 방향을 가늠하는 그런 시험이 맞습니다. 실제 수능도 9모와 좀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9모를 통하여 학습 방향을 좀 세워야 하는데요. 9모 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약점을 좀 파악해야 되고, 약점을 보완하는데 남은 기간 좀 치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9모를 못 봤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는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9모 가채점 결과를 참고하여 지원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는데요. 적정, 소신, 상향 등 지원 전략을 적절하게 잘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시 모집 접수가 끝나면 학교 교실은 좀 어수선하게 됩니다. 어수선하게 되는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남은 한 78일 정도 잘 활용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0: 네, 우리 수험생마다 사실 자신의 강점과 취약 과목이 또다 다르죠. 9월 모의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과목별로는 공부 시간과 비중 어떻게 조정하는 게 좋을까요?
1: 예, 상위권 학생이라면 이제 고난도 문항이나 지문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여야 하고요. 중위권 학생들은 취약 부분을 좀 집중 보완하는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하고, 하위권 학생이라면 부족한 기본기를 보완해야 한다는 거,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수시 모집에 지원한 학생들은 수능 최저가 중요합니다.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그 과목에 남은 기간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정시 모집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지원 대학의 수능 반영 비율을 살펴보고 나에게 유리한 과목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 과목을 모두 준비하기 좀 어려운 학생이라면 강점이 있는 과목에 좀더 집중하는 것, 이것이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의고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남은 기간 기출 문제 분석과 실전 모의고사 풀기에 좀 집중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선생님, 사탐론 현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시험까지 과학탐구를 응시했는데요. 결과를 보고, 아, 사회탐구로 바꿀까? 이런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선택 과목을 변경해도 되는 걸까요?
1: 9모 기준으로 사탐 지원자를 좀 살펴보면 43만 2천 명 정도가 지원을 했거든요. 과탐 지원자는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탐 지원자가 한 23만 명 정도가 훨씬 많다. 이것이 이번 9모에 나타난 상황이거든요. 사탐 지원자를 좀 면밀히 살펴보면 과탐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갈아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사탐 응시자의 전체 수준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등급 컷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단순히 쉬운 과목이 아니라 내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인지를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사탐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탐으로 변경하는 것,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가탐 응시자들은 응시자 감소로 특정 과목의 등급 컷이 예상 밖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모 채점 결과를 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의대나 이공계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지원자 감소로 좀 많이 불안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다음 주면 수시 원서 접수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수시 지원 대학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특히 수시 그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도 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구모 성적은 이제 수시 모집 지원 대학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험입니다. 우선 구모 성적을 기준으로 정시 합격 가능한 대학을 먼저 확인해야 되고요.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구모 성적이 좋다면 수시에는 조금 과감하게 상향 지원을 좀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정시 모집에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을 수시 모집에 굳이 지원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모 성적이 좋지 않다면 하향 안정 지원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정시 모집에 갈 수 없는 대학을 수시에 합격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구모 성적이 애매한 학생들은 수능 이후에 면접이나 시험을 보는 그런 대학으로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0: 네, 이제 진짜 수능만 남았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수면이나 식사, 공부 시간 같은 생활 관리 어떻게 할지 선생님 좀 조언 좀 해주세요.
1: 네, 이제 그 라이프 사이클을 수능 시험에 맞춰야 됩니다.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낮에 또 아침에 학교에서 자는 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밤에는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죠. 사람은 잠에서 깨어나서 2시간이 지나면 머리가 맑아진다고 합니다. 수능 시험이 8시 40분에 시작되기 때문에 12시 정도에 자고 6시에 일어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끝나면 학교 교실은 무너지게 되는데요. 교실 분위기에 동요하지 말고 끝까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결코 노력은 헛되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0: 네, 우리 오늘 치러진 9월 모의평가 결과를 가지고 수험생들은 자신의 강점과 취약점을 좀 확인을 하고 수능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직업계 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부터 채용까지 있는 고졸인재 양성에 나섰습니다. 직업계고 3학년 50여 명을 선발해 교육과 6개월간의 현장 실습을 진행하고 평가를 거쳐 정직원으로 채용할 예정인데요. 학생들은 학교에 다닐 때부터 항공우주 분야의 실무를 익히고 취업까지 도전하게 됩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네, 오늘은 앞서 같은 과정을 거쳐 올해 카이에 입사한 변정현 기술원과 고졸 취업의 실제 경험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술원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택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전기전자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고정익 구조조립 생산팀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는 변정현 기술원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올해 2월에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7월에는 정직원이 됐습니다. 대학 대신 취업을 선택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어떻게 카이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1: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진로 시간에 꿈 발표하는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탐구하고 약점을 개선하여 어떻게 역량을 쌓을 것이고 이렇게 쌓은 역량으로 이런 회사에 취업하겠다 하는 것을 발표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이 수업에서 한 선배가 발표하는 것을 들으면서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름을 보고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한국과 항공, 우주라는 이름이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KF21의 모습과 여러 사업의 사진들을 보며 멋있다.

0: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함께 하고 싶어 목표로 삼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채용 연계형 과정에 지원해서 실습생과 인턴을 거쳐서 지금은 정직원이 됐습니다. 선발부터 입사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가 궁금합니다.
0: 처음 특별 채용이 들어왔을 때에는 자기소개서 제출과 AI 면접으로 1차를 지원했었습니다. AI 면접 때에는 카메라를 보고 말하는 것이 어색해서 카메라 보는 연습을 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1차 합격 이후에는 최종 면접 및 PT 발표회 과정을 거쳤습니다. PT 발표에서는 저를 소개하는 발표를 3분 동안 진행했었는데 실제 활동 사진에 넣어 소개하니 저를 이야기하는 게더 수월했습니다. 특별 채용에서 합격하여 실습생이 된 이후에는 주 5일 동안 4일은 현장에서 실무를 배우고 금요일에는 항공우주 이론 교육을 받았습니다. 실습이 끝날 무렵에는 배운 내용을 토대로 지필평가를 치렀습니다. 인턴 기간으로 넘어와서는 매주 모이던 교육을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금요일에 모이는 것으로 바뀌었고, 교육 기간 동안에는 동기들과 조별 과제로 현장 개선점 PT 과제와 일상 속 작업지시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동기들과 함께 준비하니 동기들끼리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PT 발표 이후에는 국민 체력 100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체력 시험을 봤습니다. 기준으로 제시받은 3등급 안에 들기 위해 퇴근하고 운동을 많이 했었고,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개의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현장 실습 일지를 작성했습니다. 실습 내용과 현장 개선점, 실습 의견과 건의 사항을 매일 작성했었는데, 일기를 적듯이 꾸준히 적다 보니 배운 업무를 복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올해 7월에 정직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1: 네, 정말 직무부터 체력 관리까지 잘 하셨는데 학교에서 배운 전공과 실제 회사에서 하는 일은 그래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학교 수업은 어떤 도움이 됐고 또 직무 교육에서는 무엇을 좀 새롭게 배웠을까요?
0: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배운 전공 수업과 이론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학교에서 배운 것과 회사에서 하는 일이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는 3년 동안 배우는 전공 과목들이 처음 배우는 내용들이다 보니 어색하고 생소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서 다양한 이론들과 실습 교육을 받으면서 새로운 것을 익히는 연습을 했던 것이 회사에서 처음 접하는 용어와 장비를 이해하고 모르는 부분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직무 교육에서는 항공 우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을 돌면서 항공기가 어떤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생소한 이론과 실습을 배우며 새로운 것을 익히는 방법을 배우고 회사에 와서는 그렇게 습득한 방법으로 회사 내 실무 업무를 습득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결국 학교에서 배운 건 지식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힘이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대학에 가잖아요. 근데 우리 먼저 취업을 선택했어요. 우리 대학에 가지 않는 이런 선택이 흔들리거나 조금 걱정되거나 이러진 않았을까요?
0: 저는 다른 친구들이 대학에 입학하기도 전에 실습과 인턴 생활을 이미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을 하며 대학 축제나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친구들을 보며 부럽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럽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선택한 길에 대한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대학 진학이 원하는 전공을 공부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희망하는 회사에 취업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전기전자를 전공하여 원하는 분야를 공부했고 관련 자격증도 취득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또 실습생과 인턴으로 근무하며 좋은 평가를 받으면 정직원으로 전환이 될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에 대학에 가지 않은 선택이 흔들린 적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정직원이 된 지금은 회사 생활을 먼저 시작하여 학교에서는 배우기 어려운 부분들을 회사에서 먼저 배울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회사 생활에 적응하면서 항공 분야에 대해 더 깊게 공부해 볼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추가적인 자격증 취득이나 사이버 대학 진학 등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1: 네, 우리 직업계고 후배들, 우리 학생들은 사실 급여나 복지 또 고졸인데 이런 학력이 회사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얼핏 들으니까 연봉이 정말 많았는데 직접 입사해 보니까요, 실제 처우와 근무 환경은 어떻습니까?
0: 회사에 지원할 때 나름 많이 조사했었다고 생각했는데 신입사원으로 들어오고 제가 알던 것보다 너무 좋아서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전액 지원되는 의료복지나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기숙사, 회사를 다니고 나서 1년 이후 생기는 22개의 연차라던가 회사에서 100% 지원해주는 개인연금까지 다양한 복지들이 있고 높은 급여에 제 기대를 뛰어넘게 좋아서 감사히 다니고 있습니다.

0: 경험이라던가 출장 경험들을 들으면 신기하고 멋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경험을 쌓아 항공 우주 핵심 인재 중한 명이 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을 가지 않고 취업하는 길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업무 용어나 항공 분야의 지식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모르면 배우면 되고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스스로 방향을 정하면 됩니다. 자격증이나 학교 활동, 실습 등 지금 할수 있는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경험들을 쌓아두면 나중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그간 쌓아온 경험을 믿고 도전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기회를 잡아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기에 후배님들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어제 교육부와 카이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이 50여 명이나 또 카이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고졸 취업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실력도 쌓고 또 나중에 학업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9월 2일 수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조감독,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분.
3: 안심이 안 되는데?
4: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3: 위생과 청결이 빠졌잖아.
2: 식품 안심업소
3: 몰라?
5: 개인 위생부터 업장의 청결, 꼼꼼한 식재료 관리까지 까다롭게 감독하는 안심의 기준. 안전한 외식은 식품 안심업소로 감독.
6: 액션!
5: 다섯 개의 별과 빛나는 위생으로 식품 안심업소 오케이!
4: 부모님, 이제 그 다음이...
3: 다음은 5천만의 안심으로
5: 안심의 기준 식품 안심업소.

0: 무엇이 궁금한가요?
1: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0: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2: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3: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4: 강릉은 맛의 도시입니다.
5: 잘라놨을 때 표피가 기름집니다. 아주 이렇게 매끈하게 기름지고. 두부 자체의 맛으로만 느끼려면은 저는 내 고향 초당두부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4: 독특한 음식도 많지요.
6: 이게 부새우라고 해서 강릉의 좀 향토 음식이거든요. 아무 데서나 먹어볼 수가 없어요.
7: 70년 다 돼가지. 그래도 이게 맛있어.
8: 이거. 기름 조금 없이.
6: 이거 맛있어서. 옛날에
9: 그냥 먹었어요.
6: 옛날에 먹까지
10: 안 쳐서 꼭 이렇게 올려지. 이렇게 올려.
6: 어머니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구란밥 만들어 보셨어요? 몇 살 때까지 기억나세요?
10: 없는데 언제까지면서 막내 버리.
4: 산 바다 들이 모두 있어 식재료가 다양한 강릉은 고유의 음식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오늘은요 유네스코 창의도시 미식 네트워크에도 가입된 강릉의 맛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0: 경포와 강문 해변이 포근히 감싸고 있는 초당동으로 왔습니다. 초당동에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울창하게 자란 소나무 숲이 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저절로 편안해지고 이마에 들이오는 그늘에 상쾌해지는 숲이죠. 이 솔숲과 평생 함께 한 분을 만났습니다.
1: 소나무들은 대개 다 수령이 100년 이상 된 소나무들이죠. 그래서 소나무 보호를 위해서 우리 강릉시나 시민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소나무들입니다.
0: 강릉 시민이라면 어릴 적 소풍 와서 소나무 둥지에 숨겨진 보물찾기 쪽지를 찾았던 추억이 있다는데요.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 온 딸들도 이 숲에 반했다나요?
2: 오늘 그것 때문에 참 너무 즐거웠다 그죠? 그래.
3: 소나무 숲이 멋져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음에 친구들이랑 또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4: 강릉 깨끗하고요. 편안하고요.
3: 살기 좋은.
4: 살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초당 솔숲에 아늑한 그늘이 다 있는 자리에 중요한 집이 한 채 있습니다. 홍길동 전으로 잘 알려진 허균과 그의 누이 허난설원이 어렸을 때 살았던 집터가 바로 이곳이지요. 몇백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주인이 여러 번 바뀌는 바람에 그때의 집은 사라졌지만 2007년 강릉시가 허균 허난설원 기념관으로 새 단장을 했습니다. 정태환 씨는 이 집이 초계정 씨 후손 소유일 때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1: 나로서는 개인적으로는 내 큰 돼지고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여기서 밥도 밥 먹고 뛰어놀고 제사 보고 하던 그런 우리 큰 집이죠. 여기에 조그만한 나룻배 두 척이 있었는데 우리가 오면은 당숙들이 그 배를 태워줘서 그 호수에 나가서 놀기도 하고 겨울에는 이렇게 안질뱅이 만들어서 스케이팅하기도 하고 경포대까지 건너가서 경포대에서 놀다가 돌아오고 막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0: 초당동에는 또 하나의 보물이 있습니다. 하하, 바로 초당두부입니다. 하하. 어려서는 집집마다 두부를 쏘아 먹었지만 지금은 옛 맛을 간직한 곳에서 사 먹을 수밖에 없지요.
5: 맛있게 드세요.
1: 두부 자체의 맛으로만 느끼려면은 저는 우리 내 고향 초당 두부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0: 두부가 다 똑같지 뭐 할 수도 있지만요. 초당 두부는 좀 다릅니다. 일단 생김새부터 큼직하고 단단해서 젓가락으로 집어도 쉽게 부서지지 않죠.
1: 두부는 이렇게 잘라놨을 때 표피가 기름집니다. 아주 이렇게 매끈하게 기름지고 매끄러워요.
6: 순두부 전골은 두 가지가 있는데 고춧가루를 전혀 넣지 않은 순두부 전골. 이건 고춧가루를 넣은 순두부 전골. 이건 조금 맵죠.
0: 강릉에서 양념 순두부냐 하얀 순두부냐는 탕수육에 부먹 찍먹만큼이나 의견이 갈린답니다.
6: 정말 즐겨 먹던 순두부 전골이죠.
0: 초당 두부는 콩부터 다르답니다.
7: 여기 동네는 농사 짓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콩 자체가

0: 바다랑 가까워서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콩이라 가지고 굉장히 고소해요. 담백하고.
1: 불린 콩을 갈아서 면포에 걸으면 콩물이 모이는데요. 초당두부는 이때 간수 대신 욕을 넣는답니다.
0: 아, 이거는 이제 바닷물 정제수인데요.
1: 근데 들이 조심스레 넣는 이유가 뭔가요?
0: 골고루 섞여야지 두부도 부드럽게 완성이 됩니다.
1: 바닷물 정제수를 넣고 기다리면 몽글몽글 부드럽게 순두부가 만들어집니다. 순두부를 틀에 넣고 무거운 것으로 눌러둔 뒤몇 시간쯤 지나면 모두부가 완성되죠. 정제한 바닷물 덕분에 초당두부는 은은하게 간이 맞습니다. 강릉 남대천은 강릉 시민들이 사랑하는 곳입니다. 어려선 여름날 미역을 감았고 어른이 돼선 산책을 하고 지금도 크고 작은 행사가 남대천 근처에서 열리죠. 지금 이곳은 월화거리입니다. 8월에 꽃 화자를 쓰는 월화거리엔 강릉 김씨 시조가 된 신라시대 인물 김주원의 부모 무월랑과 연화 부인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죠.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야시장이 열리는 월화거리에는 플리마켓과 푸드마켓 40여 곳이 문을 엽니다.
2: 주말에는 이제 야시장이 이제 작년부터 개설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밤에는 거의 뭐 많이들 찾아오시죠.
3: 뭐야 이거?
4: 문어. 시그니처.
3: 그거 먹으면 어떡해?
4: 먹으면 안 돼?
3: 날 줘야지.
4: 왜?
3: 아니 내가 이거 먹게. 이거 먹어보라고.
5: 안 먹여준다고 성질 내시는데?
4: 훨씬 좋아졌어. 고기도 좋아지고.
3: 응.
4: 너무 좋아요. 이가 너무 좋아.
6: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오늘 윤기도 나고 고기도 좋고 손놀림도 되게 빨라요. 강릉은 관광도시지 않습니까? 관광도시. 그러니 현지인들도 즐기고 외부인들도 즐길 수 있는 밤문화가 좀 필요했던 거고요. 거기에서 먹거리가 빠질 수 없으니 그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눠보자 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7: 취재 해시번을 했었는데 대구 개나 갔다 오고 난 뒤에 새우로 바꿨어요. 네, 개나 갔다 오고 나서 네, 도움이 됐어요.
8: 그래서 메뉴라든지 판매 방식이라든지 친절도 이런 것들을 많이 도움을 받고 왔습니다.
1: 조영현, 김세경 씨는 이 야시장에 푸드 컨설팅을 끝낸 뒤에도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3: 한번 드셔보세요. 여기.
4: 맛있다. 맛있어요.
8: 고기도 많이
4: 고기가 맛있는데 부드러워요. 맛있어요.
9: 하나 더 먹어도 될까요?
8: 네, 하나 더 드세요.
9: 이 양념이 맛있는데요.
3: 어머니. 하나 더 드시고 싶은 맛이에요? 어떠세요?
4: 자꾸 먹고 싶은 맛이에요. 젓가락이 자꾸 가요. 오늘 가족들하고 이렇게 저녁에 와서 좀 구경도 하고 먹거리도 먹고 그러니까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고 아주 좋아요.
1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3: 뭐 드시고 계세요?
10: 영국. 영국.
3: 영국.
10: 네, 영국 사람입니다.
3: 음식 뭐 먹고 있어요?
10: I love it. So tasty. 맛있어요. 아.
3: 이름이 뭐예요, 이게?
10: 김치전. I love Gangnam. I love the Hebyon. I love the mountains. I love the Munhwa culture. I love Danoje. So I love Gangnam. Gangnam number one.
4: 김치전 조금 전에 외국인이 사가셨잖아요. 종종 오죠, 외국인이. 종종 오죠. 네. I love 김치전이래요. 진짜 I love 김치전.
3: 반응이 어떻게

0: 어떠세요, 어머님?
1: 좋아요.
0: 아니 이게 살려나갑니까?
1: 네. 의외로 젊은 애들이 많이 찾아요.
0: 이거를
1: 많이 내가 보겠습니다.
2: 잘 아는 맛이지만 손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식해 봅니다.
3: 좋아요. 맛있어요.
4: 지역성이 강하고 한국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5: 오늘도 많이 나가는 거죠?
6: 네, 불맛 가득하다. 고맙습니다.
5: 메뉴가 바뀐 거는 아니죠, 지금?
7: 네, 계속 그 메뉴.
4: 또 강릉이 미식창의 도시가 된 만큼 또 음식에 대한 그런 강릉의 자부심이나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8: 젊은 사람들에게도 먹어볼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런 음식이 아, 우리 음식이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게 외부인들도 참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좀 작은 소망? 뭐 이런 게 있습니다.
2: 강릉 중앙시장은 오래전부터 영동지역 농수산물의 집산지였죠. 그 식재료들로 만든 음식은 물론이고요. 가전 주전부리부터 요즘 유행하는 음식까지 두루 맛볼 수 있는 곳이죠. 강릉 중앙시장의 자랑인 어시장도 여전히 활기찹니다.
9: 보세요, 아직 있네.
10: 부새우 한 바가지 주세요.
2: 이제 다른 데서 찾기 힘든 것도 중앙시장에는 있습니다.
10: 이게 부새우라고 해서 강릉의 좀 향토 음식이거든요. 아무 데서나 먹어볼 수가 없어요.
4: 이게 석호가 있는 지역만 나옵니다.
11: 바다가 가까운 호수에 잡힌다. 호수.
10: 아니 이거 좀 어떻게 해서 먹었어? 어떻게 해서?
12: 아니 이거가 그 말할 수 없는 그 향이 좋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게 수십 년이 지났잖아. 벌써 이거 먹어봤는지 벌써 70년 다 돼가지. 그래도 이게 맛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맛을 못 잊는 거예요.
10: 맛있게 드세요. 네, 누리대도.
4: 누리대 얼마예요?
10: 누리대, 누리대, 누르대.
4: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강원도에서 예전부터 많이 먹었어요.
10: 네, 향이 굉장히 독특해요. 깜짝 놀래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2: 새로 발견한 해조류 가게에도 둘러봅니다.
10: 어머니, 안녕하세요.
4: 동그란 거.
10: 또네, 이게.
13: 이렇게 얼마가지고, 산 이것도 열지. 가격은 2만 원.
10: 어떻게 먹어요, 이거는?
13: 이거는 여기 김집에서 구워도 되지만 네. 집에서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들기름으로 네. 수저 이렇게 해서 후라이팬에 이렇게 구우면서
4: 김굽듯이 그냥
10: 그러면은 이모님 이거 저거 강릉 쪽에서도 좀 났던 식재료예요?
13: 이건 강릉에서 나는 거예요. 와. 다 자연산이기 때문에 안 날 때는 너무 비싸요.
4: 양식이 안 되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 이런 해초들은 강릉에서만 진화를 볼 수 있는 자연산. 네. 지금도 해녀가 계세요. 그래서 바위에서 막 하나 두 개씩 이렇게 뜯어가지고 직접 말려서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비싼 것도 아니지만 참 귀해. 지금 먹을 수 있는.
13: 네. 유행하는 김이거든요.
10: 유행 김이 있어요?
13: 이거 이거 기름 소금 없이. 그러니까 이거 맛있어서 간식으로도 많이.
10: 이거 옛날에
4: 그냥 먹었어요.
10: 옛날에 먹었던 간장도
13: 간장 고추장 이런 거 싸서.
10: 맛있나?
4: 비린 맛이 하나도 안 나요.
10: 기름이 없으면 본연의 이 해초 맛이 느껴지는 네, 거죠.
13: 간식으로 그냥 잘라서.
10: 너무 맛있어. 비린 그 연탄불에 구워서 네, 간장 양념. 네. 네, 저희 친정 아버지는 이렇게 드셨거든요. 기름 안 하고. 맛있네요.
4: 앵두랑 오디랑 뭐 다 나왔네.
10: 너무 좋아.
2: 두 분이 강릉시 왕산면에 왔습니다. 잊혀져가는 강릉의 옛 맛을 붓을 채록하기 위해서죠.
14: 안녕하세요. 아, 이 집이 옛날 집이라서.
15: 뭐 좋은데요?
10: 그냥 떡하고.
12: 뭐를 이런 많이 사갖고 왔어요?
10: 부새우, 부새우하고를 좀 사갖고 왔어요. 아유, 요즘 나오더라고요.
12: 고맙습니다.

0: 할머니도 부새우가 오랜만이랍니다.
1: 이 부새우가 너무 맛있어요.
2: 잘했나요?
1: 마지막이요.
2: 맛있어요?
1: 간이 딱 맞고.
3: 소금으로 간만 맞추고 새우에서 이 맛이 자체가 우러나기 때문에 이 맛은 변함이 없어요. 계속 그대로예요.
1: 옛날엔 짭짤하게 짜붓게 했단 말이야. 그냥 조금 시어었단 말이야.
2: 많이 안 먹고.
1: 싱거워. 요리 다 안
2: 찍는 게 좋잖아요. 저만 어머니하고 예. 궁금한 거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고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주로 뭐 먹고 살았어요?
1: 옥수수 밥 먹고 보리밥 먹고
2: 예?
1: 조밥 감자 이런 거 먹고 그랬지요.
2: 조밥 감자밥?
1: 그럼.
2: 그냥 밥은 아니고 다 뭐가 섞여 있네요, 어머니?
1: 섞어도 먹고 그냥 보리밥도 해 먹고.
2: 여긴 보리 농사가 조금 됐던 지역 같아요, 어머니.
1: 보리 농사 잘 됐어요.
2: 여기는 예.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든 분들도 있었을 텐데.
1: 힘들고 말고 우리는 구람 까먹고 있지.
2: 구람. 구람?
1: 나물밥도 해 먹고.
2: 구람이면은 구람이 도토리.
1: 도토리가 때 옛날에 그 구람이라 했다.
2: 구람 구람밥이라고 했어요. 그럼. 구람밥이니까. 보리쌀이나 쌀을 좀 도토리하고 섞어서 밥을 짓는 건가요?
1: 그럼 섞어서.
2: 섞어서? 쌀하고? 도토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1: 도토리만 해가지고.
2: 도토리만?
1: 먹을 적에 섞지.
2: 아.
1: 밥을 할 적 같이 못 섞거든.
2: 그럼 어머니 구람밥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때 구람밥?
1: 산에서 줘가지고 그게 많이 삶아야 되니까 13번씩 무릎 갈아붓고 삶고 삶고 해야 돼. 시구워서 잘 못 먹거든.
2: 도토리?
1: 그럼 괜히 종다리기 요만하게 춤이 좀 높게 절어가지고 그 복장 감에 복장한테 들여놓고 구라무 마른 구라무 가상살이 쭉 배워가지고 그 종다리 깎아 건주 차게 이래 해놓고는 그 불르면 이제 물이 끓으면 그 구라무 가상살이 있으니 이 다리끼 속으로 못 들어온단 말이야. 그걸로 바가지 갖다 먹여 다 퍼내서 그래고는 네. 또 새로 붓고 또 불러 끓여가지고는 다 끓은 물이 시뻘건 게 나오면 또 다 퍼내고 맑은 물 또 붓고 13번씩 삶아야 돼. 그래야 물이 맑게.
2: 이렇게 있지. 큰 가마에 구람이 얼마나 들어가요? 어디까지?
1: 앉혀서 뽑으면 이렇게 올라오지. 이렇게 올라오고 이어도
2: 그거
1: 종다리기 이어다 받고
2: 종다리기
1: 그럼 물이 요리 찰락찰락 보면 이 괄괄 끓으면 요리 자꾸 물을 퍼내고 요도 또 붓고 끓이고 끓이고 이렇게
2: 얼마나 들어가요?
1: 한 단말은 들어가겠지.
2: 단말? 8kg잖아요. 8kg지
1: 그럼.
2: 그러면은 40kg가 들어가네요 여기에. 쌀이 한 가마 반 가마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0: 쓰지 않은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아직 버리지 못한 게 배고프던 시절의 가마솥이랍니다.
2: 너무 고생스럽다 어머니.
1: 그래 요즘은 생커피 이런 데로 밥을 하나 하는 사람 여자들도 기술 잘해야 그 집에 그렇죠. 못밥 하러 가고 그랬어.
2: 네. 언제까지 구람밥 만들어 보셨어요? 몇 살 때까지 기억나세요?
1: 한 40대까지 했어요.
2: 40대까지? 예. 그리고 그 뒤로는 거의 만들
1: 안 했지.
2: 왜 안 만드셨어요?
1: 이밥만 먹고 살아도 되니까.
2: 아, 이밥만 먹고 살아도 되니까.
1: 고래단 이제 얼마 안 되는데 바람이 불어서 그 그래 맞아.
0: 강릉에서 불안밥 모르는 할머니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죠.
4: 아이고 지긋지긋하.
0: 불안밥은 잊지 못할 애증의 음식입니다. 자, 그 구람밥을 재연해 보려 하는데요.
5: 물은 1kg만 해볼게요.
2: 1kg만 전부 안 하고?
5: 맞춰서.
2: 이거는 물이 거의 저기 하지 않으니까.
5: 네, 물의 양이 상관이 없어서.
2: 그래서 우선 다 하면은 어때? 큰 데다 해서. 한 번에 할 때. 지금도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우리 엄마가 그걸 너무 잘했는데 지금은 못해요. 이 얘기. 그래서 그래도 어렴풋이 엄마의 맛을 100%는 아니지만 80%라도 구현을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표준 안가는 정량을 조금 해서 자료로 만들어 놓으면 그 맛을 그래도 어렴풋하게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는 공간이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0: 어렵게 구해온 도토리를 지금부터 삶을 겁니다.
5: 채망을 사이에다가 이렇게

0: 즐겁게 넣어줄 겁니다.
1: 몇 번이나 삶아서 떫은 맛을 우려냈는데 아직 먼 것 같은디용.
0: 떫고 쓰고 그래요.
1: 정말로 12번을 우려냈는데 말이죠.
0: 찌어봐야겠습니다.
1: 아하, 가마솥 대신 압력 솥이니 변수가 생깁니다.
0: 양이 줄었어요. 들어간 도토리 양보다 양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도토리를 저희가 물에 울궈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수분이 함유량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끓으면서 수분이 계속 증발이 돼가지고 수분이 조금 날라갔습니다. 한 20g 정도 지금 빠졌어요.
1: 오, 그래도 제법 부드럽게 잘 익었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 댁에서 불안밥을 종종 먹어봤다는 조영현 씨. 그 맛이 재현됐을지요?
2: 먹을만한데, 나는?
0: 이제 설탕이 들어가니까 맛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정제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2: 아, 이렇게 해서 먹었어, 밥으로. 이걸 하루에 한 끼는 꼭 이걸로.
0: 국은 일단 뭐 가루를 내가지고 거기에서 전분만 가라앉혀서 쓰는데 이 도토리밥 같은 경우는, 구란밥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써요. 그러니까 껍질만 빠진 상태에서 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성분만 빠져나오고 도토리의 전체 성분을 다 쓰기 때문에 양도 많아지고 그만큼 또 안에 들어있는 그 성분들도 많이 또 이렇게 먹을 수가 있겠죠.
2: 묵 있잖아요. 묵. 묵, 도토리 묵 맛보다 훨씬 더 묵 맛이 진한 도토리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묵의 이런 느낌을 싫어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젤리도 아닌 것이 뭐. 그런 분들에게는 도토리 맛을 정말 진하게 한번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생각보다 괜찮아요. 맛있어요.
0: 그대로. 재현 성공.
2: 하루 한 끼 먹자.
0: 응?
2: 하루 한 끼.
1: 맛은 입뿐 아니라 추억으로도 느끼는 거라죠. 한술 뜨면 저절로 위로가 되는 맛의 기억으로 삶은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3: 산에도 가깝게 갈 수 있고 그리고 바다도 갈 수 있고 안성맞춤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4: 강릉 사람들 거의 커피 바리스타예요.
5: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죠.

0: 여기가 국포에 한 400년 됐어요.
1: 즐겁잖아요.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0: 여기 영차!
2: 여기 영차!
3: 낙동강 천삼백 미가 전체가 다 오르고.
4: 말을 이 말이야.
5: 빨리 움직여. 이게 다 이거 작업 못해.
6: 다시 요 낙동강에 모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한 우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0: 좋지, 우리 집인데.
1: 그때가 그립네.
0: 그립지.
2: 낙동강에 이제 동무들 하고 맨날 빨가벗고 수영하고.
3: 여러분, 방금 부른 노래 혹시 뭔지 알아요? 처음 듣죠? 첫 정규 앨범에

0: 수현입니다.
1: 누구나 자신만의 세계가 있다. 취향도 방식도 다양하다. 다양한 우리가 모여 우리는 문화가 된다.

0: 2026 문화다양성 나의 세계 문화가 되다. 자세한 응모 방법은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일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무엇이 궁금한가요?
2: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1: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3: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4: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5: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0: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6: 오빠한 친구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0: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7: 인생은 은퇴부터 하고 싶은 건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했다죠.
8: 이 안에도 노출 콘크리트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9: 뭐 카페나 뭐 박물관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이런 그 노출 콘크리트 한번 지어보고 싶다.
10: 우리 집에 해보시라고. 처음이지만 해보시라고.
11: 약간 무모하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몰랐기 때문이다. 알면 못할 수도 있다.
7: 또 다른 은퇴 부분은요?
12: 정년하면서 빚을 없애라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억 이상은 못 씁니다.
13: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빼고.
7: 그렇게 완성한 최소한의 집. 알뜰살뜰하게 슬기로운 은퇴 생활을 누린다는데요. 취향이냐 실용이냐 여러분은 어떤 은퇴집을 꿈꾸시나요? 오늘 탐구해볼까요? 첫 번째 은퇴 부부의 집을 찾아 전라남도 나주로 왔습니다.
8: 마을이 뭐 오래된 마을 같은데 나무도 많고 살기 좋은 곳인가 보네. 피디님 오늘 힌트 주셔야죠.
14: 말하는 집을 찾으세요.
8: 말하는 집이요? 집이 말을 해요? 오늘 뭐 AI 특집인가? 집이 어떻게 말을 하지?
7: 정겨운 시골 마을 같은데 이런 곳에 말하는 집이 있다고요?
8: 이 집 뭐야?
15: 아십니까?
8: 왜?
15: 저녁은 받으셨나요?
8: 뭐라 뭐라고 하네? 아, 이 집이구나. 진짜 말한다.
15: 아십니까? 허락은 받으셨나요?
8: 이제 허락 받아야죠. 저 건축탐구집 왔거든요.
7: 이분들이 주인장인가 본데.
16: 봐봐, 누구야?
17: 누가 오셨을까?
18: 소장님 오셨네.
16: 그래? 얼른 가보자.
18: 그래, 가보세요.
16: 가보세요.
17: 소장님 오셨네.
16: 어, 사장님 오셨어요.
17: 어서 오세요.
16: 네, 그 문 열고 들어오세요.
8: 아, 그래요?
16: 네,
8: 예. 아, 여기. 예. 아, 예. 아, 반갑습니다.
16: 아이고, 반갑습니다.
17: 반갑습니다.
8: 아, 예. 아이고,
17: 용기를 주시라고
16: 고생하셨습니다.
8: 아,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아, 선생님, 아까 이 집 앞에 서 있으니까, 네. 여기 카메라에서 뭐, 허락 받았냐고 막 다그치더라고요.
16: 아, 그러셨군요.
8: 근데 선생님 목소리.
16: 아, 예. 제 목소리입니다.
8: 어,
16: 예.
8: 아, 그래요?
16: 예, 요즘 CCTV들도 네. AI 기능이 좀 있어가지고.
8: 어, 아, 그래요?
16: 저희가 요거 이제 총 다섯 대 설치를 했는데.
8: 네.
16: 집 주위로 해서.
8: 맞아요.
16: 정문, 뭐 좌측, 우측, 뒤에.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닭장 있는 데까지 해서 다섯 대 설치했거든요. 그렇게 알람이 오면 저한테 핸드폰에 메시지가 오거든요.
8: 아, 메시지도 네. 오고.
17: 실제로 여행 갔는데 네. 택배 올 때가 됐는데 라고 하면서 이걸 봤어요. 그랬더니 예. 택배 아저씨 그림자가 다 있고 이렇게 넣었던 그 시간대가 나오잖아요.
8: 네. 어, 너무 편리하다. 네. 아. 근데 되게 비싸지 않아요? 이 정도 시스템 갖추려고 그러면은.
16: 특별히 세일할 때 직구를 해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7: 부부의 절약 신공, 그 비결이 있다는데요.
18: 안녕하세요. 은퇴 후에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14년 전부터 준비한 남편 윤천균.
17: 아내 이형자입니다.
7: 아이고, 무슨 준비를 그렇게 서두르셨어?
18: 정년하면서 빚을 없애라,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진 돈에서 무리하지 않게끔 빚을 내지 않게끔 준비를 했었죠. 대출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산을 사실은 1억 5천 잡았었어요. 네, 1억 5천 잡았었는데
17: 2억
18: 4백 정도 들었어요.
7: 세상에, 콘크리트 골조의 집을 2억 원에 지었다고요? 이뿐만이 아니랍니다.
16: 도심에 가까이 있으면서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장성, 화순, 이제 광주 인근 도시를 뒤졌었거든요.
8: 아, 대도시 주변으로.
16: 네.
8: 아.
16: 근데 마치 이 집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8: 오, 혹시 얼마에 사셨는지 저한테만 살짝.
16: 사실은 시가보다 한 3분의 1 조금 넘게 샀어요. 반 정도.
7: 직장 생활 틈틈이 경매 공부까지 해서 싼 가격에 사들인 좋은 집. 그게 14년.

0: 전 일인데요. 그간 주말 주택으로 텃밭을 가꾸며 전원생활 예행 연습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2년 전 은퇴와 함께 이곳에 정착했는데요.
1: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2: 네, 그러시죠. 오, 네, 네.
1: 네. 정말 캐노피도 이렇게 네. 해결을 잘 하셨겠네요.
0: 오랫동안 공들인지 오늘 노하우 대방출이라니 귀 쫑긋해 볼까요?

0: 일부만 마감하고 콘크리트를 그대로 노출하셨네요.
1: 재료를 굉장히 절제하셔서 쓰셔가지고 그 느낌이 되게 세련되고 그래서 더 젊은 느낌이 나는 것 같거든요.
2: 어떻게 그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까를 핵심 사항을 제외하고는 설계사님이 좀 고려를 해서 제기를 해달라 했더니 노출을 그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3: 건축 당국 집을 봤었어요.
1: 그래요?
3: 근데 거기에 어떤 집이 노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도 하자.
1: 사모님이 되게 생각이 앞서가셨다.
3: 아니 그게 아니라 비용 절감 때문에요.
0: 건축 탐구 집을 보고 용기를 얻으셨다니 아유 반갑네요. 그런데 주의할 것들이 있답니다.
1: 아니 근데 실제로는요 시공할 때 유출 콘크리트 천장 만들기가 사실 이렇게 비용이 오히려 좀 더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저 조명 같은 것도 미리 기구를 다 선정을 해서 구멍도 다 만들어놔야 되고 신경을 한 배로 더 써야 되는데
2: 그래서 설계사님하고 할 때 모든 스펙을 다 설계사에 넣으라 그랬어요. 중구 하나까지 다.
1: 여기 있는 것까지. 네.
2: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서 다 정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도 다 나오고 하니까 시공할 때 그 파이프 사이즈 딱 해가지고 커트해서 그렇게 했었죠.
0: 마감 없이 골조를 노출하려면 준비가 배는 더 필요하다는 거죠.
1: 지금 총 면적이
2: 33평인데 저희들이 33평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1: 와,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2: 안방하고 이제 화장실 하나.
1: 아니 33평에 안방 하나 화장실 하나 만드셨다고요?
0: 안방은 부엌 뒤에 있는데 정말 딱 잠만 잘 수 있는 사이즈. 그 옆으로 드레스룸이 있고요. 화장실은 공용 공간에 하나, 대신 세면대와 변기 그리고 욕조를 분리해서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2: 사람은 이제 그 로망이 꺼진 목조를
1: 그렇죠. 반신욕도 하고
2: 그걸 말씀을 드렸더니 1100원. 땅을 또 파서 해야 되고 해서 공사비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신다고 그렇죠.
3: 크기도 다리를 쭉 뻗고 이렇게 쭉 뭉어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돼요. 욕조다 읽었죠. 다른 게 없고
2: 결국은 이제 예산에 맞춰서 최적화를 좀 한 겁니다.
4: 목욕탕도 그 꺼지는 목욕탕. 그거 UBS 건축탐구에 나와가 집사람이 탁 핀이 꽂혀가지고 그거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3: 몇 개 있었어요. 근데 하나도 안 됐어요.
4: 활용을 하다 보니까 집이 이제 좀 사이즈가 커졌고 2층 집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을 뽑아보니까 뭐 4억 5천에서 6억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그러면 2억 이상은 못 씁니다.
3: 이것 빼고 저거 빼고 다 빼고
4: 설계사님하고 앉아서 2억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2층 집 포기 그다음에 뭐 달린 것 자르고 뭐 이렇게 방 줄이고 뭐 다 이렇게 된 거죠.
3: 그랬어요.
0: 처음에는요 온 가족의 로망을 잔뜩 넣었다가 하나 둘 뺄 셈을 해 나갔다는데요. 집 외장재도 싸고 튼튼한 골강판으로 나무 대신 콘크리트로 데크를 만들었는데 이게 집 기초를 활용한 거라죠? 알뜰살뜰하게 집 참 잘 지으셨다.
4: 단독주택은 집 지어서 준공 날짜부터 집이 이제 감가상각이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환금성이 없다. 이자 갚고 이렇게 얼마 되지 않은 은퇴 자금에서 그런 것보다는
3: 이렇게
4: 예의 있고
3: 제가 당한답니다.
4: 여행 다니고 이렇게 살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3: 그러긴 했어요. 네.
4: 조금 전라도 말로 신간이 좀 편하게 살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3: 맞아요.
0: 아이고 약속대로요 부부는 은퇴 후 여행도 다니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평생의 추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 주방만큼은 아내의 로망대로 가구도 새로 짰고요. 보조 지방도 널찍하게 만들었는데요. 아니 그런데 냉장고가 대체 몇 대나 되는 건가요? 아내가 요리를 좋아하시나 보다.
3: 사람이 나서 죽을 때까지 그 상 차리는 걸 의리 음식이라 하거든요. 그거를 제가 전수 받아서 전수자 이수자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나중에 혹시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 있으면 또 하고 싶어서 사실은 크게 뺐고요.
0: 이 정도면 아내 마음 달래는데 성공했을까요?
5: 결국은 설득 당하신 거네요.
3: 그렇죠. 저는 설득 당했으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네.
0: 그런데 이 집 뺄셈의 끝판왕은 시집 안 간 둘째 딸이랍니다.
6: 처음에는 아빠가 이사를 같이 오자라고 해서 너 방을 만들어줄게 해서 화장대랑 책상경 화장대랑 침대에 놓을 수 있는 공간을 구조를 만드셨는데 이제 바뀌면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는 독립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예전 집 근처로 이제 독립을 하는 거죠.
7: 근데 독립할 때도 됐죠. 30 넘었는데 나가야죠. 근데 그거를 의사소통을 통해서 하는 것과 이렇게 설계도면으로 통보하는 것은 조금 느낌이 다르죠. 네.
0: 아이고, 부부는 은퇴 후에는 두 사람에게만 집중하기로 했답니다. 대신 설계사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2: 결혼한 딸들이나 뭐 또 제사 때 이렇게 손님들 오면 요 방을 이렇게 이제 막아가지고
1: 아 여기 미닫이를
2: 가족실 겸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네. 해서 하고
0: 그러니까 이게 벽이 아니라 미닫이 문이군요. 야 여기나구시 방 하나가 뚝딱 생겨났습니다.
1: 아이디어 좋다. 그 옛날 우리 왜 이 조상들도 보면 대청마루에 이제 한쪽 방은 이렇게 미닫이로 해가지고 터서 쓰기도 하고 이제 그랬잖아요. 네. 아, 그래서 자개장을 뒤에 두셨나 봐요.
0: 친정어머니의 자개장을 물려받았다는데 노출 콘크리트랑 맞춤처럼 어울리네요. 내친 김에 소파도 없앴답니다.
3: 소파가 없는 대신에 네. 쿠션하고 각종 어떤 도구들이 동원됩니다, 사실.
1: 아, 저만은. 그렇구나. 야, 그거 어떻게 쓰시는지 궁금하네요.
2: 그거 보여드릴까요?
3: 못 보여드립니다.
2: 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할 말은 별로 없어요. 네.
0: 응? 아유, 이건 뭔가요? 아하, 좌식 생활하는 부부의 필수품이랍니다.

0: 그런데요, 이 집이 뺄셈만 한 거는 아니랍니다.
1: 포기 못하는 거는 첫째 안전한 집, 뭐 지진도 예상이 되니까 지진에 튼튼한 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단열, 수리 유지 보수비가 적게 들 수 있도록 해달라.
0: 지역 단열 기준보다 1.5배는 더 두껍게 최고급 사양으로 성능도 높였고요. 창도 남향으로 크게 처마 길이도 계산을 해서 넣었답니다.
1: 겨울에 저희들이 커튼을 이렇게 열어놓으면 따뜻해가지고요. 네. 22도, 23도가 자동적으로 유지가 돼요. 집사람이 또 그 EBS 건축탐구가 사실 조금 부담이에요. 여기 폴딩도어를 착 해가지고 그런 그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거는 반대를 했어요. 단열이 쉽지 않더라고요.
0: 낭만보다는 성능. 창호에는 돈을 아끼지 않아서 단열이 좋은 독일제 3중 시스템 창호랍니다.
2: 근데 아까 보면서 한참 들여다봤는데 저 벽에 걸린 저게 뭐죠?
1: 아, 열 교환기를 했어요. 근데 저보다 먼저 이제 전원주택을 지어서 들어간 친구가,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단열 기밀 이런 걸 신경을 쓰니까 네네. 공기가 순환이 안 돼가지고 그 친구도 벽 구형을 했는데 네네. 그게 이제 그 괜찮더라고.
0: 오, 이렇게 벽에 부착하는 것도 있네요. 비용도 몇 배나 저렴하다죠?
1: 필터가 헤파 필터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2: 저 안 해요.
1: 네, 맞죠. 조금 그 벽이 이제 이 정도 두꺼우니까 외기를 이게 일정 시간은 빨아들이고 일정 시간 내보내면서 그 안에서 열 교환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태양광을 설치를 했습니다.
2: 몇 킬로와트 하셨어요?
1: 3킬로와트 했는데 정부 지원을 마치 작년에 받아가지고 아파트 생활할 때 한 3분의 1 정도 물값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2: 선생님, 너무 얄미우세요.
3: 노력을 그만큼 했지 않습니까?
0: 집이 짐이 아니라 짐이 되기 바랐던 설계사의 마음이 더해져 완성한 부부의 은퇴집. 부부는요, 감사패까지 만들어 설계사에게 마음을 전했답니다.
4: 퇴직 이후에 자기의 생활비와 공사비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세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꿈을 접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 형태랑 공간들을 최소화, 단순화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단순화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공정이 세 번 들어가 이렇게 두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 이렇게 한 번 들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퇴직 이후에 시골주택의 하나의 모델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설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0: 체조로 시작하는 부부의 하루. 아침부터 달달하시네.
1: 아침에 이걸 하고 하루를 생활하면 훨씬 몸이 부드럽고 좋습니다. 당연히 계란을 많이 났나 모르겠어.
3: 그러니까.
1: 요즘 날이 추워가지고.
3: 날씨가 추우니까 요새 잘 안 나더라.
0: 아니, 갑자기 웬 등산이셔? 어머나, 닭도 키우시는구나.
1: 계란이?
3: 오. 났습니다. 오늘 많이 났네.
1: 와, 오늘 많이 났네. 와, 하나, 둘, 셋, 네 개나. 밤에는 이 배터리를 이용해서 온도가 0도로 떨어지면 여기에 히터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얼지 않도록 해서 우리 꼬꼬들이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0: 남편은 공대 교수였는데요. 은퇴 후에는 재능을 집에 쏟아붓고 있답니다. 스마트 텃밭이 목표라나요?
1: 결국은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평상시에 많은 움직임이 좀 필요한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제일 최적이 텃밭이다라는 계란, 그다음에 채소 이런 것들을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리해서 먹으니까 처음에는 정말 싱싱하고 좋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익숙해서.
0: 부부가 집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한 게 텃밭.
1: 이쪽은 당근이고요.
5: 여기는 지금 비트.
2: 네.
5: 여기는 딸기.
2: 딸기.
5: 네, 그다음에 대파, 양대파, 파. 저기 쪽은 유실수를 좀 심었고요.
2: 네.
5: 그다음에 요 밑에서 우리 이제 식생활에 해결할 것들을 요 밑에 빠져서 주로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2: 네.
3: 가지.
0: 집 뒤로 텃밭 공간이 무려 180평이나 되는데요. 그야말로 자급자족이 가능하답니다. 가족이 먹을 거니 뭐 소출이 적어도 유기농으로 재배한다죠.
5: 기름 유제로 병충 애들을 잠자고 있는 애들을 숨을 못 쉬게 해서 죽게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친환경적이고 병원에서 그 소독으로 쓰는 크레졸 약이 있잖아요. 고개 이게 달아놓으면 냄새가 조금 나잖아요. 그 냄새 때문에 병충해 중에서 이걸 싫어하는 게 이제 감나무에 그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달아놓으면 그 1년 내내 그 벌레가 안 와요.
0: 지난 14년간 텃밭 농사를 지으며 쌓은 노하우를 새 집 곳곳에 녹여냈다는데요.
2: 이 뒤에 플라스틱 통, 이거 혹시 농약통인가요?
5: 빗물을 받아서 저장해서 쓰는 빗물받이통이에요.
2: 이게 빗물받이통이라고요?
5: 네. 저 중고로 사가지고 네. 이걸 이제 13,000원씩 샀거든요.
2: 네? 13,000원에 하나요?
5: 네. 1톤짜리입니다. 1톤짜리.
0: 빗물 저장 탱크 완제품은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공대 오빠 남편이 직접 만들어버렸답니다.
5: 뒤에 빗물받이 지붕에서 내려온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홈통에다가 거기서 빗물이 떨어지면 흘러나온 걸 받아서 이렇게 통으로 저 호수가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2: 아~
5: 그렇게 해서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쓰니까요. 수도 물을 하나도 안 쓰게 돼요. 요즘 또 여름에 비가 제법 오지 않습니까?
3: 네.
5: 다 못 담아서 넘칠 정도가 돼요.
2: 와,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이거 생활의 지혜네요.
3: 뭐든 아끼려고 하는 정신이 강하죠.
2: 네. 네.
0: 그리고 집 뒷문에 회심의 역작이 있다는데요.
2: 어? 화장실이네요?
3: 네, 화장실이에요.
5: 저희들이 이제 텃밭이 뒤에 있다 보니까 동선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만약에 이제 화장실 저 안 부엌에 방에 있는 걸 쓰려면 현관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흙 묻고. 여기다 두면 또 난방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2: 네.
5: 그래서 아예 다용도실 끝에 네. 이렇게 화장실을 하나 더 해달라고 했습니다.
2: 아.
0: 화장실 양쪽으로 문이 있어서 다용도 보조 주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진짜 꼼꼼하게 지으셨네. 그리고 최근 생겨난 공간이 있다는데요. 방이 부족하다는 딸들 성화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마련했답니다.
3: 아, 이게 한 소방이요. 이동식이에요. 네? 손님방 대용으로도 좀 쓰게 하나를
2: 진짜.
3: 마련한 거죠.
2: 네. 훌륭한 방 하나 역할은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또 은퇴 후에 전원 생활을 꿈꿀 때 이 걱정들이 많잖아요. 이 선생님 방법이 가장 좀 현명한 것 같아요.
3: 그래요.
2: 일단 작게 시작하자.
5: 네, 작게. 네,
2: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작을 하고
5: 네.
2: 좀 이렇게 아쉬우면
5: 네, 예,
2: 하나씩 늘리자.
5: 예, 예,
2: 네.
5: 예.
2: 그리고 경매 잘 활용하자.
3: 이거는 네. 천 원이 있어야 돼요.
2: 천 원이 있어야 돼요. 네,
3: 제가 있거든요.
2: 아, 그래. 역시 사모님을 잘 만나셨네.
0: 누구에게나 찾아올 은퇴 후의 삶. 기대와 두려움이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붙기 마련이죠. 부부는요, 그 해법으로 얼마나 가질 것인가 보다 무엇을 가질 것인가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남긴 최소한의 집.
5: 우리 집에서 이 자리를 제일 좋아해요. 이 자리에 앉으면 우선 저기 산들도 보이고 또 좌측에는 무등산이 아스라이 보이거든요.
3: 저는 남편 옆자리라 이 자리가 좋습니다. 메인 자리죠, 여기가.
0: 함께 걸어온 시간만큼 함께 맞이할 시간이 더 기대되는 아름답게 물들어갈 황혼의 시간. 이 집이 멋진 무대가 되어줄 것 같네요. 두 분의 슬기로운 은퇴 생활, 네, 응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은퇴 집을 찾아 경기도 여주로 왔습니다.
2: 야, 곧 봄인데? 어휴, 눈이 가득이네. 하얗다.
0: 그러게, 늦추위가 참 기승이네요.
2: 오늘 힌트 뭐예요?
6: 밤이 없는 집을 찾으세요.
2: 밤이 없는 집이요? 오늘 뭐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특집인가? 뭐 집들 많은데?
0: 프라이버시를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이 시대에 밤이 없는 집이라고요?
2: 아, 여기 석축이네. 여기 조경석으로. 아, 이 집이구나. 이 집만 담이 없네. 와, 근데 이게 뭐야? 노출 콘크리트 집 아니야?
0: 여기 집 맞아요? 꼭 카페 같은데요?

0: 토미목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좁은 데서 이런 목공 장비들이 전혀 없이 그냥 다 수작업으로 작업을 해서 치미목공을 계속 해왔거든요.
1: 좁은 정원에 빽빽하게 들어차게 조금 가꾸고요. 집안의 식물이 이거보다 두 배, 세배 되게 많게 키우고 있었죠.
2: 직장 때문에 수도권을 벗어날 수 없었던 부부. 언젠가 한 번쯤은 제대로 된 목공방과 드넓은 정원을 가꾸며 살아보고 싶었답니다. 남편이 은퇴를 하면서 평생의 로망을 실현하게 된 건데요. 멋진 소나무까지 힘을 많이 주셨네.
0: 이땅 주인이 이 소나무를 땅을 사고 소나무를 여러 그루 심었대요. 그 중에 이거 하나만 산 거예요.
3: 아, 그래요?
0: 예.
3: 야, 근데 와, 이 자리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은 모든 그 설계와 계획 시공까지 하신 거예요?
0: 맞습니다.
3: 네.
0: 뒤에가 이제 자줏나무인데요.
3: 아, 저게.
0: 저 나무하고 이 소나무가 원래 있던 거였고, 저또 자두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설계할 때부터 저 자리를 빼고 했습니다.
3: 아, 그래요?
0: 네.
2: 나무가 있으면 집을 지을 때 여러모로 번거롭다는데요. 이 댁은 나무를 지키기 위해 설계까지 변경을 했다네요, 글쎄.
1: 제가 워낙 이제 둥치도 크고 오래된 거라 저 세월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고 싶었어요.
2: 우리 집 짓겠다고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온 나무를 베일 수가 없었던 거죠. 아이고, 그래, 집도 나무도 고생이 말도 못했답니다.
0: 그런데 이제 집 짓고 이제 뭐 콘크리트 붓고 하면서 큰 나무들을 많이 잘랐습니다. 가지를. 그래갖고 처음에는 죽는가 했었죠. 그래갖고 짓고 저희들이 입주하고 나서 새싹이 돋더라고요.
2: 다행히 봄이 되니 선물처럼 새순이 돋아났답니다. 함께 잘 살아보자는 인사처럼요. 이렇게 나무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목재주택을 지을 만도 한데, 콘크리트 집이네요.
3: 어떻게 노출 콘크리트 집을 택하신 거죠?
0: 뭐 카페나 뭐 박물관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이런 그 노출 콘크리트 집을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목조주택이나 일반 주택보다 훨씬 유지보수가
3: 네, 적게
0: 덜
3: 되니까.
0: 할수 있고, 뭐 이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2: 주택에 살아보니 유지보수가 관건이더랍니다.
3: 그럼 처마와 날개벽, 이본그 구조체를 한 번에
0: 네,
3: 타설을 하신
0: 한 번에
3: 겁니까?
0: 타설했다고.
3: 야, 아마 이게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그냥 했겠네, 하지만 이거 굉장히
0: 쉽지 않더라고요.
3: 어렵습니다. 예.
2: 무거운 액체 상태의 콘크리트를 공중에 띄워서 얇고 긴 처마를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데요. 덕분에 실용적이면서도 단조롭지 않은 집이 됐습니다.
3: 야, 집 내부가 참 궁금한데요. 네.
1: 들어가보세요.
3: 아, 입구도 아주 멋지네요. 야. 아, 이게 두 채로 나뉘어 있구나.
2: 집은 생활 공간인 본체와 남편의 목공방이 있는 별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본체부터 탐구해 볼까요?

0: 그런데 실내도 전부 노출 콘크리트네요.
1: 야, 깜짝 놀랐는데요. 이 안에도 노출 콘크리트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굉장히 과감하신데요.
0: 석고보드나 합판을 덧대지 않는 만큼 거푸집을 떼는 과정부터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는데요.
2: 현장 소장님도 굉장히 신경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떼고 나니까 생각보다 잘 나왔다. 네. 표면이 잘 나왔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1: 그리고 지금 이제 노출 보수라는 걸 저희가 해요. 네.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네. 대한민국이 다행히 그 기술 세계 최고예요.

0: 그런데 이렇게 실내외가 전부 노출 콘크리트면은 단열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1: 아니, 시청자분들 굉장히 의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안팎이 노출 콘크리트면 단열재 없는 거 아니야? 아, 우리 중단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단열재를 중간에 넣어서 안 보이게 하겠다는 순간 일이 두 배가 딱 되거든요.
0: 외부가 노출이면 실내에 단열재를 넣어 마감을 하고 반대로 내부 노출이면 바깥에 단열재를 넣게 되는데요. 이 집은 콘크리트 중간에 단열재를 넣었습니다.
2: 콘크리트 탓을 할 때 배부름 현상 때문에 이 집 안쪽으로 한 두 군데 정도가 이렇게 배가 불러서 단열재가 이렇게 딱 삐쳐나왔었어요. 네. 양쪽의 콘크리트 두께가 일부 구간에서는 달라진 거죠.
0: 콘크리트 압력을 이기지 못해 단열재가 터져나온 곳이 두어 군데. 이거를 다 긁어내고 부분 보수를 했답니다. 이 집이 콘크리트에 얼마나 진심이냐 하면요. 이거 보세요. 싱크대도 콘크리트입니다.
1: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고프집을 만들고 또 얇게, 그러니까 두께가 얇잖아요. 이거 타설을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2: 그렇죠.
1: 네. 부엌 만드는 과정을 보면 아세요. 그분들도 아래서부터 위로 조립하고 상판 딱 덮고 끝나거든요. 네, 그래야 그 뒤에도 공간이 있어서 사람 몸이 들어가서 뭐 이렇게 수도도 넣고 뭐 전기도 끌어오고 뭐 해서 이 부엌 쪽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뚜껑이 먼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앞에 가구만 집어넣어가지고 부엌을 끝내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아니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어졌습니까?
3: 네, 그래도 하고 싶어졌어요.
1: 와, 그래요.
0: 아니 싱크대도 콘크리트라니 설계사도 당황하셨겠네요.
4: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이를테면 아일랜드의 일부 혹은 상판만이라도 콘크리트로 타설하는 경우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D급자의 주방 모든 상판과 벽을 싱크대를 노출 콘크리트로?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 저는 충격이었어요.
0: 아내는 외국 잡지에서 콘크리트 싱크대를 발견했는데요. 그 후로 다른 거는 눈에 들어오지 않더랍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5: 시공사들이 한 게 아니고 이건 설계사가 직접 했어요.
3: 직접 하셨어요.
5: 직접 자기 직원들을 데리고 원하는 대로 맞춰가지고 해본 거예요.
3: 그래서 저도 적극 우리 집에 해보시라고. 처음이지만 해보시라고.
6: 직접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요? 골조팀이 있는데 왜 직접 하셨어요?
4: 근데 골조팀은 이 건물의 골조만 완성하는 거지 저 부분은 가구잖아요. 어떻게 보면.
0: 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아이고, 시공해주는 곳이 없으니 결국 설계사 본인 등판.
4: 펌프까지 여기 대고 레미콘 차가 와서 부었을 때 이제 호스를 제가 어깨에 메고 창을 통해서 다 부었어요. 제가 꽉 잡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힘이 너무 세니까. 타설하는 과정에서 이게 치갑에 의해서 거푸집이 밀려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날 포기하자 저희 팀원 한 명이 선생님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날 미장사비랑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둘이 밤 10시 반까지 남아서 넘어갔던 콘크리트 다 비벼가지고 위에 다시 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0: 아이고 그야말로 피땀 눈물이네요. 과정은 고되지만 평생 잊을 수 없는 작업이었답니다. 네.
4: 집을 지으면서 때로는 정말 원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든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후회가 남거든요.
6: 앞으로도 그러면 이제 콘크리트 싱크대는 전문으로 잘 하시겠네요.
4: 네, 이제는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원하는 걸 정확히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인데요. 확고한 취향과 뚝심으로 완성한 주방. 그래, 써보니 어떠시던가요?
3: 처음에는 그릇 살짝 놓고 할 때 불안하기는 했었는데 써보니까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뜨거운 건 나도 뭐 아무 문제 없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6: 음식물 같은 거 튀어도 전혀?
3: 아무 문제 없어요. 행주질, 네네. 행주질 한 번만 하면 되고.
0: 진격의 콩.

0: 아파트지. 놀랄 곳이 하나 더 남았는데요. 화장실 타일도 물이 튀는 곳까지만. 이게 거푸집 고정하는 건데 그대로 남기셨네.
1: 네, 근데 저는 참 두 분 신기한 게 뭐 연세가 엄청 많으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보수적일 수 있는 연세시잖아요. 근데도 굉장히 젊은 분들처럼 이렇게 사시니까 그게 조금 놀라워요.
2: 취향이 그런가 보죠.
1: 네, 취향이 굉장히 젊으신 것 같아요. 취향 20대.
2: 고맙습니다.
0: 그런데요, 이 집 왜 이렇게 박나 했더니 어우 창이 정말 많으네요.
2: 이게 이제 전원생활을 하니까 이 밖을 많이, 풍경을 많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설계사님한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설계서를 갖고 왔는데 이 창이 이거보다 더 컸어요. 훨씬 많고 이 좁은 집에 이제 이게 사실 창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많이 줄였고 숫자도 줄였고 면적도 많이 줄인 거예요, 이게.
0: 아, 그러셨구나. 그런데 창의 높이와 크기를 달리해서 공간이 지루하지가 않네요. 햇볕이 많이 들어서 콘크리트 집인데도 따뜻하고 경쾌한 느낌이 들고요. 설계사는 풍경을 들이기 위해 집을 동향으로 앉혔는데요. 동향은 해가 짧으니 중정까지 만들었답니다.
2: 중정도 이게 지금 다 이제 사방이 다 창이 되어 있거든요. 네. 각 방으로 지금 창이 연결되어 있고 거실에서도 창이 연결되어 있어요.
0: 중정을 중심으로 자녀들의 방과 공용 화장실이 배치됐는데요.

0: 작은 중정이지만 체감뿐 아니라 환기 그리고 소통의 역할까지 톡톡이 한답니다.
1: 처음에는 밖에 저렇게 넓은 땅이 있는데 안에까지 했는데 지내고 보니 제 방에 앉아서도 아 바깥에서 남편이 뭐 하는구나 알 수 있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2: 감시용이라?
1: 아니 감시용이 아니라 괜히 그 앉아서 몸은 움직이긴 싫은데 남편이 뭐 하나 하고 싶을 때 그냥 귀만 기울이면은 아 저기서 뭐 하고 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그런 공간이에요.
0: 이 집이 밝아 보이는 데는 살구색 바닥도 한 몫을 하는데요. 콘크리트를 갈아낸 뒤 특수 에폭시로 마무리한 거랍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가꾼 식물과 남편의 가구가 합건 공간의 활력을 더하는데요.
3: 자기가 주인공이라기보다 좀 배경이 되는 게 노출 콘크리트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실내도 뭐 이런 꽃들 놓으신 가구들 다 이런 게 오히려 주인공이 되고 좀 완벽한 배경이 되는 거 아닐까요? 나무와 이 회색 콘크리트와의 조합 이게 되게 잘 맞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4: 직접 만든.
3: 선생님이 이걸 만드셨어요?
2: 네. 한 직장 생활한 지 한 38년이 됐는데, 처음에 입사했을 때부터 이게 취미로 목공을 했었는데, 그동안에는 뭐 직장 다니니까 뭐 주말 목공만 했었죠.
0: 남편 솜씨가 대단하시네. 이 집에 있는 가구 대부분이 남편의 작품이랍니다.
5: 도시하고 떨어진 그 전원 생활이라 해도 자기가 하는 일이 계속 있어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계속 있어야 또 성취감을 계속 느낄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목공을 제가 좋아하는 목공을 하는 거고 집사람은 식물을 관리하는 거고
1: 또 은퇴 후에 둘이 계속 한 공간에 같이 붙어 있으면 싸우는 일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는 각자 떨어져서 목공하고 저는 꽃 가꾸고 하다가 이제 서로 필요하면 그때 잠깐 찾으니까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0: 빨리 봄이 오길 기다리는 아내의 정원.

0: 무려 300평이나 되는데요. 땅 파기부터 모든 작업을 부부 둘이서 했답니다.
1: 조경공사는 우리가 하겠다. 우리 재미로 여기 오는 건데 그것까지 다 돈 주고 집 지으면서 다 완벽하게 갖춰놓고 들어오면 재미가 없지 않냐. 그래서 비용도 절감을 했지만 다 빼서 지난 1년 동안, 1년 반 동안 했거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삽질. 삽질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2: 처음에 땅을 고르고 일구고 할 때 생전 해보지도 않은 둘이서 꽃갱이질, 삽질 1년 동안 하느라고 진짜 엄청 힘들었어요.
0: 자두나무를 살린 것처럼 땅 파다 나온 돌도 이것저것 써서 존재감 발휘 중입니다. 두 분 정말 돌과 나무에 진심이시네요. 그렇게 1년 만에 아내가 좋아하는 꽃과 나무들로 개성 넘치는 정원이 완성됐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공간으로 가볼까요? 남편의 목공방이 있는 별채입니다. 역시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을 했고요. 어우, 장비가 참 많으시네. 이 멋스러운 공간의 하이라이트는 천장에 있는데요.
3: 보기가 가장 인상적인 게 이 하늘로 뚫린 구멍.
4: 네, 네. 누수가 되거나 쉽지 않을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반대를 처음에 했었거든요.
3: 네.
4: 근데 지금 사용해 보니까 아주 좋고요. 이 채광상에.
3: 그래도 아주 밝네요.
1: 저는 이게 아주 재밌고 그 성취감 때문에 하는 거죠. 제가 만들어서 귀한 거 만들어서 드리면 잘 쓰고 있으면 굉장히 오래 쓰거든요. 이 나무라는 게. 오랫동안 남거든요. 그러면 그분한테 제 기억이 오랫동안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이 굉장히 좋죠.
0: 30여 년 전 아들에게 만들어준 남편의 첫 작품이랍니다. 얼마 전에 손주에게도 똑같은 의자를 만들어주었다네요. 지금껏 취미로만 즐겼는데 은퇴하면서 직업 몫으로 새로운 도전도 준비하고 있답니다.
2: 근데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3: 한도 끝도 없어요. 아.
2: 주차장 공방 하다가 이것도 지금은 좀 좁대요.
3: 아, 이것도 좁다.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4: 장비가 이제 제가 쓰던 장비도 두 가지가 못 들어왔어요.
3: 아, 그래요?
4: 조금 후회스러운 게 한 공방 자체를 앞으로 한 1m만 좀 늘렸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 그래요? 네.
0: 아유, 아내도 이 정원이 벌써 작게 느껴진다죠. 부부가 전원 생활에 적응 완료한 것 같은데요.
3: 은퇴 후의 삶 다들 고민하고 상상하시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거. 바로 시간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도 하나의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집을 지을 기회가 왔을 때는 내 취향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집은 이런 집이다.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집이 그 중에 또 하나의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야. 요즘 부부에게 책임질 식구가 늘었습니다.
1: 길냥이인데 잘 따라요. 여기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없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게 밥을 주니까 아주 때만 되면 어디 돌아다니다가도 나타나요. 얘들 까만 게 둘이 새끼인데 많이 컸죠.
2: 이거 고양이 집이에요. 고양이 집, 제 작업들 만들 나무인데 고양이한테 양보했어요.
1: 비싼 나무인데 얼마나 힘들겠어. 이 추위에.
0: 하하, 녀석.

0: 그것들도 이댁에 담이 없는 걸 아는 거죠. 자두나무도 돌멩이도 고양이도 집보다 먼저 있었던 풍경. 부부는 그 풍경을 거스르기보다 일부가 되어가길 바랐습니다.
1: 결혼생활을 하면 이제 좀 여유스럽게 여유있게 좀 지내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서다라고 했죠.
2: 집에서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
3: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1: 한 사람 남을 때까지.
3: 한 사람 남을 때까지.
0: 한 사람만 있어서는 완전할 수 없는 집. 식물을 가꾸는 아내와 목공을 사랑하는 남편이 함께할 때 완벽해지는 집입니다. 은퇴하고서야 비로소 나를 닮은 집을 지은 두 사람. 오직 두 사람의 보폭에 맞춰 인생 2막을 천천히 펼쳐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4: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나 그러면 출임은 따로 해줘.
5: 네, 이게 남자의 공간이죠.
6: 고등학교 동창이고 고3 때 앞뒷번이에요.
7: 어쩌자니 그러면 집에 와서 일러줘.
8: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9: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9: 딥이라면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9: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9: 됩니다.
13: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9: 되고요.
14: 지병이 있어도?
9: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4: 수술비도 된다고요?
9: 됩니다.
15: 암 치료비도?
9: 됩니다.
16: 진단비도요?
9: 되고요.
16: 병원 통원비도?
9: 네, 됩니다.
17: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9: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6: 입원 전날부터?
9: 됩니다.
17: 1인실에 입원해도?
9: 됩니다.
18: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9: 되고 말고요.
16: 감기로 입원해도요?
9: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9: 되죠.
12: 디스크로 수술해도?
9: 물론 됩니다.
17: 이게 왜 된다고요?
9: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9: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9: DB라면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9: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9: 됩니다.
13: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9: 되고요.
14: 지병이 있어도?
9: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4: 수술비도 된다고요?
9: 됩니다.
15: 암 치료비도?
9: 됩니다.
16: 진단비도요?
9: 되고요.
16: 병원 통원비도?
9: 네, 됩니다.
17: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9: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6: 입원 전날부터

0: 됩니다. 1인실에 입원해도 됩니다.
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2: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1: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5: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무료 증정. 이어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방송됩니다.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무엇이 궁금한가요?
1: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0: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2: 11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3: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4: 지금부터 집중!
5: 주로 포메라니안이라든지 말티즈 이런 아이들이 유전적으로 슬개골탈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관절 정형 수술들은 수술비가 저렴하진 않습니다.
6: 반려동물 키우다 보면 병원비 걱정이 제일 크죠.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펫보험은 연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청구가 가능하고 여기에 당일 수술비가 업계 최대입니다. 카카오톡에서 강영욱 펫보험을 검색해보세요.
7: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8: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9: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8: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순둥순둥한 리트리버 노우리의 기막힌 일상.
1: 이게 돼지다 이거 많이 뭐냐 이거 꼬리 이거 뭐야 이거 완전 돼지네 돼지 됐네 네가.
0: 그런데 이 평화로운 집에 천방지축 사고뭉치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2: 와
3: 내 뒷발도?
2: 처음이래 이거. 진짜.
0: 극과 극 매력의 두 반려견을 함께 만나볼까요? 고즈넉한 합천의 산골 마을. 가야산 자락의 자리에 더없이 아름다운 곳인데요.
1: 가자, 우리 가자. 천천히 가, 노라. 천천히 가자.
0: 이 푸른 자연을 매일 마음껏 누리고 있다는 할아버지와 반려견 노을이. 우거진 산길을 걷다 보면 곳곳에서 자연이 건네는 특별한 선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1: 여기 보면은 여기 있지. 요 있네. 요게 얼음나무인데 빵하고 좀 비슷하지 그죠? 생긴 게. 요 갈대는 여기 톡 펴져 가지고 딱 이 걸어지면은 요 요것도 엄청 맛있어요. 우리 어릴 때는 진짜 이거 고급 간식이었는데.
0: 싱그러운 산 열매를 맛보는 즐거움이 쏠쏠하답니다.
4: 아버님 간식이네요. 어,
1: 예, 제 간식이죠. 우리 노을이도 먹고. 우리 예, 노을이가 여기 산에 간식거리가 많아요. 봄에 5월달쯤 되면 딸기가 많이 나거든요. 얘는 막 산책하면서 딸기 따먹어요. 산딸기.
0: 자연 속에서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사는 노을이. 그야말로 산골 생활을 제대로 즐기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고요. 멋진 자연 속에서 사랑스러운 반려견 노우리와 함께하는 일상. 할아버지는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1: 쉬고 있어.
0: 그런데 집으로 들어가자 할아버지를 반기는 또 다른 강아지.
1: 터치지 마. 오라. 소리야.
4: 안에 개가 한 마리가 더 있네요.
1: 네. 우리 소리. 굉장히 좀 활동이 쾌활해요. 뛰는 거 보면은 큰 냉견 때마다 더 빨라요. 동작이 얼마나 빠른지.
4: 순해 보이는데요?
1: 아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0: 어찌나 우두방정인지 할아버지는 녀석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데요.
1: 야, 거기서.
0: 다 큰 녀석이지만 어릴 때처럼 천방지축이라는 소리.
1: 소리 나왔어. 우와, 이 우리 집 소롱입니다. 소롱아, 인사. 안녕.
4: 와, 이제 예쁘게 생겼다.
1: 안녕, 해와. 간식 줄까, 소롱이.
0: 앵무새 초롱이도 한 식구.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답니다.
4: 예. 소리하고는 친해요?
1: 소리는 소리가 지금 아직까지 겁을 내요. 얘는 겁이 없어요. 초롱이는. 물러가.
0: 서로 살갑게 지내진 않지만 모두 소중한 가족. 할아버지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고요.
1: 집사람이 이제 우연한 뭐 사고사로 먼저 보내고 나서 혼자 너무 막 또 외롭기도 하고 또 쓸쓸하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울산에서 푸들 저놈을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아빠 좀 덜 외롭게 한다고 이제 그래서 사줘서 이제 푸들은 그렇게 이제 입양을 하게 됐고.
0: 대형견을 키우고 싶었던 찰나 눈에 띈 리트리버 한 마리. 그렇게 소리에 이어 노우리를 식구로 맞이했고
1: 초롱! 일로 와!
0: 친구가 선물한 앵무새 초롱이까지 하나 둘 가족이 된 동물들은 아내의 빈자리를 채우며

0: 할아버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1: 서울 놀아.
2: 까꿍.
0: 어라? 놀아. 네가 왜 거기서 나오니?
3: 왜 그렇게 지금 맞는 거예요?
1: 이제 같이 이제 노을이도 보면 나도 보고 씨도 보고 그리고 얼굴이라도 보고 이러면 씨도 항상 이제 여기 있으면 안정이 되겠죠, 그죠? 내가 여기서 뭐 내 침대에서 누워 있고 이러면은 여기 딱 쳐다보고 여기서 자고 지금 보세요.
0: 집 안보다 넓은 마당과 숲을 좋아하는 노을이. 행여 추위나 더위에 힘들까 싶어 할아버지는 노을이 전용 실내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반려동물을 향한 애정이 남다른 할아버지. 얼마 전 조금 특별한 가족도 맞이했는데요. 이번에는 무려 반려벌.
1: 19가 우리 노을이하고 소리하고 동물 가족들이 많다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제 내 뭐 가족이라 생각을 하고 잘 돌봐서 물도 좀 따먹고 해야겠다. 야, 이놈들이 보자. 계란 몇 개 낳았나 볼까? 이거 아직 물을 안 달아가지고. 이거. 이 대문입니다, 대문.
0: 아이고, 닭도 키우고 계셨군요. 동물농장이 따로 없네요.
1: 오, 계란 나눴네. 어? 아이고야.
0: 동물마다 색다른 매력이 철철. 이러니 할아버지의 동물 사랑이 남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때! 아이고, 아이, 닭 도망가요!
1: 어, 한 마리 안 보인다, 이거. 일로, 일로. 어, 닭 잡아, 닭 잡아. 이런. 닭 잡아, 잡아.
0: 닭 탈출 소식에 긴급 투입된 노을이.
4: 닭을 찾을 수 있어요?
1: 이제 찾을 거예요. 잘 찾거든요. 지금 저를 다니는데. 멀리는 안 가지 싶은데.
0: 사실 노을이는 닭 잡는 데는 도사라는데요.
1: 여기 있는가 봐요. 찾았어.
0: 닭을 발견하자마자 맹추격하기 시작하는데. 너 조망할 때 거기 서라.
5: 자, 너 같으면 서겠냐.
0: 닭공무니를 바짝 쫓아가는 노을이. 잡힐 듯 말 듯 아슬아슬한 추격전이 계속되고. 끈질긴 추격 끝에 마침내 닭을 잡는 데 성공했는데요. 야, 노라, 너 진짜 닭 잡기 선수구나.
5: 노란 말이야.
0: 어라? 어휴, 그런데 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방심한 틈에 잽싸게 도망쳐버린 닭. 아유, 이거 진짜 완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상황 아닌가요? 아우, 다 잡은 고기를 놓쳐버렸네. 아우, 속 쓰려. 그런데 잠시 후 마당의 모습을 드러낸 녀석.
1: 야, 일로 와.
0: 탈출 솜씨가 보통이 아닌 만큼 할아버지가 잡기엔 역부족인데요.
1: 노을이 데리고 와야 되지. 형자수이요.
0: 이번에도 닭을 보자마자 쏨살같이 돌진하는 노을이. 이번엔 꼭 잡고 말 테야. 과연 노을이는 좀 전에 실패를 만회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추격전의 결과는? 와, 드디어 잡았네요. 닭이 또 도망칠까봐 단단히 물고 오는 노을이. 탈출의 귀재 닭도 이번만큼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이는데요. 아, 그런데 미동도 하지 않는 닭.
3: 닭 움직이지 않는데 죽은 거 아니에요?
1: 죽진 않았어요. 살아있는데.
0: 와, 뭐야? 너 죽은 척 연기한 거야? 오, 연기력 좀 보게. 하마터면 다시 놓칠 뻔한 닭을 용케 붙잡은 노을이.
1: 노을이가 집 나간 닭 잡아왔어? 어? 오이 내게 날까? 어?
0: 혹시 사냥 본능을 타고난 게 아닐까요?
1: 한 세 번 정도 탈출한 닭을 이제 또 잡아왔고, 노르새끼 또 이제 잡아오고, 뭐 두더지는 섭이 잡아요. 그 딱 잡아가지고 집에 들고 오게 하거든요.
0: 최근에는 숲에

0: 버려진 노루 새끼를 물고 오기도 했는데요. 사냥이 목적이었다면 새에게 물어버려서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었을 텐데 놀랍게도 노우리는 정반대로 행동했다고요. 잡은 동물들을 조심스럽게 핥아주고 챙겨줬다는 녀석. 아니, 야, 너 물고 올 땐 언제고 왜 이렇게 다정한 거니? 자기보다 덩치가 작은 동물은 종을 가리지 않고 집에 데려와 정성껏 보듬어준다는 미스터리한 노우리의 행동.
1: 내가 보는 시각적으로 봐서는 지 새끼처럼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막 쳐다보고 하는 걸 보면. 그렇게 안 하고는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이 원래 동물들 습성이 있으면 막 공격하고 막 대고 막 먹고 이러는데 전혀 뭐 그런 게 없어요. 그게 너무 행복합니다. 집에 들어다 주자, 안전하게.
2: 앞에 뭐 상처라고 이런 거 아니죠?
1: 네, 상처. 보세요. 상처 하나 있는 거 없으면 상처 없잖아요. 그냥 안전하게 제 친구처럼 같이 놀려고 막 얘는 그런 것 같아요. 안 돼. 그래서.
0: 형, 내가 너 돌봐주고 싶은데 안 되나?
1: 막 집에 보내자. 근데 못나게 해라. 또 다음에도 잘 네가 감시 잘 해.
0: 노우리의 행동은 여전히 알쏭달쏭하지만 어쨌든 녀석의 활약 덕분에 무사히 마무리된 닭 탈출 사건. 한바탕 소동을 뒤로하고 할아버지가 외출에 나섰는데요.
1: 안녕하십니까.
2: 여기 지금 뭐하러 오신 거예요?
1: 여기 공지로 왔거든요.
0: 할아버지는 취미로 파크 골프를 즐기고 계시는데
1: 아주 굿샷.
0: 함께 공을 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노우리의 특별하고 남다른 행동은 당연 화제라고요.
3: 동물을 잡아와고 쥐가 보호하는 걸 그 모습을 내가 사진으로 한번 봤는데 그 사진 보고 내가 참 노우리의 그 동물이 저런 동물이 있겠나. 그런데 죽이지도 않고 상당히 보호하려고 하는 그 모습. 와, 그건 사람도 따라 사람과는 똑같다.
1: 네,
3: 배워야 될 사안이다. 그리고
0: 노우리 칭찬에 뿌듯해진 할아버지.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 어이, 큰일 났다, 이거. 포인트 잡아야 되는데. 저 집 잘 안 오거든요. 소리야! 손! 손!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아, 이놈 자식이고. 소리야! 일어나! 일어나! 이놈 자식 얼마나 맛있는지 일어나 허리야 허리야 일어나 일어나 노라 소리 좀 잡았나 허리야 일어나 허리야 이놈 자식 이거 나가면 집에 막 누르려고 해서 안 나가겠네 이거 일로와 손 손 일로와 간식 먹자 일로와 간식 먹자 일로와 야, 나 도망가네, 이거. 일로 와. 간식 먹기, 일로 와. 일어나. 알아? 아, 괜찮다. 제 차를 끌고 가서는 이놈을 데리고 와야 되겠네. 아, 이놈 자식.
0: 아니, 소리는 안 잡고 차 타고 어디 가시게요? 이때 불이 나게 뛰어오는 녀석. 다짜고짜 할아버지 차를 따라 나서는데요.
1: 차를 보면 뭐 어디까지 뭐 내가 나가면은 어디든 뭐 못 따라와요.
4: 나도 어디 가요? 나도 따라갈래요.
0: 소리 녀석 할아버지가 그렇게 부를 땐 안 오더니 할아버지 차는 무섭게 쫓아오는데요. 아유 아유 저러다 다칠라.
1: 저 소리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소리야 일로 와. 일로 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왜 안 올라 그래? 응? 왜 안 올라 그랬어?
2: 여기서는 그냥 순수하게 잡히네요.
1: 예, 지금 이제 힘이 이제 빠지니까 이때는 좀 이제 말을 좀 들어요. 아이고, 음정이. 아, 자, 가자 집에. 아, 왜 말을 안 듣는 거 몰라.
0: 아니 이게 무슨 사서 고생이니?
1: 그 집안에서는 나한테 애기도 피우고 막 끌어안기고 애기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마당에만 나오네. 그만 집에를 잘 안 들어올래. 그런 좀 이제 그런 버릇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걸 어떻게 고쳤으마 하는 그런 생각이 좀 간절합니다.
5: 결국 소리는 목줄 없인 야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1: 저는 뭐 좀 마당에 나오면 내 마중도 가마 이거 노을이처럼 같이 좀 산책도 하고 야 다니면 좋을 건데 저는 뭐 밖에 나오면 내한테 안 올려서 좀 속상합니다. 참말로 속상해.
4: 아우 치사하다 치사해.
1: 놀아봐 놀아 어이 좀 닦아.
5: 반면 할아버지 말 잘 듣는 노을이는 자유를 만끽하는 중. 이마저 산골에서 사는 거죠. 소라, 그러게 할아버지가 부릴 때 오지 그랬어. 어우, 맛있어. 그날 오후 산골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노리가 저렇게 반기는 걸 보니 할아버지와 보통 사이가 아닌 모양인데요.
1: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우리 손녀하고 왔어요.
5: 웬일로 얌전히 앉아서 개인기를 선보이는 소리. 하지만 금세 천방지축 본능 발동.
6: 소리는 따님이 소개해주셨다면서요, 아버님한테.
7: 아, 예요. 네. 소리, 아빠 혼자 계셔가지고 좀 외로워할까봐 제가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설치는 게 있는지 몰랐어.
8: 우리야. 우리야. 어디 안 해야
5: 자식들이 있는 도시를 떠나 산골에서의 삶을 선택한 할아버지. 나 홀로 산골 생활이 외롭진 않을까. 자식들은 아버지 걱정이 많았다는데요. 하지만 노을이와 소리가 한 식구가 된 뒤로는 한결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답니다.
9: 아이고 그렇지. 소리는 조금 컴다운했으면 좋겠고 같이 그냥 풀어놓고 여기 도는 생활 너무 좋잖아요. 근데 못 풀어놔. 그게 너무 안타깝고. 노을이는 그냥 뭐 바랄 게 없어. 얘는 너무 오래오래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8: 지금처럼 이렇게 자연과 어울려서 스트레스 안 받고 항상 솔직하게 이렇게 위로 서로 위로 싸우면서 친구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잘 계속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5: 다음 날 오늘도 숲속 산책에 나선 할아버지와 노을이.
1: 그 나무는 배나무인데 원래 몇 개 달렸지. 작년에도 달렸는데. 이야 이 뭐야 이거. 이야 신박도. 이야 삼이다 삼. 와 이 사구짜리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네.
5: 몇 년 전 할아버지가 산에 뿌려놓았다는 삼씨앗. 한동안 잊고 지내다가 우연히 발견됐는데요.
1: 야, 한번 캐보겠습니다.
5: 뜻밖의 발견한 보물. 과연 얼마나 잘 컸을지 두근두근 기대를 품고 캐보는데요.
1: 와, 지금 큽니다.
5: 삼키느라 한참 정신이 팔린 사이.
1: 노을아.
5: 곁에 있던 노을이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1: 노을아, 너 어디가 있었어? 야, 이따 또 이거 뭐든 했네. 일로 와. 노을아, 일로 와봐.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대왕이다. 이거 뭐야, 이거, 꼬리.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돼지네, 돼지 됐네, 니가. 이게 얼마나, 이게 뭐든 뭐, 이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 여기가 그 멧돼지 목욕탕이거든요. 여기 1년 365일 막. 이게 항상 이 진흙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산책 갔다 내려오면은 여기 들러가 막 이 머드 목욕을 해요, 지가.
5: 노을이의 취미는 진흙 목욕. 도시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호사를 노을이는 새끼 때부터 줄곧 누려왔는데요. 온몸이 진흙 범벅이 될 때까지 놀고 또 놀고. 진흙탕은 노을이의 최애 놀이터랍니다.
10: 어우, 실컷 잘 놀았다.
1: 뭐야, 이거, 니가 완전 돼지야, 돼지, 임마. 시커매 해가지고. 가자, 지금 내려가자.
5: 그나저나 한 덩치 하는 노을이.

0: 목욕 한번 시키려면 보통 일이 아닐 텐데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물속에 풍덩! 시킨 적도 없는데 알아서 셀프 목욕하는 기특한 녀석. 야, 이 정도면 목욕 걱정은 안 해도 되겠는데요.
1: 바로 풍덩 들어가네요.
2: 예. 얘는 저 산책을 하거나 막 저 뭐 불 속에 이런 데 들어가고 운동 좀 하고 나면은 수시로 여기 막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마당에 여기 있다가 또 다시 여기 들어오면은 지 혼자 또 들어가서 풍덩 또 샤워하고 또 그렇게 나오고 아주 굉장히 너무 좋아해요.
3: 사이즈가 우리 사이즈네요.
2: 그렇지. 완전 맞춰요, 맞춰. 얘가 일급수 개우수입니다. 일급 개우수입니다.
0: 스스로 씻고 스스로 마무리까지 이렇게 야무질 수가 있나요? 할아버지 일 덜어주는 효자견이 따로 없네요. 여유롭게 산책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할아버지. 갑자기 분주해 보이시는데요.
3: 이거 뭐예요?
2: 이거 우리 소리 미용하는 기계입니다.
3: 아, 그 샵에 있는 거랑 똑같네요.
2: 네, 제가 인터넷으로 이걸 구매를 했어요.
0: 와, 장비 좀 보세요. 미용실 하나 차리셔도 되겠어요.
2: 자, 소리야.
1: 미용하자.
2: 야, 예쁘게 한번 해보자. 아, 오늘도 알았어. 자, 소리로.
0: 벌써 6년째 소리의 전속 미용사라는 할아버지. 경력이 오래된 만큼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장비만 잘 갖춰놓은 줄 알았는데 실력도 수준급. 평소에 까불거리던 소리도 할아버지의 손길을 얌전히 받아주는데요.
2: 아, 얘가 그 미용실에 가는 어릴 적에 엄청 싫어했어요. 너무 솔직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시작해주게 됐는 게 얘 들고 와서부터 지금 벌써 이제 6년째네요, 6년째. 6년째 매달 일하면서 이제 갖고 있습니다.
0: 그런데 6년 경력의 할아버지도 도저히 쉽지 않은 게 있답니다.
2: 뒤에도 엉덩이. 자, 소리야. 엉덩이 분해 하마자. 오, 가만히 있어. 소리야. 아, 엉덩이 분해. 이거 안 해줄래?
4: 아우, 안 돼, 안 돼. 엉덩이는 실타니까요. 아우, 진짜.
2: 똥꼬속에 볼을 깎아줘야 되는데. 그걸 뭐, 꼬리 내가 막아버리니까. 이게 잘 안 돼, 이게. 자.
0: 계속해서 엉덩이 미용을 거부하는 녀석. 이럴 때면 혹시 물지는 않을까 겁이 나기도 하는데요. 결국 입마개까지 하고 미용에 나섰지만 엉덩이에 이어 발바닥까지 하필 꼭 미용이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까다롭게 군답니다.
2: 수고했어. 맛이 가시 먹어. 자,
0: 그래서 미용을 할 때면 할아버지도 소리도 진이 쏙 빠진다고요.
2: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깎아주고 있습니다. 또 뭐, 별 뭐 모양은 안 하지만 그래도 내가 또 하니까 또 야는 또 몸을 맡기긴 맡기는데 그래도 좀 발바닥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내가 마음대로 안 돼서 그게 조금 고민입니다.
0: 할아버지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할 구원투수 설쌤이 출동했습니다.
5: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5: 안녕하세요.
6: 안녕. 왜 이렇게 귀엽니? 어? 너무 차분하게 딱 같이 와서 계속 만져달라고 하네. 어? 손님들 엄청 좋아하고 사람 엄청 좋아하나 봐요.
2: 혼자 봤어요. 이런 좋은 뭐 공기도 좋다. 마시고.
6: 여기 펜스도 다 쳐놓으셔서 여기 이제 노을이 뛰어노는 곳.
2: 저 뒤쪽에만 이렇게 해놨다가
6: 네.
2: 또 어디 나가면 또 처음에 뒤에

0: 갇혀있는 게 또 너무 또 안쓰러워가지고. 아. 그래가 또 다시 또 바깥으로 이렇게 또 펜스를 이렇게 해놔 놔놓고. 그 여름에는 또 그 뒤쪽에 그늘이 있어서. 네. 또 얘들이 또 쉬기도 좋아해.
1: 노라, 가자!
0: 노라, 일로 와.
1: 일로 와. 에이, 좋아. 일로 와. 여기 오니까 엄청 시원하네.
0: 예, 바람이. 예. 산바람이 쭉, 귀, 가면서 도는 여기 엄청 시원해요. 예. 저, 노을이 집입니다.
1: 아,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예.
2: 할아버지는 노을이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0: 겨울에는 이제.
1: 온돌돼 있고.
0: 예, 밑에 보일러 선을 깔아놔가지고 온돌, 온돌돼가 있습니다. 겨울은 따뜻하죠.
1: 우리 가자. 잘 해놓으셨네.
3: 아유, 너무 기분이 좋아.
1: 이 친구가 솔이죠?
0: 네. 네.
1: 아, 또, 놀이랑 다른 느낌이 확 듭니다. 되게 활발하고. 네. 아, 근데 여기 앵무새도 있네.
0: 예. 여기, 앵무새.
1: 일로 와볼래?
0: 소롱.
4: 날라와볼래?
0: 소롱아. 올라옵니다. 어, 됐어.
2: 하나같이 매력 만점인 할아버지의 동물 가족들.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특히 노을이는 누구보다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었죠.
5: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완전 돼지네, 돼지 됐네, 네가.
1: 와, 야, 진짜 행복하겠다. 너 진짜 미쳤다, 미쳤어.
0: 돼지 모일까, 이제.
1: 얘는 너무 재밌겠지. 그리고 이제 새로운 냄새가 나면 애들이 그 냄새를 내 몸에 묻히려고, 아니면 내 냄새를 거기에 묻히려고 뒹굴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0: 예, 그렇게 해요. 네. 산에 가면 산짐승들, 뭐.
1: 똥 같은 거에도 막 들이죠.
0: 그거 막 몸을
1: 들이죠. 네, 맞아요. 네.
2: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돼도 할아버지는 노을이 목욕 걱정이 없었는데요. 알아서 물에 풍덩 셀프 목욕을 척척했기 때문.
1: 와, 와. 이거 만들어주신 거예요?
0: 네.
1: 야, 진짜 너는 미쳤다, 노을아.
2: 물 좋아하는 녀석이 언제든 목욕을 할 수 있게 할아버지가 친구와 머리를 맞대고 만들었다는 노을이 목욕탕. 노을이인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산골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1: 제가 이런 친구들을 강아지계의 금수저. 네, 노을이는 완전 강아지계의 금수저죠. 이게 뭐 사람처럼 강남에 살고 비싼 집에 살고 비싼 차를 끌고 이런 게 얘네한테 금수저가 아니라 이렇게 놀 수 있는 애들이 금수저죠.
2: 매일 숲길을 누비며 즐거움을 만끽하는 노을이. 하지만 자연을 가까이 할수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도 있습니다.
1: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살인 진드기.
0: 아,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1: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것을 일으키는 살인 진드기가 있어요.
2: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살인 진드기. 살인 진드기는 감염병을 옮겨서 사람과 동물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데요.
1: 근데 얘가 걸려서 사람한테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드기로만 매겨되는 게 아니라 강아지가 이 살인 진드기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타액이나 이런 걸로 보호자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고 진짜 이거 죽을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특히 산에서 이렇게 산책하고 할 때는 이거 잘 뿌려줘야 돼요.
2: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
1: 어, 네. 여기 보시면 IR-35355 이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증명돼 있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이 부작용이 없는 그런 성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가 중요하냐면 이 가장 많이 붙는 데가 털이 별로 없는 부분이에요. 털이 없는 부분들이 많이 걸리니까 특히 배.
0: 야, 배
1: 네, 배 쪽에

0: 했는데요.
1: 오, 진짜 날라다녀.
2: 잽싸게 도망치는 다익을 끈질기게 쫓아간 끝에
1: 오, 잡는다.
2: 결국 붙잡는 데 성공한 노을이.
1: 이 행동 언제부터 있어요?
3: 올 봄에. 봄에 그 친구 집에 닭을 우리 파크골프에 우리 회원들끼리 그래, 이제 뭐 닭백숙과 한번 해가 먹자 이러니까 친구 집에 닭을 몇 마리 이제 가지고 성포해가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잡아가지고 가려고. 그래가 어떻게 끄집어내다가 놓쳐버렸어요.
1: 네.
2: 닭을 놓친 다음 날 노을이와 산에 오른 할아버지. 그런데 갑자기 사라진 노을이가 잠시 후 닭을 물고 나타났답니다. 닭을 잘 잡아오는 것도 놀라운데 진짜 신기한 건 따로 있었죠. 닭을 잡은 뒤 특별한 행동을 했던 노을이.
1: 저 닭을 내 사냥감으로 알고 공격하는 애들은 절대로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물어버리죠.
3: 그렇죠.
1: 네.
3: 그리고 안 물어요.
1: 네. 물고 흔들어 버려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살짝 해서 이렇게 마치 딱 어떨 때 저런 강도로 무냐면 새끼 났을 때.
3: 아, 새끼 났을 때.
1: 새끼 낳고 새끼 옮기잖아요. 그럴 때 저런 강도로 물어요. 제가 보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그 리트리버 선조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많이 받았어요. 리트리버가 회수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리트리버의 기원은 사냥꾼들이 기러기나 새들을 딱 쏘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그 호수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리트리버가 수영을 해서 가서 물고 자기 혼자 노는 게 아니라 이걸 가져오는 애들이에요. 닭도 새죠. 네, 닭도 새고. 그게 계속 가져오는 본능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저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제가 아까 오자마자 좀 이렇게 눕혀서 봤잖아요. 발정기가 지나가면 개들은 다 들어가요. 근데 여기 지금 빨갛고 많이 핥은 자국이 있거든요. 지금은 내려간 것 같은데 최근에 발정을 했을 것 같은데? 생리를?
3: 네, 한 몇 개월 전에 한 번.
1: 그쵸? 네. 발정기가 들어왔다가 임신이 안 된다고 호르몬적으로 다시 임신 준비를 하는 그 끝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마치 몸 안에서는 임신한 것처럼 변해요. 상성임신기에 들어가서 조금 더 저 이렇게 와서 뭔가 이렇게 품고 내 새끼처럼 가지고 있고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2: 아, 상상 임신이었더니 이제야 풀린 미스터리한 행동의 비밀.
1: 어, 노루도 데리고 왔어. 봐봐, 이게 자기 새끼라고 생각해. 봐봐, 이거는 지키고 이렇게 품는 거야 지금.
3: 저놈을 산에 가서 저 물고 왔어요. 물고 왔는데 여기 또 집 앞에 물고 와가지고 또 막 갖다 주고 좀. 전에 있더라고. 하도는 신기했어.
1: 딱 상상임신이 제일 심할 때였을 것 같아.
3: 저걸 그래 딱 상체는 안 내고 뭔가 지 새끼처럼.
1: 새끼 물듯이 무는 거예요. 딱 그 강도가 자기 새끼 물 때의 그 강도예요.
3: 그래서 물고 왔더라고요.
1: 딱 힘이 없고 아파 보이네요, 애가.
2: 그런가 하면 밖에만 나오면 잡히지 않는 소리 때문에 할아버지는 늘 애를 태웠는데요.
1: 노을이랑 좀 다르죠? 노을이랑 소리가 다른 이유는 내 맘대로 놀아본 애와 뭔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고 사는 아이의 차이예요. 내 맘대로 노는 애들은 이거 어차피 또 내일도 할 수 있고 좀 이따도 할 수 있고 굳이 지금 내가 미친 듯이 안 놀아도 돼요. 그래서 말 잘 들어요. 근데 내 맘대로 못 놀아본 애들은 이거 언제 나올지 모르고. 그리고 또 하나.

0: 몇번 잡혀봤을 거예요. 잡히면 뭘 하냐? 다시 들어와요.
1: 그렇죠.
0: 얘는 똑똑하잖아요. 네. 그러면 안 잡히려고 해요.
2: 녀석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차를 따라오는 버릇을 이용해 유인하는 것뿐. 소리는 달리는 차를 겁도 없이 빠르게 쫓아갔는데요.
1: 끝까지 아, 쫓아.
3: 네, 이건 위험해 보인다.
1: 위험해.
3: 네. 오, 그럼 이건가, 이건가?
4: 네, 소리야. 서울, 일로 와. 일로 와.
3: 아, 이거.
4: 이런 형태.
3: 아, 네네네. 네. 지금 이렇게 가면은 잡으려고 하면 안 잡히죠?
4: 예, 네, 도망 막 도망 가요.
3: 이야, 또 이러니까 근육이 그냥, 어?
4: 서울, 일로 와. 소리야. 서울. 서울. 소리야, 일로 와.
3: 네. 어, 이럴 때 쫓으려고 하면 무조건 뜁니다. 소리로.
4: 힘들어.
3: 얘 잡힐 것 같아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냐면 잡혔다가 다시 노는 경험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벌써 기억이 잡히면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있어서 자. 그렇죠. 먹고 바로 도망가려고 해요. 그래서 신뢰감을 쌓아야 돼. 안 잡는 신뢰감. 기다려. 손. 옳지. 한테 줬어? 옳지. 엎드려. 옳지. 옳지. 옳지. 네. 그러니까 차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쫓아가는 순간 더 도망가요.
4: 앉아. 앉아.
3: 엎드려. 오,
4: 엎드려. 엎드려.
3: 네. 옳지 칭찬.
4: 옳지.
3: 네. 네 같이 가놔주고 머리 한번 쓰다듬고 주고.
4: 너무 잘했어.
3: 그리고 머리 쓰다듬 한번 주세요. 같이 하나 주고 머리 쓰다듬으면서 잡으세요. 아, 이번에는 눈치챘어. 얘가 멀리 가면서.
4: 일로 와. 앉아. 앉아, 앉아. 일로 와.
3: 여기서 포인트. 우리가 애걸복걸하는 척 하면 안 된다. 너가 안 하면 네 손해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간식으로 앉아, 엎드려 한번 시켜보세요.
4: 자,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엎드려.
3: 그러면 우리가 엎드려. 더 천천히 가면 돼요. 더 천천히.
4: 손. 손.
3: 옳지.
4: 옳지.
3: 머리 쓰다듬고 옳지.
4: 어우, 잘했어.
3: 그리고 한번 옳지. 네, 간식 하나 주세요.
4: 어우, 잘했어.
3: 발 움직이지 말고 잡으세요. 지금 가슴 쪽 잡아도 되겠다. 옳지. 네.
4: 어우, 잘했어. 어우. 어우, 잘했어.
3: 네, 칭찬. 옳지.
4: 옳지. 어우, 잘했어.
3: 이제 한에서 잡아서 한번 안아보세요.
4: 응? 일로 와.
3: 네. 네. 이런 식의 연습을 네. 꾸준히 하시면 지금보다 더 마음 놓을 거예요. 네.
2: 소리에겐 문제가 하나 더 있었죠.
3: 다 가져오셔도 됩니다. 전문적인 도구가 다 있어요. 얘 싫어, 이거. 싫어.
2: 엉덩이와 발바닥 미용에 대한 강한 거부감으로 토를 손질할 때마다 한바탕 실랑이를 벌여야 했는데요.
4: 오, 가만히 있어. 손다.
3: 소리 일로. 기다려. 손. 옳지. 지금 클리퍼 시는 거예요. 결국에 포인트는 이 클리퍼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먹어. 옳지. 손. 옳지. 손. 옳지. 손. 용기 한번 내봐. 손. 진동이 진짜 싫어하는 소리라. 손.
0: 옳지. 선.
3: 고개 딴 데 돌려버려. 아직 용기가 안 나, 그지?
0: 선. 옳지. 선.
3: 이거 완전 거부감이, 거부감의 표현이거든.
0: 옳지. 진동이 그렇게 심했어. 선.
3: 옳지. 옳지.
4: 너무 좋았다.
3: 하나 더 먹어, 이번 거 잘했으니까. 선. 옳지.
4: 너무 잘한다.
3: 이렇게 돼요, 애들도 다 똑같이. 선. 옳지. 아, 너무 잘해. 너무 마음에 들어, 지금. 놀이처럼 그냥 평소 때 심심할 때마다 지금 별로 안 싫어하잖아요. 네. 이런 게임처럼, 놀이처럼 해주시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4: 소리, 손, 손, 일로 와. 손, 손. 잘했어?
3: 네.
4: 오, 잘했어.
3: 이제 켜볼까요?
4: 손.
3: 앉아 시키고 해볼게요. 차분하게.
4: 네. 앉아. 손. 손.
3: 손. 옳지.
4: 오, 앉아. 손.
3: 옳지. 아, 아, 이제 잘했어. 거부감이 없어. 해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네. 지금. 네.
4: 손. 어, 잘했어. 손. 손. 손.
3: 옳지. 맞아요. 그거예요. 제가 워낙에 이렇게 좀 올리고 있는 거예요. 네.
4: 힘들게 안 될 것 같으면 되네요. 신기합니다, 정말로. 네. 네.
3: 아직 네. 아까 했던 교육이 완벽하게 되지 않고 그건 이제 꾸준히 해야 되고요. 네. 지금 좀 교육이 다 되기 전에 미용 자체, 내가 싫어하는 부위의 미용 자체를 네.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네. 꿀팁 같은 걸 한번 네. 해볼 거예요. 뿌려서 바로 다 못 먹고 좀 먹는데 시간이 걸려요. 냉동실에 하면 훨씬 오래 먹어요. 그러니까 미용을 하는 동안 얘 하기 싫은 거잖아요. 왜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걸 좀 참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먹을 때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4: 오, 가만있네. 야, 이런 게 있었나.
3: 발도? 같이 해보는 거죠? 네.
4: 이야.
3: 엉덩이도? 살짝씩?
4: 우와.
3: 내 뒷발도?
4: 네. 이야. 오.
3: 네.
4: 처음이래요. 아, 진짜요?
3: 네.
4: 아, 나 엄청 힘들거든요.
3: 이러면 얘도 이제 나쁜 생각 가질 필요 없고.
4: 네.
3: 오히려 이거 할 때만 주실 거예요, 저거는.
4: 이거 정말 얘 손도 못해. 나는 손도 못해. 아, 나는 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네. 이거 진짜 탄성이 절로 나. 정말이야. 어, 정말이에요.
3: 한번 해보시겠어요?
4: 아, 이러니까 이거 뭐.
3: 살짝 덜 예민한 부분부터.
4: 이거 제일 힘들었거든요. 일어나는 게. 절대 이거 뭐예요, 막. 네.
3: 소리도 너무 귀엽고.
4: 이야.
3: 그리고 얘가 딱 싫다고 하면 네. 거기서 조금 멈춰주시고 억지로 하기보다는 아니면 간식을 더 준다거나
4: 이렇게 사서 이야 이마 이거
3: 어, 네. 옳지. 자 이러면 야. 살짝 멈춰주는 거예요. 네, 네 잘했다.
4: 아, 잘했어. 아, 잘했어. 이게 대성공이.
3: 네.
4: 대박이다. 대박. 아,
3: 그래 잘하셨어.
4: 네. 진짜 대박이네.
2: 소리도 할아버지도 대만족한 설쌤의 솔루션. 그날 이후 한결 수월해진 소리의 미용.
4: 어, 일로 와.
2: 이젠 밖에서도 제법 말을 잘 듣는다고요. 할아버지와 동물 가족, 지금처럼 행복하게 지내길 새나개가 응원합니다.

0: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 한 마리 한 마리는 아주 순하고 잘하는데, 구할 수 없다는 거야. 그게 큰 한계죠.
1: 해치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댄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오디에이시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허글에서 키빗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드립니다.
2: 3W씨 진공 밀폐와 압력으로 더 맛있게, 원터치 오픈으로 간편하게, 저압 압력솥에 전골냄비까지 저압 압력솥 3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딥이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딥이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8: 진단비도요?
3: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3: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1: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10: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3W씨 저압 압력솥에 전골냄비까지 저압 압력솥 3종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DB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8: 진단비도요?
3: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3: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1: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10: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3W씨 저압 압력솥에 전골냄비까지 저압 압력솥 3종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4: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제가 원조가 몇 개 있습니다.
1: 감 와인을 최초 개발하고 이제 와인 터널까지 만든
0: 500만 명 이상은 왔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혹시 이거 뭔가 아십니까?
1: 이거 유명한 스케일.
3: 너무 잘 알죠.
2: 제가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1: 90년대
2: 300억 정도 전 재산을 갖다 몰빵했습니다.
0: 내 같은 놈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4: 성도 야호!
5: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픕니다.
6: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7: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6: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3: 상쾌!
2: 통쾌! 변비엔 메이킨!
4: 바다와 함께 걷는 길. 시선이 머무는 풍경. 그 모든 순간을 걷고, 보고, 느끼는 화성 황금의 한길.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7: 지당하신 말씀.
8: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9: 지금까지 제가 갔었던 지구의 오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약간 무릉도원

0: 수도 한복판에 엘프 학교가 있습니다.
1: 엘프 스쿨, right?
0: 와.
2: 요정을 믿으시나요?
0: 안녕하십니까.
2: 보이지 않는 존재를 찾아 떠나는 여정.
1: 와.
2: 신화가 머무는 땅을 거닐고 전설 같은 풍경을 만납니다. 요정과 신화가 숨쉬는 그곳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아이슬란드에는 바위를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오래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안에 요정들이 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인데요. 수많은 신화와 전설을 품은 나라, 아이슬란드의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북위 64도에 자리한 레이캬비크는 세계

0: 서 가장 북쪽에 있는 수도입니다. 겨울이 길고 여름에도 날이 선선해 따뜻한 겉옷이 필요한 날이 많은데요. 찬바람에 온몸을 녹여줄 따뜻한 음료를 찾아 번화가에 들어섰습니다.
1: 이 거리에는 유독 그 기념품 가게가 많은데요. 기념품 좀 안 받아 재미있는 또 이런 모형들이 있습니다. 따뜻해. 지금 아인슬란드에서 볼 수 있는 북극곰도 보이고요.
0: 아이슬란드의 대표적인 바다새 퍼핀부터 익살스러운 모습의 엘프까지 거리엔 아이슬란드를 상징하는 소품들이 가득합니다.
1: 카페 콘셉트가 희한하네요. 지금 위에 각국의 지폐가 걸려있고요. 오, 뭐야 여기? 카페가 워낙 눈에 띄어가지고 일단 들어와서 좀 몸을 녹이려고 들어왔고요.
0: 카페 내부 장식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 여행자들이 하나둘 남기고 간 흔적 같은데요. 그중 반가운 장식품도 눈에 띄더라고요.
1: 그리고 지금 아이슬란드 아니랄까 봐 여기 바위에 엘프들이 막 있는 지금 장식물도 있어요. 보면 엘프들이
0: 아이슬란드는 예로부터 엘프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 궁금증을 풀어줄 곳을 찾았습니다.
2: 아이슬란드인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마음속에 엘프를 품고 살아간다는데요. 그 엘프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수도 한복판에 엘프 학교가 있습니다.
3: So here's here's the elf school, right?
4: Yes.
3: 와.
0: 선생님께서 흔쾌히 초대를 해 주셨습니다.
1: 안에 엘프 조각이 가득합니다.
3: 아, really?
4: Have some.
3: Yeah. Okay. Thank you.
0: 공인된 교육 기관은 아니지만 엘프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하고 소개하는 곳이랍니다.
4: The typical Icelandic elves.
1: Mm-hmm. 가장 전형적인 이제 아이슬란드 엘프요. 네.
4: He's having a pipe. He's smoking. This is a typical small elf lady. She is collecting something in her basket.
0: 엘프는 농사를 짓고 가정을 꾸리며 사는 존재로 바위와 언덕에 살며 평소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답니다.
4: They mean neighbors, they mean friends, they mean helpful people. They are very loving and caring. They are when they are present, they always help humans. And they are protecting the nature. They are so nice and kind beings. This is normally called by scientists nature spirits.
0: 엘프는 오늘날 아이슬란드 사람들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요? 그 답을 찾아 엘프의 도시 하프나르 피에르데르로 향합니다. 이곳에서 엘프는 단순한 전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2: 도시 중심에 작은 공원이 있는데 여기 엘프에 대한 전설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공간이라고 해요.
0: 헬리세르디 공원은 용암 지형을 그대로 살려 만든 곳입니다.
2: 공원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게 커다란 바위인데 엘프가 보통 바위에 산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전설이 전해져 내려와서 그런지 공원에 유독 바위가 많이 보입니다.
0: 바위 하나, 풀 한 포기도 어쩐지 특별해 보입니다.
2: 여기 지금 누군가가 아니죠. 엘프가 직접 설치했을 수도 있죠. 지금 이끼 사이에 작은 엘프의 집 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정말 작은 엘프가 사는지 사다리도 엄청 작네요.
0: 바위에 놓인 작은 문 하나, 혹시 엘프의 보금자리일까요?

0: 그리고 여기서는 분명히 조심해야 될게 이런 바위를 절대 밟으면 안 될 겁니다. 다 엘프들이 살고 있고 그들에게는 공간이고 또 침대가 되는 곳이라서. 어휴, 여기도 바위다. 바위 밟지 않고 조심스럽게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1: 보이지 않는 존재의 흔적을 찾아 다시 걸음을 옮겨봅니다.
0: 여기 한번 번역을 한번 해볼까요?
1: 이 바위엔 어떤 전설이 서려 있을까요?
0: 인부들이 아무리 곡괭이로 이 바위를 내리쳐도 바위가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전혀 뽑혀 나가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엘프가 곡괭이를 잡고서 놔주지 않았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거죠. 아마 QR을 찍으면은 이 전설이 있는 곳이 표시가 될 것 같아요. 어? 지도가 뜨는데요? 지도가 떠요.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1: 신비로운 이야기의 주인공을 찾아 나섰습니다.
0: 지금 지도 위치상은 이 바위거든요. 아까 사진에서 봤던 바위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지금 아까 요 사진, 요 모습으로 보였어요. 사진으로 봤었던 그, 저기 있어요.
1: 안내문에서 보았던 쇠막대기가 실제로 바위에 박혀 있습니다.
0: 요게 손잡이가 아닐까요, 이렇게? 이제 뭐 철로 된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서 아마 이 바위를 부수려고 했는데 엘프가 안에서 꽉 잡고 아직도 놔주지 않은 거겠죠?
1: 엘프가 사는 바위를 훼손하면 노여움을 산다고 믿어온 아이슬란드 사람들.
0: 와, 그러니까 지금 이 길도 엄밀히 말하면 차 두 대가 교차해서 지나가기가 힘들거든요, 좁아서. 근데 이 바위를 없애면 충분히 길을 낼 수 있어요. 근데 그대로 냅둔 거죠. 그래서 한 대가 지나가고 기다렸다 또 한 대가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데 어쨌든 엘프는 절대 건들면 안 됩니다.
1: 엘프 이야기는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2020년 공개된 영화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파이어사가에서는 엘프에게 소원을 빌고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 주요 배경이 된 곳이 바로 항구 도시 후사비크입니다.
0: 영화에서 등장하는 또 인상적인 장면 중에 그 엘프의 집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인 것 같아요. 한 호텔 앞에 있다고 했는데 여기인 것 같고요. 여기 있어요, 지금. 지금은 작게 엘프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뭐라고 써 있네요. 일단 엘프 주의, 뭐 엘프 알람 이렇게 써 있고. 여기 오신 분들 지금부터 발걸음과 말에 주의하세요. 비록 보이진 않더라도 엘프가 여러분들 듣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엘프의 집이 뒤로 보입니다. 아마 요 집도 영화에 등장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자그마한 집인데 여기서부터 정말 말소리하고 발소리를 주의해야겠죠. 엘프가 듣고 있고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안에 엘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1: 영화에 등장한 엘프의 집을 재현한 모형이라는데요. 창문과 대문까지 제법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0: 문이 잠겨있지 않아서 여기 있습니다. 자그마한 엘프들이 살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지금 비스켓을 놔두고 갔습니다. 막 사탕도 있고. 제 비스켓이 제일 커요. 엘프 바로 앞에다가 놔주겠습니다.
1: 전설 속 엘프는 바위와 언덕, 용암지대에 깃든 존재입니다. 엘프를 존중하는 마음은 곧 그들의 터전인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이어졌습니다.
0: 여기까지 온 김에 엘프 친구들, 사람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도 한번 가봐야겠죠. 엘프의 사람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바로 옆에 빠로우라고 하거든요.
1: 영화가 인기를 끌자 관련 콘텐츠를 전시하는 공간이 마련됐답니다.

0: 그리고 이빠가 워낙 또 영화로 히트를 쳐서 그런지 이 영화와 관련된 유로비전 뮤지엄도 있습니다. 그 영화 박물관이 있는 거죠. 영화는 쿠사비크 출신의 무명 듀오가 세계적인 가수를 꿈꾸며 노래대회에 도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 Also, Elf's House.
2: Yes.
1: Were appear in the movie.
2: Oh, yes. Yes. Are you? Did you take already?
1: Yeah, yeah, yeah, yeah.
2: Yeah, great, great.
1: So, why is Elf's House there?
2: So, the elves is a long. So, people in Iceland, a lot of them still believe in elves.
1: Yeah, yeah.
2: But we don't believe that they live in houses. We believe they live in rocks. So, this is something that Hollywood misunderstood.
1: Yeah.
2: But we like it.
1: So, what does elf means to you?
2: Elves.
1: Yeah. And also Icelanders.
2: Yeah. Elves mean something exciting and something beautiful. And I think it's nice that so many people still believe in elves. And when the government is building roads, sometimes there's a rock. And people say, oh, you can't build the road here. There are elves here. And then they will just move the road around. So it's something that we honor and respect.
0: 보이지 않아도 그 존재를 믿고 존중하는 마음. 아이슬란드 사람들에게 엘프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일깨워준 오랜 친구가 아닐까요? 이제 엘프의 집을 떠나 신화가 깃든 땅을 향해 북동쪽으로 달려갑니다. 맞은편에서 힘차게 달려오는 한 무리의 말들. 거침없는 질주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지는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1: 아, 결제는 여기서 하나 본데요. Hello. Want to pay for the camp?
3: Yes.
1: Yeah, yeah, yeah. So, one vehicle, three people. Two tents.
3: Okay, I can help you.
1: Yep.
3: Let's see here.
1: Generator도 필요하죠.
4: 예.
1: 지금 여기 그 아이슬란드의 캠핑장을 예약할 수 있는 지금 앱인데 제가 깔려 있는데 지금 통신이 좋지가 않아가지고요 여기서 대신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른 세 명, 그다음에 전기 필요하고요. So campsite
3: thank
1: H.
3: Yes,
1: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3: You have the confirmation on your email.
1: Ah, okay.
3: That's
1: thank you.
3: Thank you.
1: 와. 여기 좋다. 여기도 뭔가 한적하다.
0: 아우스비르기 캠핑장은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풍광 때문이죠.
1: 지금 저희가 H3 사이트 예약했거든요. 근데 지금 캠핑 사이트 바로 앞이 주상절리 절벽이에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협곡 안에 탁 안겨있거든요. 아, 말발굽 모양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약간 이렇게 U자형으로 지금 이 협곡이 이어져요.

0: 북유럽 신화 속 신들의 우두머리 오딘. 그가 탔던 8개의 다리를 가진 말 슬레이프니르가 남긴 거대한 발자국이 이 아우스비르 협곡을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1: 근데 아이슬란드가 이제 캠핑장을 제가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이 콘센트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 전용 콘센트를 좀 구입해가지고 다니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0: 거대한 협곡을 울타리 삼아 오늘 밤을 책임져줄 텐트를 칩니다. 어디든 하룻밤의 집이 되고 낯선 땅에도 마음 놓고 쉴 쉼터가 생기는 것. 이게 바로 캠핑의 매력이죠.
1: 바로 앞에 피크닉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해먹으면 되겠네요.
0: 이제 식사 준비를 할 차례입니다.
1: 오늘 해먹을 요리는 아이슬란드가 아이슬란딕 램 해가지고 양고기가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오, 조그맣게 잘.

0: 고소한 냄새가 캠핑장을 가득 채웁니다. 아이슬란드 양고기는 특유의 잡내가 적고 풍미가 깊은 것으로 유명하죠.
1: 감자. 밥도 잘 익었어요. 양갈비 냄새가 죄송하지만 손으로 쭉 뜯어 먹겠습니다.
0: 입안 가득 번지는 따뜻한 육즙과 고소한 맛. 탁 트인 자연 속에서 먹으니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1: 우리가 보통 시장의 반찬이라고 하는데 아이슬란드는 풍경의 반찬이에요. 야, 여기 진짜 기가 막힌다.

0: 이 아스비르기 캠핑장이 워낙 자연으로 둘러싸인 덕분에 요 바로 아래쪽에 30분이면 쭉 돌 수 있는 트레킹 코스가 있더라고요. 보트스트룬 연못이라고 예쁜 연못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벌써 또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1: 지금까지의 여정에선 좀처럼 보지 못했던 울창한 나무와 들꽃.
0: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오니까 이 유자역으로 협곡이 이제 휜 게 보이네요.
1: 마치 신화 속 비밀스러운 세계로 들어가는 듯합니다.
0: 와, 연못도 연못이고요. 지금 거대한 주산결리 벽이 딱 나왔습니다. 유자형의 마지막 지점.
1: 용암이 식으며 갈라진 바위를 빙하홍수가 깎아낸 억겁의 시간. 그 아득한 흔적 앞에 걸음을 멈춥니다.
0: 아, 또 어떻게 이런 공간이 있을까? 아유, 연못도 참 아름다운데요. 요 앞에 이끼 낀 바위들도 신비스러운 분위기가 나는 게 엘프가 막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주상별리 보면은 작은 틈이 보이는데 마치 창문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은 저 틈으로 엘프들이 드나들었던 창문 또 문이었다고 합니다.
1: 불이 빚어내고 물이 깎아낸 자리. 시간은 척박한 대지에 생명을 깃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비로운 자연의 경이는 신화와 전설이 됐습니다.

0: 트레킹 코스 끝에서 주상절리 절벽을 만났습니다.
1: 주상절리를 아예 직접 만져볼 수도 있겠어요?
0: 수없이 쪼개진 바위의 곁에는 뜨거웠던 대지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1: 엘프의 집 앞까지 왔습니다. 이런 틈, 이런 틈이 엘프의 창문, 엘프의 문인 거죠. 야, 아까 아래서 바라보던 그 아름다운 호수하고요, 이끼 낀 바위, 주상절리 숲까지 한 프레임 안에 모두 담깁니다.
0: 아이슬란드 전설에서 아우스비르기는 엘프의 성당 알파키르케라 불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모여 이 협곡에서 축제를 열었다고 전해지죠. 거대한 물살에도 깎이지 않고

0: 가운데 섬처럼 남은 에이야는 전설의 신비를 완성합니다. 협곡에서 나와 서로 다른 물의 힘을 보여주는 폭포들을 만나러 갑니다. 바트나요클 빙하에서 시작돼 아이슬란드 북동부를 가로지르는 물줄기. 이번에는 특별한 폭포를 찾아왔습니다. 바트나요클 국립공원에서도 핵심적인 볼거리로 꼽히는데요. 베티폭스입니다. 강줄기를 따라 폭포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지금 폭포 물줄기는 아직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폭포에서 지금 뿜어져 나온 물줄기, 이 물안개가 엄청나게 흩날리는 게 보입니다. 거대한 물기둥을 쏟아내는 베티포스. 그 위로 또 하나의 폭포, 셀포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1: 와, 이게.
0: 높이 약 45m, 폭 약 100m.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폭포로 꼽히는 베티포스입니다.
1: 이야.

0: 엄청난 기운과 거센 물보라.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압도적인 자연의 힘을 실감합니다.
1: 여기는 좁은 협곡 사이로 엄청난 유량이 흘러내리다 보니까 파워풀합니다. 파워풀해. 막 강력하게 느껴져요. 막 힘이.
0: 인류에게 불을 전해준 그리스 신화 속 프로메테우스. 그 이름을 빌린 영화 프로메테우스는 태초의 지구를 나타내는 첫 장면을 이곳 데티포스에서 촬영했습니다.
1: You never been to here, right?
2: No. Yeah. First time. By far the most powerful, biggest waterfall I've ever seen. I think bigger than anything in North America.
1: Ah, really?
2: Very, very big. Yeah, it was amazing.
0: 대지를 뒤흔드는 폭포가 빛을 품은 순간, 신기루처럼 무지개가 피어오릅니다.
1: 쫙 저 멀리까지 지금 무지개가 이어져요. 그리고 그 옆에도 희미하게 한 줄기가 더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로 주상절리도 참 멋져요.
0: 폭포에서 시선을 돌리자 절벽을 따라 늘어선 주상절리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짧은 여름에만 마주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1: 게다가 저는 이 순간이 더 특별한 게 이 데티포스는 일반적으로 저 반대편 서쪽 기슭에서 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여름에만 잠깐 제가 서 있는 동쪽 기슭 길이 열립니다. 이쪽이 워낙 비포장도로고 길이 안 좋아서 겨울엔 닫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찾으면 동쪽 기슭에서 이렇게 폭포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거죠.
0: 아이슬란드는 폭포가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북대서양에서 불어오는 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비와 눈이 잦은 데다 거대한 빙하에서 녹은 물이 화산이 빚은 가파른 지형을 따라 흐르며 크고 작은 폭포를 만들기 때문이죠. 이제 강을 거슬러 올라가 또 다른 폭포로 향합니다.
1: 아, 셀포스 폭포는 곳곳에서 물줄기가 막 쏟아지네요.
0: 하나의 강줄기에서 태어났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셀포스.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10여 미터 아래로 수많은 물줄기가 쏟아집니다.
1: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나요? 와, 점점 또 겁이 나는데요.
0: 셀포스의 또 다른 매력은 폭포 가까이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
1: 와.

0: 이제 진짜 폭포 한 걸음 앞까지 왔습니다. 지금 제가 진짜로 한 발자국만 뒤지면 폭포예요. 제가 여행하면서 수많은 폭포를 봤는데 이 정도 규모의 폭포 중에서 이렇게 가까이 다가온 적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폭포 옆에 있는 거잖아요. 바로 옆에. 그리고 떨어지는 것도 바로 보고 있고요. 와.
1: 데티포스의 폭발하는 에너지와 셀포스의 섬세한 아름다움. 아이슬란드 자연이 가진 다채로운 매력을 만났습니다.

0: 이제 여정은 아이슬란드 북부를 가로질러 서쪽을 향해 달립니다.
1: 그래서 we are traveling elves everywhere, so we take pictures. Yeah. So it's for elves, right?
2: Yeah.
1: Ah, okay, okay.
2: Yes. Yeah, you can take off.
0: Okay, okay, okay. 이동 중에 우연히 만난 엘프의 집입니다. 반가운 마음에 양해를 구했더니 흔쾌히 촬영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규모가 상당합니다. 이렇게 아이슬란드 쭉 이동하다 보면 막 강에 이제 놓인 다리 위에서도 이런 엘프 집이 있었고 뭐 곳곳에서 많이 봤었는데 이게 가정집에서 되게 풍성하게 이 엘프 콘텐츠를 딱 지금 꾸며놓으신 거는 처음 보네요. 지금 엘프의 집도 있고 엘프도 어림잡아 산 20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통? 20명 정도의 엘프가 보입니다. 바위와 언덕 위를 가득 채운 수많은 엘프들. 단순한 장식 이상의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주민에게 그 이유를 직접 물어봤습니다.
1: 안녕. 일로 와. 아이고 이뻐라. So many elves. Yeah, so what does elf mean to you?
2: Elves is a part of the nature. Uh-huh. And we believe we have to live with them. Uh-huh. And have a peace between us. Uh-huh. And everything's going well.
1: Yeah, so that's why you put many elves there.
2: Yeah.
1: Ah, okay.
2: And in the Christmas, uh-huh. there are stones down there. Uh-huh. You bring candles to them.
1: Yeah, it's like a Christmas greeting. Yeah. Greeting.
2: Yeah. Wow. And New Year also.
1: Okay.
2: Just to bring peace.
1: Thank you for helping. Thank you for understanding. Thank you for helping.
0: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아이슬란드 사람들에게 엘프는 오래된 전설이 아니라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일상의 일부입니다. 오늘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 하우가네스. 아이슬란드 서쪽 해안에 자리한 곳으로 주민이 약 1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마을입니다.
1: 오늘 여기다 이제 텐트 치면은 끝내주겠네요. 앞이 바다고 멀리 설산이고요. 이쪽도 들판이에요. 이야, 이런 데서 언제 또 캠핑을 해보겠습니까?
0: 캠핑장을 옮길 때마다 여기가 최고다. 마음속으로 순위를 매기곤 했는데요.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그 순위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설산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고 바로 앞에는 바다가 펼쳐진 하우가네스 캠핑장. 아침부터 밤까지 이곳에서 맞이할 모든 순간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텐트를 세우기 시작할 무렵 몰려들던 먹구름이

0: 결국 비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잠시 숨을 고르며 비가 그치기를 기다려봅니다. 변화무쌍한 아이슬란드의 날씨. 다행히 비는 잦아들었는데요. 그 사이 캠핑장에 새로운 이웃이 부쩍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캠핑카에 무슨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1: 뭐 텐트야 뭐 어떻게든 칠 수가 있는데 캠퍼밴 같은 경우는 작동을 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잘 수가 없거든요. 예, 조심히 돌아가셔가지고 잘 고치셔가지고 또 재미있는 캠핑 하시면 좋겠네요.
0: 처음 만난 사이에도 도움이 필요하면 자연스레 손을 내미는 마음. 캠핑이 가르쳐준 따뜻한 배려입니다.

0: 그친 줄 알았던 비가 간밤에 다시 세차게 내렸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에 절로 몸이 움츠러드는데요.
1: 다시 텐트에서 아침을 맞이했고요. 제가 살짝 씻으러 가는 길에 보긴 했는데 역시나 어제 기대했던 것처럼 텐트를 나서자마자 멋진 풍광이 또 펼쳐집니다. 밤새 비가 왔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지금 아침에 좀 그쳤고요. 이제 텐트에서 나왔는데 뒤에 이런 풍경이 또 펼쳐집니다.

0: PD님하고 감독님이 또 아침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1: 바람의 연손을 잠시 녹여봅니다.
0: 일교차가 좀 큰 지역이에요. 낮에는 좀 따뜻하고 더운 감이 있는데 새벽하고 아침은 바람이 불면 엄청 춥습니다.
1: 오늘 아침 메뉴는 구수한 누룽지와 된장국입니다.
0: 생전입니다.
1: 요즘은 간편식이 잘 나와서 캠핑하기가 한결 편해졌습니다. 물을 넣고 끓이기만 하면 금세 든든한 한 끼가 완성되죠. 쌀쌀한 아침, 뜨끈한 국물에 누룽지를 곁들이니 굳었던 몸에 온기가 돕니다.
2: 전종 한 번만 찍어주십시오.
3: 전종?
2: 네. 이게
0: 먹는 거 풀로 얘기하는 말이잖아요.
3: 네.
0: 야, 솔직히 이 캠핑에서 이렇게 막 음식 해먹으면서 오신 분들이 좀 너무 애처롭게 보면 어떨까, 어떡하실까 그런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풀로 잡으시면은 전혀 그런 걱정이 안 들어요. 오히려 와, 부러운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2: 뭘 먹더라도 이런 풍경이니까요.
1: 그야말로 풍경 맛집입니다.
0: 맛볼래요? 여기서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먹어도 맛있고

0: 대구를 지금 직접 잡으신 것 같은데요? 우와!
1: 제법 크기가 큰데요.
2: If you want to go two, three people and go sport fishing like what I just did, catch them rod and reel for tourists.
0: Ah, so are you tourists?
2: Yeah.
0: Ah, really?
2: So he took me out fishing. He's the captain of the boat.
0: Ah, it's like a fishing tour. Okay, let me help you. Let me help you. Okay. Wow. Wow. It's all yours, right?
2: I'm not keeping all. He's going to keep some too. I can't eat all that.
0: Yeah.
1: 방금 잡은 대구를 손질한다고 해서 따라 나섰는데요. 신기한 걸 보여주더라고요.
0: 이게 지금 대구 심장이래요. 대구 볼살이야, 볼살. Also Korean love chick.
2: This is the best meat.
0: Yeah.
2: Best meat.
1: 제게도 맛볼 기회를 줬습니다.
0: 이게 지금 대구 볼살 회입니다, 회. Oh, great. Very chewy.
2: Fresh. Like scallop.
0: Yeah. 엄청 쫄깃하고요. 그다음에 그 비린내 전혀 안 나요. 왜냐면 방금 잡은 신선한 회라서 전혀 안 납니다.
1: 이곳에선 주로 살만 발라서 사용하고 남은 부위는 버리거나 다른 나라로 수출한다고 합니다. 두 마리 손질 작업이 모두 끝났는데요. 쉽게 볼 수 없는 부위를 보여주겠답니다.
0: 그러면 엄청 투명한 대포이네요. 여기.
1: 바로 대구 눈알 속에 있는 수정체입니다.
3: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4: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5: 먹는 즐거움
4: 이가탄탄 이가탄
0: It's like crystal. 와, 대구 눈이 저렇게 투명했나요?
2: Oh, that's cool.
1: 수정체를 통째로 삼키더라고요.
0: 대구 눈 안에서 나왔는데 엄청 투명하고 마치 아이슬란드의 빙하처럼 보이기도 해요. 직접 먹어보라고 줬는데 이게 씹지 말고 그냥 삼키면 된다고 합니다. 그냥 삼켜서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약간 바다의 그 짠맛이 쭉 나오고 그냥 사탕 같습니다. 어, 너무 맛있게 다시 나왔어. Done. Yeah, thank you. 와, 정말 친절한 청년 덕분에 이 아이슬란드 대구가 어떻게 가공이 되는지까지 봤고요. 바로 옆에 또 대구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이 있으니까 맛보고 가야겠죠.
1: 추운 기후와 짧은 재배 기간으로 농사가 쉽지 않은 아이슬란드에서 대구는 삶을 지탱해준 소중한 자원이었습니다.
0: Hello, three people. Mm-hmm. Thank you. 와, 여기 지금 레스토랑 분위기가 엄청 좋아요.
1: 하우가네스도 대구잡이로 생계를 이어온 어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구를 활용한 음식 문화가 발달했죠.
0: 무엇보다 지금 제 테이블에 대구가 그려져 있어요. 지금 말린 대구 같은데 테이블에도 대구가 있어서 하우가네스는 대구의 마을이네요. And then, great.
6: And I'm gonna bring the pizza.
0: Okay, thank you. So is it bacala?
6: Yes.
0: Okay, thank you.
6: Enjoy.
0: Thank you.
1: 감자를 곁들인 대구 버터구이와 대구살이 올라간 피자를 시켰는데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0: 뒤집어서 써는 게 더 수월하겠네요. 방향으로
1: 소금기를 뺀 염장대구에 버터 소스를 곁들인 대표적인 아이슬란드 가정식입니다.
0: 이 레스토랑 그 홍보물에도 우리 레스토랑의 대구는 텍스처,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식감 정도가 될까요?

0: 식감이 대단히 뛰어나다고 홍보를 했었는데 대구를 씹을 때마다 그 대구의 그 살의 결이 하나하나 느껴질 정도로 식감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이제 먹기 좋게 잘랐고요. 와, 이 신기하다.
1: 저에겐 생선을 올린 피자는 처음이라 맛이 어떨까 궁금했는데요.
2: 한번 더 먹어봐야겠는데? 약간 대구 위주로.
0: 따로 이렇게 살짝 대구 위주로 같이 드셔야지 피자의 도우하고 대구의 그 쫀득쫀득한 식감이 함께 느껴집니다.
1: 아이슬란드 사람들의 식탁을 책임져주던 대구를 맛봤으니 이번엔 그들이 피로를 푸는 방법을 배워볼까요?
3: 여기 하우가네스 캠핑장의 명물이 바다 목욕탕이 있거든요. 안 그래도 제가 여기 이제 체크인할 때 살짝 봤었는데 바닷가에 자쿠지처럼 작은 그 욕조 같은 것들을 해놓고 물을 살짝 끓여가지고 예, 사람들에게 개방을 하는 거죠. 이제 특색 있는 공간이라서 안 가볼 수가 없습니다. 배 모양으로 약간 재미있는 목욕탕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즐기고 있고요. 이쪽은 이제 가족들이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1: 벌써 많은 사람들이 온천욕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3: 오, 물이 따뜻한 수준이 아니라 엄청 뜨겁습니다.
1: 아이슬란드 곳곳엔 지열수를 활용한 온천과 야외 수영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운동을 즐기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곤 하죠. 오늘만큼은 저도 아이슬란드 사람들처럼 뜨거운 물에 몸을 맡기고 잠시나마 여행의 피로를 풀어봅니다. 거대한 협곡과 폭포를 지나 신화와 전설을 따라 달려온 시간. 길 위에서 만난 모든 순간들이 잔잔한 파도가 되어 마음으로 밀려옵니다.
0: 아, 근데 좀 장엄한 모습으로 쫙 펼쳐져 있어요. 와,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진짜 예쁘다.
4: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0: 바랍니다.
1: 제가 원조가 몇 개 있습니다.
2: 감 와인을 최초 개발하고 이제 와인 터널까지 만든
1: 500만 명 이상은 왔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3: 혹시 이거 뭔가 아십니까?
2: 이거 유명한 스케일.
4: 너무 잘 알죠.
3: 제가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2: 90년대
3: 300억 정도 전 재산을 다 몰빵했습니다.
1: 내 같은 놈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5: 성도 야호!
6: 여러분 방금 부른 노래 혹시 뭔지 알아요? 처음 듣죠? 첫 정규 앨범에

0: 안녕하세요, 수현입니다.
1: 무슨 말인지 하나도
2: 모르겠지? 여기다 꽃 설명해봐. 꽃, 예. 무슨 꽃이야, 이게?
1: 꽃! 응? 응? 응?
2: 상어, 숙의 향기를 피부에 들어오면 피부가 진짜 좋아져. 으이씨! 으이! 이더랭도 하나.
3: 인절미.
4: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5: 조금 더, 조금 더.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분. 안심이 안 되는데?
6: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5: 위생과 청결이 빠졌잖아.
7: 식품 안심업소.
5: 몰라?
7: 개인 위생부터 업장의 청결, 꼼꼼한 식재료 관리까지 까다롭게 감독하는 안심의 기준. 안전한 외식은 식품 안심업소로 감독.
8: 액션!
7: 다섯 개의 별과 빛나는 위생으로 식품 안심업소 오케이!
6: 부모님, 제 그 다음이.
5: 다음은 5천만의 안심으로.
7: 안심의 기준, 식품 안심업소.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화의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낙동강이 내어준 상주벌의 여름이 풍성합니다. 아버지는 30년 경력의 자수성가한 백전노장.
1: 큰 거 맞다. 저는 좀 신중히 따야 맞다면 또 혼날 것 같아서.
2: 아버지 결혼 하시는 거 아니야?
1: 그러니까.
3: 야, 이리 가까워 봐. 야,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이걸 아직도 놔둬도 되는데.
0: 아들은 1년 전 아버지의 과수원으로 돌아온 신출내기 농부.
1: 되고 있어. 물질적으로 알 수도 있는데. 자, 이거 한번 재봐. 이거는 11.4 정도 기본은 뭐 아니야.
2: 아빠 말대로 11.3, 4 나오네요.
1: 아, 얘 경기 좋네. 항상 올 때마다 좋네.
0: 달달한 복숭아를 사이에 둔 아버지와 아들의 서툰 동행을 만나봅니다.
1: 밑에서 일하느라고 힘들지.
2: 내가 이제 농사하기로 했으니까 그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0: 태백에서 발원해 굽이굽이 500리. 낙동강은 온갖 흙탕물을 온몸으로 받아내 상주의 너른 들을 빚었죠. 땅을 내어준 것은 강이지만 그 땅을 일구는 건 사람의 몫. 김창근 씨에게 새벽 식사는 하루도 거르지 않는 농부의 첫 의식이랍니다.
4: 잘 먹겠습니다.
5: 아침 식사는 몇 년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6: 결혼하고는 쪽이죠.
5: 얼마나 되셨어요?
6: 네. 30년.
5: 30년?
7: 저는 밥을 먹어야지 일이 시작이 됩니다. 밥심으로 우리가 농촌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한다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0: 흘린 땀방울만큼 되돌려주는 게 땅이요. 얼렁뚱땅 눈속임이 통하지 않는 게 농사라죠. 그러니 농사꾼에겐 몸과 성실함이 가장 큰 미천이라네요.
1: 가자 빨리. 네. 바쁘다.
0: 복숭아는 여간 까다로운 과수가 아니랍니다. 한 나무에서도 열매마다 익는 속도가 다르고 때맞춰 고을라 따지 않으면 1년 농사가 허사가 된다는군요. 한 품종당 수확 시간은 딱 2주. 짧은 시간과의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8: 스피드 스프레이인데 이거 그중에서 이제 방제기 빼고 이제 접지하면 달아가지고 운반하는 거거든요. 한번 지금 운반차로 보시면 돼요.
0: 타지에서 회사를 다니다 1년 전 집으로 돌아온 아들 준성 씨.
1: 야, 그 골 따라가면 안 돼.
8: 어쩌다 어디부터?
1: 와라.
9: 아직 지금도 하실 수 있잖아요.
1: 아직까지 잘 몰라요.
0: 굳이 아들의 운전대를 뺏어서 결국 연륜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네요. 백전노장의 지인가는 맛이 꽉 찬 복숭아를 한눈에 찾아낼 때도 드러난답니다.
1: 이렇게 나무를 잡고 먼저 잡고 복숭아 살짝 걸리면서 끈을 풀지만 복숭나무의 손상이 거의 없습니다.
0: 대신 아버지의 어깨는 엉망이 됐죠.
1: 맨날 만세 부리듯이 손을 올려야 되니까 일을 많이 하다 보니 해전근격이 나가서 그래 원래 수술했어요.
0: 30살 무렵 복숭아나무 10그루로 시작해 맨몸으로 축구장 4배 반 크기의 과수원을 일궈내며 준성 씨를 비롯한 세 자녀를 키운 아버지. 이 일은 여전히 줄지 않습니다.
1: 됐다. 쏙.
2: 아버지는 계속 따시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야동들은 따는 건 힘들잖아가지고 몰라요.
0: 부지갱이 손도 아쉬운 수확철에 복숭아 농사라곤 전혀 모르는 외국인 귀절 노동자들과

0: 아직 일이 서툰 아들이 유일한 지원군이랍니다.
1: 저는 좀 신중히 따야 막다면 또 혼날 것 같아서 궁금하다.
0: 준성 씨 눈에는 붉은 복숭아가 다 똑같아 보일 뿐이죠.
2: 야, 이리 갖고 와봐. 뭐, 저끼리 뭐 다음을 따고 있나? 야,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이걸 아직도 놔둬도 되는데 왜 땄어?
0: 아직은 넘을 수 없는 아버지의 벽.
2: 빨리 움직여. 넣어줘. 이동.
0: 아버지의 속도를 쫓아가느라 정신없는 준성 씨.
2: 좀 더. 빨리 오늘 작업해야 되는데. 더.
0: 아무리 젊고 힘이 좋아도 아버지의 경력은 당해낼 수 없습니다. 20kg이 넘는 바구니를 옮길 때도 아버지의 몸이 더 가뿐해 보이죠.
2: 이 나이 때는 내가 이거를 100박스도 넘어 들었다 놨다 했어.
1: 이걸 하루에 100개 이상씩 했으면 감당 안 될 것 같은데. 대단하십니다. 정갑니다.
3: 역시. 아버지 대단하신 것 같아요.
1: 네, 대단하시네요.
0: 땡볕에서 한바탕 전쟁을 치른 뒤 찾아온 꿀맛 같은 휴식.
4: 맛있게 먹어야죠. 우리 애들, 일하는 노동자들, 근로자들 한번 먹어보고.
0: 먼 길 건너와 고생한 글로벌 구원투수들을 위한 새참이죠. 라오스에선 일부 지역에서 만나는 흔치 않은 과일이라네요.
5: 어때요?
3: 맛있어요?
5: 네, 맛있어요.
3: 맛있어요?
0: 아버지와 준성 씨의 별미는 따로 있죠.
3: 아버님이 복숭아 안 드세요?
2: 나는 맘만 먹으면 됩니다, 복숭아. 당도가 있는 거는 하기만 하면 됩니다.
0: 사람 마음이 그런 게 아닐까요? 늘 곁에 있어 흔한 것보다 떨어져 있는 것이 더 귀해 보이는 법이죠. 그래서 부모님도 아들이 힘든 과수 농사 대신 의지에 번듯한 직장에 다니길 원하셨다는군요. 사실 복숭아 농사는 쉴 틈이 없는 대장정. 겨울 칼바람 속에서 가지를 치고 사람 손으로 일일이 봉지 작업도 해야 하죠.
1: 제가 일본 농기계 회사에 한 7년 정도 근무하다가 임파사암이랑 갑상사암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좀 쉬게끔 됐습니다.
0: 아프고 난 뒤에야 자신이 원하는 삶을 깨달았다는 준성 씨.
2: 야, 그 물 재고 있어. 눈두림으로 알 수도 있는데.
1: 눈대중 어떻게 알아요?
2: 자, 이거 한번 재봐. 이거는 11.4 정도는 기본을 먹을까? 내가 생각해.
1: 11.4?
0: 베테랑 농부와 기계 당도 대결.
1: 아빠 말대로 11.34 나오네요.
0: 와.
2: 내가 복숭아 농사를 몇 년 했는데 눈대중으로 봐도 그냥 안다. 그렇게 겉무늬가 빨갛고 조금 익은 실주 같은 게 조금 내려오면 당도가 얼마 정도 나갔나 하는 기본 어느 정도는 알죠.
0: 준성 씨 갈 길이 머네요.
2: 이 정도 크기면 괜찮지 뭐. 원래 하는 농사 이 정도 해야지.
0: 이 일도 아버지에게 배우는 게 가장 힘든 법. 그래도 부모에겐 자식이 가장 귀하죠.
1: 고생 많습니다.
5: 아들 그래.
1: 괜찮아요?
5: 괜찮아. 아들이 옆에 있잖아.
1: 복수한.
5: 이 정도면.
1: 이 정도?
5: 괜찮지 않을까?
1: 이 정도면 괜찮네.
5: 건강이 조금 이상이 있지만 그것도 이 자연 속에서 생활하고 일도 가끔 하면서 잘 치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가도 가야죠. 결혼도 해야죠.
1: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5: 잘해보자. 네.
0: 준성 씨는 아직 암이 다 완치된 것은 아니랍니다.
2: 아유, 잘 받아와, 그래.
0: 그래도 아프다는 걸 핑계 삼아 게으름을 피우고 싶지는 않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판로를 찾아 나서고 있죠.
6: 소화 괜찮네.
1: 상태 괜찮나요?
6: 총 몇 박스 들고 왔어?
1: 한 116개 정도 돼요.
6: 예, 품종이 뭐지?
1: 이거 유명입니다.
6: 유명?
1: 예.
6: 이 딱딱이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들이 좀 좋아하는 이 품종이다 보니까 중부지방 위쪽에 조금 이제 젊은 층들이 좀 많이 모여 살잖아요. 예. 예, 밑에보다는. 예. 그래서 이제 딱딱이들이 위쪽 지방에서 좀 인기가 좀 많고 금액, 경매 금액도 위에가 좀 좋습니다.
0: 선배 농부에게 유통을 배우며 해외 수출까지 꿈꾸고 있다네요.
6: 경무사님 통화 가능하십니까? 113개. 예, 오늘 올라가니까 조금 신경 좀 써주십시오.
1: 알겠습니다.
6: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7: 특별히 지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네요.
6: 그렇죠. 청년이잖아요. 예? 청년이니까 젊은 층이 들어오게 되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이런 마인드들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그 농업에 대한 발전 속도도 좀 틀릴 것 같고요.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제 도시가 살아난다고 해야 되나?
0: 아버지를 존경해도 아버지 세대처럼 살 수는 없죠. 청년 농부들과도 교류하며 자기 세대의 농사법을 찾고 있습니다.
6: 택배 보낼 때나 선별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시고 복숭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모였는 이제 피해라든가 재배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1: 수암학원으로 유명 품종 수암이고 당도는 지금 아직까지 14, 13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14. 네. 전체적으로 과수가 좀 약간 작은 느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8: 가격은 괜찮나요?
1: 가격은 오늘 처음 따는 거라 아직 내봐야 할 것 같아요.
9: 저희는 한 3, 4천 평
10: 정도. 3, 4천 평이요? 네. 3, 4천 평 많이 오시네.
9: 제가 알기로 만 평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10: 부러우세요?
9: 부럽죠. 부모님이 다 이미 기반 다 다져놓고 들어가기만 하면 끝인데 저는 이제 또
1: 아니에요.
9: 약간 맨땅의 헤딩처럼 느낌.
1: 아닙니다.
11: 네.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시진 않고 저 혼자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0: 직접 그러면 과수원 사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11: 네, 청창농 대출도 있고 요즘에는 농지은행에서 임대 네 그런 게 잘 나오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 청년들이 농사 짓는 게 쉽진 않죠?
9: 그렇죠. 기반이 없는 네. 분들
1: 기반 없는 쓰면 좀 많이 힘드시죠.
0: 낙동강과 부모님이 일궈놓은 풍요 위에 자신의 꿈을 짓기 위해 바쁜 준성 씨.
12: 안녕하세요.
13: 네.
12: 수고 받았습니다.
13: 감사합니다.
1: 갓수화 한 거라서 맛이 괜찮을 거예요.
12: 저희 재료로 쓰면 너무 딱일 것 같은데요. 오늘도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0: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상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12: 먼저 여기 가운데 심을 이렇게 파주셔야지 되는데요.
0: 밭에서 딴 복숭아가 그릭 요거트 같은 다른 식재료와 만나 디저트가 되고 카페에서 팔게 되는 복숭아의 놀라운 변신.
12: 이게 완성된 거예요?
14: 네. 오. 가정에서도 굉장히 쉽게 따라서 만드실 수도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0: 기르고 만들고 파는 6차 산업이랍니다.
12: 이 메뉴 개발을 성공하면 정말 여기다가 납품을 하는 거예요?
1: 그렇게 될 수 있죠? 하면은?
14: 매일 배달해 주시나요?
1: 아, 매일 배달해 드려야죠. 예. 갓세 사는 거 드려야죠.
14: 아, 좋습니다.
0: 이번엔 우유로 만든 얼음을 결이 살아나도록 곱게 뽑아냅니다.
1: 이거는 시타레 빙수예요?
14: 네. 약간 이제 그런 느낌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0: 젊은 층을 겨냥한 또 하나의 여름 디저트. 부드러운 얼음 위에 얇게 썬 복숭아를 장미꽃처럼 겹겹이 덮어주는 겁니다.
14: 복숭아가 향기가 통째로 들어갔어요.
1: 시원하면서 아삭아삭해서 맛있는데요?
14: 그렇죠.
1: 네.
0: 복숭아로 이루어갈 준성 씨의 미래도 이렇게 달달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만난 음식을 먹고 나니 유난히 더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5: 신납니다.
16: 안녕하세요. 네. 이거 디저트 좀 만들어왔는데 드셔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0: 한평생 복숭아를 키운 마을 어르신들. 당신들이 땀방울로 지켜온 맛을 건드렸다고 혼나지는 않을까 살짝 걱정.

0: 정도 되는데요.
1: 저도 새로 개발해본 건데 한번 맛을 좀 봐주세요.
2: 이게 생기더라. 아삭아삭하게 달콤한 맛이 좋으니 부드럽고
3: 좀 고소한 것도 맛있어.
4: 시골에 이렇게 젊은 청년이 들어와서 복숭아 농사 진다고 하니까 어떠세요?
2: 좀 반향 좋지요.
4: 좋아요?
2: 네. 밀어줘야 되지.
0: 청년 준성 씨의 귀촌은 어르신들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낯설고 새로운 경험.
5: 아, 여기 경치 좋네. 항상 올 때마다 좋네.
0: 지난 1년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적응하느라 바빠 대화다운 대화도 나누지 못했다죠.
6: 일 시키니까 힘들지.
7: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내가 이제 농사하기로 했으니까 그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6: 뭐라 할 때가 말할 때 속이 많이 상했지.
7: 괜찮아, 뭐 그럴 때도 있지. 뭐 저 서마다 입장차가 또 다 다르니까.
0: 이제야 담아두었던 걱정을 꺼내는 아버지.
6: 얘가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너도 힘들까 봐.
7: 괜찮아, 뭐 그건 이미 각오한 거고. 열심히 해야죠.
0: 물길도 멈추면 썩고 흘러야 맑아집니다. 세대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8: 절 자체가 강가에 있어가지고 아주 절경입니다.
9: 좋다.
10: 이게 수행입니다. 맛 차이가 많이 나지. 기계로 행가하고.
9: 나를 이 말이야.
10: 불은 항상 내풀고 있지 않습니까? 큰 자연의 스승이죠.
11: 삼도멀류씨 포트메뉴 원형 대접쇼와 어그찬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2: 됩니다.
1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2: 됩니다.
1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2: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14: 수술비도 된다고요?
12: 됩니다.
14: 진단비도요?
12: 되고요.
14: 이번 전날부터?
12: 되죠.
16: 간병비까지
17: 모두 된다고요?
12: 네, 됩니다.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1: 삼도멀류씨 포트메뉴 원형 대접쇼와 어그찬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2: 됩니다.
1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2: 됩니다.
1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2: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14: 수술비도 된다고요?
12: 됩니다.
14: 진단비도요?
12: 되고요.
14: 이번 전날부터?
12: 되죠.
16: 간병비까지
17: 모두 된다고요?
12: 네, 됩니다.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이어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방송됩니다.
18: 여러분, 방금 부른 노래 혹시 뭔지 알아요? 처음 듣죠? 첫 정규 앨범에

0: 안녕하세요, 소연입니다.
1: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지면 담낭에 모였다가 담도를 통해서 내려서 소화를 돕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주 큰 담석이 담즙이 내려오는 길을 막았습니다.
2: 죽겠으니까 앞에 가면
3: 잡아뜨면 치고 막
4: 숟가락으로 이렇게 퍽퍽

0: 근육 다 통증이
1: 딱 보더니 왜 이렇게 노란내는 거야?
2: 담석은 이게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담석은 담즙을 막는 게 문제예요.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요.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세계 최대 드라마 드라마인들의 축제 향연.
4: 드라마인들의 축제
3: 서울 드라마 어워즈.
5: 대상의 영광은
6: absolutely killing me, man.
7: 내가 원하는 건 This One 세계.
8: 준비되셨어요?
9: 하크 준비세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10: Creation of a champion.
11: 99.9% 확정이야. 확정.
12: 사고 치기 전에 은퇴시켰어야 되니.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 징그러워.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KTX는 저렇게 빠른데 내 예매는 왜 이렇게 느릴까? 대한민국 모든 열차를 하나의 앱으로 손쉽고 빠르게 기차게 예매가 편해진다. 코레일.
4: 남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6: 어디 보자. 감 잡았어.

0: 경상북도 청도에 왔습니다. 청도 엄청나게 덥습니다. 이제 정말 한여름으로 접어든 것 같아요.
1: 맞아요. 진짜 네. 너무 더운데
0: 아 일로 들어가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 터널로 들어가라고 해서
1: 근데 여기 기찻길이 있어서 네.

0: 느낌이
1: 예전에
0: 좀...
1: 여기가 뭐 기차가 다녔나 본데.
0: 네. 한번 가볼까요?
1: 자,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I can hear you,
2: but I won't.

0: 시원하다.
1: 엄청 시원해요.
0: 너무 좋은데요?
1: 밖이랑은 또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뭐 진짜. 여기 입구부터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시원합니다.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어이 깜짝이야.
2: 장예원 씨, 반갑습니다.

0: 아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저 강원도로 오시죠.
1: 어서 오십시오.
0: 백만장자신가요?
1: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의 백만장자입니다.
0: 네. 지금 이 안에 터널에서 이렇게 와인잔을 들고 나타나셨는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세계 최초로 감 와인도 개발하고 와인 터널까지 개발했는 하상호 대표입니다.
2: 제가 최초로 감 와인을 만들고 40톤 탱크가 10개가 있어요. 100만 개에서 110만 병 정도.

0: 와인터널 뭐 하는 곳일까요?
1: 와인터널은 가온 와인을 숙성 저장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2: 여기가 원래 기차 터널이었나요?
1: 여기가 1897년도 네. 그러니까 대한제국 말기에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1904년도에 완성하고 네. 1905년도부터 기차가 다녔습니다. 그리고 37년도 네. 그때 새로운 터널을 뚫으면서 폐 터널로 남아있는 공간입니다.
2: 그런 터널인데 여기를 이제 와인 터널로 만드신 게 이제 대표님이신 거죠?
1: 예, 그렇습니다. 네.
0: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3: 제가 우리나라 터널의 원조 아닙니까? 먼저 한 20년 운영하면서 최소한 500만 명 이상은 왔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터널 안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는 못해요. 하도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2: 근데 이 터널은 군 거죠?
1: 예, 청도군. 원래는 이제 이게 철도청 거였는데.
2: 아, 철도청 거예요.
1: 예, 제가 이제 연간 한 3,7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네. 여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여기 안에 이렇게 시설하시고 뭐 이런 데는 어느 정도 돈이 드셨나요?
1: 뭐 조금 들었습니다.
2: 어느 정도?
1: 뭐 10억 정도.
2: 10억 정도.
0: 10억. 조금이 아닌데요?
1: 좀 조절 했습니다.
2: 문이 이렇게 열려 있고 한데 여기 들어올 때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야 되나요?
1: 여기는 뭐 누구나 네. 누구나 와서
2: 피서를
1: 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지요.
0: 좋네요.

0: 야, 여기 뭐 벽에랑 천정에도 와인병이 뭐 아주 많습니다. 이거는 다 먹은 병인가요?
1: 뭐 손님들이 먹고 남았는 네. 걸 뭐 버리기가 아까워서 네, 이렇게 네. 지금 인테리어 했더니만 네. 뭔가 와인바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네. 좋아하더라고요.
0: 아니 여름에는 그야말로 진짜 너무 시원해서
2: 너무 좋아요 여기.
0: 뭐 다른 걸 떠나서 그냥 피서한다라는 생각으로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예. 여기 안에 들어가면 연간 온도가 네. 한 15도에서 한 14도에서 거의 일정합니다.
0: 네네.
1: 네. 우리 앉아서 와인 맛을 한번 보실까요?
0: 네네. 네.
2: 앉아서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아하.

0: 뭔데요?
1: 사실 와인 하면 뭐 보통 이제 포도로 만드는데 감으로 만든 와인은 상상이 잘안 됩니다.
2: 2005년도 예. 와인인데
0: 네.
2: 그대로 오래 숙성하면 이렇게 뭐 곰팡이도 피고.
1: 그렇죠.
0: 그렇네요.
2: 이게 이제 역사입니다. 열어보겠습니다.

0: 좋았는데.
1: 이 자존심 문제인데?
0: 아, 좋았는데. 네.
1: 반갑습니다.
2: 안녕하십시오. 향 생각보다 굉장히 진해요.
0: 엄청 반향이 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또 안 돼요?
2: 은은한 그 감 네. 향이 좀 납니다.
0: 되게 생전 처음 맛보는 맛인 것 같은데요?
2: 포도주 중에 조금 단 포도주들이 있어요. 네. 약간 그런 달달함도 있으면서 그냥 단 것보다도 향이 일단 감으로 만들어서 향이 완전히 또 이제 포도하고는 좀 다르고요.
1: 감이 옵니까?
0: 감이 와요.
2: 요건 죄송한데 얼마 정도 합니까? 가격이.
1: 이 술은 지금 몇 병이 안 남았어요.
2: 아, 판매를 안 하고 있어서.
1: 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2: 청도 반시. 청도의 특산물인데 이게 반시로 만든 건가요? 아니면
1: 근데 사람들이 참 궁금해 하더라고요. 어떻게 여기는 씨가 없는 그런 그 감이 네. 열리는지 외부에 이제 씨가 나는 그런 감나무를 가지고 와서 심어도 여기는 씨가 없어요. 근데 청도 감을 또 외부에 심으면 또 씨가 납니다.
0: 신기하네요.
3: 주위에 사람들이 야 씨가 없는데 왜 그래 감이 많나 이런 뭐 우스운 이야기를 하는데 청도 같은 경우에는 안개도 있고 또 분지고 암놈 숙놈이 그 수분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씨 없는 감이 된다. 감으로 만든 와인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감은 이제 뭐 일본, 중국, 한국 정도인데 외국 자료도 찾아보니까 감 와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지역적인 그런 원료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면 말이 되겠다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감 와인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2: 아 이게 숙성 어떤 탱크인가 보네요?
1: 예, 이 안에는 와인이 꽉 들어있습니다.
2: 와인 탱크가 몇 개나 있을까요?
1: 2톤짜리도 있고 3톤짜리 있는데 네. 총 28개 있습니다.
2: 28개.
0: 그 와인을 몇 병 만들 수 있어요?
1: 와인은 10만 병 조금 더 만들 수 있죠.
2: 10만 병. 예.
1: 공장에도 한 100만 명 정도 숙성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2: 숙성 100만 병이면은 가격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1: 최소한 250억.
2: 250억.
1: 예, 정도는.

0: 이거 왜 따라오신 거예요?
1: 지금 곧 병입을 해야 되니까 병입해도 되는지 이제 맛을 최종적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0: 맛있으세요?
1: 충분히 익었네요.

0: 애기 상태를 보고 또 맛도 보고 밑에는 밑에대로 또 상태와 맛을 보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1: 고등어만 보면 몇 퍼센트 만든지 바로 감이죠.
0: 아, 알죠. 짬밥이라고 아십니까? 오라 오라. 이번 내려오세요. 더 위로 더 앞으로. 아, 여 40톤 되는 탱크를 청소하는데 와인이 5만 병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탱크보다도 깨끗하게 해야 되거든요. 깨끗해요?
2: 예, 깨끗합니다. 예.
3: 안전히 지금도
0: 아주 조심해요.

0: 됐습니까?
1: 그러니까 얘도 하면은 끝끝하게 잘 될 수 있어요.
2: 술은 위생이 첫째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한 청소와 위생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3: 그 와이너리 같은 데 가면 이런 통에서 이렇게 잔 대놓고 예. 따라 마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 예.
2: 테크 마담 보실래요?
3: 어,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2: 예, 예.
4: 이건 그야말로 그냥 지금 이제 담은 지 어? 2015년에
2: 1년 됐는데 곧 이제 백입을 네. 하려고
4: 10년 산으로 출시가 되는 거군요.
2: 그렇습니다. 이제 여과를 하면 또 맛이 달라지죠.
3: 그래요.
2: 더 깔끔한.
4: 아.
3: 어? 톡 쏜다.
4: 이게?
3: 약간 톡 쏘는데요?
4: 아 이게 차이가 좀 있네요.
2: 아 차이 느끼시는구나. 그 와인은 이제 내가 느끼는 맛이 뭐 정답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네, 네.
4: 저희가 입구부터 꽤 이제 걸어왔는데 아직 뭐 한참 저 안에 뭐 멀리 있습니다. 그 코너 길이가 총 몇 미터인가요?
2: 총 길이는 1100m입니다.
4: 네네. 네,
2: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700m 지금
3: 아.
2: 사용하고 있습니다.
4: 아 여기는 뭔가요?
3: 와. 왜 황금박지를 이렇게 천장에 두셨어요?
2: 터널을 발견했을 때 네. 80년, 90년 동안에 사람이 여기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4: 네, 네.
2: 그러다 보니까 안에 박쥐가 많았어요.
4: 박쥐가 원래 동굴의 주인이죠.
2: 예. 네. 그래 제가 조금 들어가니까 박쥐가 확 이렇게 나르는데 네. 제가 보고 나서 이런 어떤 느낌이랄까 뭉크의 절규처럼 그 저 앞으로 옆으로 뭐 수백 마리의 박쥐가 나라는 걸 보고 박쥐 모양을 해가지고
3: 네.
2: 이제 꿈을 적어서 걸어놓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0: 꿈이 보면은 압도적인 1등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1: 돈 많이 벌겠다.
0: 방금 이야기한 거 또입니다. 또는 압도적인 1등이에요.
2: 네. 아, 우리 리액션이. 아, 그쵸. 또 다들 그런 거 적으시잖아요. 그쵸.
1: 대표님도 소원을 좀 적으셨나요?
0: 예.
2: 뭐 적으셨어요?
0: 그때 저희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적었어요.
1: 아니 근데 대표님은 이 와인 터널이 잘 되게 해달라고.
2: 맞아.
0: 이제 그 아버지 마음이 그렇잖아요.
2: 원하는 대학에 잘 갔나요?
0: 뭐 서울대학교 갔습니다.
1: 댁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대표님 집인가요?
0: 집이 세 군데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2: 대군데나 갖고 계세요?
0: 대구에는 이제 아파트가 있고
1: 대구에
0: 여기 이제 별장이 하나 있고 네.

0: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예. 또 별장처럼 아. 자연인처럼 사는 집이 있습니다. 아, 네.
1: 자연인처럼 예. 사는 집.
2: 아 여기가 이제 산이 뭐 거의 지금 그냥 한 바퀴 삥 이렇게 둘렀어요.
1: 맞아요. 아, 네.
2: 거실인 것 같은데 뭔가 생활감이 좀 없어요. 이게
0: 오래간만에 여기 왔습니다.
2: 아니 저 저기 TV가 거의 불동품 수준이에요.
0: TV를 잘 안 보니까.
2: 아 가구들도 꽤 이제 좀 연식이 있어 보여요.
1: 맞아요. 이게 티가 나는 게 에어컨부터 여기에 이 전화
0: 예
1: 인터폰이
2: 색깔이 바래
1: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네.
0: 자주 안 쓰다 보니까 제가 쓰는 방입니다.
2: 아 예.
1: 어 좋은데요 대표님?
0: 어 뷰가 좋아가지고
2: 네.
0: 한번 보시죠.
1: 한옥처럼. 우와 감나무 밭 뷰.
2: 앞에 이제 산도
0: 예 산도 있고 저런 넓은 산과 하늘을 보면 마음이 좀 힐링이 됩니다.
1: 진짜 뷰가 너무 좋은데요 여기?
2: 아
0: 그리고 여 이쪽 문을 열면
2: 아 이쪽에도 있는
0: 예
1: 우와 어, 거기도
0: 그 뭐 대나무 숲 네. 이제 바람 불면은 대나무 숲이 삭삭 거리는 소리도 아. 참 좋고. 조용하게 한번 있어보면 바람 소리가 들릴 건데요.
2: 매미 소리도.
1: 예. 매미 소리가.
0: 풀벌레 소리.
2: 아, 풀벌레. 매미
3: 소리였다.
0: 아, 매미 소리인가?
2: 너무 좋은데, 제가 보니까 자주 안 오시는 것 같아. 쓰시는 저게 별로 없어가지고, 가끔 뭐 이렇게 한 번씩. 예,
1: 가끔.
0: 네. 가끔 들립니다. 여기는 내 여름에 사용하는 또 다른 별장이라고나 할까? 1층에 무슨도 있고, 2층에 천장도 넓고, 나는 자연인처럼 이렇게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아, 한번 가볼까? 형님! 오늘 왔습니다!
4: 아이고, 아이고, 좋은 아침이다.
0: 예, 좋은 아침입니다. 항상 좋은 아침.
4: 피디님, 피디. 앉아. 피디님. 좀 더 놀자, 에?
0: 당신다.
4: 다 놀자. 놀자. 아침마다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0: 예, 형님하고 항상 같이 하죠.
4: 예, 예 그렇죠.

0: 가시는 거예요?
1: 예. 네. 얼마 됩니까?
0: 배가 너무 힘든데요?
1: 아, 괜찮아요. 형 몇 킬로입니까?
2: 3킬로 됩니다.
0: 그냥 뛰는 운동만 하시는 거예요?
1: 아, 뛰고 또 뭐 차도도 하고 뭐 노래도 한 곡씩 합니다.
0: 노래를 부르세요?
1: 아, 예.

0: 드세요. 미소가 저절로.
1: 비비네.
2: 맛이 어떠세요?
3: 아, 좋아요, 좋아.
1: 바로 이 맛이.
3: 응?
0: 그럼 대구집은 언제 가시는 거예요?
1: 원래 일주일에 반은 여기 있고 반은 대구 있으라고 했는데 청도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네요. 그래, 걱정이에요. 혹시 아파트 비밀번호 바꾸면 어떨까 좀 고민됩니다. 수시로 전화합니다. 번호 괜찮나? 형하고 둘이 뭐 옷 벗고 지내니까 제일 편합니다.
4: 이 힐링 공간, 자연 속에서 사실 사람 오마 이런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 뭐 오늘이 뭐 최고로 Now and Here 아닙니까?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고 뭐 그래서 합니다. 또 우리 또 우유와 발전을 위하여
5: 경제의 우회를 위하여

0: 청도 특산품으로 감 와인을 최초 개발하고 심지어 와인 터널까지 만든 우리 하상호 대표님. 저희한테 주실 게 있죠?
1: 제가 이 백제 수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0: 네. 이게 500만 원인가요?
1: 예, 500만 원.
0: 500만 원, 500만 원 적으셨는데 이게 어떤 돈인가요?
1: 제가 가두리 양식업을 한다고 네. 아버지에게 500만 원을 받아서 시작했습니다. 아.
2: 그때가 몇 살쯤이셨을까요?
1: 그러니까 86년도 예, 그 한 26 네. 학교를 바로 졸업하고 했으니까
0: 그때 500만 원이면 꽤 큰 돈을 내주신 것 같은데 아버님께서 양식장을 하셨나요?
1: 아버지는 이제 공무원이었어요. 아. 저는 경제학을 전공을 했는데 네. 저는 뭐 성격상 취직하면 6개월 만에 잘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취직을 생각을 안 하고 저는 욕을 좀 먹고 자랐습니다. 야, 너 이상한 놈 아니냐. 좀 엉뚱하게 생각하고 뭐 매사에 뭐 쓸데없는 질문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모범생이 좀 인정받는 그런 그 학교 생활이었는데 저는 모험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일을 하면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수월할 텐데. 야, 좀 제발 말 좀 걸지 마라. 일이 방해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도 많았고 뭐 그래. 내가 좀 사고방식이 좀 다르구나. 좀 내가 이상한 놈이구나. 이렇게 뭐 생각하고 있었어요.

0: 또 아버지나 큰 형님이 또뭐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 보니까 판이 좀 작더라고. 나는 월급쟁이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 근데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0: 근데 막상 이제 졸업을 하니 뭔가 하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은 다 서울로 대도시로 가는데 저는 민물양식업이 돈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 고향 인근에 50만 평 되는 저수지를 임대해서 양식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 근데 그 부모님께서 경제학과 나와서 대학 졸업했는데 왜 갑자기 가두리 양식장을 하냐라고 뭐라고 하실 만도 한데 반대 안 하셨어요?
0: 근데 아버지는 묵묵하게 이제 가는 길에 또,
1: 해봐라.
0: 예, 또 뭐, 지원해 주시고.
2: 그 엄마는 당연히 반대하시죠. 야, 네가 고기 키우려고 내 대학 보냈나? 그래가지고 장가 가겠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도, 이거 뭔가 한번 해볼까.

0: 그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어머니가 뭐 한 말씀 하는 거는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흘립니다. 남자가 그런지 흔들리지 않죠.
1: 사실 근데 뭐 양식업에 대해서 잘 모르셨을 텐데
2: 처음에 운영하실 때는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0: 그럼요. 한 번에 이제 태풍이 셀마 태풍이라고 태풍이 오는데 다 철수를 시키는 거예요. 태풍이 하면 바람이 하면 싹 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기 전까지는 정말 태풍 전야라고 조용합니다. 바람 한 점 없어요. 그때 나와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내가 참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가두리를 만들었는데 나는 못 나간다고 밖에서 나오라고 해요. 태풍 오니까 죽는다고. 난 못 나갑니다. 가두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타이타닉 우리 영화 보면 선장이 타이타닉 배와 함께 이제 하잖아요. 그 마음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정말 나오기 싫어요. 나는 양어등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밖에서 뭐 난리 안 나오나 죽는다고. 그래서 배 타고 나오고 나서 좀 있다가 태풍이 팡 하면서 오는데 가두리가 거의 몇백 미터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그때 있으면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내가 어떻게 저걸 했는가. 나이가 20대야 피가 끓잖아요. 그러니 힘든 줄 모르고 양식업을 했습니다.
1: 아니 그렇게 이제 고생 많이 하시면서 했던 양식장은 어떻게 좀 이익을 많이 보셨나요?
0: 대구야 아파트 한 채 정도.
1: 아파트 한 채 정도.
0: 뭐 20대 그래도 뭐 아파트 한 채 장만했으니 뭐 그런 대로 만족을 하죠.
1: 그 왜 그러면 이제 양식장을 계속 안 하시고 그만두신 거죠?
0: 정부에서 제 허가를 안 내주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 양식업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 이제 물 바깥으로 나오셔서 어떤 일을 또 하시게 됐나요?
0: 그러면 식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때 전기밥솥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서 이제 밥을 먹고 남은 밥 가지고 그 식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걸 제대로 만들면 사업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뭐 어머니에게 엄마, 내 그 식혜 사업하고 싶다 하니까 엄마가 빨래 빨다가 갑자기 빨래를 확 던지더라고요. 갑자기 막 웃으면서 야 이놈의 자식아 나도 식혜 만들 줄 안다. 응응 막 웃으더라고. 와 그래 제가 문 닫고 나오면서 좀 불효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뭐 마음이 좀 뭐 좀 편치 않았어요. 제가 또 누굽니까? 한번 마음먹으면 또 가지 않습니까? 혹시 이거 뭔가 아십니까?
1: 이거 유명한 식혜.
2: 너무 잘 알죠?
0: 아, 아세요? 네.
3: 밥알 도움병 식혜와?
0: 식혜가 나오기 전에는 뭐, 그 탄산 음료는 아니면 주스 정도 음료가 캔에 뭐 담겨서 이렇게 나왔는데 식혜가 나오고 나서 우리 전통 음료가 캔으로 팔리는 그런 하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까. 그건 아닌데 제가 이제 기름이 뭔가 아세요?
2: 알죠.
0: 식혜 원료 뭡니까?
1: 엿기름.
0: 엿기름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국내에는 그런 엿기름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 없었어요. 제가 자랑을 좀 하면 제가 최초로 대량 생산하는 엿기름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1: 아니 그래서 이제 엿기름 공장을 만드신 건가요?
0: 그렇죠. 맞습니다. 결국 이제 식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원료입니다. 원료. 엿기름이라 하거든요. 사업화 되려면 이게 이제 균일화가 돼야 되고 균일화 그리고 연중 공급이 돼야 되고 그리고 품질이 높아야 됩니다. 주위에 보니 그렇게 하는 업체가 없었어요. 전부 다 자연에 의존하고 또 뭐 계절마다 공급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하니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해결해 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엿기름을 만드는데 이제 일단 집중을 하게 되었죠.
1: 그러면은 이제 엿기름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식혜만 만들어 팔면 되겠네.
0: 그래 제가 엿기름 공장을 짓다 보니까 돈도 뭐 거의 다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업체에 이제 구매 담당자가 네. 소문 좀 듣고 지역에 왔는 거요.
1: 엿기름을 네. 좀
0: 안더라고. 드디어 찾았다면서.
1: 엿기름을 네.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우리 대표님.
0: 저밖에 없었습니다.
1: 없었고.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그러면 엿기름만 납품만 한 건가요?
0: 예, 처음에는 이제 그 이 업체가 파우치로 네. 이제 파우치 째먹는 있잖아요.
2: 네.
0: 거기에서 조금 만들었어요.
1: 네.
0: 만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양이 너무 적게 나가는 거예요. 야, 캔으로 가자. 캔으로 가면은 이거는 판 커지고 성공하겠다고 하니까 여기는 이제 그런 음료 공장도 없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러면 캔으로 식혜를 만들어서 내가 납품할게. 당신은 팔아라.
1: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캔 식혜가 없었죠?
0: 없었죠.
1: 없었고. 네. 왜냐면 알고 있기 때문에.
2: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1: 아니, 왜냐면 그때를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거 엄청 많이 팔렸어요. 지금보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이 팔렸어요.
0: 아, 엄청났지요. 네. 그때 출시되자마자 대학교 학생들은 전부 식혜를 마시고
1: 맞아요.
0: 애들부터 어른까지 대박났는 거예요.
1: 맞아요.
0: 왕풍이 불었습니다.
1: 네. 오랜만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2: 아,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들을 생각도 없이
1: 아니, 오랜만에 한번
2: 괜찮아요?
1: 나온 김에
0: 저도 하는 거
1: 먹어봐요. 예, 예, 드셔보시죠. 한번. 아 여기
2: 언제로
1: 1993년부터라고 나와 있네요. 네, 딱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게 대박난 이유는 저는 알 것 같은 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식혜가 참 달고 맛있잖아요. 근데 식혜를 먹을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2: 아 그래요?
0: 그렇지.
1: 이 아무 때나 맨날 집에서 상시적으로 담그는 게 아니에요.
2: 네.
1: 아주 어떤 특별한 설날이나 뭐 추석이나 가족 잔치나
0: 잔치,
1: 이럴 때만 담궈요.
0: 맞아요.
1: 그래서
2: 기다려야 돼요.
1: 그때가 오길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편해진 거예요.
0: 대박이 대박. 지금 도매상에서 난리 났는 거예요. 갖다 놓으면 팔리거든. 매장에는 진짜놓으면 팔리니까. 그러니까 식혜 안 준다고 막 부랴부랴 막 전화가 오는데 그래 24시간 주 야간으로 이제 돌리고 이 식혜 사업이 막 이래 커지니까 우리 소비 랭킹 3등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광적인 제가 우리나라 농산물 소비에도 또 일조를 했습니다.
4: 식혜가 94년 식재 상품으로 선정됐습니다.
1: 여기서 드는 의문이
0: 예.
1: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면 돈이 또 필요하잖아요.
0: 예.
1: 그 돈은 어디서?
0: 그래 제가 제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머 내 식혜 사업하는데 보증 좀 써주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두 말도 안 하고 아버지가 두 말도 안 하고 전 재산을 저한테 몰빵했어요. 몰빵.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 집안에 그냥
2: 진짜요?
0: 그냥 날아갑니다.
2: 아버지가 많이 사랑하셨는데요?
1: 뭔가를 보셨겠죠? 감사합니다. 대표님한테.
0: 아, 그래 이제 아버지가 모든 걸 걸었는데 제가 잠이 오겠습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2: 전 재산인데.
0: 아, 이 어깨도 무겁고. 제가 나이 뭐 이제 뭐 31, 32 뭐 이런 나이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우리 모든 전재산을 몰빵해가지고 보증을 써주셨어요. 그거 잘못되면은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내가 잘못되면 집안이 큰일 나는데.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그 정도로 압박감을 받았는데. 그래도 참 아버지께서 저를 믿고 이 뭔 전재산을 보증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2: 그때 어느 정도를 버셨을까요?
0: 아, 그때 한참 그 일할 때는 연간 한 300억 정도.
1: 연매출이.
0: 예, 예.
1: 90년대에.
0: 90년.
1: 90년 중반에 연매출 300억이면 뭐 최하 지금으로 치면 뭐 한 2, 3천억 하는 거네.
0: 뭐, 그래 됩니까?
1: 아니, 어찌됐든 그 아버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겠어요.
0: 그래, 아버지가 한 번은 저보고 야야, 야, 니 대단하다. 오. 내가 평생에 버는 돈을 니는 한 달에 다 버네 하더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 탁 쳐다보니까.
2: 대견하죠.
0: 대견하면서도 그러면서 또 부러워하더라고.
1: 근데 부러워할 게 없는 네? 게
2: 사실 이제
1: 아니 엄밀히 따지면 그 회사의 실질적인 대주주는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돈으로 시작한 건데.
2: 진짜 갚지 않으셨을까요?
1: 아니 갚으셨어도.
0: 예, 네,
1: 갚으셨어도 네. 대주주는
0: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 다 녹아있어요.
2: 그럼 진짜 고생도 많이 하시다가 네. 말 그대로 백만장자 부자가 되신 거잖아요.
0: 형제 뭐 이제 아파트 사주고 그리고 차 사주고 그 사업 자금 형제들 대주고
1: 그래요. 아니 근데 여기서 그렇게 잘 됐는데 계속 안 하신 건가요?
0: 제 기업에서 와서 저희 공장을 보고 다 뺏겨가지고
1: 아.
0: 그렇게 해서 이제 보니까 104개 업체가 뛰어드는 거예요.
1: 아.
0: 우리나라 음료업체, 식품업체,
1: 네.
0: 제약회사 다 뛰어들었는 거예요. 갑자기 판이 작잖아요.
1: 네.
0: 지금 보면 그 작은 판이 아닌데 이렇게 하다가
2: 네.
0: 작아지니까 네. 제가 또 누굽니까? 위기가 귀 아닙니까? 저는 내 브랜드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한번 재도전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식혜 엿기름 사업을 과감하게 접고
5: 엿기름 공장하는 지인에게 그 낙식회 그리쳐 넘겼어요. 당신 다 해라. 당신 다 해라.
1: 네.
5: 제가 돈 한 푼 안 받고 그냥 넘겨주고.
1: 얼마나 친한 지인인데?
5: 친한 건 아닌데 새로운 사업을 내 브랜드를 가지고 자는 열망.
1: 네.
5: 그러니까 미련 없이 던지는 거예요.
6: 다 넘긴 걸 후회는 안 하세요?
0: 그때는 뭐 젊고 자신감이 있어서 그냥 줬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데 내가 왜 그 짓을 했는고 사실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그때 혈기로서는 과감하게 한 곳에 집중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
1: 감으로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잖아요. 꽃감도 있고 네. 뭐 감 말랭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하시다가 이 감 와인을 하시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5: 그래 제가 이제 공장이 청도에 있어서 청도 감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1: 아.
5: 자나깨나 감이요. 감을 가지고 뭘 할까? 감. 갑자기 포도로 포도 와인 하면 감으로도 감 와인 하면 안 될까 하는 네. 생각이 부쩍 들더라고.
1: 네.
5: 제가 또 누굽니까? 아, 남이 안 가니까 또 내가 갈 길이 있네. 이렇게 해서 막 앞도 뒤도 안 보고 뛰어들었죠.
1: 그러면 얼마 만에 개발을 하신 건가요?
5: 한 3년 걸렸는데.
1: 3년. 예. 잘 팔렸습니까?
5: 서울에 현대백화점 압구점
2: 네.
5: 본점이죠.
1: 네.
5: 입점을 또 해 주셨어요. 했는데 가마인이 뭔가도 모르고.
0: 그래서 야 참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9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도에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데 그러면 고객을 청도로 오게.

0: 어떻게 보면 뭐 관광객이 관광객분들이 저 뭐 그동안 그렇게 뭐 어림잡아 한 500만 명 가까이 그러면 1인당 뭐 만 원씩만 써도 그분들이 청도에서 한 500억은 쓰신 거니까
1: 엄청나죠. 예,
0: 식사라도 하시고 아니면 기념품이라도 사시고
1: 청도 홍보대사시네요.
0: 뭐 홍보대사뿐만 아니라 또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감으로 또 감 와인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2: 예, 저도 이제 자부심을 가지죠. 청도 야호! 청도 야호!
0: 끝없이 도전하고 있는 우리 하상우 대표님. 앞으로 목표는 어떤 건가요?
3: 무엇이 궁금한가요?
4: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3: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5: 11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4: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 아, 제가 돌이켜 생각하면 남이 가지 않는 길을 제가 혼자 오만 고생하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돈 좀 번 분들은 사업 접고 인생 뭐 그냥 편안하게 살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나이 먹어도 어떤 삶의 주역이 되고 싶잖아요. 몸도 마음도 한참 이래 젊었을 때 이때 치열하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 주세요.
2: 우와!
1: 장난이 아니에요.
3: 장난이 SNS 곳곳에 엄청나게 깔리기 시작을 한 거죠. 1,400억을 했고 이 업계에서 1등이 돼 있는 거예요. 제품을 띄워준 친구들이 MZ세대라고 하니까
4: 야, 귀여운 게 많네.
3: 그 MZ세대 친구들이 이걸 가지고 놀더라고요.
4: 아.
2: 쭉 받아보세요.
0: 어떤 일을 하셨나요?
3: 아, 그 얘기하면 제가 슬퍼지는데.
5: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6: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7: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8: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7: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8: 네.
7: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8: 와.
7: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8: 어떻게?
7: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6: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9: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0: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0: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2: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 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3: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4: 방문 상담할도 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5: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6: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7: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8: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9: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8: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은 어떻게 늘려?
5: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10: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11: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5: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3: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2: 이어서 EBS 스페이스 공간이 방송됩니다.
13: 어린이 친구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 햇님 그릴 때 노란색으로 그려야 됩니까? 아니면 빨간색으로 그려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14: 그래서 오늘 이제 빛이 뭔지를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 싶어서 전문가 분을 모셨습니다.
13: 아, 그렇습니까? 빛공자인가요?
14: 네.
13: 빛의 권력자, 이름 따라간다. 분광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14: 사과가 빨갛잖아요. 빛이 그 사과가 빨갛다는 걸 보여주는 수단인 거예요. 빛만 잘 분석하면 거의 무슨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LED라든지
13: LED, 예,
14: 그다음에
13: 예.
14: 태양전지 예.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초고속 분광이 필요합니다. 건방진 말 수도 있는데 양자역학은 이제 분광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학문이다.
13: 교수님한테도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햇빛은 예. 무슨 색이다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15: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6: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17: 오빠는 징계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16: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무엇이 궁금한가요?
1: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0: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2: 11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3: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4: 여러분, 방금 부른 노래 혹시 뭔지 알아요? 처음 듣죠? 저의 첫 정규 앨범의 신곡입니다.

0: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정규 앨범 제목은 끝내주는 인생. 한글로 끝내주는 인생. 저는 처음부터 사실은 공감을 꼭 나가고 싶다고 거기서 제 무대를 처음으로 선공개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은 제 이번 앨범이 되게 자연스러운 제가 담긴 그런 앨범이거든요. 어떤 무대가 제일 자연스럽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보여줄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공감이 너무 최적화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5년 동안 솔로를 제가 안 냈거든요. 바쁘다는 핑계로 솔로 활동을 못 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이 앨범을 만들면서 든 생각이 저는 이 솔로 앨범을 내는 게 되게 무서웠나 봐요. 내가 내 자신한테 실망한 앨범을 만들 것만 같아서 노래 같이 만드는 사람들도 제가 어떤 노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럼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서 가져와 보겠다 노래를 저는 울컥하는 노래를 쓸 때까지 노래를 써볼라 했거든요 그래서 노래 정말 많이 썼어요 세 살게요 라는 타이틀 곡이 없었다면 저는 사실 앨범 안 냈을 것 같아요 근데 세 살게요를 쓰고 뭔가 듣는데 좀 눈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노래로 해야겠다. 이제 나가도 되겠다. 나를 위로해주는 노래 같다고 생각해. 소연아, 너 맘대로 해도 돼. 어차피 우린 다 할머니 될 거야. 순간의 낭만과 너의 행복을 지키면서 살아. 이렇게 말하는 노래 같아요.
1: 여러분, 놀아볼까요?

0: 안녕하세요, 소연입니다. 여러분, 방금 부른 노래 혹시 뭔지 알아요? 처음 듣죠? 방금 들려드린 곡은 바로 저의 첫 정규 앨범에 들어가는 신곡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간 무대에서 제 모든 신곡을 다 들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곡 어땠어요? 저는 이 노래 부를 때마다 괜히 좀 울컥 하는 노래예요.
1: 소연 씨도 퇴사를 하고 싶나요?
2: 퇴사 가끔가끔씩 그만둬야 하나라는 생각은 사실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이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사실 나 다른 길 알아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근데 아시죠? 그 퇴사할게요를 맨날 말하는 사람이 가장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있잖아요. 아마 제가 그런 거 아닐까. 공간 무대를 위해 저희 아이들 콘서트 할 때보다 더 많은 합주를 진짜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했어요. 준비가 엄청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는 그래요. 음악은 항상 재밌게 하고 싶어요. 저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고 싶고, 흥분시키고 싶고, 즐겁게 해주고 싶고, 그 사람들의 인생에 3분 잠깐이더라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0: 다음 노래를 설명하자면, 사랑이 아닌 돈을 보고 연애를 한 연인한테 하는 이야기거든요. 아, 이거를 들은 진짜 모두가 저한테 실화냐고. 제가 그만큼 이 가사를

0: 엄청 직설적으로 썼는데요. 여러분 이거 싫어할 것 같아요?
1: 네.
0: 네? 오케이. 그럼 그거는 제가 노래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0: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 노래는 뭐 실화는 아닙니다. 네, 모두 가사처럼 연애할 때 돈 쓰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혹시 싫어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은 출근하면 다시 싫어해 볼까요? 출근!
1: 싫어!
0: 학교! 학교! 학교? 학교 여기 EBS인데 싫어해 돼. 학교!
1: 싫어!
0: 안 될 것 같아. 저도 하나 싫어하는 게 있거든요. 뭔지 모르시죠? 이번 무대로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저는요!

0: 네, 이 노래는 앨범에 아마 유일한 디스곡일 거예요.
1: 제2의 당근송.
0: 제가 그 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 하는데요. 분위기를 바꾸려면은 옷의 변화가 필요하겠죠?

0: 지금부터 여기는 새벽 2시 클럽입니다. 들어와 주세요. 감독님, 조명이 조금 더 클럽스럽게 되나요? 더 되나요? 더 되나요? 좋습니다. 곧 제 친구도 나오거든요.
1: Amigo!

0: 저의 아미고이자 이번 노래 피처링을 해주신 싱어송라이터 민수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 싱어송라이터 민수입니다.
0: 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팬이었거든요.
1: 제가 진짜 진짜 저 소녀소년 백서 다 보고요.
0: 뭐야! 그런 말 리허설 때까지 없었잖아요. 아니, 제 앨범에 거의 유일한 피처링이에요.
1: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0: 아, 아닙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여러분.

0: 원동력은 저는 사실 마감 기한이었거든요. 저는 매일 슬럼프고 아, 난 왜 이렇게 노래 못 쓰지? 드디어 나의 음악을 다 썼다라는 생각을 매 앨범 만들 때마다 하거든요. 특히 작년이랑 올해 저는 음악적인 고민이 정말 많았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내 색깔을 보여주니까 내 음악이 내가 너무 질려버린? 그래서 이걸 너무 깨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스 블루 래빗이라는 새로운 내가 싫어하는 것만 모은 이름을 만들어서 저의 자아를 하나를 만들어 본 거예요. 나는 아이스 블루 래빗이니까 새로운 노래를 쓸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저의 오래 하는 음악 길에 한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오래 하고 싶은 마음으로.
1: 토끼들 나와!

0: 19살 때 썼던 것 같아요. 10년 전 걸어가라는 곡이 제 첫 자작곡입니다. 제가 회사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까지를 쓴 내용이에요. 아, 그런 가사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내가 이어폰으로 다른 음원 사이트에서 노래 듣는 것처럼 내 노래도 언젠가 들을 수 있겠지? 아무 비트에는 얘기를 꺼내봐. 이렇게 내 노래도 듣게 될까 언젠가. 아, 그런 얘기는 하지마. 오늘 주제는 그냥 나 기분이 좋아. 맞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좀 벅찰 때가 있어요. 네. 저는 저한테 애매한 재능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래도 대단히 잘하지 않았고, 춤도 막 엄청 잘하지 않았고, 웹도 엄청 잘하지 않았고, 작곡도 뭔가 모호했었었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애매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 여서 다 연습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뭐에서 재능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가수한테는 천운이 와야 성공할 수 있대요. 그래도 내가 노력을 하다 보면은 천운을 만나는 순간이 오겠지? 그럼 난 그때 절대 그걸 놓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다 연습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작곡을 잘하네? 라는 천운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런 날이 오더라고요.
1: 저한테 음악은 약간 자존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앨범을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음악이 없어도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처럼 음악이 없어도 당당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만든 노래를 지금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들려드린 노래 중에 가장 진지한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악기를 좀 준비했는데요. 자, 가져올게요.
0: 아, 떨려.
1: 아시죠, 여러분? 공감은 라이브 해야 되거든요. 기타? 네, 이거 제 자존심입니다. 근데 떼고 한번 해볼게요. 연주를 좀 틀려도 그냥 사랑하면 안 될까? 들려드릴게요.

0: 정말 열심히 준비한 앨범인데요. 이번에는 저는 주제를 낭만이라고 잡고 썼거든요. 저는 좋았던 기억이던 싫었던 기억이던 시간이 좀 오래 흐르면은 아, 뭐 그때 낭만적이었지라고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1: 그 죽기 전에가 된다면은 그 순간도 낭만적이었다 할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앨범을 만들면서 정말 많이 돌아와 봤던 것 같아요. 내 29년이 어땠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다 좋았다라고 기억이 되더라고요. 전단 하나도 후회하는 거 없이 다 좋았거든요. 물론 나빴던 순간도 있지만 그 순간 하나가 바뀌었으면 지금의 제가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 인생을 통틀어서 끝내주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로 앨범이 매력 있어 질라면은 제 얘기를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로는 조금 더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를 저는 많이 신경 써요. 이번에는 거의 감정을 배설하듯이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걸막 했어요. 저는 결과에 엄청 연연하는 스타일인데 이 앨범 만들고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이번에는 결과 연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만족할 만한 앨범이 나왔어요.

네, 저 여기까지가 제 이번 앨범 노래였고요. 여러분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뭘 부를 거냐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노래가 있는지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시나요? 제 역대 타이틀곡으로 다시 한번 달려봅시다. 아, 이 노래는요 제 머리에서 완전히 지웠던 곡인데요. 이 노래를 하다니 아이들송 가볼게요.

0: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거든요. 음악이 없었을 때 저는 되게 별 볼 일 없는 아이였어요. 음악이라는 거를 제가 시작하고부터 자랑스러운 게 생기고 그리고 내가 당당히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생긴 그런 되게 고마운 존재거든요. 저는 음악 없으면 그냥 나를 이렇게 반 가르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나의 전부예요, 음악은. 아, 나 진짜 음악에서 절대 퇴사하고 싶지 않다. 네, 할머니 돼도 음악 계속 하고 싶고 퇴사를 안 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요. 네.
1: 이 노래는 무대 한 적 없습니다. 뭐냐면요, 저의 첫 솔로곡이었던 젤리인데요. 오늘 모두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곧 나올 저의 첫 정규앨범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가볼까요? Let's go!

0: 전기톱이 있어. 그거 가서 사다 하라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예. 정말 톱이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무서운 것도 모르고요. 나는 갖고 와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씽씽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1: 당연하죠. 네.
0: 40년을 하고 보니까 그 톱은 내 몸하고 똑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0: 호랑이가 들어오시는 것 같은 기운을.
1: 어, 천재 소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제시하지도 못한 그네 한 수.
2: 정말 말도 안 되게 강하고 빨리 들면서도 정확하고 또래들이 다 목표로 하는.
3: 이세돌 구단 대 알파고의 대결 일곱 펼쳐지고 있습니다.
2: 인공지능에게 인간이 지는 순간 충격에 휩싸였죠. 하지만 신에게 균열을 일으켰죠.
4: 인간 대표 이세돌의 첫승.
5: 인류사적으로 큰일을 하지 않았나.
6: AI라는 걸 너무 지금 사실 좀 두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동에서 제가 가장 즐거운 순간이 한참도 못 내다본 상황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탁 변하면서 우리가 같이 찾아가는 재미 너무 좋지 않아요?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제가 아파서 대신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5: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6: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5: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7: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말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훈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을 한 세네 번을 기본적으로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 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강의를 올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부채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로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 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8: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대, 전 세계에 이목을 끈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대니얼 지블렛은 현대 민주주의 담론을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정치학자죠. 정당, 선거제도, 헌법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살리는지 집요하게 파헤쳐온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9: All democracies face stress tests. The question is, how do leaders respond to those tests? Do they take a hard stand against extremist, anti-democratic forces, even when it's hard for them personally, or do they try to appease them?
8: 오늘 이 강의는 혼돈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지면 담낭에 모였다가 담도를 통해서 내려서 소화를 돕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주 큰 담석이 담즙이 내려오는 길을 막았습니다.
2: 죽었으니까 앞에가 보면
3: 저등 치고 막 숟가락으로 이렇게 벅벅 긁는 듯한 통증이
4: 딱 보더니 왜 이렇게 노랗냐는 거야.
1: 담석은 이게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담석은 담즙을 막는 게 문제예요.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아,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해도 용룡이 나라시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4: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5: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0: 이어서 기획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1: 어린이 친구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 햇님 그릴 때 노란색으로 그려야 됩니까? 아니면 빨간색으로 그려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2: 그래서 오늘 이제 빛이 뭔지를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 싶어서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빛광자인가요?
2: 네.
1: 빛의 권력자, 이름 따라간다. 분광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2: 사과가 빨갛잖아요? 빛이 그 사과가 빨갛다는 걸 보여주게 하는 수단이 있는 거예요. 빛만 잘 분석하면 거의 무슨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LED라든지,
1: LED, 예,
2: 그다음에
1: 예.
2: 태양전지 예.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초고속 분광이 필요합니다. 건방진 말 수도 있는데 양자역학은 이제 분광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학문이다.
1: 오늘 교수님한테도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햇빛은 예. 무슨 색이다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3: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이 분위기...
5: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4: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6: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첫 주방에 들어갔을 때요. 아, 네. 그러면 30몇 년 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자세도 바꾸고 뭐든지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는 요리사가 되려고 하는 최한석입니다. 요리사를 지원을 하면서 뭔가 그 깊게 요리의 뜻을 갖고 있거나 요리에 남다른 재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생업으로서 그냥 시작한 게 요리이기 때문에 제가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는 그냥 열심히 하는 거. 그때 당시 제가 요리 시작할 때 형, 어머니, 아버님 다 요리사였어요. 그래서 너 주방에 들어갈 때 이거 조심하고 들어가 라고 일러준 게 절대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마라. 혼난다. 그리고 어디 가면 반드시 빈 자리를 뭐 알 수 있게 어디 가겠다고 보고하고 가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제 형이 당부한 게 남들보다 30분 먼저 출근해라.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첫 출근날 난 30분 받고 30분 더 묶고 더블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1시간 일찍 갔거든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문도 안 열려있고. 그래서 밖에서 한 4, 50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첫 출근날 그래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친구들은 굉장히 똑똑해서 어려서부터 구체적인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때로는 꿈도 되게 허무맹랑한 그런 꿈들이었어요. 어렸을 때 조종사. 중학교 때는 중간고사 이런 거 끝나면 단체로 영화 관람을 시켜줬어요. 라는 영화를 했는데 근데 너무 감명을 깊게 받아서 그 영화를 20번, 30번을 봤던 것 같아요. 비디오를 빌려서도. 모든 대사들도 외우고 막.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나는 될 거야.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비행기 조종하면서 전쟁을 하는 파일럿도 너무 멋있어 보여서 나는 파일럿가 될 거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는 교회를 다니면서 작사, 작곡 한 8곡 정도 했는데, 또 같이 그 교회 반주하시는 그 누님께서 너의 찬양은 예사롭지 않다. 이걸로 일을 하자. 라고 해서 구체적인 직업으로 삼으려고 했던 게 가스펠 싱어였던 것 같아요. 복음성가 가수. 현실의 돈벌이와 막 이게 실생활과 이제 안 맞아 떨어지다 보니 군대를 제대하고 공부를 하던 친구들은 다시 학교를 가고 일을 하던 친구들은 자기 복귀를 했는데 저는 군대 제대하고 제일 잘하는 게 발차기. 무술 같은 걸 엄청 무술가가 되려고도 했었습니다. 무술 너무 잘해서.

그림도 좀잘 그리고 기타 치고 노래도 잘하고 잡기에 능한데 남들보다 좀다 잘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걸로 딱히 밥을 벌어 먹을 수 있는 그게 안 돼서 근데 어머니 아버지 형다 요리사셨어요. 자연스럽게 너할게 없어? 그럼 요리나 해. 요리를 해. 요리를 배워가 아니고 요리나 해. 라고 해서 형이 소개해서 들어간 데가 제첫 직장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지금 셰프 이러면 예술가 아티스틱한 그런 느낌도 있고 뭐 선망의 요리 직업이잖아요. 30몇 년 전에 요리사는 그냥 여러 기술직 중에 하나. 요리사는 셰프나 요리사가 아니고 그냥 종업원이었습니다. 고용돼서 음식을 생산하는 직업 중에 하나. 근데 사실 우리 아버님도 호텔의 셰프시긴 했거든요. 슈퍼바이저. 꽤 괜찮은 직급의 분이셨는데 그냥. 근데 우리는 이 감자 깎는 신용을 하면서 이 짓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이거. 그래서 아버님께서 애들은 이거 못 하지 말고 공부를 해서 화이트 칼라로 이렇게 정장 입고 이런 직업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책상에 앉아서 출퇴근하는 그런 샐러리맨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 저도 이걸 하게 됐죠. 제가 첫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면접 볼때 8시간 근무라고 했고 9시 반쯤 오라 그랬나? 근데 저는 8시인가 더 일찍 가가지고 아무도 없었고 4, 50분 밖에서 기다렸고

그 아침 조각 문을 열고 들어가서 셰프복을 처음으로 갈아입히고 저를 데리고 올라가서 산더미같이 이렇게 막 오시쪽에 한 40kg, 홍합 30kg 제가 막내니까 다 닦아가지고 뭐 삶아서 까야 돼요. 근데 홍합 40kg 뭐 이렇게 까면 처음 하는 사람이 하면 시간 합니다. 아, 구석에 앉아서 사람들 막 엄청 바쁘게 막 일하는데 처음에 이제 닦아가지고 그거 삶아 놓고 뭐 육수 받아 놓고 했더니 벌써 직원들 식사하는 시간이에요. 그 내려가서 밥 먹고 올라와서 그걸 까는데 다른 분들 서비스 할때막 정신없거든요. 뭐 처음 들어보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니까 막 카페 상떼, 뭐 부카니에라, 뭐 스파게티 뽀마도로 막 이러는데 확. 그리고 저녁에 이제 딱다 되니까 저녁에 오븐 앞에서 이 스패츌라라고 하나 들고 마늘빵을 구워서 그 일만 했어요. 그랬는데 집에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10시까지 끝나고 한 11시쯤 돼서 끝나더라고요. 아침에 8시쯤에 갔는데 다리도 아프고 힘들고 세상에 던져진 이제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고 툭 던져놓고 헐거허 벌판에 계속 서서 추워서 덜덜 떤 느낌으로 너무 서럽더라고요. 이제는 내 밥은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그 서러움이 남산길 내려가는데 버스를 타고 한정거장을 가야 되는데 거길 뛰어내려가면서 그때 막그 뭔가 혼자 찬양 같은 걸 부르면서 뛰어내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서러워서 첫날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님도 그렇게 요리사고 어머님도 요리사고 형도 요리사인데 어렸을 때 집이 이렇게 막 형편이 좋다라는 느낌은 없었어요. 늘 월세 집에 돼지갈비 구워 먹으러 가는 게 엄청 큰 행사인 것처럼 그랬어서 제가 제밥벌이를 하거나 저도 이제 자랐으니 집에 보탬이 돼야 되는 처지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저의 뭔가 근면 성실함 이런 거보단 저의 형편이 저를 등떠밀린 느낌이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힘들거나 무섭거나 싫어도 그냥 해야 됐습니다. 근데 어느덧 뭐한 한두 달 지나니까 사람들하고 익숙해지고 친해지고 손도 익으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10년을 하게 됐습니다. 아, 처음에 파스타 파트로 배정이 됐는데 그 제가 이제 마늘빵을 굽지 않으면 이 요리들이 다른 요리들이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젓가락질도 사실 되게 못했거든요. 한두 달이니까 젓가락질도 잘하고 칼질도 잘하고 제가 뭐 잔재주가 많으니까 일들을 빨리빨리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 가르쳐도 할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성격이 좀 낯도 가리긴 하는데 친해지면 사람들 재밌게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금방 친해지고 이러면서 재밌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적응하고 요리사 집안이기 때문에 후각 미각이 굉장히 발달한 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정말 도움이 돼서 빨리빨리 적응하고 일을 곧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있기 시작했죠. 요리는 진짜 매력적인 직업인데 문제는 이제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죠. 특히 지금 주방의 모습과 예전의 주방이 완전 다릅니다. 선배들이 혼내고 텃세도 조금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일 외의 업무였던 것 같아요. 끝나고 회식 같은 데를 가고 막 이러는데 저는 술을 먹지 않거든요. 술 먹고 힘들다고 막 그러니까 혼나고 막 욕하고 선배들 수습해가지고 뭔가 숙소 같은 데 잡아서 들여놓고 그리고 집에 와야 되고 택시 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이 힘들어서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요리가 재미없고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남을 이타적인 직업이에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직업이거든요. 제가 이제 파스타를 해서 냈어요. 처음으로 불판을 잡고 막 승진을 한 거죠. 마늘빵만 굽다가 드디어 설거지만 하다가 요리를 냈는데, 어떤 테이블에서 고객님 뭐 봉골레 너무 예술이었다. 뭐 이런 말이 탁. 이 뭔가 이 성취감. 근데 그 성취감이 제가 받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만들어가지고 막 진짜 이 3주 걸려서 도색을 다탁 만들어 놓고 너무 흐뭇해요. 그냥 저 스스로의 만족이잖아요. 근데 요리는 누군가가 굉장히 행복해 해주는 피드백을 주거든요. 내가 하는 일로 저 사람에게 행복을 줬네. 그 행복에 대한 성취감도 있고, 남을 기쁘게 해줬다는 성취감도 있고, 내가 만든 나의 스킬에 대한 만족도도 있고,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거든요. 면접을 보면서 왜 요리사 되고 싶어 하냐? 아니, 20년 전에 데이터 막쫙 모아보면 대부분 요리사가 되게 된 동기, 뭐 국수나 뭐 해서 엄마한테 드렸는데 엄마 너무 맛있다 이런 게 기분이 좋았다. 그게 너무 행복했다. 이런 요리에 대한 시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요리사가 멋있어 보이니까 매체에서 보고 멋있는 셰프가 되겠습니다. 뭐 나는 파인다이닝 셰프가 돼서 멋있게 요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기본적으로 남의 행복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게 남을 배려하고 이타적인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죠. 저는 이력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레스토랑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그 사람의 스킬을 가늠하는 그 잣대는 있는데, 사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막 당당하게 눈빛이 살아있고, 뭐 이런 친구들, 파릇파릇한 그런 친구들이 더 중요해요. 무슨 유학을 갔다 왔느니 이런 거보다는 요즘 친구들 워낙 똑똑하고 말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누가 보면 이 친구 정말 대단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약속을 하면서 면접을 보죠. 1년 동안 도망가지 않기. 1년, 2년 버티면 무조건 요리 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도망만 안 가게 버티기만 해라 라고 하는데, 지금은 좀 인내 미덕이 있는 친구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남다른 끼와 뭐 재료에 대한 재주 이런 것보단 버티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우리 스승님이 진짜 장난인 분이거든요. 진짜 정말 지금만 생각해도 그분 밑에서 어떻게 10년을 버텼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리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 좋은 스승을 만난 거거든요. 지금부터 30몇 년 전인데, 파스타를 매일 뽑거든요. 파스타는 계란으로만 뽑아요. 근데 계란을 이렇게 깨가지고 파스타 반죽을 치는데, 깨진 계란 그냥 버리면 혼납니다. 쓰레기 부피 많다고 겹쳐서 넣어야 돼요. 지금 그때 쓰레기 종량제도 없었어요. 우유깍 쓰고 그대로 버리면 혼나요. 접어서 부피 줄여서 버려야 돼요. 믹싱볼에 물기 있는 거 한번 닦아야 되고, 막 오더가 엄청 밀려도 야 정리 안돼 있어 하지 마 치우고 해. 그리고 수도꼭지 물야 기름 한방안 나왔나 해서 물 절약해. 세제 많이 쓰면 한강 물고기 네가 다 죽여. 이 좋은 습관 베이스가 저한테 진짜 큰 도움이 됐거든요. 우리 이제 스승님 찾아가서, 셰프님 저 스타 셰프 할 겁니다. 나 그런 셰프 될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그런 게 뭐가 돼 임마 막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많이 유명해지니까 약주 하시거나 어디 누구랑 제자들이랑 같이 있거나 누구 있으면 가끔 전화하셔서 막 바꿔주시고 막 이러거든요. 자랑하시려고. 자랑하시고 싶으신가 봐요. 저도 누군가의 엄청 위대한 셰프의 스승이었다로만 기억돼도 저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많은 뭐 이메일과 편지와 뭐 이런 것들이 와요. 요리에 대해서 뜻이 있는 친구들. 중학교 2학년 어떤 친구가, 저는 요리를 하고 싶은데 요리를 배워본 적도 없고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조기 교육이 그렇게 필요한 장르가 아닙니다. 저도 스물 몇살때막 시작하고, 그리고 요리사로서의 꿈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한게 요리 10년을 하고서 십몇 년 차에 고객분들이 막, 와, 이거는 엄청 유니크하다. 이런 뭔가 도전과 이런 걸 새로 와서 전 세계에 알려야 된다. 그 소리를 듣고 또 귀가 팔랑팔랑팔랑. 그래, 그때부터 저는 얘기를 하죠. 난내 요리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그때 꿈이 생겼어요. 30 후반에.
명확한 건 내가 진짜 뭐 하고 싶은

0: 그게 생기는 게 중요한 거죠. 입으로 내가 뭘 하겠다 자꾸 얘기하고 마음속에 다지고 하면 그 일이 돼요. 요리사를 최소한 꿈꾸고 있으면 그냥 하십시오.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도망이나 가지 말고 그냥 느긋하게 중학교 때 배우고 배우고 싶은 거 다 하고 고등학교 때 경험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자기 직업을 선택할 쯤 됐을 때 그때 생각해도 절대 안 늦어요. 어려운 직업 아닙니다. 걸어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게 요리사의 문턱이거든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조바심 내서 그 재밌는 것들 놓치지 마시고요. 천천히 느긋하게 확고한 본인의 길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셰프 최한석이었습니다. 재밌어야 돼, 즐거워야 돼, 맛있어야 돼. 소금 뿌려주세요. 네네. 간단해요. 요리 철학이 정립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건 감동 있는 코미디 영화 같은 요리야. 어깨에 이런 힘 이런 거 다 빼고 사람들이 편하게 즐기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하자. 이게 저 요리 철학이 됐습니다. 명확해졌어요. 이걸 들고 전 세상으로 나갈 겁니다.
1: 이어서 지식채널 2가 방송됩니다.

0: 전기톱이 있어. 그거 가서 사다 하라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예. 정말 톱이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무서운 것도 모르고요. 나는 갖고 와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씽씽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1: 당연하죠.
0: 네. 40년을 하고 보니까 그 톱은 내 몸하고 똑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상조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도마뱀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훈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대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부채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홍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홍수. 여보세요? 119 안전신고센터입니다. 와! 물에 떠내려간다고? 그렇다면

0: 홍수가 발생한 게 분명해. 홍수는 큰 물 또는 하천의 물이 넘쳐흐르는 자연현상으로 수의 일종이지. 자, 침착하세요. 지금부터 이 펭수대원이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홍수가 발생했다면 높은 곳이나 대피소로 빨리 피해야 합니다. 단, 비탈길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가로등이나 신호등같이 전기가 흐르는 곳, 물살이 센 하수도 맨홀에 가지 않습니다. 또한 침수된 지역에서 자동차 운전은 절대 금물.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은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변화를 알아둡시다. 홍수가 예상될 때에는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급시다. 또한 홍수가 지나가면 수돗물이나 저장되어 있던 식수가 오염됐는지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홍수, 올바른 대처법으로 당황하지 말고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제 띄용띄용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매주 목요일은요. 관계 영어를 해보게 되는데요.
1: 네.
0: 자, 쿠키 하나로 다툰 친구들. 자, 보통 이제 다툴 때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먹는 걸로 또 은근히 싸울 때 있거든요.
1: 그러면은 솔직히 한 일주일은 못 볼 수 있어요.
0: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드 치킨 먹을 때 닭다리 두 개를 먼저
1: 선점하는 게
0: 접수를 했다?
1: 그렇죠.
0: 그럼 이제 조금 어색해져요.
1: 그럼요. 왜냐면 먹는 걸로 토라지는 게 되게 서운해요.
0: 아, 그러니까요.
1: 예.
0: 그래서 오늘 뭔가 다투는 그런 이야기로 영어 다이얼로그 만들어봤습니다.
1: 벌써 흥미로운데요.
0: 오케이.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자, Josh라는 친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마유랑 Josh가 싸웠어. 아, 이거 한번
1: 아하.
0: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참고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Josh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제가 말다툼이 좀
1: 아,
0: 있었거든요.
1: 그랬구나. 아유,
0: 기억해.
1: 예.
0: 네.
1: 지금 연락 안 되나요?
0: 안 됩니다.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문제가 뭐였길래?
1: 오.
0: 뭐, 왜 그랬던 거야? 문장 괜찮겠어요?
1: 괜찮은데요?
0: 네, 좀 짧죠?
1: 예, 짧은데,
0: 네.
1: 뭐, 괜찮은 거야? 뭐, 이 정도야, 뭐.
0: 한번 해봐야죠.
1: 그쵸, 그쵸.
0: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한번 터져볼까요?
0: 오케이.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Mayu랑 Josh가 싸웠어.
2: What happened with Mayu and
1: Mayu,
2: Josh?
1: you know? Mayu and Josh
2: Yeah.
1: fight.
2: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1: You was there?
2: I was
1: You were
2: there.
1: there?
2: I broke up the fight. I broke up the fight.
1: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거, 새우,
2: Pardon?
1: No. You break up?
2: Yeah, I broke up the
1: break
2: fight.
1: up. 오.
2: Yeah.
1: 아니, 그러면은 있었으면은, 문제가 뭐였길래?
2: Sorry?
1: 문제. What happened? What happened?
2: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1: Ah.
2: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1: Cookie?
2: 'I want the cookie, I want the cookie, just a cookie.'
1: 쿠키. 아유, 그거 가지고.
2: 'Silly.'
1: 잘 말렸네.
0: 네, 어떻게 보면 좀 공감일 수도 있어요. 학창
1: 네.
0: 시절에 다 이제 친구들끼리 다투기도
1: 아유,
0: 하고 하잖아요,
1: 그럼요.
0: 그렇죠? 네, 미국에서도 사실 그런 일이 없는 게 당연히 아니고요. 그 와중에 또 오가는 내용 중에 생활 영어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1: 네.
0: 자, 다 트레이닝 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4: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3: What was the problem?
4: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미션 문장입니다. 들었어, 들었어. 막 이러면서 마유랑 자아씨가 싸웠어. 어휴,
1: 그쵸.
0: 네네.
1: 싸웠으면은 그냥 파이트 하면 끝나는데 뭐가 많네요. Got into.
0: 네.
1: 뭐로 들어갔나 봐요.
0: 아,
1: 네, 서로 안
0: 오,
1: 좋은.
0: get into 한 거예요?
1: 그쵸. Get into. 싸운 거는 뭐예요? 약간의 전쟁이거든요. Got into a war. 전쟁으로 들어간 거죠.
0: 와, 근데 약간 느낌 멋지긴 해요.
1: 그죠?
0: 멋지지만 너무 강력한 전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 이거 말고, 사실 슬기 씨가 이미 대답을 한 단어입니다.
1: 그래요?
0: 뭐겠어요? 바로 싸움.
1: A fight.
0: Yes.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1: Fight.
0: 자, fight은 싸우다라는 동사도 되고,
1: 네.
0: 이렇게 싸움이나 승부라는 명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fought, fight의 과거형 fought을 써도 돼요. They fought. 이것도 가능한데, 새로운 표현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 네.
0: get into fight이라는 게 덩어리입니다. 자, 일단은 그 전에, 그 덩어리 가기 전에, 요거 한번 볼게요. fight이라는 게 있고요, 싸움 중에.
1: 네.
0: argument라는

0: 단어가 있습니다.
1: 네.
0: 아마 어휘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이거 들어는 보셨을 것 같은데.
1: argue의 명사형 아닌가요?
0: 어, 맞아요.
1: 네.
0: 뭐 하는 거?
1: 이거, 이거? 저는 argue는 논쟁하다로 외웠어요.
0: 다들 물어보잖아요. 같은 사전을 쓴 느낌이에요.
1: 네.
0: 논쟁하다. 이렇게 되면
1: 우리는 우리 때는 똑같은 사전이에요.
0: 맞아요.
1: 네.
0: 왠지 너무 이거는 뭐 진지한 내용에서만 쓸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냥 말싸움하다예요.
1: 네.
0: 말싸움하다.
1: 맞아.
0: 그래서 우리 왠지 논쟁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말로도 나 어제 내 친구랑 논쟁했잖아. 좀 어색하죠?
1: 어, 너무 이상해요.
0: 진지한 논쟁도 가능한데 네. 그냥 말싸움했다도 가능한 겁니다.
1: 귀여운 so, 말싸움
0: that's
1: 정도도.
0: Right. So, argument는 말로 싸우는 것만 되지만 fight 같은 경우에는 말싸움이나 아니면 뭐 몸이 부딪히거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인 거예요.
1: 네.
0: Okay? So, 여기서는 뭐 싸움에 이렇게 들어왔다. 자, get into a fight이라는 것은 덩어리 표현입니다. Get into가 뭐라고요?
1: Get into가 어디에 들어가는 건데.
0: 맞아요.
1: 네.
0: 왜냐하면 get은 움직임을 나타낼 때가 대부분이에요. So get into a fight. 이거는 fight에서 딱 들어갔다. 이거는 싸우기 시작하는 동작을 굉장히 강조할 때 많습니다.
1: 아~
0: 그래서 사실 그냥 싸우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싸우다도 되고 아니면 싸움에 휘말리다, 싸움을 시작한다는 느낌.
1: 네.
0: Get into a fight. 했대. 그러니까 원래는 말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get into a fight 했대. 들어간 느낌 있죠?
1: 네.
0: Right? get의 과거.
1: got.
0: 같이 알아두셔야죠.
1: 자,
0: 예를 들어서 다시는 싸움에 휘말리지 마. 싸움에 들어가지 마. 자, 싸움에 들어가지 마. 다시는
1: don't get into a fight again.
0: Don't get into a fight again. 자, 이번에는 과거형이요.
1: 네.
0: 나 어제 싸웠어. 싸움에 휘말렸어. 싸움 시작했어.
1: I got into a fight.
0: 어제.
1: Yesterday.
0: That's right. 과거형이니까 get 대신에 got.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제가 별거 아닐 것 같지만요. 시제를 잘하면 아, 이 사람은 영어를 못한 사람이 아니구나. 꽤 하네. 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1: Yeah.
0: 그래서 여기서 난 어제 싸운다. 우리말로도 어색해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시제 맞춰주셔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Don't get into a fight again.
1: Don't get into a fight again.
0: I got into a fight yesterday.
1: I got into a fight yesterday.
0: 본문 해볼게요.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1: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0: Alright,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1: Mm-hmm.
0: 어, 나 거기 있었어. 내가 싸움 말렸지.
1: 어허.
0: 어, 너 몰랐지? 이러면서.
1: I was, I broke up the fight.
0: 오.
1: 어, 완전 새우였어요. 예, 새우로서.
0: 아, 나 새우였어.
1: 예. 자, 근데 말린 거를 지금 상대방이 몰랐으면 제대로 말린 거 아닌 거 아니에요?
0: 제대로 말린 거예요. 아니면 예. 그 친구도 얘기만 들었을 수도 있죠. 방금
1: 아,
0: 그 친구도.
1: 아, 그렇군요. I broke up the fight. 나는 깼어.
0: 어, 깼어.
1: 그 싸움을.
0: Yes.
1: 어, 그쵸. 그리고 나는 거기 있었으니까 I was there. 네.
0: That's it.
1: 그쵸.
0: Right. 복잡할 필요 없어요.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1: Perfect. Yes.
0: So there, 명사로 거기도 되지만 거기에, 거기에서, 거기로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So I was there. 나 거기 있었어. 그래서 I broke up the fight 했지. 라고 했는데요. 자, 싸움을 우리가 말린다라고 하면 말리다에서 또 헷갈리기 시작해요.
1: 네.
0: 아, 이거 뭘 써야 되지? 이럴 수 있는데요.
1: 그쵸.
0: 정말 우리가 남녀 사이에 헤어진다라고 할 때도 break up을 쓰죠.
1: 맞아요.
0: 그게 직역을 하면 깨지다라는 뜻이잖아요. 쨍그랑하고, right?
1: 근데 우리도 나 마유랑 깨졌어.
0: 마,
1: 쓰잖아요.
0: 그게 약간 비격식처럼 사용을 하죠. 그쵸?
1: 귀엽게.
0: 영어도 똑같아요.
1: 그래서
0: break up a fight이라고 하면 싸움을 깨다.
1: 깨다.
0: Right? 그래서 말리다라는 식으로 의역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것으로 또 입영작을 하려면은 과거형도 알아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So break의 과거 뭐예요?
1: Broke.
0: Broke. 같이 가야죠.
1: 네.
0: 자, 한번 해볼게요. 싸움을 말리자. 그 싸움을 말리자. 하자.
1: Let's break up a fight.
0: The fight.
1: Break
0: 왜냐하면
1: up the fight.
0: 여기서는 이게 덩어리 표현은 맞지만
1: 네.
0: 이미 우리가 어떤 싸움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let's break up a fight 이러면 저기 아무데나 가서 싸우고 있으면 그냥 말리자. 그냥 일반적인 싸움을 말리자가 되죠.
1: 난 평화주의자니까.
0: 그렇죠. Let's break up any fight.
1: 아,
0: 이런 느낌이 되는
1: 그렇게
0: 거죠.
1: 돼버릴 수 있군요.
0: So 우리가 아는 그 fight이니까 the fight이라고
1: fight.
0: 하는 게 맞겠죠.
1: 네.
0: So 이건 기본형을 보여드린 거예요. 자, how about this? 어, 그 싸움 누가 말렸어?
1: 오.
0: 누가 그 싸움 말렸어? 그럼 일단 누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1: 누가? Who.
0: 자, 근데 누가가 주어의 역할 느낌이기 때문에 동사로 이어가줘야 돼요. 누가 그 싸움 말렸지?
1: Who

0: 동사 바로
1: who 아, who break up.
0: 아하.
1: Who break up the fight?
0: 심지어 과거니까 who break가 아니라 who?
1: Who broke up the fight?
0: 그렇죠. 자, who가 주어의 느낌이에요. 누가입니다.
1: 아,
0: 누구를.
1: 그렇구나.
0: 이럴 때는 who 뒤에 동사로 이어가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who did you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1: 예.
0: who broke up the fight. 이렇게 동사부터 이어가 줍니다.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1: 네.
0: Just like this. Right? 자, 읽어보겠습니다. Let's break up the fight.
1: Let's break up the fight.
0: Who broke up the fight?
1: Who broke up the fight?
0: Alright.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싸움을 거는 거 있잖아요.
1: 네.
0: Alright. 싸움을 이 사람이 먼저 시작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1: 네.
0: 그러면 단순하게 뭘 쓰면 싸움을 걸다, 싸움을 시작하다가 될까요?
1: Get.
0: I said 시작하다.
1: Start? 아, start the, a fight. Start a fight. 오.
0: Yeah. No, she started the fight.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작하는
1: yeah.
0: 거. So, 나 거기 있었고, 내가 그 fight broke up 이렇게 했고,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1: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0: 네, 다음 미션 문장 한번 볼게요.
1: 네.
0: 아니, 문제가 뭐였길래? 아니,
1: 그쵸?
0: 왜 싸운 거야? 이러면서.
1: 싸운 이유 제일 궁금해요.
0: 아, 저도 궁금하죠.
1: 뭐 때문에 싸웠고, 왜냐면 우리는 그런 걸 답습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0: 아, 그러니까요.
1: 우린 피하자. 약간 이런.
0: 네, 미국에서도 똑같아요. 저도 네.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 막 싸우고 있으면 다 그게 궁금하니까 다들.
1: 그치.
0: 뭐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거 말하면 안 되죠. 어떻게 된 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됐죠.
1: 뭐 때문에 그랬대. 아. 이렇게 조용히 말해야 돼요. What was the problem? 문제는 problem이니까요. What was the problem?
0: What was the problem?
1: Yes.
0: Okay. 정답 맞는지 보겠습니다.
1: Mm-hmm. Perfect. Yes.
0: Problem. Obviously, 문제라는 뜻이 되겠죠.
1: 네.
0: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뭐가 뭐야? 이렇게 얘기할 때 What is?
1: 네.
0: 이런 식으로 쓰죠. What is?
1: 그래서
0: 비동사를 현재형으로 쓰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동사 시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1: 과거 was로
0: 그렇습니다.
1: 맞네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뭐야? What is the problem도 가능해요.
1: 네.
0: 물론 뭐 지금 상황에서 Hey, what is the problem? Right? 근데 이미 싸웠죠?
1: 네.
0: 그러니까 문제가 뭐야가 아니라 문제가 뭐?
1: 였어?
0: 였어. 과거의 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1: 네.
0: So, what was the problem?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what is 뭐뭐, 뭐 예를 들어 what is this, what is that? 여기서 이제 what was로 한번 트레이닝 해보는 거죠.
1: 네.
0: So, what was or 명사에 따라 were가 될 수도 있겠죠. So, 예를 들어서 명사가 복수라면 was예요, were예요?
1: Were.
0: Were 써야 되는 겁니다.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질문이 뭐였죠? 예를 들어서 슬기 씨가 어떤 인터뷰 중에 누가 물어봤는데
1: 그쵸.
0: 지금 다른 거에 집중하느라 못 들은 거예요.
1: 자, 맞아요.
0: 그랬을 때 그 질문이 뭐였죠?
1: What was the question?
0: Exactly. What was the question? I'm sorry. 이러면서. Okay?
1: 자, 그런 질문 실제로 되게 많이 하세요. 다른 이야기 하다가 잠깐만 질문이 뭐였죠?
0: 아 맞아요.
1: 에.
0: 슬기 씨는 오히려 인터뷰를 이렇게
1: 저는 질문을 남을... 하는 사람이니까.
0: 맞아요. 예. 아, 배우분들 많이 해봤으니까
1: 네,
0: 충분히
1: 맞습니다.
0: 못 알아들었을 수 있거든요.
1: 네네.
0: 자, how about this? 이번에 복수로 써볼게요. 뭔가 이유들이 있었을 것 같은 거예요.
1: 예.
0: 그래서 그 이유들이 뭐였지? 그 이유들은 뭐였지?
1: What was... what were the reasons?
0: 그렇죠. What were the reasons?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있잖아요.
1: 네.
0: 영어할 때 단수에는 그나마 좀 익숙해요.
1: 맞아요.
0: 근데 복수가 되는 순간 이렇게 됩니다.
1: 정말.
0: 네.
1: 왜냐면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0: 그렇죠.
1: 더 그래요.
0: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해서 이병작이라고 하는 게 우리말을 영어로 최대한 바꿔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단수 복수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영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 생각하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보장할게요.
1: 네.
0: 그 트레이닝을 통해서 나중에 그게 딱 꽂히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1: 완전히 내 거가 되는 순간.
0: Of course.
1: 네.
0: Alright. So, just like this. See? So, 첫 번째는 단수니까 was였고요. 그리고 뒤에는 reasons, 복수니까 were. Okay, you guys, 같이 낭독해 볼게요. What was the question?
1: What was the question?
0: What were the reasons?
1: What were the reasons?
0: 네, 자, 그러면 what 말고 다른 걸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과거 질문을 할 때, right?
1: 오,
0: right?
1: 그렇겠네요.
0: 예를 들어서 무엇이 아니라 누구를 써볼게요. 누구.
1: 오.
0: 그 남자 누구였니? 나 어제 그 사람 있잖아. 그 남자 누구였어? 슬기 씨가 예를 들어 엄청 잘생긴 사람 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제 친구 같았던 거예요.
1: 그렇죠.
0: 물어보는 거죠, 저한테.
1: 나는 결혼은 했지만
0: 궁금할 수는 있잖아요.
1: 궁금은 하니까.
0: Right.
1: Who was that the man?
0: The man, the guy.
1: The guy.
0: That was my friend.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1: 너 이제 소개시켜 줘.
0: 그렇죠. 좀 많이 늦었어.
1: 많이 늦. Too late.
0: Yes. Yeah. So who was that guy. 이렇게 과거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오케이. Okay.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So, what was the problem?
1: What was the problem?
0: All right. 자,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1: 네.
0: 하나 남아있는데요. 그래도 뭔가 순수하네요, 느낌이.
1: 왜요, 왜요?
0: 쿠키 하나 두고 싸우더라고.
1: 이 싸우는 게 굉장히 사소한 이유에서 출발을 하고요.
0: 맞습니다.
1: 나중에는 뭐 때문에 싸웠는지 기억도 못해요.
0: 그게 진짜... 좀 이게 특히나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네. 더 그래요.
1: 차.
0: 서로 네. 왜 싸웠지?
1: 야, 그것 때문에였냐? 야, 미안하다. 야,
0: 미안하다.
1: 야.
0: 이거 우리 오버였다. 막 이러면서.
1: 그러면서 끝나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0: Exactly.
1: 네. They were fighting over.
0: 자, 일단은 앞에서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들은
1: 싸우고 있었어.
0: 잘라도 될 것 같아요.
1: 여기서 자를까요?
0: Okay.
1: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0: 어허.
1: 네. 쿠키를 하나를 두고 싸워요.
0: 아, 이것도 별거 아닌 단어인데 은근히 스펠링이
1: 이거 헷갈려요. 지금 저 C랑 K랑 헷갈렸는데
0: 그거는 상상도 못했는데
1: 거침없이 가니까 네. 나왔어요.
0: 느낌대로 가야 돼.
1: 네.
0: So they were fighting, right? 근데 뭐 때문에요? Over a cookie. 맞습니다. 그렇죠?
1: 만약에 여기 over가 비어져 있었으면 저 고민 정말 많이 했을 것 같아요.
0: 아, 뭐뭐를 두고라고 할 때
1: 뭐뭐를 놓고
0: 맞아요. 그럴 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싸우다를 지금 여기서는 명사로 쓴 거예요?
1: 싸우다요?
0: 명사예요, fight이.
1: fight이요? 동명사.
0: 동사입니다. 동사.
1: 동사.
0: 동사. 아, 그렇죠. 아니, 왜냐면 ing 붙으니까 그러니까 fight 말한 거. fight 자체.
1: 네, 네, 네.
0: So, fight은 과거형 PP형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혹시 모르시면 교재 쓰셔야 됩니다.
1: Fought. 예, fight, fought.
0: 아, 스펠링 기대해 볼게요.
1: 예, fight, fought, fought. Fought이에요, 또. 예.
0: 나오는 대로 그대로.
1: 네네네, 이거 느낌대로 가야 돼요. 네.
0: 그렇죠. 느낌대로 안 가면은 스펠링 막 지금 O에서 A랑 헷갈렸죠?
1: 그죠.
0: 예.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Fight, fought, fought.
1: 오! 예.
0: 이거 왜 헷갈리냐면 teach 있죠, teach.
1: 네.
0: 그건 taught, taught이란 말이에요.
1: 예.
0: 근데 걔는 T-A-U 이렇게 돼요. 그래서 또 그건 헷갈려요.
1: 맞아요.
0: Right? 그래서 많이 써봐야 된다는 거예요. That's the only way.
1: 예.
0: Okay? 자, 우리 보세요. 뭔가를 두고 싸운다는 거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사실.
1: 그쵸.
0: 예를 들어서, 나를 두고 싸우고 있어. 막 이래요. 그러면 나 때문에 싸운 거잖아요, 결국에는.
1: 네.
0: 그쵸? So, over가 뭐뭐 위로, 위에서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1: 예.
0: 그래서 여기 쿠키가 여기 딱 놓여져 있어요.
1: 아.
0: 그래서 그 위에서 얘를 딱 두고 너랑 나랑 결투.
1: 그래.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아,
0: right?
1: 네.
0: So, over 목적어.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So, fight over something 이라고 하면 뭔가를 두고 싸우다.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1: 그렇죠.
0: Okay? 자, 제가 한 거 요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아, 날 두고 그만 싸워. 이걸 해볼 텐데요. 자, 그만이 뭐죠, 그만?
1: Stop.
0: 자, 힌트 드릴게요.
1: 네.
0: Stop 뒤에는 ing 쓰면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1: 멈추다.
0: 자, 슬기 씨 연기하듯이 여러분들도 아, 나 그렇게 좋아? 날 두고 그만 싸워.
1: 처음 해보는 말이라서 될지 모르겠는데. 자, stop fighting over me.
0: 오, 지금.
1: Stop. I'm so tired.
0: 한참 전에 갔잖아요.
1: 갔어?
0: 네, 네, 그래요. So,
1: 문자라 맞네.
0: Stop fighting over me. Very, very nice.
1: Yeah.
0: 자, how about this? 이번에는 과거 진행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처럼. 그들은 장난감을 두고 싸우고 있었다. 걔네 있잖아. 장난감 하나 두고 싸우고 있더라고.
1: They were fighting over a toy.
0: 그렇죠. They were fighting over a toy.
1: A toy.
0: Just like this. 지금 이 문장에서도 사실 가져갈 게 너무나 많아요.
1: 네.
0: 물론 이제 fight over는 우리가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stop, ing. 얘는 제가 뼈대가 되는 패턴들. 패턴은 사실 많은데요.
1: 네.
0: 그중에 제가 사실 정해놓은 게 160몇 개가 있어요. 정말 이것만 알아도 영어 웬만큼 다 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뼈대 패턴이라고 불러요. So, frame patterns라고 저는 부르는

0: 네. 그 중에 하나입니다. Stop ING 하는 것을 멈추다. So, stop fighting over me. 이건 이미 싸우고 있을 때 그걸 그만두라는 얘기가 되겠죠.
1: 저는 그래서 정말 헷갈릴 때 stop fighting도 있지만 사실 stop 다음에 to가 올 때도 있잖아요.
0: 네.
1: stop to는
0: 좀 달라요.
1: 그래서 너무 헷갈려요.
0: stop to는 멈추는데 뭘 하기 위해 멈춘 거예요.
1: 아.
0: Okay. So I stopped to 뭐가 있을까요? 멈춰서 뭘 하는 게 있을까요?
1: 배고파서.
0: 뭐 I was walking and I stopped to eat something.
1: 뭘 먹기 위해 멈췄네.
0: 그렇죠. 그래서 목적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뭐 목적이다 뭐 이렇게 쓰는 거 의미가 없고요.
1: 해봐야 돼요. 예.
0: 네. 이거는 진짜 진리예요. 그냥 반복해서 쓰는 게 최고입니다.
1: 네. 네.
0: 일단 하지만 기본 이론은 알아야겠죠.
1: 그렇죠, 그렇죠.
0: So stop fighting over me and they were fighting over a toy. 여기서도 또 하나 과거 진행형이에요.
1: 네.
0: Because 네. 과거의 한 시점에 혹은 그 근처 때 근처의 앞뒤로 한참 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1: 싸우고 있었던 거네요.
0: That's correct. 자, you guys 읽어볼게요. Stop fighting over me.
1: Stop fighting over me.
0: They were fighting over a toy.
1: They were fighting over a toy.
0: All right. 자, 본문도 갈게요.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1: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0: All right.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was the problem? What was the problem?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마유랑 조시가 싸웠어.
1: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0: 아니, 문제가 뭐였길래?
1: What was the problem?
0: 그죠, 과거형을 썼습니다.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2: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3: What was the problem? What was the problem?
2: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0: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이 패턴 잊지 마유.
0: 아름다웠어요.
1: 왜냐하면 제가 모니터를 하다 보니까 이때쯤 약간 졸렸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1: 예,
0: 이때 다시 한번
1: 맞아요.
0: 끌어
1: 올려. 제가 좀 깨워드리려고 한번 노래를 넣어봤어요.
0: 다들 집중하셨을 거예요.
1: 집중.
0: Alright. 자, get into a fight. 오케이, 싸움에 휘말리거나 싸우다 뭔가 시작하는 느낌이
1: 네.
0: 있었죠. 자,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1: 네.
0: 나 어제 싸움에 휘말렸어. 과거형이에요.
1: I got into a fight yesterday.
0: 그렇죠. get이 아니라 got.
1: Mm-hmm.
0: 자, 다시는 싸우지 마. 다시는 싸움에 들어가지 마.
1: Don't get into a fight.
0: 다시.
1: Don't.
0: 그게 아니라
1: don't
0: 다시는.
1: Don't get into a fight again. Oh, yes.
0: 다시 읽어줘요.
1: 오케이, 오케이.
0: 세 번째입니다. 마유랑 조시가 싸웠어.
1: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0: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4: I got into a fight yesterday. Don't get into a fight again.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0: 자, 다음은요. What was or were 명사 가보겠습니다. 문제가 뭐였길래 뭐가 문제였니?
1: What was the problem?
0: 그죠. What was the problem? So how about this? 질문이 뭐였니? 질문이 뭐였죠?
1: Oh, what was the question?
0: 그렇죠. What was the question? Right. 세 번째. 이번에는 복수 같은데요.
1: 네.
0: 이유들이 뭐였어? 그 이유들이 뭐였니?
1: What were the reasons?
0: 그렇죠. What were the reasons? Ye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 What was the problem? What was the question? What were the

0: 댄이 옆에 앉아 있어. 라는 문장이었죠. I am sitting next to Jenny.
1: There you go. Next to를 사용했습니다.
0: 네.
1: 자, 오늘 배운 임명작 패턴이죠. 바로 what was 아니면 what were 명사. 그렇게 사용을 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답이 뭐였어? 답이 뭐였니?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0: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네, 영작에서 끝내지 마시고요. 그것을 낭독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세요. 진짜 내가 연기를 하듯이 가는 거 엄청난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 그쵸?
1: Right.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0: 호랑이가 들어오시는 것 같은 기운을.
1: 어, 천재의 소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개시하지도 못한 그네 한수.
2: 정말 말도 안 되게 강하고 빨리 들면서도 정확하고 또래들이 다 목표로 하는.
3: 이세돌 구단 대 알파고의 대결 일곱 펼쳐지고 있습니다.
2: 인공지능에게 인간이 지는 순간 충격에 휩싸였죠. 하지만 신에게 균열을 일으켰죠.
4: 인간 대표 이세돌의 첫승.
5: 인류사적으로 큰일을 하지 않았나.
6: AI라는 걸 너무 지금 사실 좀 두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즐거운 순간이 한참도 못 내다본다는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탁 변하면서 우리가 같이 찾아가는 재미 너무 좋지 않나요?

난 이제부터 남들이 받지 않는 세상에 없는 일을 만들자 라고 생각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새로운 거,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길, 도전하는 요리, 재밌어야 돼, 즐거워야 돼, 맛있어야 돼. 소금 뿌려주세요. 네네. 간단해요. 요리 철학이 정립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건 감동 있는

코미디 영화 같은 유리야. 어깨에 이런 힘 이런 거 다 빼고 사람들이 편하게 즐기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하자. 명확해졌어요. 이걸 들고 전 세상으로 나갈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요리를 통해서 웃음을 드리고 싶은 셰프 최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30몇 년이 됐는지, 30년이 지나니까 이 숫자가 되게 흐트러져요. 그 요리 철학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 게, 10년간 스승님 요리를 배웠잖아요. 제가 이제 저도 헤드 셰프가 되고 레스토랑을 끌고 가는 셰프가 됐을 때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저한테. 그게 인생을 바꿔놨는데 저에게 댓글 하나가 탁 충격을 준 거죠. 맛있긴 한데 너무 똑같다. 스승님 요리를 내가 여기서 하는 거죠. 그게 저한테 진짜 충격이었어. 팍. 첫 번째는 우리 스승님 요리를 여기서 하니까 스승님의 파이를 내가 나눠 먹는 느낌. 두 번째는 저도 저를 스승이라고 쫓아다니는 제자들이 생겼는데 우리 스승님의 그늘에 있는 거죠. 난 이제부터 남들이 하지 않는 세상에 없는 요리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메뉴 개발하는 거예요. 한 매달 세트 메뉴를 두 가지를 매달 바꿨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2, 3년 동안 막 하는데 사람들이 이건 무리되는 일이다 하지 마라. 근데 이제 스스로에 나는 약속이다 이러면서 막 개발했는데 지금도 계속 메뉴를 개발하는데 새로운 거, 남들 시도하지 않는 길, 도전하는 요리, 이게 저의 철학이었던 것 같아요. 메뉴가 너무 안 나와서 예전 자료를 찾아보거든요. 사진이 진짜 뭐 만장이에요. 막. 근데 지금은 막 창피하고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이걸 손님들한테 냈다고? 가짓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리가 얼마나 완벽한지 밸런스가 잘 맞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많이 계속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흑백요리사에서 계속 뭔가를 메시지를 계속 내려고 해요. 완벽한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죠. 탄탄한 완벽한 요리, 전통을 잇는 요리, 새로운 도전하는 요리, 이런 것들이 다 모여야 건강한 문화가 된다. 나는 여기서 이 작은 톱니바퀴 역할을 한다. 야, 우리가 전하고 싶은 요리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하면 익숙한 걸 스페셜하게 표현하는 거다. 전 세계 모든 요리를 먹으면서 이제 접시 하나 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옛날에 처음 불고기버거를 먹었을 때 이렇게 완벽한 요리가 있나? 그것도 많이 먹으면 알잖아요. 더 좋은 뭐 수제버거를 비싼 걸 먹으면 이게들이 아니까 뭔가 햄버거 만들기 어려운 것처럼 요리 내는 게 너무 어렵죠. 도대체 내가 추구하는 요리가 뭔가? 많은 사람들이 뭐 유명한 셰프님 이런데 나는 당당하게 난 그래도 파인다이닝 셰프야. 뭔가 아티스트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진 찍어달라 그럴 때 소금 뿌리는 거 해주세요 이런 기분이 나빴거든요. 이 사람 날 개그맨으로 보나? 무슨 날 뭐 그것도 다 바뀌었어요. 소금 뿌려주세요? 네네. 간단해요. 요리 철학이 정립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건 감동 있는 코미디 영화 같은 요리야. 파인다이닝이 아직도 장르가 어려운 장르예요. 왜냐하면 요리 중에 하이엔드 식당이라고 그 끝 위에 더 뭐가 없다는 그 뜻이거든요. 비싸요. 그럼 일반 사람들이 쉽게 매일 가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아니고 그러면은 어쩌다 한 번씩 오시는 분들 막 이런 분들이 약간 위축될 수도 있고 저도 막 너무 비싼 데 가면 위축되고 실수하면 실수해도 편하게 해드리는 게 파인다이닝이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어렵고 뭔가 부담스러운 걸 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리를 끊임없이 제가 했던 게 그거거든요. 돈을 주자. 편하게 만들자. 재밌게 만들자. 그래서 요리에 유머를 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한편의 코미디 영화가 그냥 웃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감동 조금 가져가면 되지 않나? 어깨에 이런 힘 이런 거 다 빼고 사람들이 편하게 즐기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하자. 이게 저 요리 철학이 됐습니다. 이걸 들고 전 세상으로 나갈 겁니다.

예전에는 정말 악마 같은 리더십이었던 것 같아요. 오픈 키친이었는데 직원들을 혼내고 막 욕하고 막 옛날에 문화가 그랬거든요. 나이가 먹으면서 독을 깎이듯이 부드러워지고 모진 데가 이렇게 연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조직이 커지다 보니 제가 악마 역할을 하지 않아도 저보다 엄청 무서운 악마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이제 얘기하죠. 인격적으로 공격하지 말고 강한 어조로 감정 섞지 말라고. 감정을 섞는 순간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해야 될 메시지가 희석된다고 얘기해요. 뭘 잘못했으면 너 이거 잘못해서 이것 때문에 이런 피해가 끼치고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조심해 이랬는데 미쳤어! 막 이러면 미쳤어만 들어오고 막 그것만 들어서 감정적으로 뭐 굴욕당했다든지 아니면 반감이 생겨서 인지해야 될 것들이 희석되거든요. 그래서 감정 빼고 강하게 얘기해라. 물론 저도 가끔 안될 때가 있긴 한데 옆에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더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방 분위기는 누구나 제안을 다할수 있어요. 한 2개월 문 닫고 요리 연구만 한 적이 있어요.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직원들 다뭐 주방 청소 다 해놓고 요리 연구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런 작업들을 했거든요. 누구나 다 해서 목표는 300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11개 추려서 메뉴에 넣자. 생각나면 다 던져. 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가능성이 있으면 될 때까지 계속 만들어 봐요. 한 요리 130번 만들어 본 적도 있습니다. 똑같은 요리를. 사실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재밌고 이렇게 이런 요리지만 뒤에 진짜 거의 미친 사람들처럼 계속 했던 것도 하고 또 하고 뭐 소금 1g씩 0. 몇 g씩 바꿔가면서 온도 몇 도씩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레인지에 시도를 계속하죠. 무조건 하자. 그 포인트는 재밌어야 돼, 즐거워야 돼, 맛있어야 돼. 20년 전쯤에 만든데 장미가 신경 안정 효과가 있거든요. 장미를 요리했으면 얼마나 로맨틱할까. 꽃을 주면서 안정 효과가 있으니 뭔가 이성에게 어필하는 그런 요리처럼. 장미가 또 향도 좋은데 신맛이 있어요. 각각류랑 잘 맞아서 장미를 막 텍스처를 바꾼 요리를 만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머릿속에 텍스트로 쓰면 그림처럼 툭툭 제또 그림을 잘 그려서 형상화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툭툭툭툭 나와요. 그래서 막.

2000개, 3000개 막 영감으로 막, 그때는 내가 진짜 요리계의 아마데우스인가? 점점 그게 이제 희박해지고 안 나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 레스토랑에 10년 있었잖아요. 10년 동안 보았던, 배웠던 맛의 베이스와 이런 게 엄청 쌓였을 거 아니에요. 쓰질 않았으니까. 쓰기 시작하니까 그 예전에 배웠던 걸 다 쓴 거죠. 2000개 정도 만들고 나니까 소진이 다 되는 거예요. 이 창작의 영감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엄청 많은 경험을 농축해서 짜낸 게 요만큼 나오는 게 창작인데 10년 동안 했으니 얼마나 우려먹을 게 많을까요? 스승님한테 배웠던 그런 기본 베이스에서의 지식들이 다 그때 쏟아져 나온 건데 소진이 되죠. 하도 많이 쓰니까. 그때부터는 딴 게 없어요. 더 채워야죠. 영감을 위해서 많이. 책 보고 공부하고 먹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또 영감 그리고 자다가 막 아이디어 노트 뭔가 있으면 다 기록하고 지금 이제 휴대폰에 몇 월 며칠에 뭐 어디 가서 뭔가 있으면 아이디어가 쭉 있으면 열 몇 개 뭐 이렇게 나오면 중요한 거 그걸 무조건 다 만들어 봐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예를 들어서 무슨 저 운동화를 봐도 막 요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 무슨 까만 거는 무슨 뭐 커피로 만들고 하얀 거는 우유로 만들어서 저걸 무슨 뭐 초밥처럼 만들어볼까? 이러면은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써보면 까만 건 우유야 이런 걸 직접 만들어보는 거죠. 그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던 영감이 지금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근데 영감이 와서 만든 요리는 진짜 위대한 요리들이 나와요. 이 영감을 채우기 위해서 요리에 관한 지식을 채우는 것도 있지만 비워내는 리프레시 있죠. 그것도 중요해서 요즘은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요리도 엄청 많죠. 130번 만들었던 요리가 연어초밥 아이스크림이거든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어요. 그 연어 살을 초밥에 그 고추냉이랑 달콤한 맛을 그 안에 넣어요. 그래서 아이스바로 얼려요. 근데 연어초밥이니까 연어살을 갈아서 얼려야 되는데 연어살을 갈아서 얼리면 설킁설킁 거려요. 근데 그렇게 섞어서 넣으면 먹으면 연어초밥 맛이 나요. 진짜로 얼리면 얼음 결정들이 이렇게 막 되면서 씹히는 그런 식감이 안 좋은 거예요. 에퀄리스로 만들면 그 자체가 아이스크림이 부드럽게 얼거든요. 그렇게 해서 얼렸더니 쫀득쫀득하고 부드러운 연어 단백질 아이스바가 만들어졌어요. 후리가케라고 일본 그 밥에 먹는 거 있죠. 탁 묻혀놓으면 딱 열어서 사람들에게 아이스바를 먹이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파인다이닝에서 폼잡고 싶어도 정장을 입고서 아이스바를 빨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여기에는 성공을 했어요. 연어 맛도 진짜 연어 초밥 맛이나. 여기서 이제 실패가 뭐냐면 연어 초밥을 초밥으로 먹고 싶어하지 차가운 아이스바 형태로 먹고 싶어하지 않더라고요. 호가 있는데 호 50, 불호 50. 실패죠. 적어도 호가 90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뭐 무서울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아이스크림 싫어하는 사람 딴 걸로 또 바꾸면 되죠. 우리는 그게 장점이니까. 야, 너무 재밌게 만들었는데 좋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한 하루에 대여섯 개는 조금만 먹고 남겨와요. 왜 그러니? 그러니까 너무 생소하대요. 바꾸자. 그게 우리 색깔인 거죠. 그런 대표적으로 성공했지만 실패한 요리. 제 의도는 다 담겼지만 고객의 그런 니즈까지 정확히 판단을 못한 실패작일 수도 있죠. 나중에 다시 도전할 겁니다. 더 완벽한. 제가 생각해 요즘 또 머리 똑똑한 사람 너무 많거든요. 예전에는 천재가 있으면 반드시 빛날 확률이 높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른 아이디어를 내니까. 근데 요즘은 내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천재가 많을 거예요. 세상이 너무 가치들이 높고 다들 똑똑하니까 그리고 그걸 제안하거나 시전해보자고 하지 않아요. 해보면 더 확실하게 검증이라도 한 번 더 하면 확률이 더 높잖아요. 뭔가 잘 되기 위한 확률을 높이는 짓은 당연히 해야죠.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뭐든 나옵니다. 100점짜리든 30점짜리든 뭐든 나와요. 지금은 버티는 자가 이긴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시도조차도 잘안 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안될것 같으면 안 하고 이러는데, 안될것 같은 거 10번 중에 다 10번 다 실패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되는 게 얼마나 가치 있을까요? 나서서 해보고 버티고 하면 그 사람들 진짜 엄청난 것들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생각해요.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무조건 이겨요. 저도 사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데 굉장히 당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자존감에 대해서 뭔가 자존감 테스트 하는 게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낮게 나왔어요. 그 자존감에 대해서 하는 토크쇼를 나갔는데, 보통 대학, 미국 대학의 졸업자들이 자존감 포인트가 30점인데 저는 3점이 나왔더라고요. 너무 낮은 거예요. 제 스스로의 인간에 대해서 계속 혼자 질타하고 막 이런 편이긴 한데, 요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 너무 잘난 거야. 왜냐면 그때 프랑스 사람들이 막내 요리 와서 저한테 막 이런 표현했는데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진짜 그랬거든요. 아, your dish is totally different. 야, 네 요리는 완전 달랐다는 사람하고. 그때 그게 엄청 자신감 있게 보였나 봐요. 지금도 이제 요리사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본인 자신감이 낮은 건 그냥 뭐 신경 쓰고 난 자존감이 낮지 그러지 말고 자존감 높은 걸 얘기하면 돼요. 자기가 관심 있고 자기가 잘하는 거, 그런 것들을 만들면 되죠. 당신은 뭐가 하고 싶으십니까? 참 어려운데 정말 쉽습니다. 난뭐 해야 되지? 어렵게 생각해서 어려운 건데, 레스토랑 오는 친구들한테 뭘 얘기해? 왜 요리 시작했니? 하고, 넌뭐 하고 싶어? 그럼 나는

0: 나중에 무슨 레스토랑을 차려서 뭐 셰프님 멋있는 레스토랑 되고 뭐 셰프가 되고 싶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려운 것 같아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이러는데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본인 SNS 열어서 알고리즘 뭐가 뜨는지 보면 돼요. 저는 맨날 강아지, 애니메이션 뜨고 막 이런 거 뜨거든요.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게 이쪽일 거예요, 아마. 생각보다 하고 싶은 거는 심플하게 자기가 아는데 그걸 뭔가 생산적이고 막 엄청 거창한 걸 자꾸 찾아서 그러는데 일단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본인이 먼저 즐거워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걸 통해서 자존감 높고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당당한 멋진 사람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셰프 최한석이었습니다.
1: 제가 여러분한테 머릿속에 떠오르는 화가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도 상당수가 남자이지 않았을까? 수백 년의 미술 역사 속에서 여성 화가는 없었을까?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존재했고요. 아주 치열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젠틀레스키는 처음으로요. 그 여성 자신의 감정과 의지와 힘으로 문화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수잔 발라동, 이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 진짜 모습을 그리겠다. 난 여성이고 화가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선언이었던 거예요.
2: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3: 어린이 친구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 펜님 그릴 때 노란색으로 그려야 됩니까? 아니면 빨간색으로 그려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4: 그래서 오늘 이제 빛이 뭔지를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 싶어서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3: 아, 그렇습니까? 빛광자인가요?
4: 네.
3: 빛의 권력자, 이름 따라간다. 분광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4: 사과가 빨갛잖아요? 빛이 그 사과가 빨갛다는 걸 보여주게 하는 수단이 있는 거예요. 빛만 잘 분석하면 거의 모든 정보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LED라든지,
3: LED,
4: 그다음에 태양전지
3: 예.
4: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초고속 분광이 필요합니다. 건방진 말씀도 있는데 양자역학은 이제 분광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학문이다.
3: 오늘 교수님한테도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햇빛은
4: 예.
3: 무슨 색이다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5: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6: 이 분위기?
7: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6: 그렇다니까.
8: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9: 이분 위기.
10: 뭐야 이거?
9: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1: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해남반도의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볼거리 가득한 오일장. 네?
1: 닭기 좋지요? 맛있겠지요? 닭기 사러 오세요. 해남 오일장으로.
0: 싱싱한 장터 낙지는 출고의 보양식.
1: 아주 그냥 시계줘요.
0: 그런가 하면 갯벌엔 아주 근사한 바다의 맛이 숨어 있답니다.
2: 신기해요. 물고기인데 뻘 위에서 뛰어요.
0: 바로 짱뚱어랍니다.
3: 뭔 역시 좋지?
1: 짱뚱어 탕은 먹어야 여름 난다고요.
0: 여름 갯벌의 선물 짱뚱어랑 낙지 만나러 떠나보시죠. 한반도의 최남단 땅끝마을로 잘 알려진 해남반도입니다. 멀리서 볼 때는 그저 조용해 보이는 땅끝 반도. 하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시끌벅적한 곳이 있습니다.

0: 해남에서 가장 크다는 해남읍 오일장. 장바닥에 펼친 난전 속에 어머니들의 구수한 입담이 가득한 곳이죠.
1: 안녕하세요, 어머니.
2: 딸에서 오면 나 찍지 마라 말이오. 우리 아들로 가면 태양한다더만 또 태름이 나온다.
1: 여기가 어머니 옛날부터 있던 곳이에요?
2: 그때는 어떤 우리 어려서부터 있었나, 우리 없어서부터 밀장이 있었을지. 그러니까 100년이 넘었겠죠.
1: 100년이 넘었어요? 응,
2: 내가 나이가 100살, 다 100살은 안 먹고 네. 80인데.
1: 어머니는 언제부터 이렇게 장에 다니셨어요?
3: 오래됐어.
1: 그래요?
3: 한 40년 됐어.
1: 40년?
3: 옛날에 장사했지. 지금은 나 장사만 늘어나고 안 돼. 안 돼, 안 돼.
0: 새벽부터 장사 준비한다고 바지런을 떠는 장터 어머니들.
1: 어머니, 이게 뭐예요?
2: 해파리.
1: 해파리?
2: 바지라.
1: 바지라.
0: 이 싱싱한 해파리는 어떻게 먹나요?
2: 설탕, 깨가리, 마늘, 청양고추 딱 요것만 들어가면 돼. 요거는 뭐식 할 것이 없어. 양념할 것을 하고 간을 안 해도 돼. 지가 갖고 있으니까.
1: 맞나요?
2: 엄청 맛납지. 새콤달콤하니 얼마나 맛있는 거야. 커피 하루에 두 잔만 먹으면 보약이. 먹어. 먹고 건강하면 돼. 보려면 잘 돌면 건강한 거 쉽게 아무거나 먹어. 데리지 말고 젊었을 때는.
0: 음식은 나눌수록 맛있다고 커피 한 잔을 타주십니다.
2: 답사.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2: 건강하고 오늘 하루 될 수 있게 좋은 일만 있기 바라고.
1: 감사합니다.
0: 장터에서 만나는 따뜻한 인심과 함께 오일장이 열렸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예, 네, 안녕하세요. 저 나는 또 먹고 죽게 생겼어. 갈치도 사람 얼굴 화장하되 이렇게 이쁘게 나야 손님이 사거든. 어째 내 말 틀렸는가?
2: 이곳 오일장에서 30년째 수산물을 팔았다는 김덕예 씨. 가장 인기 있는 건 단연코 낙지랍니다.
1: 우수가 뻘낙지라 이렇게 발이 길고 맛있어요. 이 낙지야 발이 짧은 낙지는 뻘낙지가 아닙니다. 낙지 좋지요? 네. 맛있겠지요? 닌게리가 필요 없어. 소가 일하다가 자빠지면 낙지 한 날 딱 먹이면 빨딱 나서 참기질을 해. 그 정도 낙지 힘이 좋다 이 말이야. 지금 낙지 최고 약이. 이 약이 별로 귀해. 1년 중에 최고 귀해 낙지가 지금.
3: 같이
1: 먹어. 내가 열심히 살게.
3: 그래 그래 맞아.
2: 해남 갯벌에서 잡은 낙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팔린다는데요.
1: 꽃낙지가 겁나 부드러워요. 15,000원, 20,000원.
4: 선생님이 해갖고 드신대요.
2: 덕례 씨의 유쾌한 입담까지 더해지니 사는 사람도 즐겁습니다.
1: 야, 할머니 감사합니다. 봐봐. 네, 오늘 됐어, 됐어. 장사 잘해갖고 시장에 아줌마를 한 땅 사야지.
5: 장사를 잘해. 아, 그런 맛 생각하면 사니까 또 분위기도 나고 진짜 재밌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1: 아, 나 2만 원짜리 만 원요. 우리 여기 어디요? 송기에서 최고 식당 그게요. 우리 언니가 민호 식당.
6: 아주 그냥
1: 치게 줘요.
6: 언니, 우리 오빠들 뭔 일을 멋진 것을 해보나요? 나가 송기에 코미디에라.
1: 아주 그냥 죽여줘요.
6: 아주 그냥 죽여줘요.
1: 아이고 아이고.
6: 오빠들 뽕게만 한 장.
1: 아니 한 발로 잘 놀아 멋쟁이야. 그러고 성기에서 최고 급 민어 장사를 했지. 아,
6: 10만 원치 좀 울어라.
1: 10만 원치.
6: 알맹이.
1: 야 저울이 맞아. 네, 11kg야. 툭툭.
2: 흥 많은 덕례 씨와 흥이 제대로 오른 손님.
1: 툭툭. 그래.
6: 오면 내 새끼가 또 왔네.
1: 요거 봐야
2: 이 맛에 오늘도 오일장을 찾는답니다. 오일장 흥부자 덕례 씨의 손이 바빠졌습니다.
0: 오늘 뭐도. 메뉴가 뭐예요?
1: 오늘 꽃게. 네. 자, 반지라. 네. 낙지. 네. 이래갖고 밥을 먹으면 기가 막혀.
2: 덕례 씨가 만드는 비장의 여름 보양식 꽃게 낙지탕입니다. 기력이 떨어진다 싶을 때 이만한 음식이 없다죠.
1: 움직여봐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삼촌 낙지 이러면 맛있어. 낙지가 그렇게 부드러워 낙지가. 하나 먹어봐. 아주 맛있어.
2: 30년을 함께 보낸 덕례 씨의 또 다른 가족, 장터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여름 보양식입니다. 소박하지만 든든한 장터 밥상.
6: 아, 딱 국물이.
2: 이만하면 여름 더위도 걱정 없겠죠?
7: 와, 딱 좋다, 오늘. 좋는 자부터, 야.
1: 좋은 욕구 좋대.
0: 짱뚱하는 이거는 어디서 잡아온 거예요?
8: 진이도.
0: 진이도?
8: 황산면 한 자리. 아. 황산면 한 자리.
0: 여기서 뻘에서, 갯벌에서?
8: 갯벌 분홍 둘, 빻고 못 얻고 너무 썰매타고 한 게. 뻗고 하지 마라.
0: 예, 예.
8: 뒤져.
2: 갯벌에서 막 잡아왔다는 짱뚱어.
1: 하나 씹어 먹어봐.
0: 이걸 그냥 먹어요?
1: 안 해. 이왕이 막 큰 놈을 탁 잘라서.
0: 이걸 생으로 먹어요?
1: 생으로 이거. 땅속에 산 거이라 자연산 그 뱀이나 똑같아. 그 정도 영양가가 있다 이 말이야.
2: 짱뚱어 휘는 버릴 것도 없이 칼로 다져 뼈를 부드럽게 만든 후 뼈째 먹는답니다.
1: 감자 하나 먹어봐. 참말로 만나보.
2: 짱뚱어 회는 처음 먹어본다는 제작진. 표정으로 맛을 가름하겠습니다.
9: 고소해.
0: 고소해요?
1: 아니야. 뭐. 이렇게 만나고 짱둥이.
9: 아, 뭐라?
1: 막 잡은 놈이다. 또 이것도 집에 살려는 놈은 덜 만나요.
2: 짱뚱어를 회로 먹는 건 막 잡아온 걸 파는 오일장만의 특권. 흙 넘치는 오일장을 뒤로 하고 이번엔 갯벌로 갑니다. 갯벌에는 무엇이 살까? 수많은 생명이 얼굴을 내미는 생명의 땅 갯벌.

0: 안녕하세요, 어머니.
1: 예, 반갑습니다. 네.
2: 갯벌에서 짱뚱어를 잡는다는 이인주 씨를 만났습니다.
0: 이게 뻘배예요?
1: 예, 이게 뻘배입니다. 이걸 안 타면 짱뚱이를 못 잡아요. 짱뚱이가 아, 소리에 엄청 민감해서 될 수 있으면 소리를 안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뻘배입니다. 예. 아, 여기 앞에 저 뛰고 막 저 뛰잖아요. 신기해요. 물고기인데 뻘 위에서 뛰어요.
2: 오염되지 않은 갯벌에서만 서식한다는 짱뚱어. 녀석들은 지느러미를 발처럼 이용해 갯벌을 기어다닌답니다.
1: 고기는 다 물 바깥에 나오면 죽잖아요. 예. 아, 근데 짱뚱이만큼은 이게 물 바깥에서 먹이 활동을 해요. 네. 그래서 참, 참 이해할 수 없는 고기입니다.
2: 그 이해할 수 없는 녀석들을 잡으러 떠나볼까요?
3: 꽤 무겁네요.
2: 뻘배는 처음 탄다는 제작진.

0: 여기 서 있어. 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 알죠?
1: 바로.
2: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은 어떨는지, 과연 뻘배 고수 따라 이 드넓은 갯벌을 달릴 수는 있을까요?
1: 잘 안 밀어지는데요.
2: 뻘배와 사투를 벌이는 제작진.
3: 저는 벌써 땀으로 모욕 중입니다.
0: 또 여, 저 몸 사람 어째요? 그래도 혼자 잡은 것보다는 둘이 옆에 있는 게 안 심심하고 좋은데요?
2: 그렇게 그늘 한 점 없는 갯벌 한가운데서 짱뚱어 낚시가 시작됐습니다.
0: 우와, 아, 홀치기 낚시입니다. 미끼 없이 짱뚱이 앞에다 던져서 이렇게 채면 짱뚱이가 거기 걸려서 나오죠. 이게 사부가 만든 건데 이게 완전히 그 장인이 만든 겁니다. 장인.
2: 마치 묘기를 부리듯 낚싯대를 던져 짱뚱어를 잡아채는 이인주 씨. 잡고 또 잡고 15년 경력이 무색하지 않죠?
1: 백발백중인데요?
0: 아직 부족합니다.
2: 낚싯대와 줄의 길이가 각각 3m. 그러다 보니 짱뚱어를 정확히 조준하는 것이 기술이랍니다.
0: 이게 보호색입니다. 이게 천적이나 갈매기가 짱뚱어를 많이 먹거든요. 그런데 뻘하고 같은 색이어서 잘 찾기가 힘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 먼데 한번 이렇게 한번 쫙 불러서 한번 비춰보십시오. 산하고 아주 바다하고 그 풍광이 아주 이런 풍광을 즐기고 산다는 게 복이죠.
2: 아름다운 풍광의 갯벌에서 서두르지 않는 법을 배웠다는 이인주 씨. 갯벌이 주면 주는 대로 성실하게 하루를 길어 올린답니다.
4: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많이 잡으셨어요?
4: 네.
1: 얼마나 잡으셨어요?
2: 오늘도 바구니는 한가득입니다.
0: 이 더위를 이기려면 짱뚱을 이렇게 꼭 여름에 모아야 됩니다. 제가 이 더위 속에서 이렇게 작업을 잘 하잖아요. 아이고, 튀어나가보는 거예요. 절대 힘이 좋아.
2: 갯벌의 소고기라 불리는 짱뚱어는 해남반도 최고의 여름 보양식. 잡기만 하면 찾는 사람들은 많답니다.
5: 왔어요?
6: 네. 저금이라 짱뚱이가 좀 안 가서 오늘 잡아왔어요.
5: 많이 잡았어요. 얼마 잡았어요? 16kg.
2: 즉석에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1: 오늘 얼마 용돈벌이 하셨어요?
6: 오늘이요?
1: 네.
6: 오늘은 반짝이 30만 원 했습니다.
1: 아.
2: 이제 짱뚱어 탕을 맛볼 시간.
5: 여름에는 짱뚱어 탕을 먹어야 여름 난다니요.
2: 짱뚱어를 푹 삶아 뽀얗게 육수를 내고 거기에 양념장 풀어 살만 발라낸 짱뚱어를 통째로 넣으면 여름 보양식 짱뚱어 탕이 완성됩니다. 귀여운 짱뚱어의 대반전 이런 걸까요?
0: 꿀맛이
5: 낙지 한 마리 먹으면 소가 뻘딱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쓰러진 소가. 근데 이것도 버금갈 거예요. 그렇게 좋아요.
0: 최고.
2: 뜨거운 여름 특별한 보양식이 필요하다면 해남반도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0: 한다고 오늘
1: 멋지게 왔네.
2: 같이 말 드시고 오신 분들 식사 준비돼가지고 같이 드세요.
0: 손으로 찢으면은 더 맛있어요.
2: 그런 것도 안 하고 살았는데.
3: 잡설다 잡설어.
0: 아이, 어찌간 지가 몇 년인가.
4: 아름다운 노래 남아 있잖아.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쳐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쳐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쳐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투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5: 잠깐, 인생의 버킷리스트 크루즈를 예다함에서 와, 특별 혜택 크루즈 할인권 30만원 증정.
6: 어르신들에게 딱 좋은 게 크루즈예요.
7: 공연, 여가, 식사, 잠자리까지 크루즈에서 이루어지니까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고요. 가족 여행으로도 참 좋습니다.
4: 한 달 납입금 14,900원. 게다가 제휴카드 이용 시 한 달 0원.
7: 노잣돈, 수고비 등 추가금 부당 요구 시 100% 환불.
4: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쳐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쳐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쳐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투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한국 교직원 공제회에서 연대지급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상조 예다함.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8: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9: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안 보고 즐기고.
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0: 먹는 즐거움.
1: 이가탄탄. 이가탄.
2: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을 다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국을 위한 오렌지 들어보셨습니까? 그의 생각은 일본 제국을 두렵게 만듭니다. 격동의 시대, 국경을 넘어

0: 세계를 누볐던 한 사람. 대한제국 역권 제51호의 주인공. 도산 안창호입니다. 미주 독립운동의 대부 안창호 선생을 찾아 미국으로 갑니다. 20세기 초 새로운 기회를 찾아 고향을 떠난 조선인들은 태평양을 건너 미국 본토로 향합니다. 많은 이들이 서부의 관문 캘리포니아에 자리 잡는데요. 그날의 역사를 찾아 이번 여정은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에서 시작합니다. 미국은 세계 각지에서 온 이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온 나라입니다. 지금도 다양한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부 해안에 위치한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큰 한인 사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캘리포니아 내륙에 있는 리버사이드 시청 앞 광장에는 아주 특별한 길이 있습니다. 리버사이드는 20세기 초 오렌지 산업이 번성하며 빠르게 발전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인종과 이주민이 모인 만큼 차별도 존재했습니다. 도시는 그런 역사를 딛고 성장해 왔습니다. 이곳 리버사이드 시청 앞 광장에는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세계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보신 분, 눈치채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예, 위대한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비폭력 저항으로 인도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그 다음으로 만날 사람은 인종차별에 맞섰던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시청 건물 바로 앞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내무총장이며 신민회와 흥사단 설립을 이끌고 미주 한인사회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있습니다. 이곳에 자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 Hi, hello.
2: Hello. Nice to meet you.
1: I wonder that why the 도산 안창호 street is stand up here.
2: Oh, why? I'd love to tell you. This is actually the city of Riverside's Peace Walk, and all along this avenue in our downtown, we have statues that are about important figures in our nation's history, in the world's history, and also for the history in Riverside.
0: 리버사이드 시민에게 도산 선생은 어떤 의미일까요?
2: admire all of the work Dosan did to build community. And what I admire about him was he was a leader, but he also recognized that we all needed to cooperate.
0: 동상 아래에는 도산 선생의 생애와 활동이 담겨 있는데요. 리버사이드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는 모습. 한인들을 이끄는 모습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어떻게 미국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 된 걸까요? 세계 테마 기행이 도산의 발자취를 따라 리버사이드를 찾는다는 소식에 시장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3: Hello.
0: Nice to meet you. Thank you.
3: Nice to meet you too.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for being here.
0: Yeah.
3: Thank you.
4: 리버사이드 18대 시장인 패트리사 록 도슨입니다. 아버지가 한국 전쟁 참전 용사라 한국과 남다른 인연이 있습니다.
3: My office here, so it's he did so much for people and democracy on the world stage. It's very, very important. Dosan and his struggles, and we know how he fought so hard for the Korean people. I think this is inspirational to us, and we must always, always honor that and respect.
4: 록 도슨 시장은 도산 선생을 알리는 사업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는 도산을 왜 자신들의 역사로 기억하는 걸까요?
3: The story goes that he was able to bring together people of Asian descent here in Riverside and form a coalition that would sort of be the foundation of democracy. And it is apparently where Dosan wrote his independence document that he then took to Korea.
4: 시청 옥상에는 인권 지도자들의 명언이 새겨져 있습니다.
3: 오, Jung-ho, he is here.
4: 중앙에 선생의 어록이 있습니다.
0: 안창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안창호. 아,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가슴이 독차오르네요.
4: 100여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미국 땅에서 도산 안창호의 이름은 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하나씩 찾아가 봅니다. 1902년 아내와 함께 태평양을 건너 미국 유학길에 오른 청년 안창호. 당시 24살이었습니다.
5: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거리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십니다. 이 두 사람이 머리채를 막 잡고 싸우고 있는데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머리채에 상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선인 우리 개성 상인들이 인삼 판매권을 두고 거리에서 막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 순간 선생님은 결심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미국 땅에 있는 한인들의 계몽과 교육이 먼저다라고 말이죠.
4: 한 사람의 행동이 미국인들에게 조선인 전체의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산 선생은 나라를 되찾으려면 먼저 사람이 달라져야 한다고 여기며 한인 공동체를 위해 나섭니다.

말도 문화도 다른 땅에서 도산 선생의 눈앞에 펼쳐진 미국은 넓었고 앞으로 갈 길은 멀게 느껴지진 않았을까요? 굵은 사암절벽이 장관을 이루는 레드록 캐년에서 잠시 쉬어갑니다. 현지에선 암벽 등반이나 하이킹,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아웃도어 명소입니다. 미지의 행성에 떨어진 듯 신비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도서관 안창호 선생님도 아마 이런 넓은 자연 풍광, 그리고 조선에서 미국까지 건너오는 바다, 거기를 보면서 작은 시름들, 가족에 대한 그리움, 고통, 이런 게 작다고 볼 수는 없지만 독립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이런 대자연에서 도산 선생님이 받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마다의 꿈을 품고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0: 조선과는 다른 미국 서부의 풍경, 끝없이 이어지는 황량함에 압도되진 않았을까요? 두려움과 기대를 아는 채 도상과 초기 한인들의 미국 생활은 시작됩니다. 그때의 마음을 떠올려보며 광활한 서부 자연 속에서 하룻밤 보내기로 합니다.
1: 자, 마지막 버튼 끼우겠습니다.
0: 하루 $25면 캠핑이 가능합니다. 이제 밥 먹을 시간입니다.
2: 독립의 불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0: 메뉴는 소고기 스테이크입니다. 간단하게 준비했는데 고급 레스토랑 못지않게 근사합니다. 별다른 양념이 없어도 야외에서 만들면 더 맛있게 보입니다. 이제 먹어볼까요? 하루 종일 몸을 써서인지 유난히 맛있게 느껴집니다.
2: 편지에 보면은 자식들 볼펜 한 자루 사줄 돈을 못 보내줘서 당신에게 이렇게 가정 살림을 이끌게 해서 미안합니다 하는 미안한 마음이 나오고요. 나중에 또 바뀌는 거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하는 거를 이해도 좀 해주시오 하면서 슈퍼히어로 영웅 같았던 독립운동가도 결국은 한 사람의 남편이었다는 생각을 드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도산 안창원 선생님한테도 죄송한 마음, 우리 한국에 있는 아내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음식은 맛있습니다.
0: 어느새 주변은 어둠으로 물듭니다. 도시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자연에 집중해 본 게 참 오랜만입니다.
2: 하늘에 별이 정말 많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도 생각나고요. 근데 저는 돌아갈 날도 돌아갈 나라도 있는데 100여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돌아갈 나라도 돌아갈 기약도 할 수 없는 와중에서도 고된 노동을 통해서 얻은 그 임금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바쳤습니다. 그 우리 조상들의 뜨거웠던 마음 차마 짐작하기 어렵고요.
0: 고된 삶 속에서도 조국을 잊지 않았던 마음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되새겨 봅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지금도 감귤 농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리버사이드는 20세기 초 오렌지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많은 일손이 필요했는데요. 한인들도 일자리를 찾아 오렌지 농장으로 모여듭니다.
2: 이 100여 년 전 우리 노동자들이 이 오렌지 딸 때 조금 수확량 채우기 위해서 거칠게 따셨답니다. 그리고 가위질도 막 약간 함부로 하고 수확만 채우면 되니까. 그래서 도산 안창원 선생님이 이 한인들의 이미지를 농장주들에게 좋게 심어주기 위해서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을 다하는 것이 애국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0: 당시 농장 일자리는 먼저 온 일본인 노동자

0: 도박을 금하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저랑 다르게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고 설득력이 있으니까 이 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고 한인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1: 도산 선생은 미국과 멕시코 한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데 힘씁니다. 그렇게 미주 한인사회의 버팀목이 됩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내륙에 있는 루썬밸리로 가는 길입니다.
0: 루썬밸리에 한인 2세분이 운영하고 있는 인근에 소문이 자자한 농장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루썬밸리는 모하비 사막에 자리한 고지대 분지로 전형적인 사막 기후의 지형입니다. 농사를 짓기 쉽지 않은데요. 이 땅을 푸르게 만든 주인공을 만나러 갑니다.
0: 하이, hello.
2: What's your name?
0: Kim. Just
2: Mr.
0: call me
2: Kim.
0: Kim.
2: Kim, David.
0: Yeah, David.
1: 10년 넘게 대추 농사를 짓고 있는 데이비드 팽입니다.
0: 와, 오, 아, prepare food for me?
2: Yeah, for you.
0: Okay, thank you.
1: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웬만한 요리는 데이비드 씨가 직접 한답니다.
0: 아유,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머니, 반갑습니다. 어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8. 아이고, 근데 너무 정정하세요.
3: 뭐 아픈데 없이
0: 아,
3: 살았으니까.
0: 그럼 최고죠.
1: 어쩌면 어머니 건강의 비결은 아들의 요리 솜씨 덕분이 아닐까요?
3: 제일 좋아하는 거 하는
0: 거예요.
2: 소스, 야채, 토마토, 실란트로, 어니언스.
1: 멕시코 스타일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멕시코계 이주민이 많고 음식 문화에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불을 쓰지 않고 간단히 먹을 수 있어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0: 맛있게 먹겠습니다, 데이비. 땡큐. 와우.
1: 2015년 어머니가 농장을 구입하면서 식과 장비 판매를 하던 데이비드 씨는 농사에 뛰어듭니다. 가장 힘든 건 사람 관리입니다.
2: Sometimes whatever something happened on the weekend and he drinks too much or he fighting with his wife and then he doesn't come to work on Monday. Then what am I going to do?
1: 농장을 운영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2: Hope that the 직원 is do their best. That is what I tell my employees. Just do your best. I teach them how to do it 정성으로 따고 대추 따는 거.
1: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을 다하라던 도산 선생의 가르침이 떠오릅니다. 데이비드 씨가 신경 쓰는 또 한 가지는 물 관리입니다.
3: The water irrigation comes up from here and goes up this way. And if you look at the 이빨 자꾸 right here, the coyote they're trying to get the water. Sometimes I replaced some. They bite this. They bite this. That. And it break off like this. This is all coyote.
1: 야생 동물들이 물 냄새를 맡고 찾아와 호스를 망가뜨린답니다. 루썬밸리는 한여름 기온이 40도를 넘나들고 겨울에는 영하로 떨어지기도 하는 건조한 사막지대입니다.

0: 황무지에 광대시설을 설치해 1,350그루 나무를 세 구역으로 나눠 매일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 Growing season is still green, of course. But I'll show you where I harvest by hand.
2: Oh, why?
1: That's why all my trees is not too tall.
2: Ah.
1: I cut everything out.
2: Uh-huh.
1: So it's like an umbrella, like this. So it's within reach. You can reach it, grab everything. Harvest. I think almond and other olives, they have a machine, big machine. You shake it and it comes into the machine. But this dechu, you cannot.
0: 유기농 인증을 받아 대추를 키우고 하나하나 손으로 수확하며 정성을 다합니다. 덕분에 데이비드 씨의 대추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 This will taste okay, but is not ready.
0: 수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맛은 어떨까요?
1: This may be okay.
2: Okay. 미국 대추입니다. 너무 커요. 우리나라 대추랑 완전히 다릅니다. 엄청 크다. 와.
1: 이거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거 많은데. It's okay?
2: 맛있는데? 이거라면 한 달 걸려야 된다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1: July.
2: Yes.
0: 공들여 키운 대추가 단단하게 염으로 가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미국에 온 건 1970년대입니다.
3: 내가 지금부터 50년 전에 한국 살았는데 그때부터 한국 신문도 가끔 보고 하거든요. 뭐 세계적으로 자꾸 발전이 촥 되잖아 한국은. 미국 사람들도 한국이라 그러면 발전한 나라고 머리 좋은 나라라고 다 안다고. 옛날에는 일본이 그랬는데 지금 일본은 들어갔대.
2: What is the meaning the Korea for you?
1: Well, I'm proud to be Korean, of course, you know.
0: 낯선 땅에서도 뿌리를 잊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느껴집니다. 오렌지 하나를 따도 정성을 다하라던 도산의 가르침은 세대를 넘어 한인들의 인생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산 선생의 또 다른 흔적을 찾아 로스앤젤레스로 갑니다. 20세기 초부터 다양한 이민자들이 모여 성장한 미국 서부의 경제 중심지입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은 약 200만 명, 캘리포니아에만 30%가 사는데요. 그 중심에는 로스앤젤레스의 한인타운이 있습니다.
2: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음식 먹으러 갑니다. 그 음식을 드시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애환을 달래셨을 것 같은데요. 가보겠습니다.
0: 안창호 선생이 좋아했던 음식은 바로 냉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지인이 꼭 먹어보라고 추천해준 식당입니다.
4: 네, 반갑습니다. 예,
2: 아유, 감사합니다.
4: 이 집이 평양냉면으로.
2: 오, 예. 아.
0: 미국에서 먹는 평양냉면이라니 기대됩니다.
2: 사장님, 도산 안창원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던 음식이 있는데 저희 그거 먹으러 왔거든요. 뭘까요?
5: 평양냉면.
2: 아, 역시 사장님 정답입니다.
5: 평양도 출신이시죠.
2: 아, 그러니까요.
5: 그러니까 고향 음식이니까 향수를 드리기 위해서 아마 굉장히 좋아하셨을 거예요.
0: 로스앤젤레스는 한식 열풍이 뜨겁습니다. 교민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중적인 미식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불고기와 갈비를 넘어 메밀향과 담백한 육수를 즐기는 평양냉면까지 한식을 즐기는 폭도 한층 넓어지고 있습니다. 고소한 빈대떡까지 최고의 조합이죠. 보기만 해도 더위를 식혀주는 평양냉면입니다. 멀리 떠나 있으면 고향 음식이 생각나기 마련이죠. 지금처럼 한식을 쉽게 맛볼 수 없던 시절엔 그리움이 더 컸을 겁니다.
2: 와, 이 더운 LA 날씨에 갈증을 완전히 해소시켜주는 청량함 그 자체입니다.
0: 1915년 시카고를 찾았던 안창호 선생은 동포에게 냉면 한 그릇을 대접 받았는데요. 10년 뒤 다시 시카고에 갔을 때도 그 맛을 떠올렸답니다. 머나먼 미국 땅에서 맛본 냉면 한 그릇은 음식 이상의 의미였을 겁니다.
2: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안중근, 윤봉길 의사 두 사건 모두의 배후로 일본에 체포되신 적이 있습니다. 형무소에 계시는데 평양냉면을 워낙 좋아하시고 거물이시니까 일본인 간수가 이 평양냉면을 어렵게 구해서 우리 안창호 선생님에게 대접했다는 야사가 전해집니다.
0: 냉면은 위로이자 살아갈 힘이었을 겁니다.
6: 어떨 때는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한국말도 잘하고 음식을 즐기길래 누군가 봤더니 외국 사람들이 한국 언어로 얘기를 하고 한국 음식을 즐기고 야 맛있다 이거 또 더 먹자 이런 말할 때 보면 너무 대견하고 너무 즐겁고 우리 한국 문화를 저렇게도 좋아하시는구나. 와.
0: 우리 말을 하고 음식을 즐기는 모습에 절로 어깨가 으쓱해진답니다.
2: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없었다면 우리 계속 일제 강점기로 지금까지 살아왔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이랑 저랑 맛있게 먹는 냉면이 없었을 수도 있겠네요.
6: 예, 맞습니다. 예,
2: 이게 소바로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
6: 그렇죠. 예. 예.
2: 야사에 따르면 예.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냉면 친구가셨다고 합니다.
6: 아, 그렇습니까? 예.
2: 놀랍게도. 백범 김구 선생님.
0: 황해도 출신인 김구 선생과 함께 독립을 꿈꾸며 냉면 한 그릇에 고향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2: 아이고, 반갑소이다.
6: 나도 반갑소이다. 우리 고향을 생각하면서 우리 독립운동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냉면을 즐겨보면서 고향을 그리워 봅시다.
2: 그러게나 말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독립운동 잊고 평양냉면, 고향 음식 먹으면서 회포 좀 풉시다.
6: 그렇시다.
2: 네, 드시지요.
6: 예, 그렇시다. 네.
2: 조선 독립을
6: 위하여!
0: 조국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친 두 분의 만남을 떠올리니 가슴이 벅찹니다.
2: 오? 오! 도산 안창호 스퀘어. 이야.
0: 로스앤젤레스는 도산의 도시라 부를 만큼 선생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도산 선생이 설립을 주도한 대한인 국민회로 향합니다. 기념관으로 쓰는 총회관 건물은 미국의 역사 문화유산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당시 대한인 국민회는 한인 사회의 권익을 지키며 독립운동의 자금과 조직을 뒷받침했습니다.
7: 여기 지금 이 사진에 보시면 네. 여기 안창호 선생님이 계세요. 농장 사진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작가님.
2: 제 눈썰미가 나쁘지 않은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추측으로 하면 안창호 선생님이 가운데쯤 계실 것 같은데 가운데. 가운데. 혹시 여기 계시는 것 같은데.
7: 네, 맞습니다.
2: 모자가 수염도 움직이기를.

0: 요새 분들보다 더 멋쟁이세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냐면은 항상 의복을 정갈해야 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이다.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1: 도산 선생은 솔선수범하며 나라를 잃었어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을 보여줍니다. 미주 한인 사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한 정신적 지주입니다.
0: 여기에는 안창호 선생님, 전 유학생 여권입니다.
1: 네.
0: 보시면은 유학으로 오셨어요. 안창호
1: 네.
0: 선생님께서는
2: 아, 이게 안창호 선생님의 집조네요. 야.
1: 1902년 발급된 여권입니다. 도산 선생의 출발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선생에 대한 한인 사회의 신뢰는 독립자금 지원으로 이어집니다.
0: 그 당시에 지도자가 아니었으면 저희 한인 사회는 이렇게 단결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한인 사회가 이렇게 단결해서 독립 자금의 30%에서 60%를 댈 만큼 여러 분야에서 외교, 교육, 군사적인 그런 독립운동을 했을 때는 이 안창호 선생님의 리더십이었습니다.
1: 도산 선생은 너무 많은 일을 했기에 오히려 하나의 업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독립운동가입니다.
3: 오늘 저녁에는 귀한 분을 만나러 가는데 또 빈손으로 갈수 없어서 그분이 좋아하는 음식 좀 사가려고 합니다.
1: LA 한인타운의 대표적인 명소 중 하나입니다.
3: 안녕하세요.
1: 2003년 문을 연뒤 교민부터 헐리우드 스타까지 찾는 한국식 바베큐 식당입니다. 미국에서 당당히 자리 잡은 모습에서 도산 선생이 바라던 한인의 미래를 떠오르게 합니다.
3: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1: 2023년에는 남부 캘리포니아 음식 문화에 기여한 식당에 주는 상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미식평가서에 추천 맛집으로 이름도 올렸습니다. 좋은 품질의 고기를 푸짐하게 내기로 유명합니다.
4: 깜짝 놀래. 한국에서 손님들 오시면
3: 아, 이게 1인분이라고요?
1: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4: 맛있게 드세요.
3: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맛있겠어요. 고향의 맛이에요, 고향의 맛. 엄마가 해주는 맛.
1: 손님을 향한 정성이 느껴집니다. 김치도 식당에서 직접 담그는데요. 한국 가정집에서 손님을 대접하듯 푸짐한 상차림과 넉넉한 인심까지 함께 내어줍니다.
3: 아,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게 잘
4: 감사합니다.
3: 먹었고요. 아이고.
4: 박수 한번.
3: 아,
4: 네.
3: 예, 감사합니다.
4: 그분의 정신을 받들어서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리에서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셔서
3: 맞아요.
4: 저희도 저희 자리에서 정말 모든 여기 교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다잘 일하고 있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3: 아유, 대표님이.
1: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길을 고민했던 도산 선생의 공동체 정신은 100여 년이 흐른 지금도 한인 사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인간 안창호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을 찾아갑니다.
3: 예, 안, 보이시죠?
5: 예.
3: 여기 맞는 것 같습니다. 아,
6: 안녕하세요.
3: 역시가, 예. 아유, 반갑습니다. 아, 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5: 네, 네. 예.
1: 안창호 선생의 외손자 필리반 커디 씨입니다.
5: 대례는 그만해도 어서 오세요.
1: 여기는 필립 씨 가족이 1960년대부터 살던 집입니다. 내부가 도산 선생 일가의 박물관 같습니다. 필립 씨의 어머니는 안창호 선생의 장녀로 미 해군 장교로 활약한 안수산 여사입니다. 어디에서도 접할 수 없었던 도산 선생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6: These are the Hungsudan people. This is from 1938.
1: 흥사단은 도산 선생이 인재를 키우기에 만든 단체입니다. 귀한 역사가 담긴 사진을 외손자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6: 오. So this is a newspaper. 도산 was arrested.
1: 도산 선생의 수감 소식은 미국 한인 사회에서도 큰 관심사였습니다.
6: Picture of Tosun, the last portrait. This is from 1937.
7: 아, 이게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마지막 생전 사진이라고 합니다.
1: 1937년 옥고로 건강이 크게 악화됐지만 눈빛만큼은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7: 일본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너무 무서워해서 이 데스 마스크조차 남기는 거를 두려워했습니다.
6: Yeah, they wanted to completely kill him, you know, spirit and everything.
1: 일제가 두려워한 건 도산의 꺾이지 않는 정신이었습니다. 서핑 선수로 활동했던 필립 씨는 서핑 보드에 애기 에타를 새겨두었습니다. 도산 선생의 정신을 상징하는 말로 자신을 가꾸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자는 의미입니다.
6: You know, the other families were like that. Yeah. You know, in 1920, the census, there was only 89 Koreans in Los Angeles. But everybody was, you know, part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you know, they fought to get Korea back.
1: 나라를 잃은 시대, 도산 선생과 함께 평범한 사람들도 기꺼이 독립운동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모여 오늘의 우리를 만든 겁니다.
6: Schools, Eglet bookstores. I think, you know, the stories I remember from my grandmother and my mom the most were about Tosun hiding or escaping from the Japanese. And one instance, he went to his sister's house, and the Japanese were, oh, where is he, where is he? Oh. But he was hiding in the rice.
7: Rice?
6: Yeah, inside the rice. Oh. Yeah, yeah.
1: 역사에 남은 이름 뒤에는 인간 안창호의 웃음과 눈물이 있습니다.
6: When he was in Taejang Kamok, you know, he wrote a letter saying that he was sorry for not being a good father. It was not a ill, as what my halmoni and mom would tell me. You know, your harabaji couldn't be a family man because he had to do not a ill. So then I just accepted it as that. But, you know, I was sad that I couldn't see him, but I'm also very proud that he was such a good man.
1: 도산 선생이 독립운동에 매진할 수 있었던 건 가족이라는 울타리 덕분입니다.
6: The family realized that, you know, Tosun was not their father. He was the father of Korea. You know, so that was where, and they accepted it. You know, so there was no problem.
7: I'm so sorry. It's not easy.
6: No. It's
7: wow. Hey, Rainy.
6: Yeah. P. Chokum. P. Chokum. Hey, where? Odi. It's Tosun blessing us.
7: Wow.
1: 가족들은 인간 안창호를 사랑했고 도산의 정신을 이어가는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켜온 유산은 이제 한 가족을 넘어 우리 모두의 유산이 됩니다. 할아버지를 만난다면 하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8: 할아버지 사랑해. 어머니 사랑해. 어머니.
2: 선생님 저도 사랑합니다.
9: 저도요.
10: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11: 아, 제가 감사합니다. 예, 예, 예.
2: 수고하세요. 선생님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세요.
1: 100년이 지나도 도산 선생의 가르침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역사에 남은 업적을 넘어 인간 안창호의 진심이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아,
12: 야, 와, 올라온 보람 있네.
1: 내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도산의 정신은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 할 줄은 몰랐어요. 냄비도 되고 또 냄비까지도 먹는 거예요.

0: 할아버지 사랑해.
1: 상가물류시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코팅으로 쉽게 눌러붙지 않고 다양한 여론에 사용 가능한 세라믹 IG 압력솥 3리터 증정.
2: 같은 나이, 같은 고민, 그렇게 선택한 서로 다른 암보험. 잠깐만요. 그 암보험 보장은 꼼꼼히 확인해 보신 거예요?
3: 어, 그럼요. 당연하죠.
2: 혹시 암에 걸리면 진단비 든든하게 지급되나요?
3: 당연히 지급되죠.
2: 혹시 더 무서운 2차 암이나 전이암도 추가 보장하나요?
3: 보장되나? 네, 제 건 보장해줘요.
2: 암 수술비나 항암 치료비도 걱정 없게 매년 지급하고요.
3: 매년? 그렇게나 해줘요? 네, 해줘요.
2: 암 수술 후에 방문 간병인 지원도 해주나요?
3: 에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제 건 다 해주는데. 도대체 무슨 암보험이 그렇게 보장을 해줘요?
2: 새로 나온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암 진단 시 진단금 일시 지급. 2차 암 전이암은 잘 들으세요. 최대 8회 진단금 추가 지급.
3: 어머머, 8회?
2: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비도 매년 최대 5년간 지급. 위, 간, 폐암은 별도 치료비 지급.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치료비는 물론 이 많은 보장들까지.
3: 우와, 대단하네.
2: 그래서 이름부터 프리미엄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어떤 보장이 더 필요하신가요? 지금 보장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지금 AIA로.
4: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1: 상담 완료 시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압력솥 증정.
2: 같은 나이, 같은 고민, 그렇게 선택한 서로 다른 암보험. 잠깐만요. 그 암보험 보장은 꼼꼼히 확인해 보신 거예요?
3: 어, 그럼요. 당연하죠.
2: 혹시 암에 걸리면 진단비 든든하게 지급되나요?
3: 당연히 지급되죠.
2: 혹시 더 무서운 2차 암이나 전이암도 추가 보장하나요?
3: 보장되나? 네, 제 건 보장해줘요.
2: 암 수술비나 항암 치료비도 걱정 없게 매년 지급하고요.
3: 매년? 그렇게나 해줘요? 네, 해줘요.
2: 암 수술 후에 방문 간병인 지원도 해주나요?
3: 에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제 건 다 해주는데. 도대체 무슨 암보험이 그렇게 보장을 해줘요?
2: 새로 나온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암 진단 시 진단금 일시 지급. 2차 암 전이암은 잘 들으세요. 최대 8회 진단금 추가 지급.
3: 어머머, 8회?
2: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비도 매년 최대 5년간 지급. 위, 간, 폐암은 별도 치료비 지급.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치료비는 물론 이 많은 보장들까지.
3: 우와, 대단하네.
2: 그래서 이름부터 프리미엄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어떤 보장이 더 필요하신가요? 지금 보장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지금 AIA로.
1: 상담 완료 시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압력솥 증정.
4: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5: 이어서 최강공룡 미니 특공대가 방송됩니다.
6: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틴바, 데크, 펜스, 누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틴바.

0: 천사 버링케라.
1: 카르노님, 살아남은 다이노이드 버닝케라가 감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가서 녀석을 없애고 코인을 빼앗아 오겠습니다.
2: 믿어도 되겠지?
1: 당연하죠. 저의 이 빙결 마법으로 화염 능력을 쓰는 버닝케라를 확실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블랙헤머처럼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2: 뭐가 어째? 하천 마법 따위로 전락적하기를!
1: 빙결 마법의 위력을 보여주지. 하!
3: 엄청난데!
2: 좋다! 그 능력으로 버링크라이 코인을 내게 바쳐라!
1: 알겠습니다, 카르노님.
4: 이걸 보십시오! 달걀이 바로 익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0: 정말 덥군.
1: 이러다 정신이 나갈 것 같아.
2: 루시!
3: 루시가 더위를 먹었나 봐. 빨리 얼음이랑 물수건 가져와. 알겠어. 루시, 정신 차려. 괜찮아?
1: 어떻게 된 거야?
3: 다행이다. 루시, 얼마나 놀랐다고.
1: 고마워, 수지야. 덕분에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
4: 다행이다.
5: 정말 큰일 날 뻔했어.
6: 이게 다 수지가 강요해준 덕분이군. 잠깐, 만약 내가 쓰러진다면. 아이고, 아이고.
3: 디라.
6: 아, 갑자기 어지럽군.
3: 디라!
6: 이제 수지가 가능해지겠지.
3: 디라도 더위를 먹었나 봐. 빨리 얼음 찜질을. 디라, 괜찮아?
0: 큰일이군.
4: 디라, 정신 차려.
6: 이게 아닌데.
4: 빨리 얼음 찜질을 해야 해.
6: 난 괜찮아.
4: 얼음 찜질을 해도 소용이 없어.
3: 정신 차려, 디라.
0: 비켜, 심폐소생술을 해볼게. 정신 차려, 디라. 어서 일어나, 정신을 잃으면 안 돼.
3: 이럴 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0: 다시 해볼게.
6: 괜찮아, 정신 다 차렸어.
3: 디라가 정신을 차렸어. 잘했어, 쌤이.
4: 역시 쌤이라니까.
6: 난 수지의 간호를 받고 싶었는데.
3: 거기서 포기해, 포기해.
7: 블랙위치, 날 어떻게 찾았지?
8: 네 열기를 쫓아왔지. 보다시피 네 열기 때문에 온 도시가 뜨거워졌잖아.
7: 진정한 뜨거움을 보여주지.
8: 역시 대단한 불길이군, 화염의 전사 버닝크랑. 이번엔 내 차례다!
7: 뭐지?
3: 어머머머! 이겼어!
8: 진짜 내 차례다!
7: 엄청난 위력이군. 이대로 당할 수 없지. 파이어! 블래스트!

0: 아니.
1: 핑계할 마법 앞에서 하염맹이 따위 소용 없어. 이건 또 뭐니? 이 도시와 함께 얼려주마!
2: 갑자기 왜 이렇게 추워진 거지? 수지가 물사람으로 변해버렸어!
3: 팀원들, 지금 도시에서 블랙위치가 버닝캐란을 공격하고 있다.
4: 버닝캐란?
3: 즉시 출동해 버닝캐란을 구하도록!
5: 네, 사회장님!
1: 최강공룡 미니트 공대 변신!

0: 이제 코인을 가져가 볼까?
1: 이런, 버닝 캐라가 얼어붙어 버렸어.
0: 빨리 구해야 해.
2: 렉스 카이저로 합체하자. 미니트 공대 렉스 카이저 합체.

0: 유미다!
1: 구해줘서 고맙다, 티라.
2: 인사는 나중에 해라, 버닝테라. 지금은 함께 저 녀석을 쓰러뜨리자.
1: 알겠다. 나 화염의 전사 버닝테라 그레이트 코인과 함께 싸우겠다.
3: 이 하찮은 다이노이드 녀석들이!
1: 넥스 카이저 D3 합체!

0: 버닌 케라, 너의 화염 능력 덕분에 이길 수 있었어.
1: 앞으로 뜨거운 불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줘.
2: 응?
3: 좋아, 버닝케라. 앞으로 함께 카르노 군단과 맞서 싸우는 거다.
1: 응? 맡겨줘.
0: 다이노이드, 코인 모드, 온! 첫 번째 다이노이드, 화염의 천사, 버닝케라. 합류 완료!

0: 이어서 무지개 강아지 딜런의 모험이 방송됩니다.
1: 안녕, 난 메일이야.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아? 이 이상하게 생긴 털복숭이 애들이 바로 아이돌을 만들어주는 요정 몽글리래. 으아, 어쩌지? 거대 망글리로 변해버렸어. 어?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멋진 가디언이 나를 도와주잖아. 이 가디언이 누군지 궁금하지? 소망 요정 몽글리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귀여운 몽글리들 만나러 와줄 거지, 숑?

0: 모르면 대답하는 뭉실이.
1: 아이 귀여워.
0: 어디가 제일 귀여워?
1: 너 반기친 거야?
0: 부끄러워.
2: 너 누구랑 얘기해?
0: 나랑 말하는 거 비밀이야. 봉실아, 부르면 대답하는 봉실이 미니월드.
3: 피자 배달부.
4: 친구들 안녕. 난 딜런이야. 자, 어서 들어와.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볼까? 오늘은 맛있는 냄새가 아주 많이 날 거야. 페퍼로니네. 그리고 주문을 받으려고. 딸깍.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피자 큰 거 한 판 주세요. 페퍼로니 치즈 피자요. 페퍼로니 치즈 피자 큰 거요? 알겠습니다. 딸깍. 그리고 이걸 쓸 거야.

피자 반죽까지. 이 위에 맛있는 페퍼로니를 얹으면 짜잔, 맛있는 피자 완성. 우와! 이제 식기 전에 빨리 배달해야 해. 왜냐하면 오늘은 바로 피자 배달을 할 거거든. 친구들, 나랑 같이 피자 배달하지 않을래? 좋다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 참,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아무거나 쓰면 돼. 자, 그럼 초인종을 누를게. 띵동. 주문하신 피자입니다. 자, 여기요. 이제 너희가 해봐. 오, 내 피자군요. 고마워요. 자, 가자. 밖에 나가서 해볼까? 피자 배달 놀이! 아우, 아우, 아우! 이 피자를 배달해야 해. 식기 전에 빨리. 자, 출발!

0: 준비됐어, 피씨?
1: 미!
0: 좋았어! 오케이, 피씨! 잘한다!
2: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 돼, 안 돼!
0: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 왼쪽!
2: 엄마야!
0: 아니, 오른쪽으로! 숨방울은 바로 앞에 있어!
2: 아이, 참...
0: 그래, 바로 그거야!
2: 이제 내 차례!
3: 데이지 안녕, 오지 안녕, 비씨 안녕!
0: 안녕, 딜런!
2: 안녕, 딜런!
3: 우린 피자 배달 놀이 중이야!
2: 어? 나 피자 좋아하는데!
3: 그럼 주문하실래요?
0: 신난다!
2: 잠깐, 난 전화기가 없는걸.
3: 아무거나 쓰면 돼!
2: 전화기, 전화기... 여보세요?
0: 비비?
2: 전화기야! 응? 아, 맞다! 삑삑삑삑!
3: 딸깍? 여보세요? 딜런의 피자 가게입니다.
2: 안녕하세요. 페퍼로니 치즈 피자 하나 주세요.
3: 페퍼로니 치즈 피자 하나요? 알겠습니다. 어디로 배달하면 될까요?
2: 우리 보트집으로 가능한 한 빨리요.
3: 걱정 마세요. 금방 갑니다. 딸깍! 좋아. 주문받았어? 이제 피자를 만들어볼까? 피자 반죽에 치즈를 뿌리고 페퍼로니를 얹으면 자, 완성! 그럼 오진의 보트로 배달하자!
0: 어? 가는 길은 알아? 안내해줄게! 오진의 보트집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오른쪽으로 가세요!
3: 하지만 오진의 집은 바로 저긴걸?
0: 네, 오른쪽으로 가세요.
3: 좋아, 네가 잘 알겠지. 자, 출발!
0: 우와, 피자 빨리!

0: 올라가.
1: 알았어. 배달이 중요하니까. 비자 배달.
0: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미라요, 딜런, 미라.
1: 드디어 다 왔어. 언덕 꼭대기야.
0: 잘했어, 딜런. 아니, 당신은 잘 해낼 줄 알았어요.
1: 고마워. 어? 딸깍, 여보세요? 피자 배달입니다. 맛있는 피자를 금방 배달합니다.
2: 전데요, 주문을 좀 바꿔도 될까요? 네, 맞아요. 치즈를 추가하고 싶은데요.
1: 치즈 추가요? 네, 알겠어요. 딸깍.

0: 치즈를 더 구해야 해. 그것도 빨리. 근데 어디서 구하지? 아, 그래? 손쌍안경을 만들어서 찾아보자. 혹시 치즈처럼 생긴 게 있는지 볼래? 저기 있다. 노란 민들레랑 주황색 잎. 가자. 안녕. 어? 여긴 우리 치즈 가게입니다. 치즈 좀 드릴까요?
1: 네, 부탁해요.
0: 무슨 치즈로 드릴까요? 노란 치즈도 있고 주황색 치즈랑 또 아, 이건 어때요? 고르곤졸라.
2: 우와, 치즈 종류가 참 많네요.
0: 그럼 노란 치즈하고 주황색 치즈로 주세요.
3: 알겠습니다. 자, 여기요.
0: 치즈를 추가했어. 딸깍?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딜런의 피자 가게죠? 피자를 빨리 먹고 싶은데 거의 다 왔나요?
4: 비비비.
0: 네, 곧 도착합니다. 딸깍, 피자를 빨리 배달해야겠어. 길 안내 부탁해. 오진의 집으로 가는 빠른 길은?
4: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으스스하고 시끄러운 덤불을 지나서요.
0: 으스스하고 시끄러운 덤불? 저게 정말 가장 빠른 길이야?
4: 네, 확실합니다.
0: 좋아.
4: 바퀴를 보세요. 막대기가 걸려있군요.
0: 어떡해. 꽉 끼었어. 그럼 저 덤불은 지나갈 수가 없겠는걸? 다른 길이 있는지 보자.
4: 정비사를 부릅니다.
0: 어?
4: 비비비.
3: 딜런, 우리 피자!
0: 안 돼! 기다려, 피자야! 내가 갈게!
4: 오진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0: 어? 드디어 다 왔다! 이제 피자를 배달하자. 어떡해. 어? 토핑이 다 어디 갔지? 그 토핑이 없으면 피자 배달을 못하는데. 그걸 꼭 찾아야 해.
4: 찾는 중.
0: 이 근처에 있을 텐데.
4: 찾는 중. 아직 찾는 중.
0: 오! 치즈는 여기 있어.
1: 응? 치즈. 치즈. 치즈.
0: 어? 치즈잖아. 그리고 페퍼로니야.
3: 자, 여기 있어. 비비.
1: 고마워. 아이, 천만에.
0: 토핑을 다시 다 올렸네. 잠깐, 페퍼로니 하나가 없어. 친구들은 혹시 보이니?
1: 어? 이게 왜 여기 있지? 길 안내 도와줘서 고마워, 데이지.
4: 천만에요. 길 안내를 마칩니다. 우리가 해냈어, 딜런!
0: 이제 피자를 배달하자.
3: 아, 그렇지.
0: 자, 여기요.
3: 우리 피자야. 딱 맞게 왔네요. 피자 파티 하려고 내 친구들을 초대했거든요.
0: 우리가 해냈다! 아우, 아우, 아우!
5: 예, 예, 성공!
6: 피자 맛있는 피자 배달 왔네. 이제 맛있게 먹자.
0: 이야, 신난다!
3: 오, 맛있어 보인다.

0: 멋진 소방구조 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1: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2: 다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0: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3: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2: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3: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0: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1: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인어공주
2: 미미. 비밀 하나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머리색이 변해.
3: 와, 꼬리색도 핑크.
4: 인어공주 미미.
3: 어? 반지색도 변하네. 나도 인어공주.
4: 인어공주 미미.
2: 오늘은 홍지레빗
5: 키즈펜션 가는 날.
6: 그래? 나도 탈래.
7: 조심 조심.
5: 내가 먼저야.
2: 차례차례 배가 있는 홍지레빗 키즈펜션.
4: 나이트 먹자.
2: 홍지레빗
5: 키즈캠핑. 와, 재밌었다.
2: 홍지레빗 행복한 오리지 원앤원
3: 베이비핑.
8: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3: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8: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자,

0: 보자. 여기 내 상자도 있네.
1: 응. 내 장난감들 어디지? 아,
0: 찾았다.
2: 내 보물 장난감들.
3: 우리 꼬병이들 잘하네.
0: 엄마, 이건 어디 놓을까요?
3: 2층에 두자.
2: 2층이에요.
3: 응, 우리 아가들도 방을 갖고 싶다고 했었지? 2층에 가면 각자 방이 있을 거야.
4: 우리 방이요?
0: 드디어 내 방이 생기다니.
1: 빨리 가봐야지.
0: 나도 같이 가.
3: 늦지 말고 천천히 올라가렴.
0: 우리 방인가 봐.
1: 어? 파란색 문이잖아. 우와, 벽까지 파란색이야. 게다가 2층 침대까지.

0: 여기 사람이 많네. 난 이 방으로 할래.
1: 예쁜 침대잖아. 내 방은 여기. 그럼 내 방은 여기네. 내 방도 엄청 멋지겠지? 이 방은 너무 작잖아.
2: 에? 엄청 작은 방이네.
0: 그러네. 뭐 꽁지는 막내니까.
1: 맞아. 작은 방도 귀엽지. 아니야. 내 방도 좋아.
2: 나는 가서 방 꾸며야지.
0: 나도.
1: 나도.
3: 그래, 내 방도 예쁘게 꾸미면 괜찮을 거야.
2: 내 방은 장난감으로 가득 채워야지. 이것도 이야.
3: 바닥에도 꽃이 있어야지.
0: 앞이 안 보이네. 괜찮아. 서랍장에 다 넣으면 되니까.
2: 슈! 본인이다!
1: 이러면 펴지겠지? 도리꽃밭 완성!
4: 내 방 완성!
5: 엄마!
2: 저희 방 다 꾸몄어요.
0: 얼른 올라와서 한번 보세요.
6: 그래? 그럼 얼마나 예쁘게 꾸몄는지 볼까?
5: 네! 빨리요!
2: 여기요, 여기! 제 방부터 보세요.
6: 그럴까?
1: 제 방이에요. 예쁘죠?
6: 이번엔 꽁지방을 볼까?
3: 네. 제 방은 어때요?
6: 꽁지는 방을 아주 예쁘게 꾸몄구나.
1: 우와. 여기 예쁜 별도 달았네.
2: 어디 나도 가까이 볼래.
1: 조심해. 찢어지잖아.
2: 나도 보여주면 되잖아.
0: 열지가 그러지 마.
6: 다들 괜찮니?
0: 네. 꽁지방이 엄마.

0: 우리 마지 좋은 꿈 꾸렴.
1: 엄마도요.
2: 안녕히 주무세요, 엄마.
0: 어, 둘이도 잘 자렴. 아이고, 셋째는 아직도 놀고 있네. 이제 그만 놀고 자야지.
3: 더 놀고 싶은데. 아직 안 졸린데. 더 놀다가 자면 안 돼요.
0: 오늘 푹 자고 내일 또 신나게 놀자.
3: 아, 네.
0: 잘 자렴, 셋째야. 꽁지는 왜 아직까지 안 자고 있을까?
2: 엄마, 왜 제 방만 이렇게 작아요? 누나랑 형들 방은 다 멋지고 예쁜데.
0: 우리 꽁지가 그래서 속상했구나.
2: 네, 저도 더 넓고 멋진 방 갖고 싶어요.
0: 하지만 꽁지 방엔 다른 방에는 없는 특별한 게 있는걸?
2: 어? 특별한 거요? 그게 뭔데요?

바로 비밀의 방이야. 한번 올라가 볼까?

0: 바로 꽁지방에만 있는 다락방이란다.
1: 정말 멋져요.
0: 엄마가 더 멋진 걸 보여줄까? 여기 한번 앉아볼래?
1: 네.
0: 짠.
1: 우와, 너무 예뻐요, 엄마.
0: 다락방에선 이렇게 밤하늘도 볼 수 있단다. 어때, 꽁지야? 혹시 꽁지가 원하면 방을 바꿔줄 수도 있는데.
1: 어? 아니에요, 엄마. 저는 제 방이 제일 좋아요.
0: 그래?
1: 당연하죠. 조금 작지만 멋지고 특별한 방이잖아요. 이렇게 별도 볼 수 있고. 아, 엄마. 저 다락방에서 자도 돼요?
0: 그럼. 네. 새 방 마음에 드니, 꽁지야?
1: 네, 엄마. 제 방 최고예요.
0: 잘 자렴, 꽁지야.

0: 이어서 로보카 폴리가 방송됩니다.
1: 짜잔! 특별한 경 통통 치즈 카드를 두 장이나!
2: 어?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3: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1: 안돼!
3: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 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0: 버스들 출발 시간이에요. 라니 출발, 가니 출발, 루기 출발, 가요. 차가문이 열리면 슝. 꼬마 버스 타요. 중앙 차고지 놀이. 타요와 친구들.
1: 엑스트레이, 엑스파이터, 카봇 엑스. 카봇 기사 트리오, 그랜드 카봇 엑스. 하늘의 창, 캐논 엑스와 그랜드 카봇 엑스가 합체하여 탄생. 최강 용사 카봇, 그랜드 카봇 GX. 키트간, 코드간, 페트롤 가이즈 플러스. 최강 형사 카봇, 페트롤 가이즈.
2: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3: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4: 도로 코딩 컴퓨터. 마우스로 할 글을
5: 클릭. 같은 글자 찾기.
4: 마우스로 코딩을
5: 클릭.
6: 코딩으로 분수를 만든다.
7: 노르다 컴퓨터.
4: 선생님. 도로 코딩 컴퓨터.
8: 미미월드.
9: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0: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1: 지당하신 말씀.
10: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빠져버렸네.
1: 어? 얘들아, 어? 여기 누군가 있어.
2: 뭐? 가보자.
1: 정신을 잃은 것 같아.
2: 일단 본부로 데려가는 게 좋겠어.
1: 괜찮을까?
0: 큰 이상은 없어 보여. 곧 깨어날 거야. 도대체 어디서 온 친구지?
3: 글쎄. 어? 정신이 드나 봐. 너희들은 누구야? 여긴 또 어디고?
2: 우린 브룸스타운 구조대원이야.
0: 여긴 구조본부 정비실이고.
2: 난 폴리라고 해.
0: 난 진이야.
1: 난 로이야.
3: 반가워. 난 엠버야.
0: 난 헨리. 여기 루이가 해변에 쓰러져 있는 널 발견했어.
4: 해변에서?
1: 어젯밤 바다 쪽에서 큰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쳤거든. 넌 그 바람에 휘말려서 온 것 같아.
3: 정말? 멋진데? 회오리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니.
0: 기억나지 않는 게 아쉽지만.
2: 기억이 안 난다고?
0: 전혀.
2: 네 이름은? 이름은 기억나겠지?
0: 물론이지. 내 이름이 뭐더라?
3: 설마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거야?
0: 그러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5: 아마 사고의 충격 때문일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금방 회복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0: 어쨌든 날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6: 천만에.
0: 그럼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널 어떻게 불러야 할까?
4: 너희들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줘.
1: 네 모자에 D라고 쓰여 있는데 디디는 어때?
0: 디디? 좋아! 마음에 들어! 내 이름은 디디!
4: 저, 그런데 루이, 괜찮다면 날 처음 발견한 그곳으로 데려다 줄래?
1: 거긴 왜?
4: 거길 가보면 뭔가 기억이 날지도 모르잖아. 빨리 기억을 찾고 싶어서.
1: 그래, 가보자. 이쯤에서 정신을 잃고 모래에 파묻혀 있었어.
4: 모래라, 모래, 모래.
1: 뭔가 생각이 나는 거야?
4: 아니, 전혀 생각나지 않아.
1: 그럼 마을 친구들을 좀 만나보는 건 어때? 이웃 마을을 오가는 친구들 중에 널 알아보는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
0: 좋아, 그럼 가보자.
7: 난 본 적이 없는 얼굴인데. 리프티, 넌 어때?
8: 나도 마찬가지야. 미안해서 어쩌지?
0: 괜찮아. 도와줘서 고마워.
1: 고마워.
9: 충전소엔 여기저기에서 다양한 친구들이 오곤 하지만 널 본 적은 없었어.
1: 그래?
0: 도대체 넌 뭘 하던 친구였을까? 나처럼 우편 배달을 했을 것 같지도 않고.
10: 내가 보기엔 넌 선풍기가 아니었을까?
0: 네?
10: 그 커다란 날개로 친구들을 시원하게 해줬을 것 같아.
0: 정말? 이렇게 말이지? 미안.
10: 날아갈 뻔했네.
1: 디디, 넌 대체 어디서 온 걸까?
0: 글쎄. 하지만 오늘 너와 함께 다니면서 꽤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어.
1: 중요한 사실?
0: 응. 이 마을에서 날 알아보는 친구들이 없다는 건 내가 생각보다 먼 데서 왔다는 걸지도 모르잖아. 마을 친구들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 말이야.
1: 그럴지도 모르겠다. 진, 무슨 일이야?
5: 루이, 지하 전기 터널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지금 그쪽으로 좀 가줄래?
1: 알았어. 잠시 전기 터널에 들러야겠어.
0: 좋아, 같이 가보자.
1: 디디, 여기서 잠깐 기다려줘.
0: 알았어, 다녀와. 응?

0: 시구역에 문제가 있는 모양이네.
1: 어? 화재 경보입니다. 화재 경보입니다.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세요. 화재 경보입니다.
0: 당장 불을 꺼야 돼.
1: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세요. 방화벽이 작동됩니다. 방화벽이 작동됩니다.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세요.
0: 안 되겠어. 서둘러 나가야겠어.
2: 어? 무슨 소리지?
1: 화재 경보입니다. 서둘러 밖으로 대피해 주세요.
2: 어, 로이가 위험해! 로이! 로이! 어딨어?
3: 얘들아, 방금 지하 전기 터널에 불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로이와 디디가 그 안에서 사고를 당한 것 같아.
4: 뭐라고?
3: 여기 보안 카메라 영상을 좀 봐줘. 조금 전 로이가 지하 전기 터널을 점검하러 들어갔는데 잠시 후 화재가 발생했어. 그 뒤에 디디도 따라 들어갔고. 그런데 아직까지 둘 다 나오지도 않고 로이에겐 연락도 되지 않아.
5: 걱정 마, 진. 우리가 지금 당장 출동할게.
4: 응!

0: 달리 사고 현장을 통제해줘.
1: 알았어.
0: 앰버, 가자.
1: 화재가 났으니 모두 안전한 곳으로 물러나주세요.
2: 로이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0: 일단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자.
2: 응.
3: 로이! 비비!
2: 드론이?
3: 로이! 디디!
4: 얘들아!
0: 어? 디디?
4: 여기야!
2: 디디! 무사했구나!
5: 응, 난 괜찮아.
0: 다행이다. 그런데 혹시 로이는 못 봤어?
5: 사실 나도 로이를 찾으러 들어왔다가 사고로 잠시 정신을 잃었었거든.
0: 그랬구나.
2: 디디, 그럼 로이를 찾는 건 우리에게 맡기고 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줘.
5: 나도 너희를 도울게. 나 기억이 돌아왔거든. 난 수색 전문 구조대원 드론이라고 해.
3: 뭐?
5: 네가 구조대원이라고? 응. 지금 당장 로이의 위치를 확인해볼게. 수색 시스템 가동. 어? 찾았어. 모두 날 따라와.
3: 응.
5: 여기야! 이 너머에 로이가 있는 것 같아!
3: 로이!
4: 로이! 거기 있으면 대답해!
6: 디디? 디디! 여긴 위험해! 어서 나가!
5: 난 괜찮아!
3: 로이! 우리가 널 구하러 왔어!
6: 폴리, 앰버!
2: 로이, 다친 데는 없어?
6: 팔을 좀 다치긴 했지만 괜찮아! 너희들이 와서 안심이야!
0: 조금만 참아! 금방 구해줄게!
5: 천장이 곧 무너질 것 같아.
0: 서두르자.
5: 응.
0: 로이.
6: 얘들아.
0: 로이.
2: 일어날 수 있겠어? 내 손을 잡아.
6: 고마워.
5: 로이. 무사해서 다행이야.
6: 디디, 너?
5: 여긴 위험해. 자세한 얘긴 나가서 하자.
6: 정말 깜짝 놀랐어. 디디, 아니 드론이가 구조대원이었다니.
7: 맞아.
6: 어쨌든

0: 네가 날 찾아준 덕분에 내가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1: 전만해. 그런데 드론이, 기억은 정말 다 돌아온 거야? 응, 그럼 날 정식으로 소개할게. 자, 난 사막에서 온 구조대 드론이라고 해. 모두 만나서 반가워.
2: 반가워, 드론이.
3: 사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드론이의 기억도 돌아오고 로이도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2: 맞아.
4: 친구가 되자마자 헤어져야 한다니 너무 아쉽다.
1: 드론이, 돌아가서도 브룸스타운에 너의 친구들이 있다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
5: 물론이지. 너희들이 항상 보고 싶을 거야.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2: 정말해.
0: 드론이,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조심해서 가.
5: 응, 그럼 이제 가볼게.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
2: 잘가, 드론이.
5: 안녕.

0: 엄마폰 말고 내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4.0 사진 3000장 또 영상 2기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1: 더 커져 하면 플러스
2: 몰라 그래?
3: 플러스
0: 더 다양해지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4.0 원인원
4: 피니팅 노트북 피니팅과 함께 다양한 놀이를 시작해요 영상 편지 추천 생일 축하해 츄 더 샘플쌤 해보고 노래도 불러요 나만의 피니핑 노트북 내일도 같이 놀자 츄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6: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7: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8: 여행을 떠나볼까?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오랜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3: 악당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4: 몰라 알 수가 없어. 나는

0: 어린이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요정들 또한 그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내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딩동댕 삼총사 덕분에 나쁜 습관을 고치게 된 어린이들을 이곳에 또 한 번 초대했지. 이름하여
1: 딩동댕 삼총사 덕분에
2: 와우 우리 아이들이
3: 달라졌어요.
4: 빠밤.
0: 자, 그럼 첫 번째 친구부터 만나볼까?
1: 네, 이화숙 어린이 나와주세요.
5: 이름 이화숙, 공포의 앵그리 괴물 편 출연.
1: 우와, 화숙아, 오랜만이야.
0: 화숙아, 그동안 잘 지냈어? 화숙이 전에 화나면 막 으아 하고 머리에 불 나면서 괴물로 변했잖아. 내가 그 얘기 참 재미나게 봤는데. 우와.
1: 박사님.
6: 그러다 화숙이 또 화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0: 미안.
2: 아이, 괜찮아요. 저 이제 이런 일로 화 안 내요.
3: 우와, 화숙이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2: 아이, 그럼. 그때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겪었는데. 아이, 그럼 변해야지.
1: 그렇다면 화숙이가 어떤 일을 겪었던 건지 영상으로 함께
4: 화이팅!
5: 지금으로부터 몇 달 전.
2: 어? 왕지렁이 어디 갔지?
7: 몰라? 내가 먹었나?
2: 뭐?
5: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괴물처럼 화를 내던 이화숙 어린이. 그런 화숙이를 보고 악당 크크가 나타나는데.
8: 이건 마법의 목걸이란다. 이 목걸이를 하면 넌 아주 강력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럼 아무도 널 화나게 하는 사람이 없겠지.
5: 수상한 목걸이를 받은 화숙이는
2: 엄마!
5: 엄마에게 목걸이를 자랑합니다.
2: 이것 좀 봐요. 나 선물 받았어요.
7: 화숙아,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함부로 받으면 안 돼. 그 목걸이 빼서 줘봐.
2: 이 목걸이 내 건데 왜 엄마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내 거야, 내 거, 내 거라고!
7: 화숙아, 너 머리에?
2: 목걸이 내 거라고요!
7: 예, 이화숙!
5: 머리에 뿔이 난 채 친구를 만나는 화숙.
9: 어? 근데 너 머리에 그거 뭐야?
2: 이게 뭐지?
9: 야, 너 그 뿔 달린 괴물 같다.
2: 괴물이란 말 취소해! 취소해! 취소해!
10: 화숙!

0: 이게 버섯이 괴물로 변했어.
1: 그게 다 크크가 준 목걸이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죠.
2: 더 화를 내라고. 크크크크크크.
1: 하지만 이를 그냥 두고 볼 딩동댕 삼총사가 아니었으니.
3: 크크. 너 이 녀석 어린이를 괴물로 만들.

0: 와! 와!
1: 누구나 화가 날 수 있어. 화가 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
2: 맞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막 괴롭히면 안 되겠죠?
3: 화수가, 우리 친구들 중에도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거든? 그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줄래?
4: 알았어. 친구들아, 화가 날 땐 이렇게 해봐. 첫째, 마음속으로 멈춰! 라고 외쳐.
5: 멈춰!
4: 둘째, 숨을 크게 세 번.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는 거지. 할 수 있지?
5: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6: 앵그리 괴물, 이젠 안녕!
1: 딩동댕 삼총사 덕분에 나쁜 습관을 고친 두 번째 친구!
3: 홍! 나! 은 어린이 나와주세요.
6: 홍나은 엄마의 땡큐봇 출연. 김서희 나은이 엄마.
7: 엄마의 땡큐봇 이야기. 그때 참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해 주셨는데요. 나은 어머니, 그 후에 우리 나은이 정말 바뀌었나요?
8: 네, 정말 달라졌어요. 땡큐봇이 다시 올까봐 그러는지 엄마한테 고맙다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9: 땡큐봇 다시 올까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엄마한테 고마워서 그러는 건데.
8: 아유, 우리 딸.
1: 그렇다면 나은이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다 같이 영상으로
5: 확인! 딩동댕 삼총사
10: 생일 축하합니다.
6: 그 일은 축하합니다. 엄마의 생일날 벌어졌죠.
10: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 와!
9: 엄마, 촛불 불기 전에 소원 빌어요.
8: 소원? 나은아, 티셔츠 마음에 들어?
9: 색깔이 좀... 됐어요.
8: 내 소원은 우리 나은이가 엄마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져주는 거야.
6: 바로 그때 도착한 수상한 선물.
8: 누구세요?
11: 배달 왔습니다. 들어갈게요. 설거지도 로봇이 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6: 상자 속에서 나온 건 바로 땡큐봇이었죠.
11: 요즘은 효도도 로봇이 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자, 파워 버튼.
10: 엄마, 엄마, 항상 감사해요. 땡큐봇이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땡큐, 땡큐, 땡큐.
8: 이 로봇 왜 이래?
6: 그때부터 엄마의 귀염둥이가 된 땡큐봇.
10: 땡큐, 땡큐.
8: 아유, 안마해주니.

0: 책 사왔어.
1: 아, 나 한글 공부하기 싫은데.
2: 나 한글 좋아하는데. 엄마,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1: 아, 내놔, 이거 내 거야.
0: 땡큐봇, 다음에 엄마가 네 것도 사줄게.
2: 엄마 최고. 땡큐, 땡큐.
0: 땡큐, 땡큐.
1: 엄마, 사과 왜 쟤만 줘? 나는
0: 아니, 나니 넌 과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1: 나 더는 못 참아. 이 땡큐봇이 더 좋아? 아니지?
0: 아니 가만히 좀 있어봐.

0: 전원을 켜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땡큐.
1: 그걸 보며 좋아하던 크크에게 딩동댕 삼총사가 나타납니다.
2: 이젠 로봇까지 동원해 어린이를 괴롭히는 거냐? 딩동!
1: 요정들이 크크를 물리치자 땡큐봇도 사라져버렸죠.
3: 이제 땡큐봇 잊어요. 앞으로 엄마 섭섭하지 않게 내가 고마운 마음 더 많이 표현할게요.
4: 우리 딸.
5: 딩동댕 삼총사.
6: 어머니, 지금도 혹시 땡큐봇 보고 싶으세요?
4: 잘 지내나 궁금하긴 해요. 하지만 이제 땡큐봇보다 엄마를 더 많이 사랑해주는 나은이가 있는걸요.
3: 엄마 사랑해요.
4: 엄마도 나은이 사랑해요.
1: 땡큐봇 이젠 있기로 해요.
7: 오늘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 우리 요정들 활약이 대단하구먼. 최고예요.
6: 하지만 박사님, 저희에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2: 맞아요. 크크의 동생 민우 왕자가 나타났을 때요.
8: 왕자님.
5: 딩동댕 삼총사.
1: 그날 시은 시우 남매는 아파트에서 쿵쿵 뛰어다니고 있었죠.
9: 그러면 이번엔
1: 바로
9: 내가
1: 그때.
3: 어? 뭐야?
1: 아, 시끄러워. 그리하여 시은 시우는 위층에 올라가 보게 되는데,
10: 우리는 쿵쿵 밴드다.
11: 여기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쿵쿵거리자.
1: 바로 그때 나타난 딩동댕 삼총사.
12: 크크,
3: 크크, 너야말로 또

0: 정신 차려, 동동!
1: 저 녀석은 악당 큐크의 동생이야! 쿵쿵 밴드 공격!
0: 얘들아, 정신 차리고 반격해! 빙동대! 빙동대!
2: 조금 더 적절하게!
3: 왕자는 머리카락이 생명이야.
2: 이루야,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0: 지금이야. 딩딩. 동동.
1: 딩딩.
0: 딩동.
4: 그렇게 쿠크와 민우 왕자를 물리친 딩동댕 삼총사.
5: 누나, 우리
4: 그날 이후.
5: 그래? 우리 밖에 나가서 하자.
4: 시은시우는 절대 엄마, 집에서 쿵쿵 뛰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6: 지금 대상 조사! 와!
7: 그때 민우 왕자한테 반해서 하마터면 우주 평화를 지키지 못할 뻔했어. 나 앞으론 그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해!
1: 어, 민우 왕자다.
7: 아!

0: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1: 요정들의 활약은 계속됩니다!
2: 우리가 누구? 김동선 총사!

0: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이어서 최고다 호기심 딱지가 방송됩니다.

0: 인치법사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 집 생겨서 좋겠다.
0: 좋아 좋아.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2: 옥스포드 항운 수화제 성공이다.
3: 잠깐 발생.
2: 도망쳐. 나 잡아봐라. 보드로 확인. 수업 출동. 기동전 투차 진입. 야후! 꼼짝마! 사건 종료! 스완 옥스포드!
0: 레오미! 네, 주인님!
4: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레오미!
0: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4: 똑똑한 AI 로봇, 레오미! 코딩 로봇 사이언, 오토 로봇 파릴라! 로봇 사이언, 원앤원!
0: 스마트 타이어 빅매트! 친구 레시피라면?
5: 타이어! 부를 거야 해!
0: 미션 성공! 퀴즈를 스캔하면 사슴에 주차해줘!
5: 사슴!
0: 동물도? 영화도? 600여개 사운드로 놀면서 배우자! 스마트 타이어 빅매트! 데이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 뒤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리 핑과 함께!

0: 고기 좋아. 매일매일 고기 먹을 거야.
1: 어, 배불러. 배부르니까 행복해. 어? 어? 근데 왜 갑자기 배가 아픈 거지? 어, 갑자기 배가. 어? 누나! 누나! 누나!
2: 왜, 왜, 왜, 왜, 왜, 왜? 무슨 일이야? 어? 아!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어, 냄새! 고약해!
1: 아, 고약하네!
2: 고약하지? 대체 뭘 먹었길래 이렇게 고약한 방귀를 뀌는 거야?
1: 나 맛있는 고기밖에 안 먹었는데 왜 방귀 냄새가 고약한 거지? 나 맛있는 고기밖에 안 먹었는데 왜 방귀 냄새가 고약한 거냐고?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2: 아이고, 그게 그러니까 그...
1: 응? 누나도 모르지?
2: 어? 아, 모르긴 뭘 몰라. 아, 잠깐만 기다려봐.

0: 뭔가 호기심 짝지 엄청 많다.
1: 이 정도쯤이야. 지금 딱 필요한 딱지가 어딨더라. 아, 여기 있다. 방귀 딱지. 호떡아, 내가 가서 네 방귀 냄새가 왜 고약한지 알아보고 올게.
0: 응, 누나.
1: 자, 이얍. 어? 여기가 어디지? 아우, 연기가 자욱해서 하나도 안 보여. 이 냄새 호떡이 방귀 냄새처럼 고약해.
2: 쉬이, 다은이, 이러다 들키겠어요. 얼른 숨어요.
1: 숨어요? 왜요? 여긴 어디? 댁은 누구? 나는 누구?
2: 아, 나으리, 아, 정말 왜 이러십니까? 저 방자예요, 방자. 나으리는 뇌님의 특별한 명을 받고 여기 대장마을에 잠입한 암행어사가 아니십니까?
1: 내가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를 잡아 벌을 주는 그 암행어사?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 짠! 나타나는 암행어사라고?
2: 설마 뇌님의 명까지 잊으신 건 아니죠?
1: 어? 뇌님이 무슨 명을 내리셨는데?
3: 이런 고약한 직업! 대장마을에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대장세포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암행어사는 지금 당장 대장마을로 가서 그들이 누군지 알아내고
4: 알아내랍시다.
3: 당장 추포해 대장마을에 평화를 되찾도록 하라.
4: 평화를 되찾으랍시다.
5: 네, 누님 명 받잡겠습니다.
1: 그러니까 대장마을의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대장세포를 괴롭히는 자를 찾기 위해
2: 이렇게 고기로 변장까지 하신 거 아닙니까?
0: 범인을 잡기 위해서.
1: 난 또 산적 같아 보여서 내가 범인인 줄. 아씨, 근데 그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자가 누구냐?
2: 저야 모르죠. 이제부터 찾아봐야죠.
1: 그 이게 호떡이 방귀 냄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직접 가서 알아보고 싶은데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갈 수가 없네.
6: 이건 안개가 아니라 가스야, 가스.
1: 대장마을에 가스라면
2: 방자.
1: 뭐?
2: 는 나고? 응. 그 아니 방귀 아닙니까?
6: 맞아, 방귀야.
0: 누구십니까?
6: 나는 이 대장마을에서 똥을 만들고 있는 대장세포요. 내가 똥을 만들면서 이 고약한 방귀가 생기는 걸 직접 보았어.
2: 목격자.
1: 그럼 뇌님이 말씀하신 고약한 냄새의 정체는 바로 방귀였네. 이 냄새, 호떡이 방귀 냄새가 맞았어.
7: 당장 고약한 방귀를 추포하라!
1: 뭐해?
2: 라고 명령 안 하십니까?
1: 근데 방귀가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건 맞는데

0: 이러지도 마시오.
1: 고약한 방귀들이 과략근 문지기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2: 나도 저들한테 괴롭힘을 당해 똥도 못 만들고 입이 숨어 있었어.
3: 그 대장 세포님도요?
1: 나으리, 어? 저 고약한 방귀들이 대장마을 세포들을 괴롭힌 범인이 확실합니다. 당장 방귀들을 추포하여 주세요.
3: 내가? 무서운데?
1: 예?
4: 나를 화나게 하지 말라!
5: 그대가 학문을 열지 않아서 우리 방귀대장님이 화가 무척 났어!
2: 우리 방귀대장님이 화가 나서 폭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시오!
4: 어? 사방사방 화가 난다! 방귀대장 나가신다! 아무도 날 막을 수 없다! 으아! 다 비켜!
6: 안 돼!
0: 이 고약한 방귀대장이 화가 나면 무섭다는 걸 내가 왜 모르겠어? 하지만 뇌님의 명령 없이는 학문을 열어줄 순 없어!
4: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방귀들아, 지금부터 대장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라! 방방 뛰어라!
7: 네! 방귀대장님!
2: 방귀들이 날 뛰기 시작했어!
0: 제발 멈추시오!
8: 아이고 배야!
2: 그럼 배가 빵빵해지면서 아플 것이오.
1: 어떻게 좀 해보세요.
3: 내가? 나 무서운데?
1: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이 방법을 쓰는 수밖에. 이리 오세요.
3: 뭐하는데?
0: 아메고사 출두요!
2: 갑자기 외치면 어떡해!
5: 아메고사?
2: 갑자기?
4: 어디?
0: 아메고사 나으리가 이 방귀들로부터 나를 구해주러 오셨구나!
2: 봐봐! 방귀들은! 들어라! 뇌님의 명을 받아 너희들을 초포한다!
1: 초포하라!
3: 초포하라!
4: 에고, 잡혔다!
3: 방귀들! 왜 이렇게 고약한 것이냐?
4: 이야, 너 연기 잘한다!
1: 소름!
2: 진짜 암행어사인 줄 알았습니다!
3: 나 암행어사 맞는데 그치, 맞잖아!
1: 암행어사!
4: 너 고기잖아! 우리를 고약한 방귀로 만든 게 바로 너! 고기잖아!
3: 어? 고기가 방귀를 고약하게 만든 거라고? 뭐 어떻게 된 거지?
1: 아, 맞다! 나으리, 지금 고기로 변장하셨잖아요. 아, 그래서 못 알아보는 것 같은데요?
3: 아, 맞네! 아, 근데 나는 고기가 아니라
6: 아맹어사!
3: 인데?
0: 고기! 장난은 그만 치시오!
2: 맞소, 고기! 그대 때문에 나는 똥을 만들지도 못하고 이 대장마을은 고약한 방귀로 가득 찬 거 아니오?
3: 네?
5: 야호!
7: 위님 소화시켜주세요!
0: 아유, 온통 고기들 뿐이잖아.

0: 아니 위산을 퍼부어도 소화가 안 되잖아. 아휴, 나는 더는 소화 못 시켜. 다들 소장으로 가거라.
1: 네, 부장님!
0: 어서 자자. 아이고. 조심조심.
2: 어서들 오십시오.

0: 고기들 뿐이라서 똥이 뭉쳐지지가 않아. 똥을 비줄 수가 없어. 혹시 섬유질은 안 들어온 거야?
1: 고기들 뿐인데요?
2: 대장세포님, 똥 배출 시간입니다.
0: 아예 고기들 뿐이라서 똥을 잊을 수가 없어서 똥을 배출할 수가 없어요.
2: 그럼 항문 닫겠습니다.
0: 아예 그러면 또 수분을 떼내야 되는데 계속 수분을 떼내면 고기가 딱딱해질 텐데 이를 어쩌나.
3: 걱정 마셔. 내가 먹어줄게.
0: 어휴, 유유.

0: 아이, 고기들이 소화가 덜 된 채로 들어왔잖아. 아, 이 상태로는 영양분을 다 흡수할 수도 없고 대장 마을로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아이고, 가.
1: 일단 가. 대장 세포님, 똥으로 만들어주세요.

0: 배부르니까 이제 밤.
1: 그렇게 고기들이 소화가 덜 된 채로 때로 들어오자 유해균이 고기를 먹고
2: 나를
3: 우리는 뿡뿡 만드셨지.
1: 유해균이 고기를 먹고 낀 방귀 냄새는
4: 고약해도 너무 고약하오.
0: 그럼 고약한 방귀 냄새의 진짜 범인은 유해균?
2: 아니지. 유해균님이 좋아하는 고기만 먹은 호떡이지.
3: 맞지 맞지.
0: 헛, 호떡이한테 가서 당장 알려줘야겠어. 고기만 계속 먹으면 고약한 방귀를 평생 삐게 될 거라고. 어? 방귀 최고 찾기다.
2: 어? 고기가 사라졌다.
5: 나으리, 이 방상은 누구 어디 가셨습니까?
1: 진짜 암행어사였어? 헐.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교감 장군과
4: 부교감 장군.
3: 똑똑 호떡아, 나 들어가도 돼?
4: 누나 들어와.
3: 목욕을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야? 너 목욕 오래 하면
4: 손가락이 쭈글쭈글해진다고? 또 쭈글쭈글해.
3: 교감 장군님이 또 손가락 핏줄을 좁히라고 했나 봐.
4: 핏줄이 좁아지면서 피부를 잡아당겨 쪼글쪼글해진 거지.
3: 헛다리 잘 기억하고 있었네.
4: 에이 뭘. 근데 누나, 목욕을 오래 하면 왜 손가락만 쪼글쪼글해지는 거야? 왜 손가락만 쪼글쪼글해지는 거냐고. 왜.
3: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5: 교감신경.
3: 교감신경 딱지가 깜빡인다. 교감신경이라 이름이 비슷한데.

0: 교감 장군님이 교감 신경인가?
1: 우리 교감 장군님께 가서 물어보자.
0: 좋아. 목욕을 오래 하면 왜 손가락

0: 여기가 어디지?
1: 어? 항상 성인가봐.
0: 응? 교감 장군님을 만나러 왔는데 왜 항상 성으로 오게 된 거야? 교감 장군님을 만나러 왔는데 왜 항상 성으로 오게 된 거냐고. 왜?
2: 황상성이 흔들리는 걸 보니 아주 위험한 스트레스가 들어왔구나. 스트레스 싸우자. 응. 아니면 도망친다. 응.
0: 교감 장군님이시다.
2: 스트레스. 가 아니라
1: 호빵인데요.
0: 호떡인데요.
2: 호빵이 호떡이가 여긴 웬일이야?
0: 교감 장군님을 만나러 왔죠.
1: 교감 장군님이 교감 신경이신가요?
2: 딩동댕. 내가 바로 교감 장군이자 교감 신경이다.
0: 맞아.
3: 나마스테.
1: 응? 그런데 저분은 누구세요?
2: 아, 이분은
3: 부교감 장군입니다. 나마스테.
0: 교감 장군님이랑은 다르게 엄청 차분하시다.
1: 그러게. 근데 교감 장군님은 왜 항상 성에 계시는 거예요?
2: 왜긴 항상 성을 지키는 게 내 일이니까.
3: 내 일이기도 하지. 나마스테.
0: 두 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3: 항상 우리 몸의 균형을 지킨다.
2: 어떻게? 이렇게!
4: 1등은 나야, 나!
5: 나라지!
4: 나라고!
0: 난 1등은 못해. 꼴찌하면 어떡하지? 넘어지면 어떡해? 나 너무 떨려.
6: 비상 위험 상황 발생.
7: 아오. 달리기 할 때 질까봐 생긴 떨려 스트레스다.
2: 떨려 스트레스. 어떡한다. 싸울까 도망칠까 둘 중 하나 골라

0: 좋아요. 산소와 영양분을 가져다 드리라고 하죠. 팬님, 스트레스 때문에 산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숨을 빨리 쉬어주세요.
1: 네, 교감장군님. 후하, 후하, 후하, 후하.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숨이 가빠지는 거야. 후하.
2: 이상이요!
0: 아, 위님,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에 힘쓸 시간도 에너지도 없어요. 스트레스가 사라질 때까지 소화는 쉽니다.
2: 에? 아유, 그럼 여기 위사탱이 있는 음식들은 어떻게 해요? 소화를 쉬면 배 아플 텐데.
0: 아니, 소화 불량은 감소해야죠.
2: 아니, 그럼 영양분은?
0: 소장에서 가져올게요.
2: 에? 아, 저, 아유,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배 아픈 거야.
3: 쿵쾅, 쿵쾅.
0: 아유, 심장님, 스트레스.
3: 교감장군님, 스트레스가 들어왔나요?
0: 네, 그래서 말인데.
3: 빨리 좀 뛰어야겠네요. 쿵쾅, 쿵쾅, 쿵쾅.
4: 심장님, 교감장군님.
0: 피사청사,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게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배달해주게 탁해. 다리 근육맨들에게는 더 빨리 가도록.
2: 네. 심장님이 빨리 뛰어주시니 빨리 나갈 수 있을 거예요.
4: 에이, 근데 영양분이 너무 무거워서 저희가... 아,
0: 더 빨리 가도록 핏줄을 줄여주지. 핏줄은 좁혀져라.
3: 자자자. 구호.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쿵쾅 쿵쾅 빨리 뛰는 거야. 쿵쾅 쿵쾅.
0: 빨려 빨려.
4: 핏줄이 조금이 엄청 빨리 오네.
2: 다리 근육맨, 영양분 왔어요.
5: 산소도 왔어요.
3: 고마워요. 교감장군님, 준비됐습니다. 나 긴장했냐?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긴장이 되는 거야.
0: 아, 스트레스. 나는 준비됐다. 준비됐나?
6: 준비됐어.
0: 좋아!
3: 나마스테. 이렇게 교감 장군이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 흥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
7: 어? 어떻게 되면 돼요? 우와! 항상성이 흔들린다!
0: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균형이 깨진 건가?

0: 신경이 시키는 대로 빨리 뛰느라 너무 힘들어.
1: 기사조사도 힘들어요.
0: 자자자 쿵쿠. 쿵쿵쿵쿵쿵. 교감 장군님이 시키는 대로 긴장하고 있었더니 너무 힘들어.
2: 아휴, 교감 장군님이 쉬라고 해서 쉬었는데 이 음식들은 어떡한다. 아휴, 소화시키고 싶어.
3: 교감 장군이 계속 흥분을 하면 폐님도 심장님도 피사총사도 근육맨들도 힘들어져 피곤한 거야. 바로 그때 다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내가 나서지. 폐님, 천천히 숨 쉬세요.

0: 심장님, 이제 천천히 뛰세요. 휘사총사도 천천히 다녀.
1: 네? 네, 네 부호 장군님!
0: 자, 자.
2: 천천히 가자.
0: 핏줄도 다시 넓혀주시고요. 근육맨들도 긴장 풀어요.
3: 네! 부교감 장군님!
4: 살았다.
5: 네! 부교감 장군님! 다시 소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미산이요! 미산이요!
0: 이렇게 교감 장군이 스트레스 때문에 흥분해서 우리 몸이 피곤해지면 내가 쉬게 해주고
6: 또 부교감 장군이 너무 쉬게 해주면 다시 내가 나서서 균형을 맞추며
1: 항상 속을 지키지.
7: 아하, 그렇구나. 근데 교감 장군님, 목욕을 오래 하면 왜 손가락만 쪼글쪼글하게 만드는 거예요?
6: 오! 손가락만? 아니, 발가락도 쪼글쪼글하게 만들지. 만약 물에 들어갔는데 손가락, 발가락이 쪼글쪼글해지지 않았으면
0: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 오우, 나마스테.
8: 물고기다! 잡아라!
9: 우가! 우가! 우가! 우가!
8: 잡았다! 미끄러졌다! 우가! 우가!
6: 손가락에 주름이 없으면 물에선 미끄러워서 물건을 놓치기도 쉽고.
8: 잡았다! 우가! 우가! 우가! 미끄러졌다! 놓쳤다!

0: 주름이 없으면 잘 미끄러졌을 거예요.
1: 배고프다.
2: 배고프다. 우가, 우가.
0: 그럼 사냥도 못하고 쫄쫄 굶었겠지? 하지만
2: 오, 쪼글쪼글.
0: 손가락, 발가락에 쪼글쪼글 주름이 있으면
1: 잡았다, 으가, 으가. 잡았다, 으가, 으가. 안 미끄러진다.
0: 물에서도 잘 미끄러지지 않고 물건을 잘 잡을 수 있어서 사냥도 잘 할 수 있지. 쇼, 깜깜깜. 아,
2: 배부르다, 으가, 으가.
3: 그래서 물에 오래 있으면 손가락, 발가락을 쪼글쪼글하게 만든 거예요?
0: 그렇다.
3: 교감 장군님, 정말 대단해요.
4: 아, 그 쪼글쪼글한 손가락은 다시 원래대로
5: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4: 손가락으로 돌아올 거야. 내가 핏줄을 넓히라고 했거든. 그럼 뭐든 만지고 느끼는 섬세한 손이 될 거야.
6: 교감신경 최고 딱지!
3: 부교감신경 최고!

0: 건강신경 최고 최고!
1: 나마스테.
0: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2: 꼭 갖고 말 거야.
3: 이어서 메탈카드봇 W 강철의 포효가 방송됩니다.

엑스트레이, 엑스파이터, 카봇 X! 카봇 기사 트리오, 그랜드 카봇 X! 하늘의 창, 새로운 X와 그랜드 카봇 X가 합체하여 탄생! 최강용!

0: 원킥! 히트가 코드가 헤트로일 가이즈 플러스 최강 형사 커버 헤트로일 가이즈. 사건 발생 변신 경찰차 출동.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경찰 본부로 변신. 월드컵 출동하라. 범인 검거 완료. 월드컵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1: 어떻게 좀 해봐요!
2: 엔진이 말을

0: 4천년 전 광활한 우주 저편에서 지구로 온 강철의 몸을 지닌 기계 생명체, 그게 바로 메탈 카드봇입니다.
1: 그들에겐 돌아갈 장소가 없어요. 고향별인 마키나 행성은 이미 소멸해버렸거든요.
0: 모호타운의 자크 시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2: 이들이 지구의 관습을 익히고 우리의 법률을 수호한다면 인간과 메탈 카드봇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0: 이러한 기대에 메탈 카드봇들은 부응해 주었어요. 메탈 카드봇과 인간은 서로 도울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뿔뿔이 흩어져 활약하기 시작했거든요. 메탈 카드봇과 우리 인간은 힘을 합쳐 오늘도 지구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3: 감동이야, 준. 설마 네가 메탈 카드봇과 인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니. 절친으로서 네가 자랑스럽다.
4: 나도 자랑스러워, 준.
5: 자, 또 질문 있는 사람?
6: 언제부터 숨긴 거야?
5: 숨기다니?
6: 새침이 떼지 마! 지금까지 쭉 거짓말만 해온 거 다 알거든?
5: 그러니까 그건...
6: 나도 뭐 널 자랑스럽게 생각해. 하지만 네 학교에 나보다 유명한 사람이 생긴 건 절대 용서 못해!
7: 근데 있잖아, 메탈 카드봇 안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야?
5: 다음에 나도 태워주라.
3: 나도!
6: 이게 말이 돼? 어쩌다 이렇게 유명해 될 수가 있냐고?
0: 난 딱히 유명해지고 싶은 건 아닌데.
1: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세상을 구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5: 메탈 카드봇과 인간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건 틀림없다고 생각해.
8: 나도 동감이야.
0: 블루카!
5: 근무 중이야?
8: 일은 마쳤어. 오늘은 모두와 약속 있으니까.
0: 와일드가디!
9: 안녕 얘들아.
5: 크레스트! 일찍 왔네?
9: 오늘 같은 날은 지각하면 안 되니까.
10: 뭐? 네가 농장에서 일을 한다고?
11: 네, 밭을 일구고 말과 소를 돌보기도 하고 그 넓은 땅이 계획대로 관리된다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요.
10: 네가 좀 철두철미한 편이긴 하지.
12: 잠깐 안 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13: 너도 참 많이 변했어.
10: 멀쎄더라.
5: 변한다는 건 발전한다는 거잖아.
14: 주대 머리도 시원하게 발전했지.
0: 아직도 어색하다니까. 엄마가 하도 자를 해서.
5: 너 TV에 자주 나올 테니까 머리 깎아!
9: 이런 발전은 좋네.
10: 발전 좋아하네!
15: 아까부터 애도 아저씨 왜 저러셔?
5: 뭐? 문화 선생님한테 차였던
10: 어디서
16: 실수해?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패배를 인정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0: 자, 여기요.
10: 고맙다.
0: 드릴게요.
9: 그러고 보니 로크러시랑 글로버랑 블레스트레인이 안 보이네.
0: 아, 포르카카에 놀러 갔어.
9: 페르로아는 연락하고 지내?
10: 그 녀석들은 어떻게 지내는데?
0: 다들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나 봐.
17: 내가 이겼다고 울지나 마라. 레드블리츠, 감히 속도로 나한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스파크비트?
16: 저 녀석들, 모타운에서 손님이 왔다는데 또 시작이 돼.
18: 참, 쟤들은 질리지도 않나? 벌써 저게 몇 번째인지 몰라.
19: 사이좋게 좀 지내지.
16: 저 정도면 거의 절친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10: 아니야. 뭐 어때? 너희도 놀러온 김에 누가이겠지 내기였대.
19: 내기?
16: 그거 재밌겠는데?
18: 당연히 레드블리츠지.
16: 나도 오늘 컨디션은 저 녀석이 더 좋아 보여.
5: 어리석고 이기는 건 당연히 내 동생이다.
19: 난 못 고르겠어.

0: 또, 또.
1: 아니, 꽃 좀 그만 사와도 된다니까, 스카이갤러. 아, 알았어. 이것만이다. 계속 잘해.
0: 여전히 사랑받고 있구먼.
1: 아, 준!
2: 페로로, 굴러간 애들이랑은 잘 있어?
1: 응, 다들 반가워해. 준, 너는 왜 안 왔냐고 하더라.
2: 아, 조만간 놀러 간다니까.
1: 너희 집에서 지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왠지 모르게 그립다.
3: 승리다! 나구야, 내가 먼저 왔거든.
4: 증거 있어?
5: 얘들아, 그만! 사람들한테 별바다 거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이면 욕하라 체면이 말이 아니잖니.
6: 베르로 어머니 말 100번 맞다. 적당히들 하지 못해.
7: 계속 그딴 식으로 굴면 스펠란자오는 마음 놓고 지구를 출항하지 못해. 아니, 내버려두고 간다.
8: 어떨 게 없어, 아버지.
1: 엄마.
9: 뭐야, 무슨 구야?
10: 어쩔 수 없고.
11: 그렇다면
12: 노크러쉬, 네가 이겼는데?
1: 야호!
9: 얘네 뭐하냐?
1: 다들 잘 지내 보이네.
13: 시끌벅적한 게 여전하지?
1: 거긴 어때?
2: 다들 바빠졌어.
13: 플레임 노바는?
14: 루카, 나는 봤다. 마키나 행성 최하층에 우리 메탈카드봇 제조를.
2: 메탈카드봇 체인지 업! 플레임 노바 공인!
15: 괜찮아, 준?
16: 무슨 일이야?
2: 뭔가 찌릿거렸어. 마치 날 거부하는 것처럼.
1: 아무렇지도 않은데.
2: 아! 어?
1: 자.
2: 이상하네. 그 뒤로 이 녀석을 몇 번이나 불러봤지만 답이 없어. 이대로 용용 깨어나지 않을지도.
13: 그렇지 않아. 인간과 메탈카드봇이 즐겁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분명 깨어날 거야.
9: 해피아이언처럼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어주면 좋을 텐데.
17: 마음을 열기는 일 좀도 한다고 별똥별 많지도 얼굴을 안 내미치는데 하여간 부침성 없는 녀석 같으니.
18: 자자, 오늘은 이걸로 해산. 너희도 밖에 새로운 동료들 생겼을 거 아냐.
19: 뭐? 벌써?
18: 얼른 돌아가들.
9: 너처럼 모였는데 매정하시긴.
20: 이제 한 지붕 아래 식구 아니다 이거지 뭐.
21: 차였다고 돈풀이하기는.
2: 뭐 또 보면 되지.
9: 나중에 봐.
17: 이거 아쉽구만.
16: 와일드가디, 우리도 이만 가자.
13: 다음 주에 봐.
2: 우리도 집에 가자. 요즘 일은 어때?
22: 주차 및 속도 위반 단속. 메탈 카드봇을 상대하던 일에 비하면 식은 죽 먹히지.
2: 그것보다 힘든 일은 없지.
22: 아까 페로로가 한 말.
2: 어?
22: 페로로가 말한 대로 우린 플레임 노바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자. 헬리콥터와 소방차가 주택가에서 도심으로 적응 비행 중. 발견 즉시 보고받아.
19: 설마 메탈카드봇이야?
22: 이제 막 복귀 중인데 또 출동이고.
23: 자, 여기요. 늘 수고가 많으세요.
18: 고마워요.
23: 또 오세요.
19: 뭐지?
9: 그만 좀 쫓아라, 몇 번을 말해.
17: 말썽 피우지 말랬지, 펜텀호란!
19: 싸울 거면 딴 데 가서 싸우지.
24: 못 보던 애들인데.
19: 쟤들도 준이랑 아는 사이 아니야?
18: 아니에요. 둘 다 처음 보는 녀석들이군요.
24: 네?
18: 우리 경찰은 이 마을의 메탈 카드봇을 모두 기억하거든요. 여기는 홀드.
12: 여긴 메탈 카드봇들이 4K 앞으로에서 대치 중.
2: 왜 또 하필 우리 가게야?
22: 섣불리 나섰다간 가게가 위험하겠어.
12: 여긴 메가 엠블러. 엑스파이어와 곧 현장에 도착한다.
9: 시끄러워. 왜?
12: 우리가 말려보지. 셋업을 부탁해.
2: 알겠어. 내가 인플러 셋업.
12: 셋. 아씨.
25: 자자, 난동 키우면 사람들이 곤란해지니까 일단 진정하고.
9: 진정이고 뭐고. 우리는 조용히 있어.
25: 야. 이 엄마 빠진 것들 누가 봐도 잡아야.